A1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단순히 AN식 유도해가지고, 고, SN 빼기 SN-1식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그거를 1을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점.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36번 보도록 할게요. 자,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요식을 따를 때 얘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식 그대로 이용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이 첨자들이 13578, 13579 해가지고 홀수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수열이고 그 무슨 수열에 대한 합을 구하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SN은 EN제곱 마이너스 N이고 SN-1은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한 식이에요. 이두 식을 빼주게 되면은 N이 2 이상일 때에 AN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때 N은 뭐다? 2 이상일 때.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먼저 계산을 하면은 얘는 2N제곱 마이너스 4N에다가 N 하나 뺐으니까 마이너스 5N. 2에다가 1 추가했으니까 플러스 3.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두 식을 빼면 2n제곱, 2n제곱 사라지고,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4n에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S1을 구해보면 1이죠? 이거 A1이구나. 그럼 얘는 우연히도, 예, 운이 좋게도 얘는 첫째 항부터 다 성립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A1, A3, A5, A19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A1은 1, A3은 여기다 3 대입하면 되죠. 4, 3, 12에다가 9, A5는 얼마예요? 네, 7, 아, 17.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는지가 보여요. 공차가 얼마인? 네, 8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는 공차가 8인 등차 수열. 그럼 우리 무슨 식 쓰면 되죠? 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는데 얘는 그대로 갖다 쓰셔도 돼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2분의 항의 개수. 이제 항의 개수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 3, 5, 7, 9 해서 19까지입니다. 네, 개수 뭔지 잘안 보인다. 그러면 얘네들이 2 곱하기 1 마이너스 1로 보고, 얘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1로 보고, 그럼 보세요. 요 라벨이 결과적으로 이 항에서 넘버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5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세 번째 항. 19는 2 곱하기 10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열 번째 항. 그래서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얼마? 1. 19번째 항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가서 A19는 여기다가 19 대입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76에다가 3을 뺀 73이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73 해서 요거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74. 74를 반으로 나누면 37. 그래서 2로 나눈 거 37. 거기에다가 10을 곱해서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네, 3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나열된 수

0: 네, 4. 공차가 4인 등차수열. 공차의 4는 뭐죠? 4에서 2배 돼서 공차가 8인 등차수열을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 마지막
1: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관점을 취했었죠. 기억나니? 불완전한 현상계와 완전한 이데아계로 플라톤이 세상을 구분했잖아. 자, 이러한 관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도 나라를 두개 나라로 구분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자.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 그리고 좋아요.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로 구분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다가 뭐두 개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아, 이거 아우구스티누스구나라고 하는 것들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천상의 나라 이것이 바로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아, 완전하고 영원한 이런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했구나. 각각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내가 향하는 나의 사랑의 방향이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죠. 얘들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 자신을 창조한 신을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신을 경멸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신을 경멸하는 자들은 그렇죠. 지상의 나라에 속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자신을 좀 낮출 줄 알고, 오히려 신을 사랑하는, 즉, 자신을 경멸하고, 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좋아요. 천상의 나라에 속한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그런 초월적인 존재, 그러한 신이야말로, 이데아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가답게 신을 최고의 선이라고 규정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플라톤의 사상과 굉장히 좀 유사한 속성이 많지.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플라톤의 사상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해. 왜냐하면 플라톤은 어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에 대해서는 신앙심이 없던 사람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사상과 분명하게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데아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인식하고 최고의 이데아인 선을 인식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그러한 삶이 어때? 그렇지. 행복한 삶이다. 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신은요, 이성으로만, 머리로만 인식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신은요, 이성적인 인식,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너무 중요해, 얘들아. 봐봐. 신을 이성적으로 물론 인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성적인 인식의 대상, 머리로만 딱 인식하면 되는 대상이 아니야. 신은 그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아, 정말 그분이 존재하셨어. 진짜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실존적으로 신을 만나고 신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본 거야.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은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아,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행복의 실현은 결국은 무엇이 필요해? 아, 신의 계시가 필요하고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 즉 이성적인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 없구나. 진정한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될때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 신의 계시를 통해서, 아,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아, 신을 믿음으로써 신을 그렇죠 받아들이고 신과 하나가 될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봤다는 거알수 있어요. 즉 그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한계를 밝히고 신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 사상을 정립했죠. 아, 결국은 중세 초기 인물답게 이성보다는 신앙이 더 그렇지 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바라보았을지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선을 실현하고 참된 행복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서 강조되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을 중시하는데 그 중에 제일을, 그렇죠, 사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 최고의 덕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이야기한 사주덕,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결국은 그렇죠.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지혜도, 용기도, 절제도, 정의도 결국은 신에 대한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요, 신이 부여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했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아, 원죄를 갖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신은 분명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었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해서 신의 뜻을 어기고, 그렇죠, 죄를 짓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어떤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한 거야. 얘들아, 신의 은총은 뭐야?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이 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이죠. 아,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 그리스도교 사상가 답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악에 대해서도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생각해봐. 신은요, 그 자체가 최고 선이잖아. 그 자체가 선한 것으로서 오직 선한 것만을 창조했어. 그렇기 때문에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악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래, 악은 인간의 행위, 즉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아, 드러난 결과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자.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 아, 그렇기 때문에 악은 실체가 아니야. 어디까지나 악은 무엇이야? 선이 없는 상태야. 얘들아, 우리 이거 이해하려면 어둠을 생각하면 좋아요. 어둠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야. 그럼 어둠은 무엇이지? 그렇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잖아. 그것처럼 이 악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신이 창조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자체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까지나 선이 없는 상태, 선이 결핍된 상태, 선이 결여된 상태로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학교 시험 볼때 이런 거 어때?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그렇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선악을 창조하였다. 신은 선악을 창조하였다. 맞아, 틀려. 틀렸지. 은근슬쩍 선악을 창조하였다. 악까지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되면 반드시 여러분 걸러낼 수 있어야 해요. 다시 한번.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체도 아닌 오직 선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자,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것은 가능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요,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을 받아들이는 믿음, 즉 신앙을 통해서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즉 신에게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야. 그럼으로써 신과 하나가 될 때,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어때?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잖아. 따라서 천상의 나라와, 좋아요, 지상의 나라를 구별하는데, 각각의 나라는요, 사랑의 방향이 결정한다고 했어. 즉,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상의 나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상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체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중세 후반기 인물인 아퀴나스는 또 어떤 그리스도교 사상을 또 펼쳐 나갈까요? 자, 아퀴나스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퀵퀵퀵 날카롭지 얘들아. 아주아주 날카롭고 또 이렇게 그 당대 천재로서 또 이름을 날렸던 사상가입니다. 자, 아퀴나스도 굉장히 신을 사랑하는 그런 독실한 그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사상가였는데요. 자, 그는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펼쳐 나가요. 그러니까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이거 차분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등장하고 이후에 아퀴나스가 등장하죠. 그것처럼
플라톤이 먼저 등장했고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했잖아. 아,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했고 아퀴나스는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들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억나니? 아리스토텔레스. 그래, 현실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 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름의 목적이 있다. 인간에게도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좋음 선이다. 그런데 그런 목적, 좋음 선은 보다 더 상위의 좋음, 상위의 선을 위해서 추구가 된다.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최고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복도 공부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옆구리를 덕 치면서 행복이 뭐지? 하고 물어보면 나와야 돼.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너무 중요한 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할 때 배웠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덕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개념들을 아퀴나스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아퀴나스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그건 뭐라고 생각했어?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덕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들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퀴나스는 이러한 행복, 이러한 진정한 행복은 그렇죠. 신과 하나가 될 때, 신과 하나가 될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그리스도교 사상가라고 하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이 밖에도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되죠. 얘들아, 중세 후반부잖아. 자, 중세 후반부가 됐다는 건 근대의 싹이 그렇지. 무르익어서 발아되기 직전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요, 믿음, 즉 신앙과 이성을 어때? 조화시킬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신앙과 이성 중에서 이성이 그렇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성도 신앙도 다 신에게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과 이성, 신앙과 이성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과 신앙은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분명히 이성의 역할과 신앙의 역할과 좋아요. 이성의 역할은 물론 구별은 됩니다. 하지만 믿음도 이성도 다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서 우리 아퀴나스를 보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도 이성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증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는 걸총 5가지 방식으로 이제 증명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이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의 어떤 관계, 그렇죠. 상호 보완적인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라는 걸 강조했던 그의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앞서서 공부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사상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도 분명하게, 그치? 다른 점은 선을 긋죠. 플라톤은 어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한 신앙심은 없었던 그런 사상가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사상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어. 그것처럼 지금 공부한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지만 분명히 어때? 그렇지. 차이점 가지고 있겠죠? 자, 너무 중요하겠다. 자,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을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덕을 어떻게 이야기했어?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이야기하죠. 기억나니? 지성적인 덕에는 좋아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같은 것이 있었고, 품성적인 덕에는 옳지, 용기, 절제, 온화, 이런 중용의 상태들이 있었어? 잘한다. 자, 이러한 덕을 갖추면 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덕을 발휘해서 이런 덕을 실현하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아퀴나스는 잘 보자. 행복하기 위해선 덕이 필요한데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이런 덕은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덕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덕은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예비적 단계의 덕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비, 샘플 같은 느낌의 그런 덕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진정한 행복, 정말 참된 최고의 행복, 이걸 얻기 위해

에서는 어떤 덕이 더 필요한 거야? 그렇지.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라고 보았어. 아, 즉 진정한 행복은 신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인데 결국 신과 하나가 될때 진정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 좋아요. 너무 중요해.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종교적인 덕은 우리 앞에서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공부할 때 이미 배웠죠. 미소사. 믿음, 소망, 그리고 좋아요. 사랑이 되겠네요. 이 중에서 당연히 그렇죠. 아, 퀴나스도요. 아, 가장 최고의 덕은 무엇이다? 그렇죠. 사랑이다. 신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쌤, 잠깐만요. 근데 저 궁금한데요. 왜 아퀴나스는 이런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요, 예비적 단계의 덕이다. 라고 본 거예요? 왜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에 나아갈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이러한 덕을 가지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기껏해야 현세에서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건 어때?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비적 단계의 덕에 불과해. 진정으로 얘들아, 우리가 참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현세에서는 그렇게 될수 없어. 그건 오직 내세에서 가능하거든. 내세에서도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덕이 더 필요하다?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최고의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만,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어요. 반드시 신의 은총에 의해서, 어디에서, 내세에서 가능하구나. 아,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러한 신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내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퀴나스는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 사상 공부할 때 우리 법사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요, 법을요, 영원법과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으로 구분하는데요. 영원법은 말 그대로 영원한 법이잖아. 그러니까 신의 예지와 신의 의지로 정립된 영원불변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신은 그런 영원법에 따라서 온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도 이미 영원법이 다 반영되어 있어. 그리고 인간은 그 이성을 통해서 영원법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을 뭐라고 불러요? 좋아요.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신에게 반영된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아, 신의 뜻, 즉 영원법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걸 깨닫고 그것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자, 신의 의지가 담긴 이러한 영원법,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을 좋아요. 자연법이라고 방금 소개했습니다. 자연법이 너무 중요하겠지. 자연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식된 영원법, 그 영원법의 일부를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것을 자연법이라고 아퀴나스는 불렀어요. 따라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하는 그런 법,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자, 자연법의 제1원리는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예요. 엥쌤, 이거 너무 평범한데요? 얘들아, 이걸 우리가 왜 평범하다고 받아들이지? 그렇지. 결국 이런 자연법의 내용이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평범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여기서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그건 바로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성향인데요. 첫 번째,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즉, 좋아요. 자기 보존. 두 번째,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그렇죠. 종족 보존. 그리고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향, 신에 대한 진리 탐구, 그리고 사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 이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야. 아,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했던 저 아퀴나스를 생각해보자.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아퀴나스를 떠올리면서 자존신사, 자종신사까지 가세요.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탐구, 사회적인 삶까지 우리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 이것을 잘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것이야말로 도덕적인 의무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자연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법이 바로 실정법이 되겠죠? 자,

생각해보자. 영어법이 가장 기본이야. 영어법을 토대로 자연법이 성립하고요.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이 성립하는 거죠. 자, 인간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구체적인 법입니다. 자연법이 영어법에 기초하듯이 실정법은 어디에? 그렇죠. 자연법에 기초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자종신사,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탐구, 사회적인 삶을 위반하는 그런 실정법은 따라서 정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아퀴나스는 지적했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사상도 살펴봐야 되겠죠? 종교개혁 사상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루터와 칼뱅 보겠습니다. 루터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를 주장하면서 구원은 교회 의식이나 선행이 아니라 믿음과 신의 은총에 의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교회의 진리 역시요, 그리스도교의 진리 역시요. 죄송해요. 이거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의 진리 역시 교회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모든 신앙인은 다 성직자이자 사제이기 때문에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우리 이런 입장을 좋아요. 만인사제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러한 루터의 기본적인 입장들 어렵지 않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또한 분의 대표적인 종교개혁 사상가 칼뱅의 입장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생윤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 부분 굉장히 생윤의 직업관 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었을 텐데요. 칼뱅 같은 경우는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정서를 주장하죠. 그러면서 직업에 대해서 신의 부르심이다. 신이 우리에게 부른 부르심, 이것이 바로 직업이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어요. 직업은 각 개인이 신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소명, 부르심이다. 즉, 직업은 신이 각 개인에게 내린 소명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상에서 이웃사랑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들어 잘 생각해봐. 직업은 신이 나를 부르신 거야. 신의 소명이야. 그러한 신의 소명인 직업생활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잘해서 성공한다면 결국은 어때? 신의 부르심에 내가 잘 응답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아,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하나의 증표가 될수 있구나라고 바라보았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아, 이런 직업 소명서를 바탕으로 어때? 신의 부르심인 직업 생활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그렇지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이후에 자본주의가 싹트는 기반이 됐다라고 평가받기도 한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바탕으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실전 문제 6번 한번 같이 볼게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어. 고대 서양 사상가랑 중세 서양 사상가가 같이 출제가 됐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다. 너무 중요해. 바로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자네 행복이 뭔지 말해보겠나? 덕 치면서 누가 물어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물어본다고 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덕 치면서 행복이 뭐지? 하고 물어보면 나와야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덕은 기억나니? 탁월성, 엑설런트, 그런 고유한 기능을 엑설런트하게 발휘하는 상태였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무엇이 좋아요?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입니다. 덕의 두 종류가 있었어. 옳지 잘했어.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이해력 등은 지성적인 덕이었고요. 절제, 용기, 정의 등은 그렇죠. 중용의 상태, 즉 품성적인 덕이었어요. 갑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시문이었습니다. 을 볼게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획득되며 우리 안에 미리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적 원리 대신에 신은 종교적인 덕을 우리에게 수여하였다. 그 종교적인 덕 덕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한마디로 을은 지금 어때?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거? 세 가지 있어서 종교적인 덕 해봐. 미소사, 옳지,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아, 이런 종교적인 덕 덕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 아,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그렇지, 이루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그렇죠.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

퀴나 씨 입장 같이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문제 풀땐 반드시 그림 보면 안 된다고 해서 항상 범례를 봐야 돼. 자, 공통 입장과 각각의 입장을 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가 되겠네요.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퀴나스도 받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목적은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과 하나가 돼서, 그렇지, 행복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니은 볼게요.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덕을 갖추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따라서, 맞죠? 아퀴나스도, 궁극적인 목적은 신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에 이르려면 덕이 필요해. 어떤 덕이 필요했었어? 그렇지, 얘들아.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자연적인 덕이었는데, 그거 플러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덕이 필요했었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르려면 덕이 필요해. 요 정도는 아퀴나스도,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면 현세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얘들아, 일단 아퀴나스 이거 아니지. 얘들아, 이성적으로만 딱 관조해. 아, 머리로만 딱 관조하고, 아, 신이 철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걸딱 이성적으로 증명만 해. 그러면 현세에서 이미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니? 절대 그렇지 않지? 아퀴나스는요, 물론 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증명하고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지만, 얘들아, 그것만 한다고 해서 현세에서 최고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니야. 반드시 신의 은총을 통해서 어때? 신과 하나가 돼야 돼. 신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내세에서 완전한 행복,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이미 아니요라고 대답할 입장입니다.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겠네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며 그중 최고는 사랑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종교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 한적 없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때?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그런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야. 반면에 그렇죠. 아퀴나스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고, 그중 최고는 그렇죠. 사랑이며, 그 영원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거예요. 따라서 좋습니다. 아퀴나스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입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대로 좀 여행을 떠나봐야 되겠네요. 자, 근대의 서양 철학에는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흐름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성주의는 지식의 근원을 이성에서부터 찾았고요. 경험주의는 그렇죠. 경험에서부터 찾았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가 각각 지식의 근원은 이성과 경험으로 보았지만, 각각 다르게 보았지만, 이두 가지 입장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둘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둘 다다. 인간의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의 역할에 대해서 신뢰했다. 이것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쌤, 이성주의는 알겠는데요. 경험주의도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근대 시대잖아. 근대 시대는 그 시대 전체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시대잖아요. 아, 이성주의랑 경험주의 각각 지식의 근원은 다르게 보았지만 둘다 공통적으로 인간의 이성, 지성의 역할을 그렇죠. 긍정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가져가세요. 자, 우리 이성주의 사상가들은요,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연역법을 중시했어요. 자, 연역법은 뭐냐면 일반적인 원리를 딱 도출하고요. 이것에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이야. 아,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생각해봐. 이성주의는 연역법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이야기하네. 응응응. 이성, 연역법,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역법은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지 않아. 그리고 경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허하거나 사변적인 추론이 될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어때? 그렇지.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에피크로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는다. 이런 거.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었잖아. 아, 이런 것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연역법을, 그렇죠, 이야기한, 또 이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이성주의 사상가로 우리는 오늘 공부할 데카르트를 둘수 있고요. 또 스피노자도 이성주의 사상가입니다. 자, 반면에 경험주의는 귀납법을 진리탐구의 방식으로 강조했대. 귀납법은 무엇이냐면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실험하는 거야. 즉, 개별적인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불러. 엥? 쌤, 가만히 보니까 경험, 귀납법,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 경험, 귀납법, 개별적 사실, 그그그. 놀랍지 않니? 쌤이 고등학생 때 발견한 거야. 응응응, 그그그.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한 친구들은요, 같이 헷갈린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납법은요, 어떤 문제가 있지? 봐봐. 내가 백조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0마리, 1000마리 봤는데 다 흰색이었어.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집 앞마당에 떡하니 검정색 백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 따라서 높은 개연성을 지닌 지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필연적인 진리는 정립할 수 없는 거야. 즉, 백조는 힐, 가능성이 높아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백조는 반드시 흰색이야 라고 말할 순 없다는 거죠. 이러한 귀납법적인 사고방식을 중시했던 인물은 조금 있다가 또 이어서 배울 베이컨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험주의 사상가로 휴물 둘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데카르트와 자, 베이컨의 사상 같이 한번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응을 떠올려봐. 응응응. 자, 이성을 중시한 이성주의. 연역적 사고를 강조했겠죠. 연역법. 그리고, 그렇죠.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그렇죠. 개별적인 이치를 찾아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한번 떠올려보면 데카르트의 사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데카르트는요, 정말 이성주의 사상가답게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인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해.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 눈앞에 사과가 있어? 근데 그 사과가 빨간색으로 딱 보였어. 선생님, 제 눈으로 봤더니, 감각해 봤더니, 감각적 경험으로 관찰해 봤더니, 이 사과는 빨간색이에요.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거 나 명백한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연히 본그 사과가 어쩌다가 잘 익은 사과여서 빨간 거지. 때로는 잘안 익은 사과면 초록색 사과일 수도 있다는 거야. 혹은 그때 내가 봤던 그 방이 너무 어두컴컴해서 그게 좀 그렇게 짙은 색으로 좀 불그스름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 혹은 원래 그 사과는 다른 색깔인데 내가 생맹이어서 그게 좀 벌겋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데카르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 따라서 데카르트는 잘 보자. 무엇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 좋아요.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 확실하고 참된 지식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아까 이성을 중시하는 이성주의 사상가들은 어때? 연역적 사고를 중시했죠. 연역적 사고는 무엇이었어? 그렇죠. 일반적인 원리를 세우고 그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파악하는 방법이었잖아. 얘들아, 이런 연역적인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요첫 번째 원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따라서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를 첫 번째 원리로 삼아서 추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이러한 철학의 제1원리를 한번 찾아볼 테야 라고 결심하고요. 그러한 자명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출발점이 되는 명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의심해 봤어요. 이게 정말 확실한 첫 번째 원리가 될 자격이 있는 거 맞아? 모든 걸다 의심해 봤다는 거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의심을 품었다는 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확실한 명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을 품은 거라서 좋아요. 방법적 회의라고 불러요. 얘들아,
그렇게 의심해 봤더니 정말 다 의심스러웠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과 진짜 빨간색 맞아? 다른 색인데 내 눈이 생맹인 거 아니야? 의심했더니 의심스럽다는 거야. 1 더하기 1, 2 맞아? 1 더하기 1은 원래 2가 아니라 다른 건데 지금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이걸 2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봤더니 정말 모든 게다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다 의심하던 데카르트는 드디어 무릎을 탁 치게 돼. 아, 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봤는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첫 번째 진리를 찾는데 성공했어. 드디어 그는 찾아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서양 철학 제일 처음 공부할 때 배웠던 소피스트. 그 중에서 너네 기억나니? 고르기아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알수 없다. 알수 있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그런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와는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그런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를 찾는데 성공했거든요. 뭐였을 것 같아? 그치. 다 의심스러웠는데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다. 니들도 아마 일주일 정도 마음 먹고 다 의심해봐. 그러다가 어느 날 너희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지금 내가 무언가를 계속 의심한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치. 내가 계속 의심한다는 건 뭐야? 내가 계속 생각한다는 거야. 아, 내가 계속 무언가를 의심하고 생각한다는 그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는 드디어 그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철학의 제일 원리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명제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다는 거야. 아,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생각, 즉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부동한 진리다. 거기에서부터 아,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아, 연역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얘들아, 시험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 그래요, 순서가 중요해. 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도출한 거야? 좋았어. 방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 철학의 제1원리를 도출해 낸 것이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중요해요. 얘가 먼저이고 얘가 나중이야. 그런데 주로 오답선지는 어떻게 구성될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바꿔요. 예를 들면, 철학의 제1원리는 방법적 회의로 가는 출발점이다. 혹은 철학의 제1원리를 통해서 방법적 회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앞뒤를 바꾸면 딩딩, 오답이야. 아니야. 선후 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방법적 회의가 먼저고요. 그걸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렇지 경험주의 사상가 베이콘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응응응 했으니까 이제 좋아. 그그그 떠올라야 될 거예요.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귀납법을 중시했어. 기억나지? 귀납법은 개별적 사실을 관찰하고 실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이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컨은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명언이야. 아까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너 너무 유명한 명언이지만, 우리 베이컨의 명언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그래,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알미입니다. 즉,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베이컨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그런데 베이컨은 왜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1번, 자연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2번, 자연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죠. 답은 2번이었어요. 베이컨은 우리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 왜? 그렇게 알 때, 그러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것은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 힘이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베이컨이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던 그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거야. 아, 베이컨은 자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중시했구나. 아, 이런 실용적인 걸 중시하는 이런 면모를 보여주었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실제로 베이컨이 이제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과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만큼 자연과학에 대한 유용성,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유용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봤을까요? 당연히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 귀납법.

방식을 강조했겠죠? 귀납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베이컨은 자신의 귀납법, 자신이 주장하는 귀납법을 참된 귀납법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자크는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험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귀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얘들아,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잖아. 경험주의는 하나하나 관찰하고 실험해야 돼?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험을 중시한 거 알겠지. 쌤, 근데 왜 지성이 나와요?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서 쌤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얘기했잖아. 이성주의랑 경험주의는 각각 지식의 근원을 이성과 경험으로 보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 둘다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그런 귀납법을 그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참된 귀납법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자, 이 참된 귀납법이 뭔지 한번 보자.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찰과 일단 실험이 필요해. 그치? 자,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개별적인 것들을 찾아내. 자, 그것을 통해서 어때? 그렇죠. 귀납법.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잖아?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원리를 찾아내죠. 그러면 그 원리를 어때? 지성을 활용해서 그 원리를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행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식을 자꾸만 이렇게 얻어내는 방법. 이것을 그는 무엇이라고 보았다? 그렇죠. 참된 귀납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원리,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방식을 꿀벌의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꿀벌은 어떻게 하지? 있고 적고 다니면서 꿀들을 모아와. 그런데 그걸 단지 쌓아만 놓는 개미와는 다르게 꿀벌은 자신의 힘으로 어때? 그것을 다시 그렇지 창출해내서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 그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 꿀벌의 방법을 참된 귀납법이라고 불렀구나. 자, 이런 베이컨은요, 참된 귀납법을 중시하면서 계속해서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탐구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건 바로 비과학적인 선입견, 비과학적인 편견이야. 따라서 베이컨은요,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것을 방해하는 비과학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이다 라고 비유했어요. 얘들아, 우상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비과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깨부수어야 되겠다. 그래서 쌤은 이걸 우상 타파론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자, 그는 자연에 대한 참된, 즉 과학적인 인식을 방해하는 비과학적인 선입견, 비과학적인 편견을 우상에 비유하면서 그런 우상은 타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대표적인 선입견, 대표적인 편견의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족의 우상부터 볼게요. 종족, 한마디로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에서 나오는 선입견이야. 자연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견이죠. 예를 들면 새가 슬피 운다. 너무 비과학적이야. 이거 종족의 우상입니다. 새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물학적인 그런 특징에 의해서 그런 소리를 내는 건데, 인간이 운다,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자신의 종족, 인간이라고 한 종족의 선입견을 덧대어서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깨뜨려야 된다고 본 거야. 두 번째, 동물의 우상입니다. 개인의 특수한 기질이나 개인의 특수한 경험, 환경, 교육에서 비롯된 편견이야. 얘들아, 이런 지하 동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은 요만해라고 자신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비과학적인 편견 아니겠어요? 동굴의 우상이 되겠네요. 얘들아, 시장의 우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에는 뭐가 많아? 말이 많아. 원 플러스 원입니다. 세일합니다. 소문도 많아.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렇게 소문이 오가는 곳이 시장이잖아. 시장은 말이 많구나. 잘못된 말, 즉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소문에서 비롯된 편견이야. 얘들아, 유니콘, 용. 유니콘이나 용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한 번도 실제로 어때? 관찰되거나? 그렇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어. 근데 유니콘, 용,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유니콘이나 용이 진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과학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소문에서부터 비롯된 편견을 그는 좋아요. 시장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극장 우상까지 있다. 얘들아, 극장, 어때?
나보다 높은 단상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 그러면 사실 그들의 연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도 나보다 높은 단상에 올라서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꼭 진짜처럼 느껴지잖아. 그것처럼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 혹은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맹신한다면 아,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걸 극장의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너튜브에서 유명한 의사가 그러는데 비타민 K가 블라블라에 좋대. 그리고 어떤 병을 막 낫게 해준대. 얘들아, 물론 그 사람의 주장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아,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전통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맞아라고 맹신한다면 이것은 비과학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되겠죠. 천천히 생각해보자. 종족, 동굴, 시상. 죄송해요. 시장, 그리고 극장의 우상까지요.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면 또 순간적으로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게 매칭되는 내용들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이컨의 사상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았어요. 오늘도 이제 중세, 그리고 또 근대의 사상가들, 또 전반기의 사상가들까지 보았기 때문에 내용 요소가 꽤 많았습니다. 본인 형광펜 드시고 수능 특강 밑줄 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 2 1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대망의 첫 강입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강의 너무 기다리셨죠? 사실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수능 기출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수능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 수학2 수능 기출의 미래 강의에 대한 소개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해놨으니까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그리고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 친구들은 꼭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이 1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 항상 강의의 첫 번째에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건데 이 오늘의 이야기는 뭔가 딱히 정해진 주제는 없어요. 제가 그냥 그날그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자, 오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 미루면 내일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루면 내일 어떤가요? 하기 싫지 않나요? 오늘 미루면 내일 오히려 더 하기 싫은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아 오늘 그냥 미루고 내일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막상 내일이 되면 더 가기 싫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오늘 미루면 내일 더 하기 싫은 이유랑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왜 내일 더 하기 싫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단 오늘 미루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죄책감이 생깁니다. 운동을 만약에 미뤘어. 운동을 미루면은 죄책감이 생겨요. 이렇게 죄책감이 생기면은 안 좋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운동을 미뤘으니까 아 죄책감이 생겼어.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이러면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피자를 먹었어.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먹을 때는 조금의 죄책감도 있고 행복하게 돼요. 맛있으니까. 근데 또 다 먹고 나면 또 죄책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운동도 못 갔는데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그래서 죄책감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또다시 안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루면 내일 더 하기 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미루지 말자. 여러분들 이 수능 기출의 미래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월요일, 목요일에 이 강의를 듣겠다. 나머지 시간에는 뭐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미루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자책하지 말자.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빨리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너무 자책하면 너왜 그랬어? 스스로한테 막 이러면은 또다시 죄책감에 오래 빠지게 돼서 또안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됐다면 스스로 빨리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첫 번째는 미루지 말 것.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미뤘거나 아니면 미루지 않고 잘 들으러 왔거나 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이번 시간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수능 기출의 미래 강의는 첫 번째로는 일단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개념을 한번 공부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유형별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시간이 이어질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저랑 같이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백지 복습을 한번 해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요 백지 복습이 이제 개념 공부를 할때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백지 복습이 뭐냐면은 이제 단원 이름만 적어 놓고 백지에다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빈 백지에다가 막상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지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백지 복습 반드시 거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만 딱 적어 놓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잘 떠오르는 개념, 떠오르지 않은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개념서를 다시 꺼내서 이제 부족한 부분 또는 틀린 부분을 이렇게 다른 색펜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만 또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들이 머릿속에 잘 구조화가 되어서 문제 풀 때도 빠르게 떠오를 수 있고 잘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백지 복습 스스로 꼭 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 단원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유형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인데 일단 함수의 극한값이 뭐냐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x값이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제가 아무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뭐 a가 한 요쯤 있다라고 해보고 a에서의 함수값 쓸뭐 l 요렇게 표현을 했을 때 x값이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함수의 극한값이에요. 자, 그런데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또 무슨 말이냐? 우리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x가 a에서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지는 경우,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워지는 경우, 이렇게 양쪽 방향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fx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자, 그러면 fx라는 것은 함수 값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나요? 어디로 가까워지나요? 요 L로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리미트 x 화살표 a fx. 자, 요 표현의 의미가 바로 fx가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디로 가까워지는가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요 상황에서는 l로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는 l.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l을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를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에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fx의 극한값을 찾으려면은 a를 살짝 x값에 집어넣어서 fa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예시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렇죠? A에서의 함수 값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시도해 볼 것은 어차피 A로 엄청 가까워질 때를 보는 거니까 X 값을 A를 한번 넣어 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값이 나오면 그 값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A를 한번 넣어 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0분의 0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0분의 0꼴이 뭐냐? A를 딱 집어넣었더니 분모도 0, 분자도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말고 X가 한없이 커질 때도 보게 됩니다.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해봤더니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모도 한없이 커지고 분자도 한없이 커진다. 이런 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것을 뺀 것, 이런 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극한값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그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이에요. 그게 뭐냐?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극한값끼리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cfx는 이때 이 c는 상수입니다. 이 cfx는 이 C가 그냥 앞으로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F의 극한값에다가 C를 그냥 곱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시 말고도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한 극한은 극한값끼리 더해도 상관없고, 빼도 상관없고, 곱해도 상관없고, 나눠도 상관없어요. 나눌 때는 물론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극한값의 계산은 극한값끼리의 계산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수렴하는 것들끼리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딱 하나만 더.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뭐냐면은 우리는 정확히 a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a에서는 관심이 없다. 여기가 칠해져 있든 칠해져 있지 않든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도 여전히 l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까워질 때지 정확히 a일 때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유형 1번 간단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면은, 자,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 플러스 5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어떻게 했었느냐?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 플러스 5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우리 첫 번째 시도가 뭐였냐면 2를 x자리에 한번 살짝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5가 돼서 답은 얼마가 될까요? 9. 아, 요렇게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진짜로 왜 2를 집어넣어도 됐었냐? 사실은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거는 정확히 2는 아니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왜 그냥 넣어도 상관이 없었을까? 지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5라는 함수는 y는 x제곱 플러스 5. 요런 식으로 생긴 함수잖아요? y는 x제곱 플러스 5.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2가 대략 한 요쯤에 있겠죠?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질까? 당연히 2에서의 함수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2를 대입한 y 값을 찾아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대입했을 때 답이 바로 나오면 너무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1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랬으니까 2를 한번 살짝 넣어보려고 했더니 분모가 어때요? 0으로 가죠, 분모가. 자, 그럼 분자도 여러분들 대입해 보시면 0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것은 x가 2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 x 빼기 2분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지금 요렇게 분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가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그렇죠?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분자가 인수분해 여러분들 해보시면,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왔기 때문에 분자도 x 빼기 2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약분을 너무너무 하고 싶을 건데 사실은 우리가 약분을 할 때는 막 약분을 하면 안 돼요. 그쵸? 0이 아닐 때만 약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거는 2가 절대 아니다. 2랑 정말 가까운 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극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x 플러스 4로 쓸수 있는 것은 x가 2가 아닐 때인데, 우리 어차피 극한을 볼 때는 2가 아닐 때를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x 플러스 4의 극한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1번 문제랑 비슷해졌죠? 2를 살짝 넣어봅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6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해준 다음에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0분의 0꼴일 때는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한 다음에 답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은 식을 간단히 만들고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0분의 0꼴은 0분의 0꼴이 아니도록 식을 간단히 만들어준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도 비슷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에 딱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살짝 넣어봤더니 0이고,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식을 간단히 정리한다.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1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1을 바로 써주게 되면 남은 인수는 x 플러스 8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약분을 막 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선 해도 된다. 극한에서는.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나면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x 플러스 8이 어디로 가까이 갈까? 마이너스 1을 살짝 넣어주시면 7로 한없이 가까이 갈 거다. 이렇게 답이 7이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이런 식으로 0분의 0꼴은 이제 식을 간단히 정리하고 약분을 한 다음에 대입해주면 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요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결국에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극한값은 일단 존재를 하니까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존재를 하니까 값을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분모도 엄청 커지고 분자도 엄청 커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배웠었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요렇게 배웠었는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뭐냐? 분모의 최고차항이 뭐냐면 분모에서 차수 제일 큰 거, x죠. 요 x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x로 분모를 나눠 보면 1 플러스 x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도 x로 나눠. 그러면 일단 요거를 x로 나누면 이제 루트 안으로 x를 넣어보면, x분의 1을 넣어보면 루트 안에 x제곱분의 1로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1 빼기 x제곱분의 2.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x로 나누면, 그쵸? 그 다음에 뒤에 3x는 x로 나누면 3.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극한값을 구해보게 되면 x가 한없이 커지니까 x분의 5는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0으로 가까이 가겠죠. 왜냐면 분모는 한없이 커지고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니까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제가 그냥 없애버릴게요.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 다음에 x제곱분의 2도 0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분모만 엄청 커지니까, 그쵸?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이냐? 1분의 루트 1 플러스 3. 아, 그래서 결국에 극한값은 4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번 분모에서 차수 제일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우리가 x분의 5와 x제곱분의 2가 0으로 간다라는 거는 원래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5와 2가 x가 한없이 커질 때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가 엄청 엄청 커져. 그러면 이 x가 엄청 엄청 커지니까 이 플러스 5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루트 x제곱과 3x가 엄청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 2든 뭐 마이너스 100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랑 마이너스 2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우리 그냥 차수가 큰 것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x로 나누어 줬을 때 남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차수

각각 큰 것들의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분모의 차수가 1이죠. 1. 차수 제일 큰 게. 그다음에 분자는 차수가, 여기에 차수는 루트 x제곱을 생각하셔야 돼요. 루트 x제곱. 그럼 x가 엄청 커지면, 이건 사실은 양수 쪽에서 엄청 커지면 x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차수가. 그래서 1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루트 x제곱은. 그리고 3x도 1차니까, 아, 분자도 1차구나. 1차분의 1차구나. 그러면 분모에서 차수 제일 큰 것의 계수분의 분자에서 차수 제일 큰 것의 계수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해줄 거냐? 분모에서 차수 제일 큰 것의 계수 1분의 분자에서 차수 제일 큰 것. 루트 x제곱의 계수는 뭘까? 루트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앞에 1이 숨어 있는데, 루트 1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3을 더해주시면, 루트 1 더하기 3이 바로 x의 계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서 답이 4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를 비교해서 계수로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갑자기 문제가 좀 길어졌는데 한번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이 선분 AB의 길이가 지금 여기 극한값의 분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일단은 선분 AB의 길이에 대해서 궁금한데 AB의 좌표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A의 X좌표를 알파,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나면 이 알파랑 베타는 이 곡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을 같다라고 놨을 때 한번 같다라고 놔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1은 tx 플러스 t 플러스 1. 자, 요두 식을 같다라고 놨을 때두 근이 바로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자, 요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뭐냐면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방정식의 실근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 fx랑 gx를 같다고 놨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 이게 완전히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에 두 교점의 x좌표, 즉,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실근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도 된다. 그래서 두 식을 같다라고 놨을 때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베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변을 살짝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t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요. 이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일단 떠올라야 되겠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A, B라는 점을 한번 다시 보러 가보면, 점 A는 어떤 좌표였냐? 점 A는, 다시 여기로 한번 가보면, 점 A는 알파, 콤마, T알파 더하기 T 더하기 1. 점 A의 좌표는 요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는 베타, 콤마, T 베타 더하기 T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다음에 Y좌표 차 한번 구해보시면, T 플러스 1은 사라지죠. 그래서 T 알파 마이너스

T베타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정리해보면, 루트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도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구하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거니까 요거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t제곱이고 마이너스 4알파 베타는 플러스 4t 플러스 8이 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이거 어차피 양수잖아요. t가 양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것일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위에다 바로 써볼게요. 루트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다. 이게 우리가 찾던 선분 AB의 길이였다. 그래서 우리 결국에 마지막 리미트 극한값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극한값 여기다 한번 써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t제곱분의 선분 AB의 길이 요만큼을 딱 분자에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루트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 자, 우리 방금 앞에서 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그쵸? 그러면 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분모는 지금 2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분자는 루트 t제곱 1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루트 t제곱의 차수만 보면. 그래서 여기도 1차라고 생각하면 돼서, 1차 곱하기 1차니까 몇 차예요? 2차죠, 2차. 그래서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아서 개수만 비교해 주시면 된다. 개수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분모에서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분자에서 루트 t제곱의 개수는 루트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루트 4t제곱의 개수는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루트 4니까. 그래서 결국에 2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선분 AB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서 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일단 우리가 답을 구했는데, 선분 AB의 길이를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는 대신에, 이제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느냐? 이제, 기울기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기울기. 자, 지금 선분 AB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거든요. 근데 이 직선만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t예요. 기울기가 t. 그럼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잡든지 간에 요 길이 대요 길이가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t가 되겠죠. 기울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이 길이는 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보시면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렇게 길이의 비로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도 요렇게 살짝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고 나면 요 길이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요 선분 AB의 길이는 이 길이에다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만 곱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했었던 요 길이에다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 곱해진 값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에서 선분 사이의 길이의 비를 활용하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이렇게 5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문제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도 일단 문제가 길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x 플러스 t와 곡선 y는 x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자. 자, 이번에도 어때요? 두 곡선이,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A의 x좌표 이번에도 A의 x좌표를 알파라 하고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두 식을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계속 읽어봅시다.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C.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바로 C의 X좌표를 찾았어야 돼. 왜냐하면 Y는 X제곱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A와 C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무슨 말이죠? X좌표가 부호만 다르다. 그래서 C의 X좌표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말을 H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H의 길이는 뭘까? AH의 길이. 알파에서 베타 뺀 값이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알파 빼기 베타다. 그 다음에 CH의 길이는 얼마?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빼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찾았어.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바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죠?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 이런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미 CH 길이는 알아내버렸어요. CH 길이. CH 길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 그랬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1. 그쵸? 그 다음에 AH의 길이는 알파 빼기 베타인데 요거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요 두 값을 알면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것도 정말 많이 활용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한번 대입해 보시면 1 플러스 4t가 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알파 빼기 베타는 어차피 알파를 제가 큰 것으로 알파를 잡았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는 양수일 거예요, 양수. 그래서 1 플러스 4t에다가 그냥 루트를 붙인 값. 요게 바로 at의 길이일 것이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극한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극한값 한번 구해보시면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t분의 AH의 길이 루트 1 플러스 4t죠? 루트 1 플러스 4t 여기에서 CH 길이 1만 빼주면 돼. 요 극한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0을 한번 살짝 넣어봤더니 분모도 0, 분자도 0으로 가요. 0분의 0 꼴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유리화. 그쵸?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구호만 바꾸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요.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해주셔야지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저렇게 곱해주면은 분자가 얼마가 될까? 분자가 4t가 되겠죠, 4t. 그 다음에 분모 그대로 써주면 t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우리 t를 약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확히 0은 아닐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0을 살짝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쵸? 얼마가 되느냐? 2가 답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에 문제처럼 그 함수의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두 시근으로 바꾸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가는 그런 문제였어요. 마지막에 극한값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이제 비슷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AH의 길이가 우리가 알파 빼기 베타라고 했고 CH의 길이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극한값의 이 분자를 보시면 여기서 여기 빼라 그랬어. 그러면 AH 빼기 CH. 근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 여기 빼보면 마이너스 2베타가 돼. 근데 베타가 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이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베타는 더 작은 친구예요. 더 작은 친구.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더 작은 근을 택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의 공식 활용해 보시면
근해 공식 여러분들 해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됩니다. 더 작은 근을 택해준 거예요. 마이너스. 뿔마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거 마이너스. 제가 이렇게 해주고 나면 정리해보면 루트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아까 전이랑 똑같은 분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된다.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근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시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먼저 알파 빼기 베타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다음에 정리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시던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잘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극한을 한번 알아볼 건데 좌극한과 우극한이에요. 우리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한번 보면 제가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말 아무렇게나 그린 겁니다, 제가. 이 점의 y 값은 2라고 해보고 여기 y 값은 1. 제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려봤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a에서의 fx의 극한값은 존재를 할까요? a에서의 fx의 극한값,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도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 양쪽을 한번 잘 보시면 같은 값으로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유형 설명할 때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을 보기로 했었죠.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지는 경우, 그리고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 이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첫 번째 노란색을 한번 따라가 보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보시면 f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도 한번 fx를 따라가 보시면 1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a보다 큰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a 옆에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똑같이 fx. 이 기호의 의미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시에서는 어디로 가까워지나요? 2로 가까워지겠죠? 그래서는 2. 이게 바로 a에서의 우극한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A보다 큰 쪽에서 오면 오른쪽에서 오죠? 그래서 우극한. 되셨죠? 자,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A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 FX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1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는 1, 이렇게 표현하고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시죠? A보다 왼쪽에서 A로 가까워질 때의 극한, 좌극한. 그쵸? 자, 그러면 우극한, 좌극한이 이 예시에서는 존재를 해요. 그런데 A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죠. A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예시에서는.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오른쪽에서 오는 값, 왼쪽에서 오는 값이 모두 다 있어야 되고, 가까이 되는 값이 있어야 되고,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다 존재하면서 같아야지만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반대로 또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극한과 좌극한도 존재하면서 똑같겠죠. 아,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똑같다라는 거는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극한값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봐야 된다. 양쪽으로 오는 게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질 때만이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다. 요거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 개념을 정리하면 될 텐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잘 눈으로 보고 가까워지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들이 쭉 이어질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이 기호의 의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자, 이번에도 좌극한, 우극한 판단할 때도 정확히 그 값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정확히 0에서는 관심이 없고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떻게 되는가? fx를 보려면 함수값을 보셔야 돼. y값을 보셔야 되니까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y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가를 보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눈으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이번에도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y값을 봐야 돼. 그러면 2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2. 그래서 1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우극한 좌극한 그래프를 보고 답을 하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첫 번째로 보이는 걸 보시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는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 뒤에는 마이너스에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는 문제여서 이번에도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까워지나요? 1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1이 될 거고 그다음에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는 2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2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 잘 눈으로 보고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를 판단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도 보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2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는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2 더하기 1 해서 3이다. 이렇게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쉽다, 그쵸? 너무 쉽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이어질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자, 10번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느냐? 요점에서의 y값,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이 가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1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일까? 12번 문제도 역시나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요.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1로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실수라는 거. 자, 실수에 대해서는 또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제 좀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 실수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100점 만점의 시험 중에서 98점을 맞는 거 이거 너무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2점 문제를 틀린 거야.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실수도 실력이란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수도 내가 많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의식을 해야 돼요. 그 의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같은 거볼때 아니면 혼자 문제 풀고 채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틀린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내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다. 그거는 따로 실수 노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실수 노트라는 것이
제가 이 실수 노트를 저도 만들었어요. 공부할 때. 왜냐면 저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 실수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받은 점수가 어쨌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실수까지도 나의 점수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고 온전히 내 실력을 통한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실수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 실수 노트는 진짜로 좀 유치한 거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5 곱하기 2를 더하기로 잘못 봐서 7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5 곱하기 2를 7로 잘못 봤다. 점점점. 유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기억도 잘 남고 절대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쓰기 전에는 이런 실수를 꽤나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적어 놓고 반복해서 보고 의식을 하니까 이런 실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쉬워서, 아, 나 이거 그냥 이때만 실수한 거야. 이러지 마시고, 실수 노트를 꼭 만들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정말로 줄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가? 4로 가까이 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요점에서의 y값,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이 가죠. 그래서 답은 2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만 하지 말자. 빠르고 정확하게 풀자. 자, 1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요점에서의 함수값, 아, 요점에서의 함수값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의 y값, 1로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극한값은 정확히 이 값에서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값에서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글로 가까이 갈때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칠해져 있든 칠해져 있지 않든 상관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칠해져 있든 칠해져 있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정확히 0에서 얼마인지, 정확히 1에서 얼마인지는 궁금하지 않고, 가까이 갈때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자, 우리 이런 기호를 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호가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우극한, 좌극한 할 때, A 뒤에다가 플러스, A 뒤에다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호는 뭐냐면은 그 마이너스 1 뒤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A 자리에 마이너스 1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호가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 다음에 2보다, 이번에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이거 뭐죠? 2에서의 극한값을 보는 거예요. 즉, 양쪽을 다 봐야 돼, 양쪽을. 자, 그러면 2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나요? 1로 가까이 갑니다. 그쵸? 그래서 3 더하기 1 해서 4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가 1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예리한 친구들입니다. 그런 질문을 한 친구들은. 진짜로 1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히 1이잖아요. 근데 극한값을 1이라고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상수함수의 극한값. 배우셨죠? 상수함수의 극한값. y는 c라는 상수함수.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y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 상수함수일 때는 사실은 그 같다랑 가까이 간다라는 건 사실은 차이가 있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함수의 y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c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c긴 하지만 그냥 극한값이 c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1이지만 우리 극한값이 1이다라고 약속을 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2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지만 우리 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넘어가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자, 지금 항상 우리 뒤에 있는 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앞에 있는 걸로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2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쵸? 그래서 2 더하기 3 해서 5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보면서 잘 찾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갈까?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계속 y값을 보고 있어야 돼요. y값. 그래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그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는가?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나요? 1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0 더하기 1 해서 1이다. 되셨죠? 자, 슬슬 좀 지치신 거 아니죠? 지치신 거 아니죠? 자,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를 따라가 보시면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질까? y값 보시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0 해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되셨죠? 여러분들 선지에서 잘 찾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당연히 풀어 보셨겠지만, 문제는 항상 미리 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또그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질까? 1로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빼기. 자, 여기가 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런 부분에서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혹시 실수하셨다면 실수 노트에 적어 놓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답이다. 선지에서 마이너스 1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보시면 된다. 정확히 그 값에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계속해서 봐주면 된다. 자, 19번도 한번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까워지나요? 여기에서의 y값.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죠? 0.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여기서의 y값. 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0 더하기 2 해서 2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우리 거의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거 계속 찾아가는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좌극한, 우극한이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문제들에서는 계속 존재하는 경우를 구하고 있긴 한데, 문제에서 존재하는 경우를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근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그두 값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두 값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해보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 이 값이 만약에 존재해. 그 다음에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이 값도 만약에 존재해. 그리고 그두 값이 똑같아. 요 말이랑 a에서의 극한값 시 존재한다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A에서의 극한값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오는 것이 한 값으로 만나느냐 그거를 보는 거라서. 되셨죠? 극한값과 우극한 좌극한의 관계까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뭘까? 역시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갈까요? 여기에서의 y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거다. 그래서 0에서의 우극한은 2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도 요 그래프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은 y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갈까? 요 점에서의 y 값, 즉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거다. 그래서 2 더하기 0 해서 2다. 요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요렇게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사실은 문제 수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 눈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20문제를 같이 잘할수 있었어요.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 번만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수의 극한과 연속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머릿속으로 뭐를 배웠는지 계속 떠올려. 첫 번째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 계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함수의 극한값 계산은 어떻게 할까? 일단 가장 쉬운 것은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가 어떻게 되느냐를 찾을 때 a를 일단 대입했을 때 값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 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떠올리셔야 돼요. 뭐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한다.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차수를 비교해서 최고차 한 계수분의 최고차 한 계수로 한다.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면 무리화를 음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양한 그래프를 보면서 우극한 좌극한을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 1번과 2번, 물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 거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매 마지막 시간에 또할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명 쭈꾸미 시간. 쭈영쌤과 꿈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강의를 열심히 들었잖아요. 아직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았어.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쭈꾸미 시간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이 쭈꾸미 시간이 뭐냐? 다시 풀어보고 오답노트 작성하기. 이게 강의 듣는 것만큼이나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풀어보는 거는 이제 모든 문제를 다시 풀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시 풀어볼 문제. 첫 번째 뭐냐면은 그 틀린 문제. 틀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헷갈리는 문제. 헷갈린 문제. 이 헷갈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체크를 다해 놓으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다른 풀이.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풀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다른 풀이로 풀어보기. 이세 개의 문제들을 한번 다시 풀어보고. 총몇 개의 문제인지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보고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오답노트에 작성하기. 내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들. 뭐 틀린 거에서 내가 이런 거를 생각 못해서 틀렸어. 헷갈린 문제는 이 부분이 헷갈렸고 다른 풀이는 아 이런 풀이 방식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오답노트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매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을 거치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 것이

0: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시간에 이 쭈꾸미 시간 꼭 가지시고 우리 수강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도 해드리고 할 거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중복조합 두 번째 시간이고,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들을 풀어볼 거거든요. 물론 1등급 도전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가 많고요. 제가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일수록,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들을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전에 풀었던 문제들과 뭐 요즘 이제 앞으로 풀게 될 문제들 중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을 잘 해두셔야 돼요. 단순하게 문제풀이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아, 이한 문항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까? 그쵸? 그거에 대한 것들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인드셋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하루 한 줄은 요겁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겨울방학이 조금 이제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게 급해집니다. 왜냐면, 새학기가 되고 나면 이제 내신도 아직 3학년 1학기 거를 끝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에 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 1학기까지는 약간 내신에 집중하다 보면 수능에 대한 준비가 좀 소홀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요. 막 급해져서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걸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시기별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조금 미리 땡겨가지고요. 계획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셔야 그나마 그 불안감이 좀 덜해집니다. 그리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막 이렇게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부라는 것도 천천히 갈 때가 있고요. 급하게 갈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출의 미래가 오픈이 되고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이 기출분석하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커리큘럼의 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기출분석을 너무 막 빠르게 뭔가 미션 수행하듯이 딱 끝내버리고 가야지가 아니라 아 이거는 내가 좀 천천히 가도 제대로 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중을 하셔야지 좋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풀이들을 좀 진짜 한 문항 한 문항을 좀 귀하게 생각을 하셔서 내가 다음에 비슷한 문항이 나오면 꼭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 단계 되게 중요한 단계예요, 지금. 저 같이 가고 있는 단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중복조합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 풀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제시해드렸던 퀴즈 있죠? 그 퀴즈부터 먼저 해결해 가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집합 X가 있고요. 1, 2, 3, 4, 5, 6, 7, 8. 제가 매 강의마다 풀었던 문항들과 가장 유사한 것들로 좀 갖고 오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마지막 문항이랑 좀 유사한 걸로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자, 가의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나의 조건은 어때요? 이건 보자마자 느껴야 돼. 얘는 뭐다? 그렇죠.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 그러니까 얘는 그냥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 문구를 보자마자 아, 이 함수는 중복 조합으로 해결이 되겠다. 그죠?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조건이 추가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어디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여기지, 여기. 가. 그리고 이 가를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면 되겠구나. 맞죠? 자, 가의 조건은 두 개를 곱했을 때 12가 된대요. 그리고 얘들의 함수 값은 당연히 1, 2, 3, 4, 5, 6, 7, 8에서 x에서 x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에 어떤 숫자로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일단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곱이 12가 되는 거. 되는 경우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f의 1, f의 6이든 아니면 f의 2든 f의 5든 그건 나중 문제고요. 12가 되는 것들을 먼저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럼 1 곱하기 12. 얘는 12가 되긴 되지만 안 되죠. 왜? 함수값 중에서 이제 10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그거보다 좀 작은 걸로 가셔야 돼요. 2 곱하기 얼마? 6 가능하겠구나. 또3 곱하기 4 가능하겠구나. 그죠? 요 다음은 이제 4 곱하기 3, 6 곱하기 이렇게 갈 건데 잊지 말아야 될건 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x1보다 x2가 클때 함수값들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함수값들의 크기가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 2가 왔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6이고 여기 있는 게 2가 되는 경우는 애초에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지? 왜? 나의 조건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편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F1, F2, 그 다음에 F의 3,
그 다음 F에 4, F에 5, F에 6, 그 다음 F에 7, 그 다음 F에 8.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에서 결정되어 있는 함수 값들만 먼저 체크를 하면 돼. F에 1과, 그 다음에 F에 6. 그 다음 또 뭐예요? F에 2와 F에 5. 자,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당연히 나의 조건, 중복 조합의 조건이에요. 자, 그럼 F1과 F의 6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제일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얘가 가능한 거는 당연히 2, 6이 가능하겠죠? 됐니? 그 다음에는 F2와 F5라고 하는 것도 요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능한 거 뭐예요? 2, 6이 있겠고, 또는 3, 4가 있겠구나. 돼요? 요렇게 케이스가 또 나눠지겠구나. 두 번째는, 얘 F1과 F의 6이라고 하는 게 3, 4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럼 요 사이에 있는 F2와 F5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3과 4, 요렇게 채워지겠지. 됐나요? 그래서 요 위에 것과 요 밑에 거, 그리고 요 마지막 거를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면 되겠다. 자, 요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F3과 F4라고 하는 거는 중복 조합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걸로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잘 봐요. 2, 3, 4, 5, 6. 몇 개예요? 다섯 개야.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게 F3과 F4로 저절로 배치가 될 거예요.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봐요. F의 7과 F의 8이라고 하는 게 가야 되는 건데, 얘도 어쨌든 나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6 이상에 대한 거니까, 6, 7, 8에 대한 것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3에 있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걸 요약을 하면, 얘는 F3과 F4에 대한 거고요. 얘는 뭐야? F의 7과 F의 8에 대한 거다. 맞나요?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건 3, 4.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두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한다? 두 개를 선택한다. 2H, 2가 될 겁니다. 곱하기. 자, 여기는 4고 여기가 6이잖아요. 똑같이 6.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같겠지. 3H, 2가 될 겁니다. 맞아요? 자, 여기가 3, 3, 4, 4야.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요 위에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2H,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4보다 큰 것들 중에서 되겠죠. 4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4, 5, 6, 7, 8. 몇개 중에?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됐나요? 계산을 해볼까? 여기 있는 거 6C 2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4C 2가 될 거고. 자, 얘는 3C 2가 될 거고요. 얘는 4C 2가 될 거야. 그러면 15에다가 4, 3, 12, 2로 나눌 거니까 6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일 거고, 그 다음 6,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 있는 거는 3. 그냥 3C이니까 3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6C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6, 5, 30, 15 곱하기 3. 한 번에 하면 45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18이고, 여기 있는 거는 9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135고요. 거기다가 18을 더할 거니까, 얼마? 100. 53이 되겠다. 됐습니까? 케이스 분류한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그거에 따라 중복 조합으로 각각에 대한 것들 계산을 해준 거다. 앞에 있는 F3과 F4, 그 다음에 F7과 F8에 대한 것들을 중복 조합의 조건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요. 유형이 비슷한 게 많아. 그렇게 해서 숙제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52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수능입니다. 수능. 과연 수능은 어떻게 나올까? 수능의 문제라고 해서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의평가나 환경평가를 보면서 충분하게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막 신유형이 나오진 않는다. 확률과 통계가 신유형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개념이나 아니면 기출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좀 조건들이 조금씩 추가되고 변형되는 것뿐이지 완전하게 신유형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률과 통계는 기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기출 분석만 한세번 정도만 돌려도요. 여러분들 문제집 한 10권 정도 푼 거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문제를 푸는 것만큼 비례하게 성적이 올라갑니다. 알겠죠? 자, 가 F1 곱하기 F6의 값이 6의 약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복조합처럼 보여지나 여기 있는 2 곱하기 F1과 그다음에 2 곱하기 F6이라고 하는 게좀 다른 것뿐이죠. 요 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중복조합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나의 조건에서 생각해줘야 될 거는 얘가 2가 곱해졌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F1과 F6에 대한 걸 먼저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직접 대입한 다음에 나머지는 중복조합으로 해결해도 되지 않을까. 그쵸? 그 아이디어가 제일 편한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F1 곱하기 F6. 자, 요게 6의 약수래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얘가 6의 약수라는 거는 얘가 될수 있는 숫자를 먼저 떠올려야 되겠죠? 1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 2가 될수 있겠고, 또 3이 될수 있겠고, 6이 될수 있겠구나. 맞아요? 자, 1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1이 되는 경우. 맞지? 자, 그 다음은 1, 2가 되는 경우. 그 다음은 2,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 1, 3이 되는 것과 3, 1이 되는 게 있겠고, 1, 6. 그 다음 2, 3, 3, 2, 6,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다 적긴 적었는데, 잘 봐요. 순서대로 F1과 F6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 어차피 그냥 중복조합에 대한 걸로 판단이 될 거니까. 그럼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다 두배한 것과 여기에 두배한게 당연히 크기가 오른쪽 게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이 중에 가능한 거는요, 요거, 일단. 그 다음 요거. 요거 돼, 안 돼? 이런 거다안 된다는 거야. 요런 거안 돼요. 크기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거. 그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뽑아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어요? 좋아. 자, 그럼 1, 1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 끝에만 한번 쓸 겁니다. 얘는 왼쪽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끝은 2가 될 거야. 이 가운데 있는 건 당연히 다 모여야 돼요. 2로 가야 돼. 함수값들이. 그치? 이 경우는 경우에서 얼마? 한 개가 되겠다. 한 가지. 자, 그 다음, 1, 2가 있겠다. 그럼 요거는 2부터 얼마까지예요? 4까지가 되겠구나. 그러면 함수값으로 가능한 건 2, 3, 4가 되겠죠.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여기 1, 6에 대한 건 결정이 났고, 하나, 둘, 셋, 4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게 뭐야? 3H, 4가 될 거야. 됐니? 그 다음, 1, 3에 대한 거 볼까요? 그럼 얘는 2에다가 6까지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2, 3, 4, 5, 6이니까 몇 가지 중에서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중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함수값이 4개가 결정이 나야지. 5H4. 됐어? 자, 그 다음 1, 6에 대한 거 볼까요? 1, 6. 자, 그럼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될게 2부터 12까지야. 근데 12까지인데 어차피 10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으로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 제일 함수값 중에 큰 거, 6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됐어? 왜? 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숫자들은 결국 최대가 6까지밖에 없거든. 그죠? 그리고 얘는 12일 거니까 요 12보다 작으면서 그 다음에 함수값으로 가능한 건 6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2부터 6까지가 가능한 후보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는 5H 얼마? 4가 될 거야. 됐니? 그 다음 2, 3. 얘는 두 배씩 해야 되겠죠? 4. 그 다음 얘도 두 배를 하게 되면 얼마야? 6이야, 6. 그러니까 4, 5, 6 중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는다?
4개를 뽑는다.

끝이에요. 계산해볼까? 요거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15가 될 거고요. 얘는 8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4, 3, 2, 1, 8, 7, 6, 5 약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70까지. 자, 얘는 8개 중에서 4개 똑같겠지 뭐. 70까지. 그 다음 얘는요. 7개, 6개 중에서 2개가 될 겁니다. 그럼 15가지. 그리고 140까지가 되겠죠? 140에 30. 그러면 171. 요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구나. 크게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앞에 했던 문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앞에 거는 여기에 있는 요거 요거 요걸로 제한을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수능에서는 요 왼쪽과 오른쪽 끝에 있는 값을 제한을 걸어두고 그거에 따라 케이스 분류하고 그 안에 있는 사이에 있는 것들을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선택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답률 보게 되면 57.5예요. 57.5. 물론 객관식이기는 하지만 객관식 중에서도 오답률이 57.5라는 거는 이제 정답률이 한42.5% 정도잖아요. 그럼 꽤 많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그때 봤을 때 요거 양 끝에 두배한 거밖에는 뭐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 기존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막 신경 쓸게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52번이었고요. 53번으로 갑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53번. 오답률이 49.2기는 한데요. 개념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사실은 52번보다 요 53번이 좀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어떤 거는 이제 색깔이 이제 똑같은 걸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뭔가 받는 학생에 대한 거는 뭐한장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식이 쉽게 나옵니다. 해볼까요? 빨간색 카드 4장과 파란색 카드 2장, 노란색 카드 1장이 있는데 이 7장의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세 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한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장 이상. 그러니까 세 가지 색을 모두 받는 학생이 있도록이란 얘기야. 괜찮니? 자, 그러면 단 같은 색 카드끼리는 구별하지 않고요. 카드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3점짜리기도 해. 볼까요? A 학생과 B 학생과 C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빨간색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한 장이 있더라.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런 거야. 우리 교과서 예제를 보게 되면 빵이 있는데 그 빵을 갖다가 3명에게 나눠준다. 10개의 빵.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으로 설명할 때 쿠폰이 있다. 10개 쿠폰이 있는데 그걸 3명이 나눠 갖는다. 그럼 이제 그게 중복조합이거든요. 그러한 쿠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가지가 있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이들 중에 모든 색을 다 받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한 학생을 A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학생이 받는 건 빨간색 일단 하나 받아야 되고, 그지? 그다음 파란색 하나 받아야 되고, 그다음 노란색 하나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일단 3명 중에 한 명이 모든 색상을 다 받는 학생이 되겠죠? 그러한 경우의 수 3가지. 얘는 뭐야? 학생 선택. 모든 색을 받는 학생 선택. 그럼 그 친구한테 요거를 다 주고 시작을 해요. 그럼 빨간색이 남는 거는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1개가 남고요. 요거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이 중요한데. 한장 이상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종류별로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추가로 빨간색을 더줄 수도 있어. 파란색을 더줄 수도 있고. 그 말은 뭐냐? 그냥 ABC라고 하는 친구들이 편하게 파란색 한 장과 그 다음에 빨간색 세 장을 나눠 갖기 하면 돼. 그죠? 이건 그냥 기본 중복조합이야. 알겠어? 어떻게? 빨간색 따로 하시고요. 파란색 따로 하시면 돼요. 일단 빨간색부터 해볼까? 서로 다른 세명 중에서. 그죠? 서로 다른 세명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는다? 빨간색 세 개를 뽑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뭐야?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다음 노란색에 대한 거 서로 다른 3명 중에 중복을 허용해 파란색을 몇개 뽑아요? 1개 뽑아요.

되지. 왜? 파란색은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갈 수 있는 거를 그냥 선택을 하면 돼. 세 가지. 그러니까 그냥 3C1 해도 되고요. 곱하기 3 해도 되고요. 어쨌든 요거는 파란색에 대한 거다. 됐니?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뭐 식으로 좀 기니까 복잡하게 느꼈겠지만 요거를 더 뭔가 어렵게 낯설게 느꼈을 수 있겠다. 문제를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자, 요거는 3 곱하기 그다음 요거 얼마예요? 5C2가 될 거고요. 3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10이거든요. 그럼 10 곱하기 9 해 가지고 얘는 답이 얼마야? 90까지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53번 모의평가였고 그 다음에 정답률이 뭐 50%가 넘는 거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는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좀 길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눠줄지에 대한 거를 구분을 잘 했으면 쉬웠지만 그게 안 됐다면 조금 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54번이 설명할 거리가 좀 있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풀었나요, 여러분? 중복조합을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복조합을 이 친구는 잘한다는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문제를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다가 아니야. 중복조합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걸 중복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친구가 중복조합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경우에서 문제들은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 그 풀이 방법 중에 가능하다면 가장 심플한 걸 찾아야 되는데 중복조합이 대부분 심플하게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고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그걸 적용해서 풀었을 때 잘 풀리면 굉장히 잘한 건데 이거를 이제 중복조합을 적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좀 중복조합을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를 구별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중복조합으로 풀었다. 그럼 여러분들 중복조합을 잘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중복조합으로 안 풀고 케이스 분류만 했다. 그러면 좀 더 중복조합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중복조합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뭐 3점짜리고 오답률이 48.6%짜리기는 하나 그래도 이걸 만약에 처음 부딪히는 친구라면 어려워질 수 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44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곱하기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이거를 중복조합으로 떠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치? 자, 나를 한번 볼까요? A가 짝수래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중복조합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내가 수준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아. 그런 친구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A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짝수가 되는 걸 먼저 찾는 거야. 자, 근데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 144라고 하는 거를 A 곱하기 B 곱하기 C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소인수분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쉽게 그냥 72 곱하기 2에다가 여기 있는 거를 36 곱하기 4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9, 4가 될 거니까 9 곱하기 16 이렇게 바꿔보자.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2의 4제곱이 된다. 요게 소인수분해를 한 거야. 맞지? 짝수여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무조건 2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지? 2를 포함하면서 나머지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예시를 몇 개만 이제 좀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긴 할 거예요. 요거 이제 솔루션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걸 솔루션 1 뭐 이렇게 풀어도 풀리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야? 이 문제만 풀고 끝이에요. 시간 낭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지? 그리고 소개는 해보긴 할 건데 짝수예요. 그러면 일단 요것 중에서 내가 짝수로 갖고 갈 수 있는 것만 갖고 가보자. 순서대로 적을 겁니다. 2가 있겠고요. 그리고 2에다가 곱하기 3을 하나 가져와요. 2에다가 곱하기 3의 제곱까지 가능해. 지금 뭐 선택한 거냐면 A를 선택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 끊어주고요. 그 다음 2의 제곱을 갖고 오고 2의 제곱에 3을 하나 갖고 오고요. 2의 제곱에 3의 제곱을 갖고 오고 끊어주고요. 그 다음 이 옆에다 쓸까? 2의 제곱 했으니까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에 3을 하나 갖고 오고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을 갖고 와. 2의 4제곱 갖고 오고요. 2의 4제곱에 3을 갖고 오고요. 2의 4제곱에 3의 제곱을 갖고 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가 A라고 딱 결정이 났잖아요. 그럼 이걸 뺀 나머지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 건데 그 식이 뭐냐?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세제곱에 3이야. 얘는 2의 세제곱이야. 그지? 나머지 빨간색으로 쓰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제곱에 3이고, 얘는 2의 제곱에 1.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지울까? 얘는 2에다가 3의 제곱이고요. 2에다가 3이고요. 2에다가 그냥 1이니까 놔두자. 얘는 그냥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각각을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은, 선생님, 여기 BC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BC에 대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줄게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15라고 한번 해보자, 15. 자, 요거 소인수면 3 곱하기 5. 요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15를 곱해서 15가 되는 거에 순서상을 내가 구해볼 거야.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봐요. 1 곱하기 얼마? 15가 될 거고, 그 다음 3 곱하기 5가 될 거고, 그 다음 5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 15 곱하기 얼마요? 1. 요렇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럼 요게 몇 개냐면 4개예요, 4개. 그럼 이네 가지가 어떻게 나왔냐? 잘 봐. 한쪽을 딱 보잖아? 그럼 1, 3, 5, 15는 뭐의 약수예요? 15의 약수야. 근데 이 15의 약수의 개수가 곧그 순서쌍의 개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3 곱하기 5라고 하는 것은 1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2에서 요게 몇 개가 된다? 4개가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B 곱하기 C가 요 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는요. 얘의 약수의 개수와 동일해. 그래서 얼마라고 하면 돼? 요것만 몇 개만 예시를 들을 거예요. 얼마? 4 곱하기 3이야. 12가지란 얘기예요. 어떻게? 요거에 대한 순서쌍은 12가지가 나온다. 뭐 요런 거 해볼까? 얘는 요거에 대한 순서쌍은 몇 개가 나와요? 약수의 개수니까 3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예요? 6가지야. 즉, 12, A가 12인 경우에, 여기에 있는 순서쌍은 6가지가 나오겠다. 됐죠? 물론 할수 있어. 다 각각에 대한 거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그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잘못된 풀이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걸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대부분 이렇게 풀었길 바랐는데, 두 번째 풀이는 이런 거예요. A와 B와 C를 곱했더니 2의 4제곱과 3의 제곱이야. 그러면 ABC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2와 3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당하게 나눠 가진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A라고 하는 것은 2에다가요,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X1개,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Y1개. 자, 그 다음 B라고 하는 것은 2의 X2개, 3의 Y2개. 돼? 그 다음 C는 2의 X3개, 3의 Y3개.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요거를 곱하기로 연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이 친구를 식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돼요. 2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곱하기 3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가 된대? 2의 4제곱과 3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됐어? 따라서 얘가 중복조합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4가 되어야 되고요.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2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왜? 조건이 있잖아. 지금은 가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결을 한 거고요. 나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 A는 짝수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짝수이기 위한 필수 조건은 얘가 최소 몇개 있어야 된다? 한개 있어야 된다. 2라고 하는 게 이제 거듭 제곱이 되면 무조건 짝수잖아. 2가 하나도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렇게 기본적으로 푼다. 그럼 얘는 기본 음화정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중복조합으로 풀수 있겠죠. 하지만 X1은 조건이 추가돼. 얘만 조건이 뭐다? 그렇지. 굳이 따지자면 자연수의 조건이다. 얘는 0부터 가능. 얘도 0부터 가능. 얘도 0부터, 얘도 0부터, 얘도 0부터. 아, 그러니까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X1에 프라임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여기 있는 거 X1을 뭘로 바꾼 거야? 변수를 X1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걸 넣게 되면 1을 넘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건 그냥 풀어볼까?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몇 개? 두 개를 선택해. 이렇게. 됐지? 얘는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세개 선택. 얘와 얘가 조합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5C에 2에다가 4C에 2가 되겠다. 10 곱하기 4, 32, 2 나눌 거니까 6이니까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0가지가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요 풀이도 괜찮아.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서 식으로 표현해서 하면 실수할 확률도 매우 높고요.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정말 내가 생각이 안날 때, 어떻게 서는지 답을 구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로 이렇게도 풀수 있겠다라는 걸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접근할 수 있겠죠. 그지? 하나의 아이템을 얻는 거야. 기출 분석을 하면서 아이템들을 많이 얻으셔야 돼요. 왜? 그 아이템을 이용한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 똑같이. 그지? 그 아이템이 뭔지는 몰라.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효율성이 높은 거는 여러분들의 충분한 연습과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4번 제가 다양한 풀이로 해봤고요. 두 가지로 해봤고, 그다음 55번으로 갑니다. 55번도 제가 풀이 두 가지로 소개를 해볼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시간만 된다면 다양한 문제풀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럼 그런 걸로 또 기억을 해두고, 수강 후기에다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더 쉽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그치?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소개하는 것들로 최적화가 될 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가지고 그런 풀이가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천천히 가도 돼. 기출 문제 분석은. 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밑줄 딱 치시고, 그 다음에 ABC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얘는 8보다 작거나 크대요. 그러면 얘하고 지금 같은 의미가 뭐냐면, 서로 다른 8개 중에, 뭐야? 중복으로 이용해. 몇 개를 픽한다? 3개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 그치?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중복으로 이용해 내가 2, 2, 6을 뽑아. 2, 2, 6이란 얘기야. 그지? 4, 4, 5를 뽑아. 4, 4, 5란 얘기고요. 2, 7, 8을 뽑아. 2, 7,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8개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3개를 선택합니다. 그럼 얘는 8H, 3인데 이렇게 구하는 게 끝은 아니겠지. 당연히. 그죠? 밑에 게 조건이잖아. 나 A 빼기 B와 B 빼기 C를 곱했더니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조건 때문에 두 가지의 풀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풀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풀까? 전 이렇게 풀었거든요. 얘가 곱했을 때 0이 되더라라는 거는 얘가 0이어도 되고요. 또는 얘가 0이어도 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덧셈 정리로도 풀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을 위해서 어떤 걸로 풀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저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돼. 둘다 0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A 빼기 B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사건 A라고 하고, 그다음에 B 빼기 C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거를 사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 사건 A와 사건 B의 합사건을 구해야 돼. 그치? 내가 필요한 건 요거야. 그럼 생각을 해볼까?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N, A 합 B라고 하는 것은 NA 더하기 MB 빼기 NA 곱 B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A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A 빼기 B가 0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A는 B란 얘기잖아요. 맞아? 그럼 A가 B야.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럼 요건 어떻게 풀까? 8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몇 개만 선택하면 돼? 두 개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8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합니다. 왜? 여기는 어차피 하나일 거거든. 같은 거니까. 괜찮니? 끝이야. 사건 B에 대한 거 볼까요? A, 그리고 얘는 B라고 하는 거는 B 빼기 C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같아야 돼. B는 C가 될 거고, 얘가 8.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게 하나니까 서로 다른 8개 중에 중복으로 형이 몇 개를 뽑아? 두 개를 뽑아. 이렇게.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 중에 어떤 게 중복이 되어 있을까? 요 안에는요, A는 B는 C라는 게 있겠고, 여기도 A는 B는 C라는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 돼. 그 말은 A는 B는 C라고 하는 거의 경우의 수. 그게 바로 N, A 곱 B가 되는 거다. 해석을 하면 A는 B이면서 B는 C인 것. 요거 얼마요? 아, 8개가 있잖아. 서로 다른 8개. 그 중에서 A, B, C가 다 같은 건 당연히 8가지겠지. 맞아?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까? 얘는 9, C에 2가 될 거니까. 9, 8에 72, 2로 나누면 36가지고요. 요것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72에서 빼기 얼마 하면 돼? 8을 하면 돼. 그러니까 정답은 64.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얼마 안 걸리죠? 어? 얼마 안 걸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덧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사건을 분석한 다음에 처리를 해도 괜찮다. 두 번째 풀이. 요것도 좋아.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요?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에 대한 반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것은 명제 파트에서도 나와요, 요게. A는 0 또는 B는 0이야.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뭐랄까, 순서상을 체크를 한다면 A가 0이면서 쭈르르르 나오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B가 0이면서 쭈르르르 나오는 게 있겠지. 괜찮아? 요 안에 뭐 00이 여기 있고, 여기도 00이 있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건 뭐야?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다야. 자, 그럼 이게 좀 심플한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곱했을 때 0이 아니려면 A는 0이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가 돼버려. 그리고 B도 뭐가 안 되는 거야? 0이면 안 돼요. 그치? 이 아이디어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 거야. A 빼기 B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 빼기 C가 0이 아니더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거 이렇게 조합을 하게. A는 B면 안 돼. B는 C면 안 돼.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괜찮아? 서로 다른 세 수겠구나. A, B, C를 뽑았더니 얘들끼리는 같은 게 절대 없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다? 아니,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죠. 여덟 개 중에서. 8개, 8까지 있으니까 8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다? 3개를 뽑으면 끝난다. 알겠어? 크기는 저렇게 될 거니까요. A, B, C라고 하는 게 이제 크기대로 전개는 될 거니까. 그럼 얘는 8개 중에 3개를 뽑아요. 괜찮아? 8, 7, 6, 그리고 3, 2, 1. 쭉쭉해서 7, 8에 56이 될 겁니다. 이건 뭐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어떤 거에서? 전체 8H 3에서. 얘가 전체라고 했잖아. 그냥 가해 조건만 만족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해 조건에서는 10 컴비네이션 3이 될 거고요. 10, 9, 8, 3, 2, 1.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얼마 나와요? 3, 아, 3이죠, 이거? 3. 그러니까 120. 이렇게 될 겁니다. 120에서 56을 빼볼까? 얼마 나와요? 4가 될 거고 6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똑같이 64가지가 나올 거야.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좀더 빠르게 생각나는 걸로 푸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덧셈 정리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해요. 이런 아이디어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뭔가 케이스 분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배반 사건일 때 제가 주로 많이 쓰는데, 덧셈 정리에 대한 거는 단순한 케이스 분류랑 다르잖아요. 그거는
1번의 케이스와 2번의 케이스가 서로 다르고 그들끼리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딱딱해서 더하면 끝나는데, 이런 것들은 A 사건과 B 사건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끝이 아니라 그들 중에 중복되는 게 있다고,

그런 것들을 골라내주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합사건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과 이렇게 두 번째 풀이로 푸는 것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두세요. 너무 중요해. 이 중복조합 단어는요. 그냥 제가 만약에 어떤 수험생의 입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해. 그럼 저라면 저는 중복조합만 만약에 내가 한세 달을 공부한다. 그럼 중복조합만 한두 달을 공부할 것 같아. 왜? 그게 우선이야. 그걸 두달 투자해가지고 내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져요. 만약에 다른 단원을 내가 두 달을 공부를 했어. 그럼에도 당연히 맞출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냐? 두달 투자를 굳이 안 해도 맞출 수 있었을 거야. 난이도가. 근데 중복조합은 내가 공부를 하는 그 양이 많아져야 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야지만 실력이 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도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배점이 큰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더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도요. 단원을 다 늘어뜨린 다음에 그중에 우선순위를 놓고선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단어를 다 펼쳐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약점으로 이렇게 좀 생각되는 단원들이 있죠. 그럼 그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뽑아요. 그리고선 거기부터 기출분석을 하시든, 거기부터 연계교재를 풀든,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지, 항상 뭔가 그 이상한 강박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뭔가 인강을 들어도 내가 1강부터 무조건 들어야 되고, 물론 업로드가 되는 게 이제 1강부터 순서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빨리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완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나 완강하는 거 되게 성실하고 그런 것들 중요하겠지만 이걸 듣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내가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강의가 만약에 업로드가 많이 돼 있어. 그럼 그 중에 내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들으세요. 제가 이제 자료실에다가 숙제표, 이렇게 각 단원마다 푸는 문제 번호들을 다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그걸 보고선, 내가 여기 약점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부터 풀고, 그 다음에 뭐 경우의 수 중에서 앞부분은 좀 뒤에 푼다거나, 통계 파트는 좀 진짜 나중에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다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 알겠죠? 그렇게 해서 55번도 두 가지의 풀이로 해봤습니다. 자, 56번. 56번은 사실 뭐 중복조합 문제라고 하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저 절대값만 해결을 잘 해주면 됐다. 이게 51.8%나 되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절대값 때문이겠다. 절대값은요, 고1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겁내하거든요. 무서워해. 그럴 필요 없다. 자, 이렇게 합했을 때 12래요. 그지?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거는 a제곱 빼기 b제곱은 5가 된대. 절대값이야. 그럼 이제 숫자에 대한 계산을 많이 해본 친구라면 아마 이렇게 느낄 건데, 두 수를 이제 제곱한 수를 뺐더니 5가 나왔어. 그러면 각각에 대한 것들이 그냥 쉽게 떠올라요. 3의 제곱하면 9고, 2의 제곱하면 4야. 그러니까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겠구나.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도 여기가 합이 12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숫자들이 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바로바로 하지 못했다면 저처럼 접근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절대값이 있긴 있으나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a 빼기 b와 a 더하기 b 그거에 곱이 5가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럼 하나만 따지면 돼. a 빼기 b와 a 더하기 b가 5가 된대요. 5. 알겠어? 근데 이두 개가 곱했을 때 5가 되는 거는요, 얘들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거나 5, 여기가 5거나 여기가 1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가 무조건 안 되거든? 자연수끼리 뺐는데 얘가 5예요. 근데 그들끼리 더한 게 1이 된다? 요거는 말도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만 있겠다. 그럼 첫 번째, a 더하기 b가 5가 되고요. a 빼기 b가 1이 되는 거. 풀어볼까? 위에서 아래를 더해요. 2a는 6이야. a는 얼마? 3이겠구나. 그지? 또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B 얼마 나와요? 2가 나와요. 그치? 너무 심플하게 끝났잖아. 그래서 요것만 처리를 해주면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도 따로 구하려고 하겠지만 의미 없잖아. 어차피 식은 구성이 이렇게 똑같을 거고 A와 B의 위치만 바뀌면 되잖아요. 왜? 여기가 만약에 3이었어. A가 3이었어. 그럼 9 빼기 4가 5가 되는 게 있겠고 아니면 4 빼기 9가
마이너스 5가

게 있겠지. 그러니까 둘중 하나예요. A는 3이 되는 것과 B가 2가 되는 거. 또 하나는 A가 2가 되는 것과 B가 3이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쨌든 더했을 때 얼마야? 5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A, B가 처리가 되겠죠. 따라서 C 더하기 D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12에서 5를 뺄 거니까 7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 구하고 경우의 수2 곱해주면 되겠다. 케이스만 다른 거니까. 맞아요? 좋아.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수를 조작을 해주자.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하나씩 넣고 해도 되고요. 요 정도는 사실 넣고 하는 게더 빨라. 변수까지 막 바꿔가지고 하지 말고요. 일단은 변수 조작에 대한 것도 연습은 해보자. C', D', E', 1, 1, 1이 더해졌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넘겨. 그럼 얘가 4. 그럼 얘가 음화정 세팅이니까 그냥 3H4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그냥 넣는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C', D', E' 해서 4. 접근하는 게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결과는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3H 4가 될 거고요. 얘는 여기 몇 개? 6개. 6개 중에 2개를 뺍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2개 빼는 게 아니라 6개 중에 2개 선택. 그러면 15가지가 되겠다. 됐어요? 얘에 대한 거 15가지, 얘에 대한 거 15가지니까 2개를 다하면 몇 개야? 30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오답률이 51.8이라고 하는 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만큼 좀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확률과 통계에 선택한 친구들 중에 이 정도를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이거 그냥 끝까지만이라도 EBS에 있는 커리큘럼만 쭉 따라와도요. 승산 있는 게임이에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 무조건. 그러니까 저를 믿고 좀 따라오세요. 제가 다양하게 예전에 이제 몇년 전에도 설명회를 갔을 때 그때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와 그다음에 기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세요라고 강하게 어필을 못했던 시기인데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좋은 선택지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졸업생들은 어차피 미적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확률과 통계 선택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시간도 조금 넉넉하고, 근데 재학생은 아니거든요. 재학생의 입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시를 준비해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표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만점자, 완전 만점, 미적분 만점, 확률과 통계 만점 비교하면 표준 점수가 미적분이 좀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확통이 유리하다. 왜? 공부 양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를 선택한 친구들이 대부분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만 가도 커리큘럼을 정상적으로 따라오기만 해도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좀 느끼셔야 돼요. 할 만한데? 내가 요거는 쉬웠는데 오답률이 51.8이라고? 그죠? 중간 이상은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이 정도만 맞춰도.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중복 조합에 대한 기출 문제들 난이도가 좀 높은 것까지 다 풀어봤고요. 정말 높은 건 뒤에 이제 1등급 도전 파트에서 제가 풀이를 할 겁니다. 그때도 이제 어려운 문제들 끌어와가지고 다양하게 풀어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단원은 이제 이항 정리 파트예요. 이항 계수의 성질,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이항 계수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연계 교재 때도 하고, 기출 분석할 때도 나오면 풀이를 하긴 하지만, 요즘 이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여덟 문항 중에서요, 이항 정리 파트에서 난이도가 높은 걸로 출제할 때에, 그렇게까지 높은 걸로 출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 그거 말고 난이도가 높은 걸로 출제할 수 있는 단원이 많거든. 그죠? 이항 정리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갖고 풀면 충분해요. 막 너무 깊이 있게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수능이에요. 23번. 22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딱 어려운 문제까지 다 끝내고 공통 부분. 23번 딱 들어가면 2점이잖아. 이런 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크다니까. 전체가 몇 개? 7개. 그러니까 이런 거풀 때는 제가 몇 개씩 쪼개지는지를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7개를 여기, 여기에 나눠줄 거야. 근데 몇 개씩 나눠줘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나오겠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7개 중에 몇 개를 가져가야 돼? X가 5개를 가져가야 돼요. 왜 X?

x의 다섯 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x의 다섯 제곱과 남아있는 거는 2의 제곱이 되겠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원리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냥 공식으로만 외우고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일곱 개까지 있단 얘기야. 그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일곱 번째까지. 여기 일곱 제곱이니까. 맞지?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주머니예요. 이게 주머니야. 이 주머니에서 x와 e라고 하는 공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서 내가 x를 꺼내고 여기서 x 꺼내고 여기서 e 꺼내고 그다음에 x 꺼내고 그다음에 e 꺼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조합들의 경우의 수가 요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일곱 개의 주머니 중에서 일곱 개의 주머니 중에 x라는 공을 꺼낼 주머니를 몇 개를 선택하겠다? 다섯 개를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지? 그러한 경우들까지 다 따진 게이 75라는 거죠. 그래서 이항 정리는 몇 개씩 쪼개지는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72랑 똑같잖아. 그러면 21이거든요. 21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84에 x의 5제곱. 그래서 개수는 84. 객관식일 거니까 원하는 답 선택하시면 충분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3번입니다. 이것도 뭐 너무 쉬운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공이 x의 4제곱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1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당연히 이제 12제곱이 되는 거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지? 자, 5개 중에 몇 개를 가져가면 될까요? 요 앞에 것만 따져. x의 3제곱, 그 x의 4제곱짜리가 몇 제곱이 되면 될까? 3개죠, 3개. 그러면 x의 4제곱짜리가 3제곱이 되고 1이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얘는 10에다가요, x의 12제곱이니까 요거의 개수는 얼마? 10이 되겠다. 자, 지금 앞에 거와 이제 뒤에 게 이렇게 x에 관한 식과 상수로 구분되어 있는 건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나눠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a라고 하는 게 있고요. b라고 하는 이런 식들이 있는데 여기를 뭐 10제곱이라고 할까? 그럼 이때 원하는 것, 내가 x의 거듭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x에 대한 게 있고 여기에도 x에 대한 게 있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일반 항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화된 식. 그지? 항이라고 표현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러려나? 일반화된 식. 일반 항이 원래 맞긴 맞아요. 여기에 있는 거 항들을 다 표현하는 거니까. 맞아? 어떻게 하면 될까? 10개 중에 A라고 하는 게몇개 가져가요? 그렇지. R개 가져가. 맞아?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R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10-R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니 만약에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끼리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처리를 딱 했더니 요 안에 있는 것들까지 거듭제곱 다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원하는 x에 뭐 예를 들어서 6제곱짜리가 나오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r값을 결정하면 그거에 따른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심플하긴 한데 연습을 해보자면 5개 중에 r개야. 내가 몇 개인지 모른다고 해보자. 그러면 x의 4제곱이 r제곱이 되고요. 맞지? 그다음 여기 있는 게 얼마? 1이라고 하는 것은 5-r제곱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전개해요. 그럼 x에 4r. 그러니까 여기는 5c의 r이고, 여기는 1에 5-r이니까 이건 생략을 하자. 그럼 4 곱하기 r. 얘가 얼마가 되는 거 찾으면 된다고요? 12가 되는 거. 그러니까 r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넣으면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요 결과 값이 나오는 겁니다. 별거 없죠? 당연하잖아. 이런 것도 쉬운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 조금 복잡해지면 제가 뒤에, 갖고 오긴 했는데. 그런 거풀때좀 유용합니다. 이렇게 일반항으로 풀게 되면. 자, 23번. 수능 문제예요, 이것도. 23학년도. 22학년도도 그랬었는데, 23학년도도. 이렇게 이항 개수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이 친구도 다섯 개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나눠 갔냐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다섯 개 중에 뭐 알개라고 한번 해볼까? x의 세제곱에 r제곱에 그다음에 3에는 5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다. 아까는 1이었기 때문에 처리할 거는 없었지만 요거는 계산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계수에다가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3 곱하기 r 얘가 9제곱이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r은 얼마예요?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넣게 되면 다섯 개 중에 세 개고요. x의 세제곱 자리가 세제곱. 그럼 여기 있는 거는 5,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10이잖아. 5 콤비네이션 2가 될 거니까. 맞지? 그다음에 얘는 9죠, 9. 그러니까 10 곱하기 9에다가 x의 9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처리하게 되면 9, 10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나오는 유형들, 지금 제가 세 문항 정도 풀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유형들이 2점짜리로 나올 확률이 매우 크고요. 그다음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겠다. 물론 뒤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 보시면 이런 유형들만 나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아직 출제가 안 됐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항계수의 성질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된다면, 어떤 걸꼭 기억해야 되냐면,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도 배운 x 더하기 1의 n제곱. 요거에 대한 전개. 그죠? 이걸 통해 모든 이항계수의 성질들이 다 유도가 되니까. n 컨비네이션 0에다가 x의 n제곱. n 컨비네이션 1의 x의 n-1제곱. n 컨비네이션 2의 x의 n-2제곱. 쭉 가서 n 컨비네이션 n의 x의 0제곱 이렇게 되더라.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하나씩 x에 뭘 대입해요? 일반적으로 1을 대입해 가지고 처리한 게 있고요. 또뭘 대입해?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x에다가 어떤 특정 숫자를 대입하는 거다. 그러면 이 특정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 문제에 대부분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5의 10제곱에 대한 걸로 이렇게 딱 출제가 돼.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렇게 분리해야 돼. 4 더하기 1에 대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체크하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항 정리 파트는 요 파트. 그냥 계수 단순하게 구하는 거. 너무 심플한 거. 요 파트와 그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거는 3점짜리로 분명히 나올 건데 2점짜리로는 안 나올 거예요. 2점짜리로는 진짜 빨리 끝나는 걸로 나올 거고 요거는 출제되면 3점짜리일 거고 만약에 얘가 4점짜리로 나온다. 그러면 이것만 나오지 않을 거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가나의 조건을 주고요. 그걸 통해 또 다른 조건에 합쳐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항 정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거를 전개해서 나오는 공식들을 외우게끔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이거 하나면 다 충분하거든. 그지? 합에 대한 거 구하는 것도 그렇고, 뭐두 개가 같아지는 것도 그렇고, 짝수들만 모은 것과 홀수들만 모은 것들 다 여기에서 유도가 되는 거라고요. 예전에는 미분까지도 막 합쳐가지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기본기에 대한 것만 충분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복조합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들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항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에 대한 요 난이도보다 어려운 게 1등급에 나오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도전. 해보시길 바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약간 좀 뭐 사춘기 비슷하게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안 했던 시기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너무 친구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뭘 공부하나 막 따라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급하고 막 자책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공부도 더 하기 싫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딱 끊었죠. 남들을 쳐다보지 말자.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해보자.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친구들 많이 따라잡았어. 또는 어떤 친구보다는 내가 또 더 진도도 앞서가고 있어. 이런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공부가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점수가 계속 이렇게 공부한 만큼 잘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자꾸 제자리 걸음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에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가 도약하기 위해서 그 바로 직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좀 용기를 가진다면 반드시 그 계단을 뛰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달리다 보면 막 부딪힌다? 그럼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하나하나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이, 아, 나는 지금 도약하기 전 단계야. 나는 뒤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38번 문제부터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째 문항. 뭔가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조금 별로야. 왜냐하면 y는 2x제곱이랑 y는 로그 3의 x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37번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함께 등장하기 딱 좋은 소재다. 그런데 선생님이 별로야. 왜?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밑이 3인 상황인 거야.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2의 x제곱의 역함수는 로그 2의 x가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입장에서 보면 로그 3의 x의 역함수는 3의 x제곱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지수함수끼리 비교하거나 로그함수끼리 비교하는 건 또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가 기억번부터 여기다 써놓고 시작할게요. x1, y2가 있고요. x2, y1이 있습니다. 이것도 쓰면서 느껴야 됩니다. 이게 뭐야? x1이랑 y2랑 곱했고 x2랑 y1이랑 곱했다고? 이러면 대소관계 비교하기 너무 불편한데? 자, 이거는 x랑 y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요. 가장 우리가 비교하기 편한 건 뭐냐면 기울기예요. 응? 기울기는 뭐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x분의 y의 꼴로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서 기울기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니은범도 선생님이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얘는 y끼리랑 x끼리야. 어? y1과 y2를 곱했고 x1과 x2를 곱했는데 얘네들은 무슨 관계일까? 자, 아까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잘 생각을 해보면 뭐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역함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이거는 또 역함수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디귿번도 볼게요. 디귿번이 가장 불편하죠. y2분의 y1, y2분의 x1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로그의 2의 3이야. 이게 뭐지? 자, 그림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는 것에서 항상 출발을 해야 돼. 자, A라는 I는 뭐라고 우리가 쓸 수 있냐면 X1, Y1이에요. 맞죠?

그런데 얘는 어디 위에 있어? y는 2의 x제곱 위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떻게 쓸수 있냐면 2의 x1제곱은 y1이야. 이렇게는 쓸수 있어요. 자, b라는 아이는 x2, y2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b라는 아이는 로그 3의 x 위에 있기 때문에 로그의 3의 x2가 y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던 거야. 자, 그런데요. 우리는 실제로 역함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i가 있으면 좋겠어? 직선 y는 x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기억법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갑시다. x1과 y2를 곱한 것이랑 x2랑 y1을 곱한 걸 비교하래. 이건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기울기라는 건 뭐라고? x 값의 증가량입니다. 분의 y 값의 증가량이야. 그런데 x1과 y1이 어떤 한 점의 순서쌍이고 x2, y2가 한 점의 순서쌍이니 우리는 x1으로 나눠서 x1분의 y1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런데 x1 양수죠.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다음 x2분의 y2로 하기 위해서 x2로 나눠야 돼. 그런데 x2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x1과 x2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서 이 식은 뭐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2분의 y2가 x1분의 y1보다 작으니 이거 확인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선생님 x의 증가량인데 얼마 증가했다는 거예요? x2 빼기 0, y2 빼기 0으로 볼수 있죠. x1 빼기 0, y1 빼기 0으로 볼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0,0과 x2,y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야. 그 다음에 얘는요,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냐면 0,0과 x1,y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이랑 초록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0,0과 x2,y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와! 0,0과 x1,y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야. 둘다 양수죠. 누가 더 가팔라요? 주황색이 더 가파르죠. 더 크다는 거야. 더 크다는 거야. 기억번은 맞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이제 심플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니은번으로 가서 얘를 활용하기 위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지금 보니까 y는 y끼리, x는 x끼리 곱해져 있는데 딱 봐도 y1과 y2를 곱해? x1과 x2를 곱해?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뭐를 우리가 알고 있어? 얘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모습을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좀더 편한 방법대로 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 y는 x를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둘 중에서 여러분이 좀더 접근하기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즉, 예를 들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는 로그 2의 x죠. 그럼 y는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3의 x는 여러분이 비교가 가능하거든.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자. 로그 함수기 때문에 얘의 역함수를 선생님이 나타내 본다면 우선은 로그 함수기 때문에 1,0을 지나는 건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같은 y 값에 대해서 로그 2의 x는 x가 2일 때 y 값이 1이 되고 로그 3의 x는 x가 3일 때 y 값이 1이 되니 자,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1이 되게 하는 값보다는 2가 1이 되게 하는 값이 앞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얘의 역함수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얘가 이쪽으로 오게끔 그리고 1,0을 지나게끔 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바로 y는 로그의 2의 x야. 그 다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얘랑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게이 로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 얘를 a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a 프라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a 프라임이 뭐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y1, x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x와 y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X2 빼기 0분의 Y2 빼기 0이야. 누가 더 가팔라요? 보라색이 더 가파르죠. 그러면서 양수인 거야. 우리가 요 모습을 하나 비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방금 알아낸 건 Y1분의 X1이 X2분의 Y2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Y1은 X축 위에 있으니 양수야. 곱해도 되죠. X2 양수인 거 알아. Y1과 X2를 양변에 곱하면 X1, X2고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니은 번도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제 우리 디귿번 한번 살펴볼게요. Y2분의 X1이랑 로그 2의 3이랑 비교하래요. 와, 이거는 지금 뭐지? 자,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는 것에서 생각을 할 건데, 내가 지금 보니 Y2랑 X1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보니 A'의 X좌표가 Y1이야. 그리고 B의 X좌표가 Y2인데, Y1보다는 뭐가 더 크다라는 건 알겠어. X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다라는 건 알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Y1이라는 건 뭐였어? 아까 2의 X1 제곱이었어. 그래서 얘는 2의 X1의 제곱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 자, Y1이랑 X2랑 비교하면 Y1보다는 X2가 더 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의 X1 제곱이 바로 Y인데, 그러면 얘랑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얘랑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X1이랑 X2 그리고 Y1이랑 Y2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또 아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자. 내가 아는 게 요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뭘 하나 더 알고 있냐면 로그의 3의 X2가 Y2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알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지수 모양이니까 얘를 지수 모양으로 바꾸면 3의 y2 제곱이 x2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3의 y2 제곱이 x2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y1이야. 맞죠? x2가 뭐예요? 3의 y2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난 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는 걸 표현하는 거야. y1은 2의 x1 제곱이야. 그 다음에 x2 입장에서 내가 아는 식 요거 하나였어. 3의 y2 제곱이 x2야. 그지? 3의 y2 제곱이 x2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x2 대신에 3의 y2, 그리고 y1 대신에는 2의 x1을 대입하면 여기까지 만족한다라는 걸 알아서 x1과 y2가 들어있는 부등식을 하나 찾아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봤더니 리치인 로그가 있어. 그러면 힌트인 거야. 리치를 2로 바꾸면 로그 2의 x1 제곱입니다. 로그의 2의 3의 y2 제곱이 되는 거야. 진수의 지수 앞으로 나오면 x1이고 로그 2의 2는 1입니다. 그 다음 y2가 앞으로 나가고 로그의 2의 3이 되는 거죠. y2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0보다 커요. y2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요렇게 우리가 쓸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냈는데 디귿번도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선 y는 x나 직선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뭔가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맞아. 그런데 밑이 달라. 그럼 하나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둘을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 이러한 팁을 여러분이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38번째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는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보니까 둘다 지수 함수예요. 그런데 밑이 같지 않아요. 하나는 2고 하나는 4예요. 그래서 우선은 fx를 적어 놓고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7. 그 다음 gx라는 i는 4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 대하여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두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가서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BC 너무 쉬운데? 지금 보니까 y는 fx가 y축과 만나야 돼. 그러면 x에다가 얼마 대입하는 거죠? 0 대입하는 거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b의 y좌표, 즉 y좌표는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더하기 7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통분하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7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1제곱, 1,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인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GX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GX 입장에서 바라보면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 C, 즉 C의 Y좌표, 즉 Y좌표입니다. 그래서 얘도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지.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1이라고만 쓰세요. 괜히 여러분 어렵게 통분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때 통분하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7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돼요? 1 플러스 4분의 1이 돼. 삼각형의 넓이인데 하나는 이미 확보. 이 길이 우리가 밑변의 길이라고 하면 확보.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목표만 잘 보면 되거든. 두 번째 뭐만 찾아내면 돼요? 높이만 찾아내면 돼. 높이는 A의 뭐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X좌표죠. Y좌표 찾아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즉, A의 X좌표는 얘랑 얘랑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게 해서 X좌표를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7이랑 4의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쪽으로 넘기는데 딱 봐도 어떤 느낌이야? 4의 X제곱이 2의 X제곱의 제곱이 되어서 치환해야 되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쓰냐면 4의 X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제곱, 즉 4분의 1 넘어오면 플러스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7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4분의 1이고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니 우리가 2의 X제곱을 t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치환할 때 반드시 중요한 거. 이 지수의 값은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이렇게 놓고 얘가 t제곱이 된 거야.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죠. 곱하기 t. 마이너스 6이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요. 나뭐 찾으면 돼? X좌표만 찾아내면 돼. 양면에 4를 곱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가 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t 플러스 6에 t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서 t가 마이너스 6인데 0보다 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t의 값이 4가 되는데 t는 2의 x제곱이었던 거야. 4는 2의 제곱이죠. 아, x좌표가 2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가볼게요. y좌표 필요 없다고요? 자, x좌표가 2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7-2분의 1이죠. 2분의 1에다가 빼기 1 빼기 4분의 1을 할 것이고요. 거기다 곱하기 얼마 해버리면 돼? 2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은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 통분할 건데 6-2분의 1-4분의 1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분모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4, 6, 24 빼기 2 빼기 1이 돼서 4분의 2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요 이 값을 뭐라고 두기로 했냐면 p분의 q라고 두기로 했거든요. 따라서 p와 q의 합은 25가 되어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9번 문제를 통해서 치환해서 지수방정식 계산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좌표 찾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계산을 많이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목표를 먼저 다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익히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이었습니다. 우리 4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갑시다. 우선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있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야. 감소하고 있죠. 근데 B는 0보다 크대. 그럼 여러분이 우선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점근선이 Y는 B인 거야. 그리고 감소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fx이구나라는 것은 하나 알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의 최댓값과 최소값이래. 그럼 우리가 우선 바운더리 잡아놓읍시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x는 1인 상환이죠. 그러면

최댓값은 무조건 어디서 나타나?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은 무조건 1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댓값 맥시멈 대문자 M은 뭐라고 쓸수 있어? A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최소값 소문자 M은 X가 1일 때야.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계산만 하면 끝나. 첫 번째입니다. 대문자 M에서 소문자 M을 빼면 3분의 8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빼래.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고요. 빼기 A죠. B는 사라져서 얘는 그냥 3분의 8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은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에 3도 A도 곱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곱하면 얘는 3, 마이너스 3A제곱이죠. 얘는 8A가 되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모습이 돼요. 한쪽으로 모을게요. 3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따라서 3A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3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얼마이거나 3분의 1이거나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우리 시작할 때 A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이 얼마라는 건 바로 끝났어요. 3분의 1이라는 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볼게요. 최댓값과 최소값의 곱이 3분의 35래. 자, 우리 최댓값, 최소값 구해놨는데 A가 3분의 1인 것도 구했어요. 그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3 더하기 B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분의 1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3분의 35가 된 거야. 우리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더하면 1 플러스 3B 플러스 3분의 B 플러스 B제곱이 35가 되어서 우선 불편해. 분모에 3이 있죠. 3을 다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3 플러스 9B 플러스 B 플러스 3B제곱은 얼마가 돼요? 105가 됩니다. 정리할게요. 3B제곱 플러스 10B 마이너스 102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계산 조금 이상하게 한것 같아요. 자, 얘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 3 플러스 B고 3분의 1 곱하기 B예요. 그러면 1 더하기 3B 더하기 3분의 B 더하기 B 제곱이 3분의 35가 되는 거죠. 그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3분의 35.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분모에 있는 3이 불편하니 양변에 3을 곱하면 3 플러스 9B 플러스 B 3B 제곱은 35가 되는 거야. 그죠? 정리할게요. 3B 제곱 플러스 10B 마이너스 32가 0이 되어서 얘는 우리가 충분히 인수분해됨을 알아낼 수 있죠. 3, 1이고요. 32는 우리가 뭐라고 인수분해하면 좋을까요? 2랑 16의 곱이잖아. 근데 10이 되어야 되니 2랑 16인데 더하기 10이니까 이렇게 되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3b 플러스 16에 b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b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거나 b가 2야. 답이 두 개일 때는 다시 한번 조건 확인하기. B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B의 값은 얼마가 된 거야? 2가 된 거죠. 따라서 A가 3분의 1이고요. B가 2였습니다. 문제에서 A분의 B의 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A는 3분의 1이고 B는 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6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이거 그냥 뭐 최댓값, 최소값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 결국 이거는 2차 방정식 문제로 귀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계산, 아까 저처럼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 충분히 A와 B의 값은 쉽게 얻어낼 수 있음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4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이 절대값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 지수에 그냥 fx가 주어져 있어. 처음부터 절대값을 넣고 가려니까 힘들죠. 마지막에 해결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정수 x의 값을 찾아서 그 값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4의 fx 제곱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2의 fx 더하기 1이라는 i가 나오잖아요. 얘를 다시 보면 2의 fx 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거든. 그러면 4의 fx 제곱은 4가 2의 제곱이라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얘네들 자리 바꾸면 2의 fx 제곱의 제곱으로 써도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2의 fx 제곱을 t로 두는 겁니다.
fx가 어떤 값의 범위를 갖는지 상관없이 t는 우선 뭐보다는 커요? 0보다는 큽니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뭐좀더 디테일한 거 찾아볼지 모르겠지만 t는 0보다 커요. 그러면 우리는 4의 fx는 t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요. 마이너스의 2의 fx 더하기 1은 이렇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0이 0보다 작은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인수분해 됩니다. t-10에 t 플러스 8이 0보다 작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봐봐. 어차피 t는 0보다 큽니다. 그럼 t 플러스 8도 0보다 크지? 약분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럼 t는 10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t가 뭐였냐면 2의 fx 제곱이었어. 그래서 2의 fx 제곱이 1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볼게요. 2의 fx 제곱이 1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fx라는 아이를 봤더니 얘가 우선은 x 빼기 1의 절대값으로 우리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얘는 항상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 0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러면 2의 0제곱이니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얘를 한번 봅시다. 2의 fx제곱이라는 아이가 10보다 작은 거야. 물론 1보다도 크거나 같지만. 그러면 fx는 우리가 아까도 봤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작으면 돼? 로그의 2의 10보다 작으면 되잖아. 리치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끝났네. fx 뭐라고요? x 빼기 1의 절대값이야. 얘가 로그의 2의 10보다 작으면 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절대값이 로그 2의 10보다 작다라는 건 마이너스의 로그의 2의 10보다는 x-1이 클 거고 로그의 2의 10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죠. 몽땅 다1 더할게요. 1-로그의 2의 10보다는 x가 크고 1 플러스 로그의 2의 10보다는 x가 작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합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누가 관건이야? 로그 2의 10이 관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그의 2의 10이라는 아이는 밑이 2이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야? 2의 제곱 4, 2의 세제곱 8, 2의 4제곱 16이죠. 아, 로그 2의 세제곱인 2의 8보다는 10이 크고요. 로그의 2의 4제곱인 16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진수의 지수 앞으로 가서 3보다는, 아이고, 10이 아니라 로그 2의 10. 로그의 2의 10. 3보다는 로그의 2의 10이 클 것이고요. 4보다는 작겠죠. 마이너스 붙었어. 마이너스 붙여서 부등호 방향 바뀌면 마이너스 로그의 2의 10,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에다 1 더하래. 그러면 얘는 얼마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야. 그쵸? 자, 여기는요. 로그 2의 10에다 1 더하래. 그러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 얘는 5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서 x의 값의 범위가 1 마이너스 로그 2의 10보다는 크고 1 플러스 로그 2의 10보다는 작은데 얘가 정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얘네들 사라지고 얘네들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합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모습 역시도 여러분 정수가 나왔을 때 그냥 대충 로그 2가 대충 얼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거듭제곱 이용해서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절대값 나왔다고 해서 전혀 당황하지 말고 당황스러운 거는 마지막에서 활용하면 돼. 그래서 나는 우선 절대값을 생각하지 말고 이 지수 부등식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절대값의 성질을 활용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히 또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41번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기준을 잡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거든요. 요거는 예전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항이랑 굉장히 흡사한데 여러분이 자연수 정수 조건 또는 짝수 홀수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하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X는 다행히 한 자리의 자연수입니다. 1부터 9까지 9개인 거야. 그죠? 그런데 거기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서 f(x)는 x가 홀수일 때는 로그 2의 x를 따라갈 거고 x가 짝수일 때는 로그 4의 x를 따라갈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x가 여기 있는 이 x, 여기 있는 이 x, 여기 x, 여기 x를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x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함수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볼게요. m과 n의 곱이 한번 들어갈 것이고 m도 한번 들어가고 n도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m과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m과 n을 우리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첫 번째, m도 홀수, n도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해보는 거야. 둘다 홀수. 자, 그러면 여러분이 m과 n의 곱도 궁금해. 얘에 따라서 또 문제가 달라지니까. 그럼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가 됩니까? 홀수가 되는 거야. 자, 짝수 홀수 조건이 나오면 항상 그 숫자들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분류해서 생각하세요. 기준을 잡는데 홀수랑 홀수를 곱하면 홀수입니다. 그죠? 근데 홀수에다 짝수를 곱해도 짝수. 짝수에다 홀수를 곱해도 짝수. 짝수랑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돼요. 자, 우리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해결을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홀수와 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둘을 곱하면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홀수인 상황이야. 얘를 따라가죠. X 자리에 mn이기 때문에 뭐라고 쓸수 있어? 로그의 2의 mn은 뭐예요? 두 배의 fm. m도 홀수이기 때문에 로그의 2의 m. 그 다음에 더하기 fn. n도 홀수니까 로그의 2의 n.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러면 밑이 다 2야. 앞에 곱해진 2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것이고, 덧셈이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쓸수 있냐면, 로그의 2의 m제곱 곱하기 n으로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 로그 2, 로그 2가 같으니, m과 n의 곱은 m제곱 곱하기 n과 같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써볼게요. m과 n의 곱은 m제곱 곱하기 n과 같아지는데, 여러분, 이거 어렵게 인수분해할 필요 없습니다. m과 n은 자연수예요. 당연히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도 아무 문제 없어. n 약분하세요. m도 하나씩 약분하세요. 그러면 m이 그냥 얼마가 나와? 1이 나와요. 그래서 m은 1로 딱 정해집니다. 그런데 n이 홀수여야 돼. 그러면 1, 얼마가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한 자리의 자연수잖아. 그러면 n은 홀수니까 1,1, 1,3, 1,5, 1,7, 1,9.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둘다 홀수일 때 우리는 몇 개의 순서쌍이 나오는구나, 다섯 개의 순서쌍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갈게요. m이 이번에도 홀수인데 이번에는 n이 짝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짝수. 그러면 m과 n의 곱은 짝수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자. 짝수일 때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로그의 4의 x를 따라가는 거야. 홀수일 때는 로그의 2의 x를 따라가는데 식이 뭐였냐면 f의 m 곱하기 n을 대입한 값이 뭐가 된다? 두 배의 fm 더하기 fn이 된다라는 게 이제 식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 m과 n의 곱은 짝수야. 얘를 따라가. 즉, 로그의 4의 mn이에요. 그 다음, fm은 m이 홀수니까 로그 2의 x를 따라가서 두 배의 로그의 2의 x가 될 것이고, fn은 n이 짝수니까 얘를 따라가서 로그의 4의 n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밑이 4, 밑이 2, 밑이 4잖아. 그럼 많은 친구들이 4를 뭘로 고치냐면 2의 제곱으로 고쳐. 근데 밑이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역수가 되거든? 계산할 때 얘가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면 2분의 1제곱이 돼서 살짝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 4랑 2가 있으면 2를 고칩니다. 4의 몇 제곱으로? 2분의 1제곱으로. 그러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잖아? 얼마가 돼서 나가?
2가 돼서 나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로그에 4의 mn은 2분의 1이 나가서 4죠. 4가 올라가면 로그에 4의 x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더하기 로그 4의 n이니까 곱하기 로그 4의 x가 아니라 얘가 뭐였습니까? 얘가 지금 m이었죠. m이었어요. 그래서 m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곱하기 n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4를 2의 제곱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4와 2가 밑으로 나왔을 때는 2를 4의 2분의 1제곱으로 해준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얘랑 얘랑 같습니다. 맞아요? 다시 써볼게. mn은 m의 4제곱의 n인데 얘네들 다 자연수라니까 0 아니래니까 n도 약분되고요. m도 약분이 돼서 우리는 뭐를 알수 있냐면 m의 3제곱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m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 1. m이 홀수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1인데 n은 짝수여야 되니 1,2, 1,4, 1,6, 1,8 해서 모두 몇 개가 되는구나. 4개의 순서상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m이 이제 홀수인 거 끝났어. m이 짝수야. n도 뭐가 되는 거죠? n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m과 n의 곱은 뭐가 되는 거죠? 짝수가 되는 거죠. 짝수일 때는 로그 4를 사용하고 홀수일 때는 로그 2를 사용하라고 했으니 자, mn이 짝수야. 그럼 로그의 4의 mn 제곱은 요거 우리 써놨어요. 자, 두 배의 fm인데 m이 짝수니까 뭐라고 써야 돼? 로그의 4의 m이라고 쓰는 거야. 더하기 n이 홀수니까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로그의 2의 n이라고 쓰게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연습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는 아이를 4의 2분의 1제곱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뭐라고 쓸수 있냐면 로그의 4의 mn은 선생님 여기도 2가 있네요. 올라갑시다. 그러면 로그의 4의 m의 제곱이죠. 자, 선생님이 로그 4로 고치자라고 했어요. 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의 4의 2분의 1이 역수치에서 2가 되고 n 이렇게 되다 보니 2가 n의 제곱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덧셈이 곱셈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m과 n의 곱이 m제곱, n제곱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써볼게요. m제곱, n제곱. 아, m 하나 사라지고 n 하나 사라져서 m과 n의 곱은 1이 됩니다. 그런데 짝수래. 홀수죠. 탈락. 마지막입니다. 둘다 뭐인 경우야? 짝수인 경우야. m도 짝수, n도 짝수예요. 그러면 m과 n의 곱도 뭐가 되죠? 짝수죠. 얘네들은 그래서 다 뭐를 따라가? 밑이 4인 로그를 따라가. 그러면 f의 mn은 로그 4의 mn으로 쓸수 있고요. 두 배의 fm입니다. 그러면 두 배의 로그의 4의 m이야. 거기에다가 더하기 로그의 4의 n을 해주면 돼. 얘는요. 그래도 다행이다. 밑이 다 4예요. 그래서 앞에 곱해진 2만 진수의 지수로 올린 다음에 덧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로그의 4의 mn은 로그의 4의 m제곱 곱하기 n으로 쓸수 있게 되어서 mn이랑 m제곱 n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mn은 m제곱 n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자연수라 m 사라지고 n 사라집니다. m이 얼마 되게요? 1 되게요. m 짝수인데 탈락이야. 열심히 했는데 3번, 4번은 해당하는 값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가서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 4개니까 5 더하기 4를 하면 9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팁인가요? 네. 짝수 홀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하나 기준 세워서 하는 게 팁입니다. 그게 개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뭐 이거를 멋있게 풀어야 될 이유도 없고 아주 빠르게 풀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짝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딱 기준 잡아서 분류해 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29쪽에 있는 42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4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서요. fx는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이라는 2차 함수, gx는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인데 아쉬워.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가 아쉬워야 돼? 밑이 0과 1 사이냐, 밑이 1보다 크냐를 모르죠. 이 아쉬운 부분이 기준인 거야. 그래서 밑을 0과 1 사이로 놓고 하나 해결하고 밑을 1보다 크다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g의 fx의 최솟값과 최댓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학 1에서 합성함수는 이거 그래프를 다 그리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라라는 거냐면 g의 fx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g가 로그 a거든. x자리에 뭐가 들어있는 모습이야? fx가 들어있는 모습이야. 그럴 때는 반드시 요 fx를 그냥 뭐라고 놓고 풀면 돼? t라고 놓고 풀면 돼요. t라고 놓고 그 t의 값의 범위를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fx를 t라고 놓으려고 봤더니 t가 뭐야?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2차 함수인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의 범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완전제곱식으로 범위를 찾아내는 연습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살짝 사고방식을 바꿔드릴 겁니다. 예를요, t를 2x로 묶어보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2 더하기 6이라고 쓸수 있죠. 자, 6이 없으면 얘는 x축과 x는 0, x는 2에서 만나는 아이야. 그런데 얘가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6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즉, 0일 때 6이고 2일 때 6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그려주는 것도 괜찮냐면, 자, 얘가 t가 6이겠죠? t는이니까. 그러면 x가 0이고 x가 2일 때 이렇게 t는 6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y에 해당하는 게 이제 t에 해당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 전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2차 함수는 대칭성이 가장 중요해요. 0과 2에서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축의 모습은 x가 1일 땐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걸 알고 시작해? 아, 꼭지점에 x좌표 1이구나. 그럼 1 대입할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1 곱하기 3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주어진 값의 범위를 찾아 봅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리고 어디보다 작거나 같아요? 3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에 3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최소값은 무조건 4죠. 그럼 최댓값은 x가 3일 때 결정되고 2 곱하기 3은 6 곱하기 1 더하기 6이니까 12가 최댓값이 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t의 값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제 우리 2차 함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gx라는 아이가 로그에 g의 fx라는 아이가 로그 a의 t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t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최댓값과 최소값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아까 아쉬운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얘는요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몰라요. 나눠서 해결하세요. 자,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야. 최소값이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감소함수죠. 그럼 최소값은 t의 값이 가장 클때 생겨. 즉, 로그의 a의 12가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돼. 그러면 a의 제곱이 얼마가 되면 돼? 12가 되면 되죠. 그러면 a는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2루트 3이야. a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음수일 때는 아예 안 되고 2루트 3은 1보다 크니까 탈락인 거야. 아, 그래서 A는 1보다 컸겠구나. 그러면 최소값은 T가 가장 작을 때 생기겠지. T에다가 4를 대입하면 로그의 A의 4가 최소값인 2가 되어서 A의 제곱이 4가 될 것이고 A는 풀마인데 A가 1보다 크니 A는 2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댓값을 구하래요. 최댓값 우리 다시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밑이 2가 되었습니다. 증가하는 아이죠. 최댓값은 언제 생겨? 12일 때 생깁니다. 그래서 최댓값은 로그의 2

예, 1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고요. 문제에서 A에서 대문자 M을 빼래. A가 2예요. 마이너스 로그의 2에 12가 되는데, 어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얘가, 뭐가 없어요, 지금? 천지에 없어. 그죠? 자, 여러분 다양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요. 12라는 아이가 뭐라는 거 알아?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따라서 우리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소문자 A에서 대문자 M을 뺐다니, 얘가 2고요. 빼기. 로그의 2에 2의 제곱 더하기 로그의 2에 3으로 써도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얼마였게요? 2가 앞으로 나가면서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2에서 1을 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의 로그의 2의 3을 선지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또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라는 아이가 로그의 2의 얼마예요? 2의 제곱인 4죠. 마이너스 로그의 2의 12야. 그죠? 그럼 얘는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아, 여기서 우리는 로그의 2에다가 12분의 4를 계산해주면 얘네들이 3분의 1이 되잖아?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마이너스의 로그의 2의 3. 이렇게 계산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최대 최소 계산하는 거 그리고 로그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을 텐데 자, 항상 불편한 아이가 기준입니다. 밑을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밑을 몰라? 기준 잡고 문제 해결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완전제곱식으로 이용을 하셔도 돼요. 완전제곱식 이용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죠. 2로 묶어내서 x제곱 빼기 2x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x의 계수인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어 제곱한 값을 더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더해질 것이고 더한 만큼 빼야 되는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뒤에 얼마가 있어요? 6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4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려도 돼요. 그래서 얘가 1,4가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가 궁금해? 3까지가 궁금해. 그래서 얘네들의 값을 비교해서 최대 최소까지 찾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이거보다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로 묶어내면 2x로 묶어내서 x 빼기 2가 되고 더하기 6이 되는 걸 활용하면 문제 풀때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얘가 y는 6이야. 아까는 우리가 t로 뒀던 거고요. 이렇게 두면 여기가 0, 여기가 2라서 얘의 가장 중간에 얼마가 있어? 1이 있구나. 테이프하면 바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힘들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제 최대 최소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한번더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제곱식은 워낙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양하게 풀이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범위 자체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범위 자체를 잡아내는 게좀더 수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풀이법을 익히라고 선생님이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 나올 때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아, 이렇게 답이 같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43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44번 문항부터 해서요, 우리가, 서술형 문항까지 해결하고, 그리고 판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확률 같은 게 올림포스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 이제 고난도 문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술형 문항까지 다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 기억하시나요? 덧셈 정리로도 풀 수 있었고 여사건으로도 풀 수 있었는데 여사건이 훨씬 더 편하게 풀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여사건에 대한 문제들을 더 많이 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걸 구해서 내가 실제 답을 찾아내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속도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속도 차이가 크게 날 때는 내가 문제에 있는 그대로 풀 때 좀 손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경험을 쌓고요. 그걸 통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꿈은 요거예요. 자, 행정학과고요. 모두의 행복을 정책과 제도라는 실체로 빚어내는 국가의 설계자. 여러분 그 게임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이득을 위할 거냐 아니면 나의 개인의 이득을 위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 국가 사회에서 합의를 해서요. 다 버리지 말자. 이렇게 좀 양을 줄이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지라고 이제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근데 내 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그냥 공장 폐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안 들고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 개인한테는. 근데 이 개인의 이득과 사회 전체의 이득을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할 수 있을까? 때로는 보상을 주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벌을 주고요. 이렇게 해서 보상과 벌을 적절하게 그리고 이 계산이나 이런 것들 수학적으로 면밀하게 따질 수 있는 게 이제 행정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적인 마인드로 이 행정학도 다루기 시작하면 아, 왜 범칙금이나 이런 과태료가 이 정도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률과 통계를 하면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경우의 수들 문제 해결할 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이런 답이 나오고 이 경우에는 또 저런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의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익히다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확장력이 커집니다. 수학 개념 하나를 배워도 내가 이걸 통해 다른 것들과 접목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응용력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딱 하나의 풀이로만 이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제 문항 들어갈 거고 30번부터 들어갈 겁니다.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사건으로 잘 풀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위에 단원명이 없다면 여사건으로 풀었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사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습관적으로 반대되는 걸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있는 뉴런들을 자꾸 연결 지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뉴런들이 연결 안 되려고 막 할 거야.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게 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육체도 좀 더 편한 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더 복잡한 걸 생각을 해봐요. 이거 말고 다른 풀이 없을까? 이 과정에서는 저 공식을 이용하면 안 될까?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 확률과 통계는 진짜 실력이 켜켜이 쌓입니다. 30번 문제도 그러한데 문제 제시되어 있는 걸로도 풀어볼 거고요. 여사건으로도 풀어볼 겁니다.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2개, 그 다음에 숫자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그러니까 1, 2, 3이 2개, 2개, 2개가 다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 5가 3개, 3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답니다. 그럼 전체 개수는 몇 개예요, 일단? 두 개짜리가 세 개 있으니까 여섯 개, 그 다음 세 개, 세 개니까 여섯 개니까 열두 개가 있겠다. 얘가 표본 공간의 수가 되겠죠, 경우의 수.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세수의 합이 뭔가 나오죠? 짝수. 그죠? 아, 그럼 반대로 하는 것도 구해봐야 되겠구나. 일단 저거 보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짝수와 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대되는 걸 떠올려야 돼. 그게 기본이야. 이거나 또는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꺼낸 공 중에 같은 수가 적혀있는 공이 두 개 이상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앞에 있는 사건을 A라고 두고요.
뒤에 있는 사건을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방식이 될 거야. NA, A합 B가 될 거니까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 B 이렇게 해서 그냥 분모의 표본 공간의 경우에서 넣고 요거 분자에 올리면 끝이야. 그죠? 이게 첫 번째 풀이라고요.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NA에 대한 것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NA는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뽑았을 때 그냥 합이 짝수가 되는 형태들만 구성하면 돼요. 짝, 짝, 짝. 그 다음 짝수, 홀수, 홀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숫자의 구성부터 보게 되면 1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자리가 있는데 얘들이 두 개씩이 있고. 그 다음 홀수에 대한 것도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 5. 5는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2에 해당하는 거. 2는 몇 개 있죠? 2개. 그 다음 4가 몇 개 있죠?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건 A만 만족하는 걸 뽑아내더라도 짝짝짝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다 다른 걸로 인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짝수에 대한 거 요거 두 개, 여기에 있는 거 세 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 안에서 세 개를 뽑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짝수에다가 홀수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 짝수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하나를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홀수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 첫 번째 거에 대한 거 그냥 일단 A 사건에 대한 것과 B 사건에 대한 것들 구분을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몇 개에서 뽑아? 다섯 개에서 세 개를 뽑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짝수와 홀수에 대한 것들은 구성이 짝수가 한 개 와야 돼.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두 개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건 네 개가 있고 여기 있는 건 세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개예요? 일곱 개야. 일곱 개 중에 두 개를 구성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짝수에 대한 것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이만큼이 계산이 되고 B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꺼낸 공 중에 같은 수가 적혀있는 공입니다. 그러면 같은 수라고 하는 건 1, 1이 될 수도 있고 2, 2가 될 수도 있고 3,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몇 가지 예시만 좀 들어보면 첫 번째 1, 1을 보자. 그럼 얘는 같은 수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세 개인 경우도 있는데 두 개로만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뒤에 오는 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따져야 돼요? 2가 올 수 있겠고요. 3이 올 수 있겠고 그 다음 4가 올 수 있겠고 5가 올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몇 개였어? 2로. 준비되어 있는 건 두 개고요. 그 다음에 3으로 준비되어 있는 건 두 개고요. 4로 준비되어 있는 거 몇 개예요? 세 개고요. 5로 준비되어 있는 거 몇 개예요? 얘도 세 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요거 두 개는 같으면서 나머지 하나는 다른 숫자. 그러니까 얘는 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얘는 합이 짝수가 되는 걸로 구분을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지금 몇 개가 돼요? 10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1일 때도 있겠지만 뭐일 때도 있겠어요? 2일 때도 있겠고 또 뭐도 있어? 3, 3일 때도 있겠고 4, 4도 있겠고요. 그 다음 5, 5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물론 구조가 똑같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식을 세우면 쭉쭉 전개는 되겠지만 어쨌든 얘와 얘에 대한 구조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4,4가 왔으면 4가 일단 기본적으로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나머지에 대한 걸로 개수를 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것도 NB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또 뭘 해줘야 돼요? 얘를 또 빼줘야 돼. NA 곱히. 그럼 얘 의미를 한번 써볼까요? 얘는 일단 합이 뭐가 된대요? 짝수 이면서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꺼낸

공, 중. 몇 개가? 두개 이상이 같은 수가 되는 거다. 그럼 보세요. 요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 덧셈 정리로 해서 식은 전개가 가능하지만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들이 벌써 여기서도 요두 가지로 나눠지고 여기서도 요만큼. 그다음 요 밑에 있는 거는 또 겹치는 걸 빼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하게 흘러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푸냐? 여사건을 쓰는 거죠. 이게 복잡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그럼 여사건을 한 번에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짝수에 대한 걸 내가 사건 A라고 놓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원래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반대되는 걸로 구하겠다. 그러면 얘는 N, A의 여사건에 B의 여사건에 곱사건이 될 겁니다. 그럼 A의 여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세수의 합이 짝수가 아닌 거야. 그럼 세수의 합이 홀수인 겁니다. 여기 교집합은 곱사건은 뭐라고 해야 돼? 그리고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럼 B의 여사건은 어떻게 돼요? 꺼낸 공 중에 같은 수가 적혀 있는 공이 두개 이상의 반대는 뭐예요? 다르다. 모두 다르다. 그럼 구조가 이제 이렇게만 딱 짜여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는 답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온다고요. 알겠지? 해보자. 세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형태는 홀, 홀, 홀이 있겠고요. 그 다음 홀, 짝, 짝 이렇게 있을 거다. 자, 이걸 만족하면서 또 모두 달라야 된대요. 그럼 숫자들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저기 한번 볼게요. 1, 2, 3, 4, 5라고 하는 것 중에 홀, 홀, 홀로 구조가 돼야 돼. 그럼 1, 3, 5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 그 홀, 홀, 홀을 채우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2. 왜? 1이 두 개밖에 없거든. 3도 두 개. 그 다음 5가 몇 개예요? 세 개가 있잖아. 이렇게. 12가지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얘는 홀짝짝이야. 홀수에 대한 거몇 가지가 나와요? 1, 3, 5가 있겠지. 그러면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1이 몇개 있었고, 2개 있었고, 3이 2개 있었고, 5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총몇 가지가 있는 거야? 7개가 있는 거야. 그럼 7개 중에서 하나를 일단 뽑습니다. 됐어요? 그런 다음. 어차피 홀수하고 짝수들은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뭐 짝수에서 홀수에 뭐가 나왔냐를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럼 짝수에 대한 것만 구조를 만들면 돼. 2하고 4가 있겠죠? 그러면 2가 몇개 있었어? 2개가 있었고요. 4가 몇개 있었죠? 3개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42가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건 어차피 여사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에 대한 걸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12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습니까? 6개, 6개였으니까 12개 중에 3개를 뽑아요. 3, 2, 1, 12, 11, 10. 이렇게 처리할 거니까 얼마예요? 220.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220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걸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전체 220개 중에서 내가 이것만 만족하는 것,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만 빼주시면 돼요. 이게 전체가 몇 개예요? 54개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220에서 54를 빼요. 그럼 얼마야? 6이 될 거고요. 1이니까 여기 있는 거 6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166개.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야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고. 그럼 220분의 166이 될 거니까 2로 약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110분의 요거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8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풀면 그냥 우리가 교집합으로 해당하는 거딱 체크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만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줘버리면 심플하게 나와요. 근데 덧셈 정리로 물론 풀었을 때 편한 것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너무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위에 단원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냥 여사건으로 풀었겠지만 덧셈 정리와 여사건에 대한 걸좀 비교해가면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31번으로 가볼게요.

서로 다른 볼펜 4개와 서로 다른 연필 2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임의로 나눠준다. 자, 이 문제 별표하시고. 이 문제가 어쩌면 제일 오늘 하는 것 중에 복잡한 형태입니다. 근데 그게 왜 복잡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냥 편하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끔. 근데 얘는 좀 달라.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일단 상황을 볼게요. 서로 다른 볼펜 4개가 있고, 서로 다른 연필 2개가 있습니다.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그러면, 그냥 얘들이 뭐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건 없건 상관 안 하고 그냥 간다고 해보자. 볼펜 ABCD가요. 학생에게 가야 되는데. 야, 너 누구한테 갈래? 세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얘도 세 가지가 있고요. 얘도 세 가지가 있고, 얘도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중복순열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틀려요. 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못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를 빼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특이했던 건 NS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까다로웠다.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볼펜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고요. 연필들도 3개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 원래는 뭐야? 그냥 3개씩의 선택지가 있고 6개가 그들의 선택지로 가능한 거잖아요. 볼펜 4개, 연필 2개. 가능해? 근데 여기서 뭐를 빼줘야 된다고요. 뭘 빼줘야 돼? 내용으로 따지자면 못 받는 못 받는 학생이 존재하는 경우. 이걸 빼줘야 됩니다. 됐죠? 쉬운 것부터 가자. 한 명이 다 받는 경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다못 받아요? 두 명이 못 받아. 맞지? 그러면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세 가지는 A라는 친구한테 그냥 다준 거야. B라는 친구한테 다준 거, C라고 하는 친구한테 다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금 복잡한 게두 명이 받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세명 중에 어떻게 하면 돼? 두 명을 선택을 합니다. 이두명 선택은 받는 학생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두 명한테만 가요. 누가? 볼펜이랑 연필이 가는 거야. 그러면 볼펜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두 명한테 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씩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2에 몇 제곱이 되는 거죠? 여섯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 했던 요 전체는 세 명한테 가는 거니까 각각에 대한 선택지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갔다면 얘는 지금 내가 받는 학생을 두 명이라고 설정을 했죠. 그러니 그 다음에 연필과 볼펜이 갈 경우의 수는 각각 두 가지씩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의 6가지야.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겨요. 2의 6가지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 어디로 간 것도 있어요. 한 명한테만 간 것도 있어. 내가 기껏 두 명한테 주려고 두 명을 뽑아놨는데, 야, 너희들 마음대로 가봐. 했더니 얘들이 하필이면 또한 명한테만 간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양쪽에 몰리는 경우들을 또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좀 복잡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뭐 덧셈정리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형태거든요. 내가 한 명이 선택을 못 받을 때, 두 명이 선택을 못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것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까 말했듯이 두 명이 못 받는 경우. 얘는 한 명이 못 받은 경우가 되는 거다. 됐어요? 계산합니다. 요거 얼마예요? 32에다 2 곱하니까 64니까 62가 될 거고, 곱하기 3을 해요. 그러면 186입니다. 그럼 요 186이라고 하는 것도 두 명한테만 온전히 가는 건데, 얘도 배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까지 NS 구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NS만 구하는데도 과정이 꽤 길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게요. 위에 구체적으로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못 받는 학생이 아까 이것처럼 한 명이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명이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종류가 달라요. 연필은 갔는데 볼펜은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 볼펜을 모두 받는다. 이걸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볼펜이 4개가 있는데 3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최소 몇 개씩을 나눠줘야 돼요, 일단? 한 개씩. 그럼 그 누군가는 2개를 가져가겠죠. 그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세요. 4개 중에 2개만 묶어요. 그러면 새 덩어리가 생긴 거야. 봐봐. ABCD에 볼펜이 있는데 이 중에 이렇게 덩어리를 묶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덩어리가 있고 이 친구들을 3명에게 나누어주면 되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3팩토리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곧 볼펜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211로 나눠줘야 되는 걸 덩어리 묶은 걸로 해서 211로 처리하고 그거를 ABC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연필도 나눠주긴 해야 될거 아니야. 볼펜만 나눠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곱합니다. 연필은 어떻게 가면 돼?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이미 볼펜을 줌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은 없어졌고, 연필은 그냥 덤이야. 그래서 연필 하나가 갈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또 하나가 갈수 있는 선택지 세 가지. 그래서 곱하기 9를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그러면 4, 32, 2로 나누면 6이니까 6, 6, 36에 9. 54가 될 거고요. 324예요. 그럼 이 324를 어디에서 빼야 돼? 540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럼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1이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2가 될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540분에 내가 원하는 건 216가지가 되겠다. 약분해 볼까요? 108이 될 거고, 270이 될 거고요. 3으로 되겠다. 90분에 36이니까 이것도 되네요. 15분에 얼마예요? 6으로 했을 때. 6이야. 또 돼. 얼마? 5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이한 게 다른 문제들은 사건 A에 대한 것들을 뭐 B하고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다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전체 표본 공간을 구해주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순열 중에서 대표적인 형태긴 하거든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 특히나 함수값 누가 선택을 받냐 안 받냐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제시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쓰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됐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사건으로 풀어야 쉽게 풀린다는 거. 32번입니다. 얘는 뭐 갑자기 점이 나와가지고 당황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별거 없습니다. 얘도. 보세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16개의 점이 있는데 이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동시에 택하더라. 이두 점을 양끝으로 하는 선분이야, 선분. 직선 아니에요. 그렇지? 선분이니까 그냥 일일이 다 하면 돼. 직선 y는 x와 만날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개인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풀었는데 이것도 별로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는 x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만날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 요 위에서 그냥 선분이 만들어지는 경우 있겠죠. 자,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요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하고 바깥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있겠죠.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을 만나게끔 해서 크로스 시키는 방법도 있겠다. 맞나요? 자, 요 안에서 만나보자. 네개 중에 선분 만드는 거두개 뽑으면 끝나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밑에 있는 형태하고 똑같이 대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어디랑 점을 만들어야 서로 다른 선분이 되는지 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될 거예요. 그지? 여섯 개. 자, 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요것도 이제 규칙성이 보이죠? 요것도 요 점에서 만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도 여섯 개가 됩니다. 그럼 얘는 24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만 있어? 아니야. 요 밑에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48가지가 돼요. 라인에서 만나는 거 했고, 한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해서 딱 끝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그 마지막 남아있는 건, 요렇게 구하는 게 있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밑에도 당연히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하나당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여섯 개씩 있는 거잖아. 그래서 6 곱하기 6. 36.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에 대한 건 어떻게 하냐? 서로 다른 거 16개 중에서 두개 선택한대요. 16 컴비네이션 2가 될 거고, 16 곱하기 15를 2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8이 될 거니까, 120이 되겠다. 됐죠? 그럼 120분에. 요거 두개 더해요. 그럼 84가 될 거야. 84에 6. 얼마예요? 90인가? 약분 금방 되죠? 얼마? 4분의 3이 되겠구나. 됐어? 근데 이건 있는 그대로 구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6건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더 간단하기는 한데, Y는 X가 이렇게 있고요. 요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6건으로 풉니다. 이 안에서만 만나는 거야. 여길 절대 지나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중에 두개 선택. 여기도 여섯 개 중에 두개 선택. 됐어? 그럼 6, 5, 32로 나눌 거니까 15인데요.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30가지입니다. 즉, 전체 120가지인데 이 중에 30가지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 이걸 여기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니 4분의 3으로 정답이 나온다. 똑같이.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6건으로 하면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근데 6건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됐죠? 좋아요. 33번으로 갑니다. 서술형인데. 보통 저도 문제 풀때 계속 그렇게 해서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 확률에 대한 수식 계산보다는 경우의 수에 대한 수식 계산들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왜 그래? 최종적으로 나중에 분모로만 넣어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도 문제 보시면 확률에 대한 범위가 나왔고 확률에 대한 범위가 나왔잖아요. 굳이 이걸 확률로 계속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우의 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얘 한번 보세요. 일단은 문제 그대로 쓰게 되면 P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처리했죠. 그러면 이 PA가 나오게 된 구조를 먼저 쓰는 거예요. NS분의 NA라고 써요. 이렇게. 그럼 NS의 값이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된다. 그러면 여기 6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걸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NA는 당연히 두 개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해야 직관적으로 이제 집합의 원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확률로 계속 끌고 다니면 이건 별로 그렇게 막 유용하지 않아. 얘도 그렇게 바꿔줍니다. 0, PB, 2분의 1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거쳐서 해줘도 괜찮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PB가 될수 있는 건 6개 중에 얼마? 일부가 될 건데, 얘는 6개 중에 3개잖아. 그러니 PB를 NB로 바꾸게 되면,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로 풀릴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위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서로 무슨 사건이래요? 배반 사건이래요. 그럼 이때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줘야 될 거는 각각에 대한 형태들을 조합만 시키면 되겠다. 맞아요? 자, NA로 가능한 거. 첫 번째 케이스. 1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능한 거 볼게요. NB는 1, 2, 3까지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한 개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여섯 개 중에 한 개를 가져와요, 이 친구. 그럼 A를 구성을 해놔. 자, 배반이라고 했어요. 그럼 A의 집합을 구성했던 예를 들어 2라고 하는 걸 뽑았다. 그럼 이 뒤에 있는 B는 절대 걔는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이 친구는 남아있는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한개 뽑아야 되고요. 얘는 남아있는 다섯 개 중에 두개 뽑아야 되고요. 얘는 남아있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야 돼. 자, 두 번째 케이스. NA가 2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NB가 1인 거 있고요. NB가 2인 거 있고요. NB가 3인 거 있습니다. 해볼까? 얘는 6개 중에 2개를 구성해요. 그럼 일로 한번 와볼게요. NB는 그 2개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선택하면 안 돼. 그러니 얘는 4개 중에 하나 선택. 얘는 4개 중에 2개 선택. 얘는 4개 중에 3개 선택. 그래야 배반 사건이 되더라. 그쵸? 각각을 곱해야 됩니다. 요거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가는 거야. 6 곱하기 5, 30. 10이니까 60이고요. 그 다음 얘는 10이니까 얘도 60. 자, 15에 4니까 60이고요. 6에다 15니까 15 곱하기 6 맞죠? 그래서 90. 그 다음 얘는 4에 15가 될 거니까 6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더하면 150 가지고요. 얘는 120에 90이니까 210까지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경우의 수를 처리한 다음에 더해주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이 A, B 사건 자체를 구성하는 저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도 NS에 대한 걸 체크를 잘 해줘야 되겠죠. 밑에 오는 분모에 대한 경우의 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것도 어떤 그냥 저 전체 집합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들을 포함할 거 아니야. B라는 것도 요 전체 집합, 표본 공간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들이 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능한 사건, 가능한 사건들끼리 곱해서 순서상을 만들겠죠? 그래서 앞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 비슷한 게 있었죠. 부분 집합의 개수로 그들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단순하게 개수예요, 개수. 그럼 어떻게?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360 가지. 됐죠? 그래서 요 33번도 서술형이긴 한데, 일단 처음 시작을 이렇게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거하고 유사하게끔 여러분들이 쭉 전개를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논리적인 흐름은 보이잖아요? 그 가닥가닥에 대한 것들만 정확하게 적어주면 되고, 실제 답안에도 이런 식으로 기호를 넣어서 케이스 분류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아, 얘는 진짜 깔끔하게 썼네. 어떤 친구는 막 옆으로 해서 뭐 글씨도 내가 직접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놓칠 수도 있어. 그래서 깔끔하게 최대한 써야 된다는 거, 서술형은. 자, 33번이었고요. 34번으로 갑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8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자, X, Y, Z, W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위에는 뭐야, 그냥? 중복 조합이에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W. 요게 음화정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8개를 뽑습니다. 11 컨비네이션 3. 됐나요? 일단 써보자, 요거. 3, 2, 1, 11, 19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55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165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중에서 한 개를 택하는데 얘를 만족시킬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덧셈 정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사건으로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여사건을 했을 때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얘를 X는 1. 그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 뒤에 있는 사건. 그럼 어떻게 돼? A가 0이거나 B가 0이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0이거나를 만족하는 건 당연히 X는 1일 거고요. 또는 얘, Y는 뭐가 되는 거야? E, Z가 되면 0이 되겠구나. 맞아요? 이렇게 전개했다는 건 이제 난 덧셈 정리로 갈 거야 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여사건으로. 그럼 이게 아니다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1, Y 빼기 2, Z는 0이 아니다. 그럼 얘가 0이 아니려면 얘도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되고 얘도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풀이가 있고 이렇게 두 번째 풀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잘 봐야 돼. 요거부터 일단 아 얘는 안 되겠구나 판단이 들어야 돼요. X는 1이 아니다. 그럼 이 안에서 가능한 게 뭐예요? 2, 3, 4, 5, 6, 7, 8까지도 일단 최대치로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이 들겠죠. 맞잖아. 심지어 0도 가능해요. 왜? 이 식을 만족해야 되고 음이 아닌 정수야. 그들 중에 X는 1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1이 아닌 것들을 내가 여기다 다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합했을 때 최댓값이 8이기 때문에 8까지도 와야 되고 음화정이니까 0도 가능하고 그럼 0, 2, 3, 4, 5, 6, 7, 8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물론 나중에 이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긴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로 가는 것보단 어디로 푸는 게 맞아? 덧셈 정리로 푸는 게 맞더라. 해볼게요. 첫 번째, X는 1에 대한 건 어차피 여기 1로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중복조합 처리하는 거잖아.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1을 넘겨요. 얼마가 돼? 7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것만 만족하면 돼. 그리고 얘들도 음화정이야. 3H 7이죠. 처리하면 9, 컨비네이션 2가 될 겁니다. 그럼 9, 8에 72, 2로 나눠주니까 36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은 얘만 만족해야 돼, 얘만. X는 1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Y는 EZ를 여기에 넣습니다. 그럼 얘는 X 더하기 EZZ야, 3Z 더하기 W는 8이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땐 개수가 있는, 그리고 개수가 큰 것들부터 처리해준다고 했잖아. Z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X 더하기 W는 8이더라. Z에 1 넣어요. 그럼 이제 3이니까 넘어갈 거야. X 더하기 W는 5가 될 거고요. 자, 2를 넣어요. 그럼 6이잖아. 넘어가. 그러면 X 더하기 W는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면 얘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하게 되면 2H 8이고요. 얘는 2H 5가 될 거고요. 얘는 2H 2가 될 겁니다. 지금 이거 쓴건 뭐예요? Z와 Y의 관계식만 적용한 거야. X는 지금 1이다, 아니다. 이거는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얘들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이 친구 얼마? 9. 그 다음 얘는 6. 그 다음 얘는 3. 됐어? 자. 그럼 지금까지 한게 사건 A에 대한 거고요. 사건 B에 대한 걸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A와 B에 대한 곱사건을 처리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를 한 번에 써보자. 어떻게 돼요? X는 1. 그리고 Y와 Z의 관계가 6을 만족을 한다. 그럼 얘도 이제 방정식에 직접 넣으면 돼요. 1이니까 YW. 그 다음 뭐야? Z. W. 아니, YW? Y 플러스. Y 더하기 Z 더하기 W. 이렇게 했더니 결과값이 얼마나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에 이것도 해당한대. 그럼 얘는 3z 더하기 w는 7.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어떻게? 개수가 큰 것부터 Z에다가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W는 7이야, 그냥. 그 다음 Z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W는 1이니까 4가 될 거고, 여기 Z는 0일 때. 물론 이거 경우의 수 세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다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Z가 얼마까지 갈까요? 2까지 가능하겠죠? Z에 1을 집어넣자. 그럼 6이 될 거니까 W 얼마예요? 1,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겹치는 게 존재하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셀 겁니다. 3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저기 옆에 있는 거다 세시면 되겠죠? 18가지입니다. 18가지. 여기 있는 건 뭐야? 3개가 겹친 거다. 이렇게. 자, 근데 전체는 어떻게 돼? 아까 했던 거대로 여기 있죠? 165. 자, 그러면 이것도 약분을 좀 해야 되겠네. 얘는 15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거 하면 51인가요? 아, 15에 36이니까. 그리고 얘는 165가 될 겁니다. 3으로 약분해요. 그럼 얼마야? 17, 3, 3, 9, 27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하게 되면 3, 5, 5에 얼마야? 3, 5, 15, 55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아, 19가 17이지. 3, 7에 21. 이렇게. 더 이상은 약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뭐예요? P분의 Q야. 근데 이걸 두 개를 더하래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 72가 될 겁니다. 서술형으로 쓰기 조금 복잡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만약에 이제 뭐요두 번째 풀이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 그럼 요걸로만 쭉 가셔야 되고, 첫 번째 풀이로만 선택을 했다. 그럼 첫 번째 풀이로만 쭉 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첫 번째 풀이로 갔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식을 먼저 한번 써주고요. 그리고 x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경우 사건 A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y는 z가 되는 거 사건 B로 분류해 놓고,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요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에 경우의 수 구하는 거니까 n a의 곱 b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요거 아까 전에 3개라는 거. 가끔 서술형에서 감점되는 친구들이 이런 거예요. A와 B에 대한 곱사건을 구했어. 잘 구했는데, 얘를 이렇게 써요.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이건 틀린 거예요. 왜? 얘는 사건에 대한 얘기니까 이 뒤에 오는 건 집합의 형태로 나와야지, 얘를 그냥 단순하게 뭐 3이다, 뭐 어떤 숫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 이 경우의 수를 세서 한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아예 불가능. 괜찮죠? 그래서 정답 72로 처리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득점 도전 문제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 기출 문제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자. 가장 최근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공 5개와 숫자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 공 5개가 들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뭐 이제 심플하죠.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각 다 다른 걸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 10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더라. 그럼 얼마예요? 45가 될까요?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같은 색이거나,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덧셈 정리를 하도 여사건으로 자주 풀다 보니까 무조건 여사건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야. 잘 봐요. 같은 색이거나래요. 같은 색이거나. 아, 그러면 흰색에서 두 개를 뽑는 거, 아니면 검은색에서 두 개를 뽑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꺼낸 두 개의 공이 적힌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이래요. 이두 번째가 중요해. 서로 같은 걸 뽑았다는 건 각각에 대한 숫자들이 지금 똑같은 게 한쪽엔 없어요. 다른 쪽에 있어. 그러니 예를 들어 22를 뽑거나, 33을 뽑거나, 44를 뽑거나, 55를 뽑거나. 자,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이 사건과 뒤에 있는 요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덧셈 정리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흰공 중에 두 개를 뽑자. 5,

C에 E. 그 다음, 검은 공에서 두 개를 뽑자. O, C에 E. 자, 요게 사건 A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서로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2, 2, 3, 3.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에서 뽑는 거야. 2, 2, 3, 3, 4, 4, 5, 5까지 가능하겠지. 여기 2, 3, 4, 5고 여기 2, 3, 4, 5, 6이니까. 돼요? 몇 개가 있어? 네 개가 있겠죠. 이렇게. 얘가 NB다. 겹치는 게 없으니 그냥 덧셈 정리해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끝나겠죠. 요거 더해볼까요? 요게 10개, 10개니까 24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건몇 개야? 45가 될 겁니다. 자, 뭘로 약분해요? 3으로 약분할 수 있겠다. 8, 2, 16, 16, 8에다가 15가 될 거니까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5분의 8.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반 사건이긴 한데 여사건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A에, 그 다음 요거 또는이니까 A 앞 B, 여기에 여사건. 요걸로 풀어보자. 그럼 해석을 하면 N에, A의 여사건에 곱에 B의 여사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A의 여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같은 색이 아니다야. 서로 다른 색. 서로 다른 색이고. 맞죠? 서로 다른 색이고. B의 여사건은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힌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이야. 수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 봐봐요. 그냥 얘는 각각에 대한 사건들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끝나는 사건인데, 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내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요. 다른 색이니까 아, 두 개를 다른 색에서 뽑아. 그럼 예를 들어 1, 4, 뭐 1, 3, 1, 5 이런 식으로 흰색, 검은색을 다르게 뽑는데 수가 또 달라야 돼. 그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좀 복잡해지겠죠. 2가 여기에서 뽑을 때는 내가 3, 4, 5, 6을 뽑던가, 3이 뽑을 때는 밑에 있는 2, 4, 5, 6을 또 뽑던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배반 사건인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더하기로 처리하면 심플하게 끝납니다.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교재의 도전 문제들은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변별력 있는 그런 문항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볼 거니까 문제 미리 풀어오시고요. 그리고 뒤에 또 퀴즈 나갑니다. 그 난이도에 맞게끔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철저하게 푸셔서 복습 해놓으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 특강 내신만 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최근에 와서 느낀 건데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라고 하는 거. 왜냐면 노력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게 그냥 너무 고달프고 어려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더 들면 포기도 되게 빨라요. 뭔가 목표를 잡기도 어렵지만 목표를 세웠다가도 금세 포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어려워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는 일들 또 공부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내신을 앞두고 지금 이게 사회문화를 공부하잖아요. 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열심히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거야. 왜냐면 저 학교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시험범위 분명히 말해주고 또 서술형 나눈 부분이 이 범위 내에서 서술형 범위까지도 말해주는데 그걸 진짜 정말 내가 완벽할 정도로 반복해서 진짜 주도면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받느냐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물론 사회문화는 그래 할 만한 과목이니까 그렇게 했어. 내 수학은 영어는 국어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한번 훑어보긴 했는데 완벽하게 한 것 같진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왜냐면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정말 빈틈없이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쯤 지금 여러분 시기에 그게 진짜 고달프고 힘든 건 알지만 정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해보시면 반드시 성과로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 네. 그래서 정말 기운내서 열심히 하세요. 예, 네,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안 한 걸 분명히 후회하거든. 오늘 이번 시간에 현대사회 문화 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문화 양상, 문화 양상이 뭐야? 문화의 모습인 거야. 현대사회의 문화의 모습은 현대사회 문화, 대중문화도 있고 한국문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를 주류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류문화가 우리 사회 지도층, 주류층이 누리는 거야. 이게 아니야. 그냥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야.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류 문화랑 대비해서 대다수가 아니야. 특정 영역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가 있거든. 이게 바로 하위 문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사촌 동생하고 친한 또 다른 만났는데 이제 막 서른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서른도 여러 분야에는 되게 그래 보이지. 근데 결혼을 일찍 해서 20대에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이제 몇 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어떻게 우리는 결혼하고 남편이랑 술 먹고 등산 가고 뭐 이런 거거든. 결혼 이제 집순이라고 하길래 그럼 집에서 뭐 하고 노냐고 술 마시냐 그랬더니 술도 안 마신대. 그럼 집에서 뭐 하고 노냐고 그랬더니 릴스를 찍는다는 거야.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너무 재밌게 노는 거야. 이 젊은 부부가 이제는 30대가 됐지만 20대 시절부터 해서 둘이 재밌게 막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 인스타에 보니까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와, 문화가 다르구나. 그 세대 문화랑 저희 남편하고 둘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상상이 안 됩니다. 해주지도 않을 거고. 예. 네. 그래서 그 세대끼리 누리는 문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다수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 물론 오늘날 이 SNS는 좀 보편 문화의 성격을 점점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암튼 어떤 특정 세대에서 누리는 거, 특정 지역에서 누리는 거 또는 특정 영역의 그들 집단에서 누리는 것을 바로 하위 문화라고 말합니다. 하위 문화는 질이 낮은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지? 내가 지금 하위 문화의 종류로서 특정 세대가 누리는 거, 특정 또는 지역에서 누리는 거, 그리고 이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 유형의 이 반문화.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하는 거지.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관계 속에서 진짜 출제가 잘 됩니다. 이건 어디에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여러분 학교 시험도 이 셋.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반문화의 관계를 100% 물어볼 거라는 거지. 그치?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가 뭐야? 대중이 누리는 문화야.
그래서 대중문화가 있고, 대중문화를 정의할 때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 대중이 누리는 문화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정의를 하기도 해? 대중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다 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와 반문화.

예 의미와 특징을 아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대중문화의 숨기는 역기능? 예, 정도. 그 다음에 대중매체의 유형까지 해서 내신에서는 후보가 이제 여러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쓴 거지. 하위문화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는데, 그중에 특히 반문화, 주류문화의 관계 속에서. 대중문화, 특히 숨기는 역기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어렵지 않게. 왜? 최근 수능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세 번째, 대중매체. 그래서 정보사회 매체가 있고, 바로 SNS. 재밌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나 지금 보니까 그냥 둘이, 그냥, 이 여행 가서도, 저희는 여행 가서 남편이랑 사진 찍고 이렇게 셀카 하나 찍고, 없어, 사진이. 둘이 셀카 하나. 서로 한 장씩 찍어주면 진짜, 요즘 이 커플들은 진짜 성의를 다해서 서로 찍어주잖아. 여기 중에 하나 걸리겠지 하고 두두두두두두 대충 찍어줍니다. 정말. 내가 이래? 아, 그래서 올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 정보사회 매체가 있고, 그리고 산업사회 매체, TV. 라디오, 신문 같은 것들이 있죠. 그 특징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 모의고사 수능은 잘 출제가 안 되지만 학교 시험이라면 나는 내겠다. 아, 나는 내겠다. 그러면 하위 문화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이렇게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또는 특정 영역의 사람들끼리, 그들끼리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류 문화가 대다수가 누리는 전체 문화라고 한다면 얘는 부분 문화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해 볼까? 전체 사회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하위 문화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이거지. 전체가. 한국 문화가 전체 문화야. 그러면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면 얘가 하위 문화, 부분이잖아. 그런데 범위를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 중에는 학교에 다니지, 아니, 일하면서 얘 공부하는 근로 청소년도 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와 그중에 근로 청소년 문화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얘가 전체 문화가 되고 얘가 또 거기에 하위 문화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 이렇게 하면 청소년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된다는 얘기야. 한 사회는 정말 수많은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역 문화도 있고 세대 문화도 있지만 또는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끼리, 그렇죠. 이주 노동자들끼리 누리는 문화도 있을 수 있어. 또는 벽에 막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문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어. 정말 많은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다원화되면 다양한 관심사들이 생기겠고 더 많은 하위 문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문화의 다양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전체 사회의 문화의 다양성을 형성한다.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게 하위 문화가 상대적으로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주 노동자들끼리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하위 문화지만 그들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건 또 하위 문화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지? 또 하위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가져온다. 더 이쁘게 써보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네요. 예. 네. 가보겠습니다. 주류 문화에서는 누릴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들끼리 벽에 막 그림을 그림으로써 뭔가 주류 문화에서 해소되지 않는 뭔가를 해소하게 해주겠지. 또 전체 사회에 다양성, 역동성, 요것도 나오죠.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청소년 문화 또는 어떤 지역 문화를 가짐으로써 소속감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너무 오래된 세대지만 X세대로서. 지금 X세대에 소속감이 있는 거야. 예. 우리는 그 시절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 X세대들은 조금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 정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뭐 영화도 한국 문화가 갑자기 촥, 예. 한국 문화를 촌스러워서 왜 봐? 라고 하다가 한국 문화 부흥기가 왔던 시기를 겪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상상이 안 되겠지만, 우리 시절에는 이 영화 잡지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영화 잡지 구독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렇게 다른 뭔가 그런 약간 예, 그런 소속감 같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의 창조 변화에 기여하고요. 서로 다른 하위 문화를 가진 집단 간에 뭐 그렇지 갈등을 초래하죠. 세대 문화 마찬가지잖아. 우리 세대와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 지역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하니까 갈등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위 문화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초래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유형 벌써 말로 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적어 보면 그 지역끼리 누리는 거, 지역끼리 누리는 거 해서 이게 지역 문화가 되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상추, 아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 문화였는데, 네. 머릿속에는 있는데. 두 번째,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돼 일정 범위의 연령층.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우리 세대에는 그때 갑자기 한국 문화가 막 이렇게, 한국 영화가 갑자기 막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영화 잡지를 구독하고, 그리고 그런 영화 토론 동아리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세대 문화야.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 범위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진 문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반문화죠. 반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출제되는 것이, 그렇지, 미국의 히피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 젊은이들이 정말 이 베트남에 가서 너무 많이 죽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주류 사회에 저항하는 성격으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막 저항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현재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거야.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어. 평화가 아니라 전쟁 일변도로 가고 있어라고 하는 문제를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가볼게. 각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나와 있네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할수 없을 때 육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바퀴 달린 보드를 고안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예. 1950년대부터 이제 가볼까요? 1950년대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어. 일부 젊은이들끼리. 뭐겠어? 맞아. 하위 문화야, 하위 문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왔습니다. 70년대에서는 공격적인 스케이트보딩을 선보이는 팀이 등장을 했고, 펑크 록 음악과 결합을 해서 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형성된 거야. 기성세대의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 그래서 하위 문화인데, 역시 하위 문화이긴 한데 반문화적 성격이 생긴 거죠. 그쵸? 스케이트보더들은 공공장소에서 스케이트보딩을 금지하는 정부의 규제와 위험하고 난폭하다는 기성세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한 거죠. 저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던 것이고, 1990년대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소개돼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스케이트보드 패션의 유행, 스케이트보드 관련 TV 프로그램의 선풍적인 인기,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서 모든 세대가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 문화, 주류 문화가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위 문화가 주인공인데 주류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하위 문화가 늘 고정적으로 하위 문화는 아니라는 거야.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류 문화가 다시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상대성인 거죠. 그래서 하위 문화 규정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볼까요? 각국의 A 집단은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닙니다. 이들은 주류 집단의 가치를 전수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요. 자신들만의 신념에 따른 전통을 고수합니다. 왜냐면 키워드가 바로 나왔죠.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주류 사회의 가치를 전수하는 학교는 안 다녀. 저항의 표시로. 바로 뭐예요? 그렇죠. 반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문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을국 젊은 층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상용화되었고, 이들에게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환경, 지역사회 유대감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여기도 이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젊은 층에서 유행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돼 있어?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행동 양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맞아. 세대 문화지. 그치? 세대 문화로서 반문화나 세대문화 모두 뭐야? 그렇지, 하위 문화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일부러 모아서 찾아가 주고 왔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이제 다음도 보겠지만 반문화를 포함한 하위문화 등 하위문화와 주류문화는 대비되는 게 있죠. 그렇죠? 대비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공통점을 추론할 수 있거든. 벌써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위문화, 반문화와 달리 주류문화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어.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어디가 틀렸어? 달리가 틀렸어. 하위문화건, 반문화인 하위문화건 또는 주류문화건 간에 문화는 어떠냐면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라고 하는 전체 주류 문화를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형성, 역사를 배웠고 막 이러잖아. 또 어떤 지역 문화를 가짐으로써 또제 세대 문화를 가짐으로써 정체성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라고 해야 돼요. 모두. 그래서 X. 반문화와 달리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지. 이것도 달리가 틀렸어. 하위 문화는 그들끼리 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끼리 누리는 하위 문화가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들끼리 누리는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히피 문화가 반문화잖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 전체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가지고 온 거지. 히피 패션, 그쵸? 그 다음에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 이것도 모두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어때?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X가 되는 거지. 주류 문화가 뭐야? 전체 문화야. 주류 문화가 전체 문화. 하위 문화가 뭐예요? 부분 문화야.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라고 뭔가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는 완전 틀린 거지. 주류 문화는 어떻게 해야 돼? 대다수가 누려야 주류 문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명절을 똑같이 지내고 그리고 김치를 먹고 이래야지 주류 문화지.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세대 문화, 어떤 반문화, 어떤 군인들의 문화 이걸 다 합친다고 주류 문화가 돼? 아니라고.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향유해야지만 주류 문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세개꼭 정말 자주 나온 선지니까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A국에 존재하는 음식 문화 요소가 나와 있는데 A국은 갑을 병, 세 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찾을 수가 있어. 무엇을? 여러분 보시면 A는 T 시계에 보면 갑을 병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뭐가 돼? 전체 문화, 주류 문화가 되는 거야. 대다수가 누리는 거니까. 그런데 B는 갑 지역에, C는 을 지역에, D는 병 지역에 이 음식 문화로서 지역 문화, 하위 문화가 되는 거지. 그치? 이제 T 플러스 1 시계에 가볼게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A는 다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 있나? 그렇지, C입니다, C. C도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어. 따라서 주류 문화가 A, C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알 수가 있지. 이 C를 보세요. 예전에는 하위 문화지. 그런데 지금 뭐가 됐어? 주류 문화가 됐어. 이게 바로 상대성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다. 하위 문화 규정의 상대성. 이때는 하위 문화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한번 채워볼까요? 네. T 시기의 A는 A국의, A국이야, A국. A국의, 맞아, 주류 문화가 돼요. 그쵸?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시기의 B는, B 어딨어요, B? B는 갑 지역에서만 누리는 거네. 따라서 A국에서 보면 갑 지역만 누리는 지역 문화, 하위 문화죠. 다음. T 시기보다 T 플러스 1 시기의 음식 문화 요소가 많아요? 음식 문화 요소는 A, B, C, D 네 개야. 다. 그렇지? 얘네가 여기가 다 C를 같이 누리게 돼서 뭔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음식 문화 요소는 A, B, C, D 네 개, 네 개로 문화 요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것도 아, 이렇게 숙제가 될수 있구나. 다음 가보세요. T 시기보다 T 플러스 1 시기에 A국의 세 지역 간 음식 문화의 동질성이 강해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A만 똑같았어. 세 지역이. 근데 이제 A, C가 대다수가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동질성이 강하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뭐 평, 아, 어, 모의고사, 모의고사나 수능특강에서 꽤 자주 나왔던 것이고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딱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네모, 세모, 다이아몬드 문화가 있고요. 이 네모, 세모, 다이아몬드 문화가 이것만 보고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문화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ABC가 주류문화, 반문화, 하위문화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풀라는 거지? 라고 해. 하지만 예, 바로 이거지. 이 네모 문화를 보세요. A자 B에 해당할 때 해. 그런데 세모 문화는요, A에만 해당돼.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왜? 여기 봐.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제일 처음에 한 거. 하위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다? 반문화다. 따라서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네모 문화를 이렇게 두 가지에 표시를 한건 얘가 뭐? 반문화였던 거야. 얘가 반문화니까 반문화에 동그라미를 치면 반문화는 동시에 하위문화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 두 가지야. 아, 그래서 C가 주류 문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얘는 뭐겠어요? 그렇지. 얘는 얘가 주류문화고 둘 중에서 얘도 반문화면 안 되지. 둘다 표시해야 되는 거잖아. 얘는 뭐지? 하위문화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하위문화입니다. 얘가 뭐예요? 반문화지. 그래서 얘는 반문화에 표시를 했더니 자동 하위문화 표시된 것이고, 얘는 반문화적 성격이 없으니까 X인데 얘는 근데 하위문화인가 봐. 뭔가 어떤 지역의 음식 문화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X라고 하셔야 되죠? 하위문화니까 주류문화 아니잖아. 이게 주류문화야. 주류문화하면서 동시에 하위문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은 모두 X이다. 그렇네요. 정답 1번이네요. A에 해당하는 문화는 B에도 해당한다. 아니지. B에 해당하는 문화는 A에 해당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세 번째. 한 사회에서 A에 해당하는 문화와 B에 해당, 이걸 합하면 얘가 된다. 방금 봤던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 아니야. 주류 문화는 대다수가 누려야 주류 문화야. 얘랑 얘를 합한다고 주류 문화가 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각국에서 다이아몬드 문화는, 이 다이아몬드 문화가 주류 문화네요. 향유하는 사람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하위 문화 향유 안 해요? 예. 네. 여러분 지금 주류 문화로 한국말 쓰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세대 문화 이런 건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죠. 틀렸습니다. 각국에서 세모 문화는 네모 문화와 달리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네. 교사 이제 문제 유형은 다 달리 이렇게 넣은 거예요. 교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담당한 주제에 따라 조사한 사례를 발표해 보세요. 라고 했고, 제일 아래 교사가 다 맞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모두 부합하는 사례를 잘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에서 과거에 주류 문화와 대립하거나 저항하는 성격을 지녔던 동그라미 문화가 A국 국민들이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역 문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던 반문화가 하위문화가 된 거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된 거죠. 그렇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됐다. 왜냐면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저항하는 성격이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된 거야. 그다음에 미국에서 과거에 전체적으로 공유했던 문화가, 전체적으로 공유했으니까 뭐겠어요? 주류 문화네요. 주류 문화가 노년층만 공유하는 문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문화가 된 거네요. 따라서 뭐가 된 거야?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된 겁니다. 병 보겠습니다. C국에서 과거에 상류층만 즐겼던 문화예요. 뭐죠? 하위 문화. 가. 모든 계층이 즐기는 주류 문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뭐냐면 상대성이 나타나 있네요. 반문화가 꼭 끝까지 반문화인 게 아니라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류문화가 하위문화가 될수 있고 하위문화가 주류문화가 될수 있다.

0: 하는 사례들이 쭉 나왔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1: 네.
0: 갑이 발표한 사례를 통해 반문화가 시간이 흐르면 하위 문화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아요? 반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하고 있다. 맞죠?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정말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네. 반문화가 뭔데요? 반문화도 하위 문화인데? 그렇잖아. 반문화가 시간이 흐르면 하위 문화로 변한 게 아니라 반문화인 하위 문화였다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로 변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예. 두 번째 가볼게요. 을은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한 거 맞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병의 발표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문화는 C국에서 전체 국민의 동질성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로. 그렇지. 모든 계층이 누리는 거니까. 맞아요. 기억은 지역 문화는 니은 세대 문화와 달리 전체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역 간 문화가 달라가지고 지역 갈등 초래할 수 있지. 세대 간 문화가 달라가지고 세대 간 갈등 초래할 수 있지. 반문화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갈등 초래할 수 있지. 그치? 어디가 틀렸어? 달리가 틀렸지?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이 하위 문화나 주류 문화 반문화는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도 되게 많고요.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해서 반문화, 주류 문화, 하위 문화예요. 동그라미국의 네모 문화, 다이아몬드 문화, 세모 문화에 대해서 학습한 후 교사가 제시한 확인 학습 과제와 학생 갑을의 수행 결과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디? 그렇지. 이 문제나 매우 흡사한 측면에 있습니다. 예. 네. 다시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수 일단 확인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C라고 둘다 말했어. 두 번째에는 얘는 네모, 얘는 두개 말했어. 얘는 네모, 얘는 세모 말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여기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둘이 다두 문항에 대해서 다른 응답을 했는데 여기 틀려버리면 어떻게 벌어져요? 둘다 이게 맞고 이거 맞는다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건 무조건 맞는 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둘 중에 한 명, 두 번째에도 둘 중에 한명 이렇게 맞아서 2점, 2점 되겠지. 그래서 세모 문화는 동그라미국에서 AC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 C에 해당한대, 세모 문화가. C가 뭔데? C가 뭔지 어떻게 찾아? 주류 문화야, 반문화야, 하위 문화야. 다 문제를 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네모 문화, 다이아몬드 문화, 세모 문화 중에서 A에 해당하는 문화는 무엇일까? A는 뭔데? 그랬더니 얘는 네모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네모 다이아몬드 세모 문화 중에서 여러분 진짜 찬찬히 보면서 이걸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개념도 중요하지만 문제 유형을 그래서 문제 유형을 다 이게 자료 만들 때는 문제 유형을 다 다르게 똑같은 개념의 문제 유형을 다 다르게 이렇게 배치를 한 거거든. 그냥 배치한 게 아니란다. 네, 보시면 A와 B, 오 여러분 보세요.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문화는 무엇일까? 이제 끝난 거죠.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건 바로 어떤 건 반문화니까 반문화는 동시에 하위 문화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여러분 여기 볼게요. 주류 문화가 있고 하위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합니다. 그럼 이 말은 A와 B 모두에 속한다. 그럼 얘네가 A 또는 B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C네. 그렇죠. 따라서 C가 주류 문화가 되고 주류 문화에 해당되는 건 세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세모 문화가 주류 문화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에 얘가 틀린 거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맞는 거네. 왜냐면 세모 문화는 이미 뭐로 세모 문화는 C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거 여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건 네모 문화입니다.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A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B가 반문화고요. A가 하위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앞에서 봤던 거랑 사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A가 하위 문화고 B가 반문화가 되면서 뭐가 이 네모 문화가

해당하는 문화는 모두 B에도 해당한다. B에 해당하는 문화가 모두 A에 해당하는 거죠.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C는 A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건 뭐야? C는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은 좀 무관하지? 그치? 하위문화, 반문화지. 네, 틀렸고. 동그라미 국에서 세모문화는, 여기 있네요. 세모문화는 주류문화입니다. 주류문화예요. 특정 집단 내에서만 틀린 거죠. 네 번째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국에서 다이아몬드 문화 여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그렇지. 반문화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동그라미 국에서 네모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문화죠.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세모, 주류문화 향유 안 해? 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이제 대중문화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 한번 가볼게요. 대중문화. 이렇게 있어. 대중문화는 뭐 어렵지 않죠. 예.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하여 대다수의 구성원인 바로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가 대중문화가 되겠습니다. 형성 배경이 모의고사나 이런 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저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했으면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수업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내신 잘 받아. 학교 수업 잘 안 듣고 내신 잘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형성 배경 이걸 만약 공부했다면 얘 가지고도 서술형 낼 여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중문화가 만들어진 배경. 이 대중사회, 산업사회, 대중사회가 되기 전에는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 고급진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럼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한다고.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면서 경제적인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문화를 향유한다는 건 귀족, 양반, 그들의 특권과 같았었다고. 그런데 산업화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중산층이 성장하게 되죠. 우리 이제 사회 불평등 단원에서 볼 텐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중산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지위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뭐의 도입으로? 보통 선거의 도입으로. 보통 선거가 뭐예요?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귀족은 아주 높은 정치적 뭔가 권한을 갖고 또 양반은 그렇고 일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모두가 1인 1표인 거야. 모두가 동등한 가치로 1인 1표에 누구나. 그러면서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대중 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활발하게 보급이 되죠.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건 TV,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입니다. 이 대중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정보를 막 전달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보급되게 되죠. 빠른 속도로. 마지막으로 의무 교육 제도에 따라서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적 수준이 향상돼. 그래서 대중문화의 형성 배경하면 산업화, 보통 선거의 확립, 또 그다음에 대중매체의 등장, 그리고 의무 교육제도의 도입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논술형 뭐 입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만약에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막 줄줄 쓰는 게 아니라 형성 배경에는 뭐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쓸 수 있어야 돼. 뭐든 다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을 기반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순기능, 오락, 여가의 기회다. 그리고 대중, 고급 문화를 대중화하여 문화의 민주주의. 예. 그래서 예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문화들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고급 문화의 대중화. 그 다음에 그런데 역기능은 뭐냐면 문화의 상업성. 그러니까 문화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 팔리게 해야 돼.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 그러자면 자극적이고, 예. 또 인기 있거나 또 잘 팔리는 건 계속 그거 비슷한 게 확대 재생산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저하되더라. 그 밖에 지배층의 대중 조작의 수단이 되더라.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학생 간부가 대중매체 및 대중문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조사한 거예요. 예, 엄청 이거 잘 썼습니다. 한번 해볼까? 인기 연예인의 드라마와 광고에서 입은 옷이나 착용한 장신구가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제 다 따라하는 거지. 그치? 여기서 뭐가 나타나? 그치? 뭔가 획일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방송사나 신문사가 연예인 사생활 관련 소식을 주로 보도함으로써 뭘 가려?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적인 문제, 엄청 중요한 공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려고 일부러 뭔가 스캔들, 연예인 스캔들 그런 것들을 터트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대중조작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 도중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제품 광고들이 계속 등장하죠. 예. 이게 상업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가볼까요? 불륜, 폭력행위, 살인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접한 청소년들이 일탈적인 가치관을 갖거나 모방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미화하거나 그런 문제점도 있죠. 마지막, 외국인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한번 어쩌다 클릭한 거야. 그랬더니 맞춤형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같은 동영상만 보게 되어서 혐오 정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을 갖게 되는 거야. 알고리즘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그게 나오는 거죠. 아, 근데 그건 진짜 신기하고 신기하다기보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지? 쉽잖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이 조사한 사례와 정의 조사한 사례는 모두 대중문화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개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개성이 약화되겠지. 갑이 한 거. 정은요? 이건 뭐 개성 그런 문제가 아니지. 일탈에 대해서 이게 문제시되는 가치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 두 번째, 을이 조사한 사례와 무가 조사한 사례는 모두 대중매체가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 봐. 왜냐면 연예인 관련 사생활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것처럼 이걸 막 계속 다루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혐오를 조장하는 것만 계속 띄워.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이 조사한 사례는 을이 조사한 사례와 달리 대중매체가 대중조작의 수단으로, 이런 볼까? 병이 조사한 건 을이야말로 대중조작인 거죠. 진짜 가려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틀렸고요. 정의 조사한 사례는 병이 조사한 사례와 달리 대중매체 및 대중문화가 갖는 상업성 문제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 상업성은 오히려 병에 나타나 있죠. 저 계속 광고, 상품 이런 것들 내보내니까. 틀렸고요. 무가 조사한 사례는 정의 조사한 사례와 달리 대중매체가 왜곡된 사고방식을 사회화하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 왜곡된 사고방식을 계속 편견, 외국인에 대해서 그걸 갖게 하지. 여기는 안 그래? 불륜, 폭력행위, 살인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둘다 모두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보시면 다음 문제 한번 봐보세요. 대중문화의 기능하고 나와 있고 이게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 관련해서 나온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가볼 건데요. 이제 뭐냐면 대중매체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대중매체의 유형은 최근에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뭐 그닥 나오는 그런 주제는 아닌데 학교 시험은 얘를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문제로 오히려 얘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 얘는 많이 없거든. 그래서 기출문제 좀 넣어놨고요.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이게 전통적인 매체 이랬어요. 얘가 바로 뭐야? 산업사회 매체가 되고 산업사회 매체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 생산자하고 정보 소비자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정보를 생산하는 측이 전문가 집단이야. 그들이 정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산업사회 매체의 일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방향적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방향 매체. 그래서 정보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존재야. 그래서 수동적인. 그에 비해서 SNS, 뭐, 그 다음에 IPTV, 이런 것들은 여러분 원할 때막 텔레비전 프로그램 찾아서 보죠. 그쵸? 뉴 미디어가 됩니다.
여기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죠.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수 있죠. 여러분들, 뭐, 나도 될수 있는 거잖아. 다될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보 소비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실시간 댓글 뭐 이런 걸로 엄청 많이 참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쌍방향 매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시간 댓글이나 이런 걸막 참여하면서 보면 막 재밌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해볼 만한지에 대해서 약간 멈칫하는 것 같아. 그 세대 문화 때문에 약간 그 이게 왜냐면 우리의 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게 불특정 다수랑 같이 막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막 올린다고? 그건 아주 이제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수능특강 문제고요. 수능특강 문제를 볼 건데, 그럼 아래 한번 봐보세요. 선지를 보시면 문화의 의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방향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요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은 과거에는요, 이렇게 뭐냐면 종이신문을 라디오 SNS 중에 하나다라고 아예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제가 학교에서 낸다면 이 정도까지도 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해보고, 귀족문화, 서민문화, 남성, 여성문화 등과 같이 분화되어 있었는데, 근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계급이나 성별 등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대중문화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중문화의 시대가 성장하는 데에는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의 대중매체의 문화 생산 방식은 산업사회의 생산 방식. 이게 뭐예요? 산업사회는? 산업사회 하면 공장제 기계공업. 그렇지. 대량 생산. 그러니까 대중문화 하면 대량의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긴 비슷비슷한 그런 또 성격도 있는 거야.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 우리 이건 관료제, 탈관료제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문화의 획일화라고 하는 문제를 나온 거야. 똑같은 걸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면서. 그래서 대중문화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뉴미디어. 얘가 쌍방향 매체죠? 그쵸? 쌍방향 매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다 쌍방향이라고 썼죠? 그쵸? 일방향, 쌍방향은. 기역에서의 문화, 귀족 문화, 서민 문화라고 할때 여러분 앞에 귀족만 보고 귀족이 막 하는 거니까 막 특별하고 막 그런 거 아닐까? 좁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족 문화에도 저 문화 안에는 뭐야?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양식입니다. 예. 귀족들은 어떻게 생활 양식을,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 양식을. 그래서 귀족 문화 할때저 문화도 넓은 의미로 쓰인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예요. 두 번째. 니은은 일방향 정보 전달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야. 틀렸어. 니을로 인해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을, 리을 이렇게 고르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중매체 AC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나와 있고요. A, B만의 공통점, A, C만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각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여기 종이신문은 어떤 정보 전달해요? 시각 정보죠. 그쵸? 눈으로 보고. 라디오는요? 청각 정보죠. SNS는 어때? 보고, 듣고 다 하죠. 얘가 시청각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A, B가 시각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A, B네. A, B 어떤 게 A인지 어떤 게 B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 C를 찾았습니다. C가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라디오. 그래서 C는 라디오로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래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이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A가 이제 신문이라고 한다면 A가 신문이래요. 그러면 얘가 SNS겠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B는 C에 비해서 정보 복제 및 재가공이 용이하다. 맞아요? 맞죠. 이게 쌍방향 매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SNS에 올리는 정보들은 어때요? 기존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진짜 편집하거나 카드뉴스로 만들거나 쇼츠로 만들거나 이 쇼츠 다 재가공인 거잖아. 원래 원소스가 있고 이걸 잘라서

서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복제 및 재가공입니다. 용이하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는 A, B에 비해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한 건 뉴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고, B가 SNS라고 한다면 여기 SNS예요. 그러면 A는 신문이 되겠네. 니은에 들어가는 거, 여기 니은. 다시 말하면 신문과 라디오의 공통점이야. 정보 전달과 정보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라디오는 그렇지. 라디오 청취하는 그 시간에 예, 10시에 예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할 때, 그때 탁 켜놓고 들었어야 됐어. 공부를 통안 했지, 그걸 틀어놓고 하느라고. 여러분, TV도 정보 전달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한일전 야구한대. 아니, 야구하고 축구한대. 그거 몇 시에? 예, 사우디에서 한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그 시간에, 새벽 몇 시에, 뭐, 그때 딱 봐야 되는 거야. 따라서, 정보 전달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성은 뭐 TV나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고 신문은 여러분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지. SNS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이 특징이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디오만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쌍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가 들어갈 수 있겠어? 안 되지. 쌍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한 건 누구만 해당돼? 얘만 해당돼. 얘네는 일방향성이야. 라디오 제작자 전문가들이,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이야. 일방향성이야. 쌍방향은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공통점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에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 전문가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 A가 신문, C가 라디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SNS는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C는 A와 달리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합 감각 정보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시각도와 청각도, 시각 정보도 청각 정보도 다 이게 복합 감각 정보인 거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니은의 정보 생산자, 정보 소비자의 경계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얘가 라디오, 얘가 신문, 얘가 SNS가 돼. SNS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C는 라디오, 아, 처음부터 라디오 나왔죠. 예, 라디오는 청각 정보만이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는 시각 정보만이고, 복합 감각 정보는 얘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보는 거, 여러분 여기 마지막 문제까지 한 문제 더. 예, 아, 오래된 문제예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 유형이 안 나와서. 그래서 오래된 문제 가지고 붙여놔 봤습니다. 선지들 비슷하거든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 다 복합 감각 정보도 지금 설명했죠? 동시적 소비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 파트 두 번째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주제, 문화 변동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 2의 9번째 시간입니다.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지난 시간 유전물질에 이어가지고 유전자 발현에는 전사와 번역에 대한 과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 파트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 숨어 있죠.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유전자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빵 곰팡이 실험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비들과 테이텀은 이 실험을 통해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때 표로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 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과정은 통합과학에서 한번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사와 번역의 장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전사와 번역의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려고요. 그래서 전사와 번역의 방향성, 이제 복제하고 비교해서 잘 나오고, RNA의 중화표소, 그 다음에 프로모터, RNA의 종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출제에 대해 관련된 거 이번 시간에 한 방에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전자의 기능과 관련된 개념 줌 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빵 곰팡이 실험입니다. 붉은빵 곰팡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비들과 테이텀은요,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하나의 효소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여기에 붉은빵 곰팡이의 포자에다가 X선을 이렇게 쪼았습니다. 자, 이 X선은요,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에게 이제 돌연변이성 영양요구주를 이제 1, 2, 3형을 얻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표로 잘 나오게 되는데, 그 표를 이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완성을 해보면서 어떠한 그 실험의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야생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야생형 붉은빵 곰팡이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생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최소 배지에 배양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잘 자라게 됩니다. 쌤이 이제 여기에다가 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생장함 이라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생장을 못함 해가지고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소 배지에서 야생형은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돌연변이 줄을 얻게 되었는데, 얘네들 1, 2, 3형은 모두 최소 배지에서는 살 수 없는 애들이에요.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돌연변이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얘네들은 최소 배지에서만 키우게 된다면 생장을 하지 못하는 애들을 얻어냈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야생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 배지에서도 생장을 하기 때문에 최소 배지에 어떤 물질을 추가했든지 간에 얘네들은 모두 다 생장을 잘하는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로 나왔을 때 여기에 최소 배지에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은 아, 야생형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우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그 붉은빵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요, 필수 생장 물질이 아르지닌입니다. 그래서 요 아르지닌을 넣어준 애들은 돌연변이 1, 2, 3에서 아르지닌을 넣어주게 된다면 얘네들은 모두 생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해석할 때 어떠한 물질을 넣었는데 어떠한 돌연변이에 관련 없이 모두 다 생장을 해? 그러면 그건 아르지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르지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아르지닌은 시트룰린이라는 애들이 아르지닌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시트룰린은 오르니틴이, 그 다음에 오르니틴은 그 전에 물질인 전구 물질이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아르지닌까지 쭉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빵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르지닌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때 이 전구 물질에서 오르니틴으로 바꿔주는 효소 A는 유전자 A가 암호화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 A에 의해서 효소 A가 합성이 되게 되면 전구 물질이 오르니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르니틴은 효소 B에 의해서 시트룰린이 되는 것인데, 이 효소 B에 대한 정보를 유전자 B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시트룰린도 아르지닌으로 될 때 효소 C가 필요한데 그것은 유전자 C가 암호화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무엇을 가정한 거냐면, 돌연변이 붉은빵 곰팡이 포자에다가 돌연변이를 이렇게 X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유전자 하나씩이 그 망가질 것이다,
유전자 하나씩의 이상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돌연변이주 1, 2, 3형은 과연 어떠한 유전자의 이상이 생긴 거냐라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1형 같은 경우에는요, 채소배지에 오르니틴을 넣었더니 생장을 했고요. 시트룰린을 넣어도 생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유전자의 이상이 생겼지라는 것을 표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 1형은 채소배지에 넣었을 때는 생장을 못했는데 오르니틴을 넣어줬더니 생장을 했어. 그럼 오르니틴이 시트룰린으로도 그 다음에 아르지닌으로도 제대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아르지닌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생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얘는 유전자 하나에 이상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어디에 이상이 생긴 거지? 유전자 A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자, 이 A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효소 A의 합성은 제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소 배지에 넣었을 때는 얘는 아르지닌을 끝까지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장을 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돌연변이주 2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때는 얘는 생장을 하지 못하고 시트룰린을 넣어줬더니 생장을 했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떠한 효소가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때 생장을 못했으니까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 거죠. 효소 B가 제대로 합성이 안 됐어. 즉 어디에 이상이 생겼다? 유전자 B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효소 B의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C 하나 남았죠. C에 이상이 생기게 돼서 효소 C가 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으로 전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르니틴을 넣어주든 시트룰린을 넣어주든 다 얘네들은 생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C에 이상이 생겼을 때의 결과고, 그러면 C 합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지닌이라는 거, 이게 필수 생장 물질이다라는 거 알아둬가지고 다 동그라미가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거 먼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형, 2형, 3형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있는, 이상이 생겼는지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1유전자 1효소설부터, 그 다음에 1유전자 1단백질설,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 실험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를 쌤이 소개시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내용은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DNA가 복제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DNA는 복제된다. 그리고 이 DNA의 정보가 mRNA로 전사가 되고, 이 mRNA의 정보를 가지고서는 폴리펩타이드가 합성되는데, 그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이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DNA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몇중 가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중 가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근데 mRNA는 단일 가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선택이 되어져서 mRNA로 전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전사의 그 원본이 되는 가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예요? DNA 주형 가닥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형은 원본 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전사가 일어났는데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상부적인 염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mRNA로 전사가 될 때. 그래서 A의 상부적인 염기가 T예요? 아니죠. RNA에는 타이밍이 없다. 그래서 유라실로 이렇게 유유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CG는 GGC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D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를 우리는 연속적인 세 개의 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mRNA에 있는 즉 R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코돈으로부터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유유라는 코돈이 번역이 되면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합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하나의 코돈으로부터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의 코돈은 몇 개의 염기다? 세 개의 염기.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그 거꾸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는 하나의 코드밖에 없다.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세 개의 염기로 이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이고, 우리 아미노산은 20여 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 개의 염기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 4, 4니까 64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 여러 개의 코단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페닐알라닌 있잖아요, 여러분들.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유유유. 지금 유유유 나온 게 페닐알라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유씨도 페닐알라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다. 이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의 코돈의 정보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놔야 될 코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게시 코돈이 있어요. 게시 코돈. 자, 얘는 이제 번역의 시작을 알리는 코돈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 게시 코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AUG 있고요. 이 AUG에 의해서 번역이 되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AUG는 번역의 시작 코돈, 게시 코돈이고 그때 얘가 아미노산이 메사이오닌을 지정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종결 코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종결 코돈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UAA, UAG, UGA. 즉 U로 시작해서 A와 G의 조합인데 GG 빼고는 나머지 세 개가 종결 코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종결 코돈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뭐 그렇게 기억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UAA, UAG, UGA. 이게 종결 코돈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이 종결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은 없다. 이제 우리가 번역의 과정을 볼 거지만 이 종결 코돈이 이 종결 코돈에 대칭되는 tRNA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미노산이 얘네들은 매칭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가시면 뒤에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 봤는데 이때 요것까지만 하나 보고 갈게요. 전사와 번역의 과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전사와 번역의 장소를 물어보게 된다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사가 핵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진핵세포인 경우에, 그리고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핵과 세포질에서 일어난 것처럼 공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는 세포죠? 핵이라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핵세포는 전사와 번역이 세포질에서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그런 차이점 정도 하나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아. 그럼 이제 전사의 과정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전사라는 것은 그 DNA의 정보로부터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사는 여러분들이 DNA의 복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얘네들의 세 단계를 보면 개시, 신장, 종결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고 끝난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할때 우선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중나선이 풀려야겠죠. DNA의 이중나선이 풀리고 하나의 주연 가닥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DNA 복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러면 헬리케이스가 쓰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사 과정에서는 헬리케이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헬리케이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쌤, 그럼 어떻게 이중나선을 풉니까? 이중나선을 푸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RNA 중화표소가 이중나선을 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중나선이 풀리게 되면 시작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DNA 프로모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DNA 복제할 때 프라이머랑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DNA 복제에서 RNA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즉, 프라이머는 RNA로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그 RNA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3프라임 말단에 OH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얘네들 프로모터는 DNA의 한 부위예요. 전사가 시작되는 시작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NA 중화표소가 DNA의 프로모터에 붙어가지고 전사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사 단위는 이 프로모터의 RNA 중화표소가 붙어서 여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전사의 종결 신호, 종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전사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전사의 단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RNA 중화표소가 DNA의 그 이중 나선을 풀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제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RNA가 중화표소가 지나간 자리는 DNA는 다시 되감긴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장 과정을 한번 좀더 확대해서 보자라는 것이죠. 자, 한번 봤을 때, 지금 여기가 DNA 주연 가닥입니다.
자, 요것이 DNA 주형 가닥이에요. 자, 이때 전사의 방향을 보니까 주형 가닥 기준으로 3프라임 말단에서 5프라임으로 가죠. 복제 방향하고 똑같네. DNA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RNA 중화표선은 3프라임 말단에서 5프라임 말단 쪽으로 전사를 하게 되고, 그 전사는 주형 가닥의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 이거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니까 당이 리보스로 다루죠. 그래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또는 RNA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결합시키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러면 새로 합성된 RNA도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얘는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방향으로 RNA가 합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 DNA 주형 가닥과는 반대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RNA의 중화표수의 이동 방향은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새로운 가닥 기준으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말단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형 가닥을 따라서는 주형 가닥을 따라 3프라임에서 5프라임 방향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DNA 복제 방향과 똑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쭉 새로운 RNA 가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종결 부위, 종결 신호를 만나게 된다면 RNA 중화표소가 이제 전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등장한 그 용어가 프로모터라는 거. 그 다음에 RNA의 중화표소의 방향성 알아두시고, 얘는 헬리케이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필요 없었다? 프라이머도 필요 없었다. 프라이머도 사용되지 않았죠? 이거를 이제 복제와의 차이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RNA가 이제 가공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mRNA의 가공은 이제 진핵세포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가 가공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보게 되면, DNA로부터 RNA가 전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처음 만들어진 RNA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RNA로 처음 전사된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엑손이라는 것과 인트론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요. 이 엑손과 인트론은 무엇이냐면, 엑손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라는 것이고, 얘는 인트론은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부위, 즉 비암호화 부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죠?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RNA의 가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RNA의 가공은 무슨 뜻입니까?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부위, 인트론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RNA의 가공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진핵세포고, 이제 그 성숙한 mRNA, 즉 RNA가 가공된 이후에 mRNA만 세포질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인트론을 제거해서 성숙한 mRNA가 되고 난 뒤에 얘네들이 핵공을 통해 가지고 세포질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포질에서 번역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합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진핵세포에서 일어나는 RNA 가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엑손과 인트론의 개념까지 정리해 두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사에 대한 내용까지 봤고, 이제 번역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번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기 전에 RNA의 종류하고 기능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RNA의 종류가 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rRNA, mRNA, tRNA 이렇게 나와 있지만 딱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번역을 얘기할 때이세 가지의 RNA는 꼭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종류와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rRNA 이 R자가 리보소멀이라는 겁니다.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 단백질과 결합해서 리보솜을 형성하는 걸 rRNA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리보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리보솜은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 막구조가 아닌 단백질 알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mRNA의 M은 메신저잖아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DNA로부터 mRNA가 전사가 일어나면 그 mRNA의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tRNA, 이 tRNA가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이 T자가 트랜스퍼, 운반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굴 운반해라는 것인데, 바로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이 tRNA도 하나의 가닥으로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입체적인 구조로 이렇게 그 수소 결합을 해가지고 약간 T자 모양 닮았죠?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을 운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에서 그 아미노산이 어느 방향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느냐, 어느 말단에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져 있느냐, 이게 보기 선지로 잘 나오거든요. 바로 3' 말단에, tRNA에 3' 말단에 이제 얘네들이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럼 얘가 3' 말단이니까 요 반대쪽은 5' 말단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tRNA는 mRNA하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안티코돈. 아, 그러면 mRNA에 있는 그 세 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했고, tRNA에 있는 염기를 안티코돈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쌤이 게시코돈 하나 정도는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게시코돈 기억납니까? AUG. 우리가 보통 이렇게 코돈을 왼쪽부터 AUG 이렇게 읽는데, 그때는 5'에서 3'으로 읽은 거래요. 알겠죠? 보통 이거를 생략하고 방향을 생략하고 그냥 5'부터 코돈을 주로 읽게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방향성을 표시해보면 5'에서 3' 말단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 게시코돈, geshi코드는 mRNA에 존재하는 코돈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맞는 안티코돈은 어떠한 염기를 갖게 되겠어요? 자, 얘는 이제 얘하고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3'에서 5'으로 반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A니까 U가 되겠죠? U니까 A가 되겠죠? G니까 C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UAC.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 말단 쪽에 tRNA, 선생님이 그냥 T자로 그냥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3' 말단 쪽에 아미노산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게시코돈이니까 어떠한 아미노산이 있다 그랬어요? 메사이오닌.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안티코돈이 게시코돈과 상부적으로 염기 서열이 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좋아. 자, 그럼 이제 우리 번역의 준비는 다 됐으니까 번역의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번역의 과정도 그 전사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게시, 신장, 종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게시의 단계부터 보게 된다면, 게시는 이제 m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제 리보솜의 소단위체와 가장 먼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게시코돈 있는 쪽에 와서 딱 결합을 한 상태로 그림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다음에 대단위체가 와서 바로 결합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먼저 tRNA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쌤이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AUG라는 게시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온다라는 것이고, 이 MET가 바로 메사이오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대단위체까지 와야지만 게시 준비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치? 이때 리보솜의 대단위체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될 때, 이때 대단위체에는 세 가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A자리, P자리, E자리. 그때 게시 tRNA, 즉 그 메사이오닌을 가진 tRNA의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P자리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이 P자리의 P는요, 펩티딜 사이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펩티딜 사이트의 약자인데, 이 펩티딜 사이트에서는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는 tRNA가 오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A자리는 아미노 액실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새로 그 들어오는 아미노산들이, 새로 들어오는 tRNA들이 위치하는 자리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E는 엑시트예요. 그래서 나가는 자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방금 A자리, P자리, E자리를 설명할 때 A자리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새로 합성될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tRNA가 오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신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단위체까지 결합한 다음에 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코돈에
맞춰서 UAC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AUG라는 안티코돈을 가진 그 tRNA가 A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A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P 자리에 있었던 메사이오닌이 tRNA하고 결합이 끊어지고 옆에 있었던 아미노산하고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쭉 이동을 하면서 그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칸 이동을 해야 돼요. 한 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코돈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코돈이라는 거는 몇 개의 염기예요? 한개 아니죠? 세 개의 염기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 개의 염기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P 자리에 있었던 tRNA는 E 자리로 가겠죠? 그래서 방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있었던 애들이 P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코돈에 맞춰서 여기 새로운 tRNA가 A 자리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은 종결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종결 코돈에 가게 되면 얘네들은 이 종결 코돈에 맞는 tRNA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종결 인자들이 오게 되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다 분리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방출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종결 코돈에 맞는 tRNA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아미노산들이 새로운 것이 안 오게 될 테니까 이 폴리펩타이드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1번이죠. 메사이오닌이라고 써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메사이오닌이라고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치? 얘가 1번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나중에 온 거니까 2, 3, 4, 5, 6, 7, 7번째 아미노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리보솜에 의해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에 가장 첫 번째 오는 아미노산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 게시 tRNA가 가져온 메사이오닌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에는 몇 개의 아미노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7개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몇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니까 7개라면 하나를 뺀 6개겠죠? 그래서 6개다. 펩타이드 결합 수는 6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리보솜이 소단위체, 대단위체 다 분리되고 폴리펩타이드 방출되면서 종결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번역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전사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때요, 여러분들에게 번역의 방향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거 시험 문제 풀때 진짜 잘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지금 봐봐요. 여기에서 쌤이 A 자리, P 자리, E 자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러면 번역의 방향성은 어딥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mRNA잖아요? 자, 이 mRNA를 기준으로 리보솜의 이동 방향은 5'에서 3' 방향입니다. 알겠죠? 5'에서 3' 방향으로 번역이 일어나게 된다. 3프라임 말단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 번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리보솜의 이동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리보솜의 이동 방향은 mRNA를 기준으로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말단 방향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요걸 이렇게 가려놓을 수 있어요. 5프라임인지 3프라임인지 가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A 자리, P 자리, E 자리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알려줬다면 이렇게 세칸 나오고 어떤 거 하나라도 알려줬다면 어느 게 A 자리고 P 자리인지 알수 있겠죠. 여기가 만약에 2만 나왔어. 그럼 여기 A, P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자리를 보고서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하냐? 여기 A 자리, P 자리, E 자리. 그냥 여러분들 읽어봐요. 그러면 A, P. 그냥 그 나오는 발음대로 한다면 앞이죠. 앞에라고 읽을게요. 아, 이게 앞쪽이야. A가 있는 쪽이 앞쪽이다. 이동 방향의 앞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앞쪽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니까 5에서 3프라임이니까 여기가 3프라임이라고 내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거고 여기가 5프라임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나왔어. 여기에 소단위체가 이렇게 있고 대단위체가 이렇게 있는데 A, P, E 이렇게 나왔다. 여기가 A, P, E 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에 mRNA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A, B라고 했을 때 어디가 3프라임 말단입니까? 라고 한다면
앞에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여기가 앞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3 프라임 쪽이고, 여기가

프라임 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번역의 방향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우리 이제 빈출픽 문제 풀어보면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적용시키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붉은빵 곰팡이 실험입니다. 네. 그림은 붉은빵 곰팡이에서 아르지닌이 합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아, 유전자 A에 의해서 효소 A가 합성이 되고 효소 A가 전구 물질을 오르니틴으로 바꿔주는 효소구나라는 거 이렇게 나타내서 이 과정들 아르지닌이 필수 생장 물질이라 그랬죠? 이 과정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 물질 기역이 첨가된 최소 배지에서 돌연변이주 1, 2, 3의 생장 여부와 1, 2, 3에서 결실된 유전자를 나타낸 거래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랑 약간 비튼 문제예요. 여기서는 지금 결실된 유전자를 두 개나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중에 이 기역은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중 하나이고 1, 2, 3은 최소 배지에서 생장하지는 못한다. 돌연변이주니까 최소 배지에서는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C는요. 여기 시트룰린을 아르지닌으로 바꿔주는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예요. 그치? 자, 이 C가 결실이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 시트룰린 오르니틴을 넣어주든 시트룰린을 넣어주든 당연히 아르지닌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생장을 못하겠죠? 생장을 못했어. 자, 그러면 이 최소 배지에 넣은 최소 배지와 함께 넣은 이 기역은 적어도 누구는 아니라는 거지? 아르지닌은 아니라는 거야. 쌤이 아르지닌이 필수 생장 물질이었고 이 마지막 물질이었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면 생장을 할수 있다라 했어. 그러면 지금 기역을 넣어줬을 때 생장 못했으니까 이 기역은 아르지닌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됐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A하고 B를 결실시킨 돌연변이주가 E형입니다. 그쵸? 자, 이럴 때 A하고 B가 결실이 되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시트룰린을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르지닌으로 바뀔 수 있나요? 여기에서? 지금 A하고 B가 생장을 못했어. 그러면 A하고 B가 결실이 되어서 효소 AB가 합성이 안 되더라도 시트룰린을 넣어주면 얘가 제대로 있으니까 아르지닌이 돼서 생장을 할수 있겠지. 근데 얘는 생장 못했대. 그러니까 시트룰린도 기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러면 시트룰린도 아니고 아르지닌도 아니야. 그럼 기억은 뭐밖에 안 돼? 오르니틴이지. 그래서 오르니틴을 최소 배지에 넣고 봤더니 효소 A가 결실되어서 유전자 A가 결실되어서 효소 A가 합성이 안 되더라도 오르니틴이 시트룰린으로 바뀌고 시트룰린이 아르지닌으로 바뀌어서 얘는 생장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아, 그래서 기억이 오르니틴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시트룰린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것이고 보기 니은 기억이 첨가된 배지에서 오르니틴이 첨가된 배지에서 1은 아르지닌을 합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A가 결실된 애들이니까 오르니틴 넣어줬을 때 아르지닌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오케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3에서 스몰 a와 스몰 b가 모두 발현된다. 즉, 유전자 ab가 모두 발현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3번은 c가 결실됐어. 그러면은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발현이 일어나서 효소 a와 b가 합성이 되겠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보기에서 시트룰린은 효소 b의 기질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효소 b는요, 오르니틴을 시트룰린으로 바꿔주는 효소입니다. 그러면은 효소 B의 기질은 누구라고 해야 돼요? 오르니틴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골라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빈출픽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그림은 DNA 유전 정보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유전 부호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아, 코돈 UUA는 아미노산 류신을 지정한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3프라임과 5프라임 말단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정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DNA 가닥 두 개가 나왔죠? mRNA 한 가닥 나왔죠? 자, 이 mRNA는 DNA 두 가닥 중에 하나를 주연 가닥으로 전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주연 가닥을 찾아내야 되는데 요 아르지닌을 암호화하는 코돈이 CGG예요. CGG. 자, 그러면 CGG가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읽혔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 CGG의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애가 가닥 1이죠.
GCC. 아, 그래서 가닥원이 주형가닥 되는 것이고, 얘가 3프라임에서 5프라임이고 주형가닥이 전사된 가닥은 5프라임에서 3프라임이니까 기억이 5프라임, 니은이 3프라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AAT니까 UUC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 UUA죠. T에 대해서니까 UUA. 그래서 UUA 류신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봐도 되고 얘를 봐도 상관없거든요. 자, 얘를 볼게요. 자, 얘네 두 가닥은 상부적이니까 여기가 A, G, T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U, C,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mRNA의 그 염기 서열은 주형 가닥이 아닌 가닥, 이걸 우리는 비주형 가닥이라고 하거든요. 비주형 가닥과 염기 서열이 똑같은데 T 대신에 U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 채우기 쉽지 않아요? A, C, G, G. mRNA 있는 것을 이미 그대로 갖다 썼어요. U 대신에 T, C 대신에, 아, C가 C, A, A. 이렇게. T하고 U만 바꿔주면 된다. 비주형 가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가볼게요. 기억. A는 U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A는 U. 맞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니은. 번역은 mRNA의 기억에서 니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번역. 리보솜의 방향은 뭐라 그랬어? 5프라임에서 3프라임. 기억에서 니은. 맞죠? 다음. mRNA가 만들어질 때 1이 전사주형 가닥으로 이용되었다. 전사주형 가닥은 가닥 1이 맞았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A는 퓨린 계열 염기이다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플러스 보기에서. 자, A는 U니까 아구만 선생님이 퓨린 계열이라고 했죠. CT가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라실도 피리미딘 계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운반하는 세린을 운반하는 tRNA의 안티코도는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UGA이다. 자, 세린은 코돈이 5프라임에서 UCA 3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티코도는 이거하고 상보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A, G, U 이렇게 돼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읽어라 라고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UGA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고, 얘는 맞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방향성을 잘 보면서 써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5프라임, 3프라임인데 AGU 나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알겠죠? 방향성을 확실히 매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음에 빈출픽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솜이 그림이 주어져 있네요. 그림은 진핵세포에서 폴리펩타이드 합성 과정 중 형성되는 복합체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아미노산이고요. 자, 요것이 아미노산이고, 그리고 A와 B는 3프라임과 5프라임 말단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부터 정해 볼게요. 자, 쌤이 팁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리가 하나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자리를 정할 수 있죠? 어쨌든 P가 가운데 자리야. 그러면 여기는 A 자리다. 어떻게 읽어라? 앞에 이렇게 읽으라고 했어요. 여기가 앞쪽이다.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은 3프라임 방향 쪽으로 가는 거죠. 어디서? 5프라임에서. 요렇게 리보솜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AB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여기를 확대했을 때 얘가 지금 안티코돈의 염기 서열을 나타내준 거죠. 안티코돈. 그러면 여기 있는 mRNA는 무엇일 것이냐, mRNA의 코돈은 무엇일 것이냐 라고 한다면 여기 C, G, A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이 5프라임, 3프라임이었으니까 여기는 안티코돈의 5프라임, 3프라임 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봅시다. A는 5프라임 말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3프라임 말단이에요.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니은 기억을 암호화하는 DNA의 3연기 조합은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했을 때 CGA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 안티코돈이 나와줬고 우리가 코돈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코돈의 주형 가닥의 상부적인 염기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잖아. 3연기 조합을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5프라임, 3프라임 해서 얘는 G, C, T가 되겠죠. 안티코돈에서 U를 T로 바꿔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CGA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틀렸지. X. 니은은 메사이오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가면서 얘네들이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됐는데
가장 먼저 결합한 애겠죠, 얘가. 아, 가장 먼저 게시티 RNA가 가져온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다의 결합 누가 먼저 형성된 거예요? 쌤이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순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나의 결합이 나다의 결합보다 먼저 형성된 거지. 그치? 그래서 리을은 맞는 보기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tRNA의 5프라임 말단에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 지금 요 tRNA에 결합되어져 있는 아미노산인데 tRNA의 어느 쪽 말단에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3프라임이라고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A에는 안티코돈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A가 요겁니다. 요거. 쌤이 얘로 지정했어요. A. 그 mRNA를 A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mRNA에는 안티코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보기가 나왔어. 그러면 틀린 거지. 안티코드는 tRNA에 있는 거죠. 그래서 리을만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14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에서 지금 다음은 어떤 세포에서 유전자 X를 포함하는 DNA 이중가닥 중한 가닥의 염기 서열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이한 가닥이 주형 가닥인지 비주형 가닥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자, 이 X라는 그 유전자로부터 폴리펩타이드 X가 형성이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의 합성은 게시코돈인 AUG에서 종결코돈 UAA, UAG, UGA 중셋 중에 하나에서 종결이 된다. 끝이 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주형 가닥일까, 비주형 가닥일까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 써봐야지. 이제 이중가닥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mRNA 어디서 나왔는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 폴리펩타이드의 합성은 게시코돈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죠. 게시코돈이 AUG라는 거 여기에서도 주어졌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AUG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전사에 된 주형 가닥은 어떠한 염기 순서를 갖고 있겠어요?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얘 상보적이니까 TAC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나왔을 때 TAC가 전사의 주형 가닥에서 게시코돈을 전사한다. 그러니까 TAC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주형 가닥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침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나왔으니까 TAC를 찾아보자.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게시코돈이 전사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스캔을 해봐요. 눈으로 봤더니 T로 시작되는 거 아무리 봐도 없다가 여기에서 딱 TAC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5프라임 쪽에서 AUG, 그 다음에 G, 3프라임 된다고 해서, 그러면 게시코드 나왔지만 뒤쪽으로 아미노산이 이 메사이온인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만들어질 것이 없잖아요. 종결코드에서 끝난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얘가 주형 가닥이 아니구나. 그러면 얘는 비주형 가닥이구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제 주형 가닥을 써야지라고 문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비주형 가닥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에 또 상보적이니까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얘는 A, T, G겠죠. 즉, 여기 그 mRNA의 그 염기서열과 똑같은데 T 대신에 U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는 여기에 DNA 염기서열이 나와 있으니까 A, T, G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이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그러니까 찾는 거야. 5에서 3으로 ATG를 찾아. 그랬더니 여기에 ATG 딱 나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3개씩 끊는 거지. 코드는 3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끊고 끊고 끊고 끊고 끊고 가봤더니 여기에서 쌤이 이제 mRNA의 염기 서열은 이 비주형 가닥과 똑같은데 뭘로만 바뀐다 그랬어요? T가 U로만 바뀐다 그랬잖아. UGA 하면서 종결 코돈이 나와요. 아, 게시코돈 AUG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종결 코돈에서 끝났구나. 그러면 아미노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들어졌고 UGA에 맞는 tRNA 자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섯 개의 아미노산으로 형성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 기억해서 여기 주어진 가닥은 전사 주형 가닥이다. 틀렸죠? 비주형 가닥이에요. X. X는 다섯 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갖는다. 아미노산이 여섯 개니까 펩타이드 결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아미노산 수에서 하나를 빼주면 펩타이드 결합 수가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엑셀 합성하는 과정에 사용된 종결 코드는 UGA이다. 맞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플러스 보기에서 X는 6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거고, 코돈, UAG는 종결 코돈이니까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런 보기 나오면 맞는 거죠.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빈출픽을 보면, 자, 이거는 폴리솜을 나타낸 거예요. 자, 폴리솜은 이제 폴리리보솜의 약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DNA로부터 RNA 중화표소가 지나가면서 RNA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전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번역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사하고 번역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원핵세포예요, 진핵세포예요? 원핵세포죠. 진핵세포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하고 번역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원핵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피는 대장균과 사람 중에 하나라면서요. 대장균은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 피는 대장균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니은 기억에 X에 프로모터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모터라는 거는 RNA 중화표소가 붙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얘 지금 RNA 중화표소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 여기에서 mRNA가 그림에서 나와져 있는데, mRNA가 이쪽 왼쪽에 길고요. 그 다음이 짧아지고 있어. 그러면 길다라는 건 얘네들이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에서 기역 방향으로 RNA 중화표소가 가면서 전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니은에 프로모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그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리보솜이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번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얘하고 얘 중에, 얘 제일 끝에 있는 애와 얘 중에 누가 먼저 붙은 리보솜일까? 폴리펩타이드가 긴 애가 먼저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번역이 일어나서 폴리펩타이드가 길어졌겠지. 그러면 방향성을 표시해 보게 된다면 여기 mRNA인데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리보솜이 이동한다 그랬죠? 이렇게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니은. 기억에 X에 프로모터가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니은이고, A는 B보다 먼저 mRNA에 결합하였다. 쌤이 긴 쪽이 먼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A가 먼저 결합하였다. 맞는 것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다섯 번째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해서 또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생일러들 내신 시험에서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만드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초고퀄로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초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어가 봐요. 알겠죠? 그럼 이번 시간을 위해서 세팅 한번 하고 갑시다. 책상 세팅에는 사회와 윤리 중에서도 국가와 시민의 윤리가 시작되는 순흙당이에요. 그래서 순흙당 이 부분에서 83쪽부터가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꽤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료실에 있는 키드노트 활용해서 이 내용들을 더 잘 구성한 하나의 표로서 정리를 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클리어하기 위해서 마인드 세팅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 내가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이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조금 더 힘내보는 집중하는 20분이

혹여나 나중에 혼자서 다시 돌고 돌아서 반복해야 되거나 실수한 걸 만회하는 1시간, 1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줄여주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어. 승희쌤하고 지금 딱 집중해서 지금 제대로 해놔보자. 그게 나중에 나한테 좋은 점수로도 돌아오고 시간을 아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 똑똑하게 집중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국가와 시민의 윤리,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키리노트 시작해 볼게요. 초성 힌트 부분을 메모하시고 제 설명에 부연되는 부분들을 같이 또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에 속해 있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으나, 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또 그렇게 국가가 생기게 되면 다양한 권위와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에 대해 우리 인류의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사유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디를 딱 특정하기보다는 그들 중에 국가의 권위의 정당성은 하늘이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군주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와 같은 입장이 있기도 했었고, 때로는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오는 거야. 와 같은 입장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국가를 만들어 사랑하는 거는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특성, 본성 때문이야. 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 시간의 포인트는 인간이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속에서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이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약, 합의에 의해 국가를 만들고 그것에 권위 있는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서 여기에 답을 써보려니까 정말 복수 이상의,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만한 대표성을 갖는 단어들 한번 적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단원에 특히 중요한 평가원에서도 꼭 나오는데 학교쌤께서도 그것에 준하여 학교 수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 계약문 파트예요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잘 버무려야 되는데요. 수능 특강 교재 살짝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탁 짚어드릴게요. 포인트는 국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거기에 첫 번째, 유교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그 교재 부분을 제가 이렇게 초성 힌트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 기억하실 만한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유교에서는요, 군주의 통치권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유교가 하늘이 만물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고, 그러한 천명과 천리와 천도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네 글자? 천인합의를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군주는 하늘로부터, 그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천명을 받은 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군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천명이 다한 자는 백성들이 따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자가 만약 힘과 무력으로서 백성들을 억압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혁명적인 역성 혁명으로서 왕을, 통치자를 바꿀 수도 있어. 와 같이 전개가 되어 간다면 맹자의 이론으로도 엮어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그런 맹자의 역성 혁명론이냐, 뭐 순자의 예치론이야가 같은 것으로 특정짓지 않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해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에 두면서 군주의 통치권의 근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 포인트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내용이 우리 수누특강 교재에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천명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천명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으로 구현될 때에는 인으로 구현이 되잖아요. 그 인을 실현하고자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 인을 실현하는 거, 그게 부모에 대한 효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인을 실천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논리가 유교에서는 흘러가게 됩니다. 하늘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어 가네요. 넓은 틀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나 여러분 우리 수특 교재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고대 서양으로 가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영원삼문설, 사주덕론, 철인통치라는 키워드로 그의 입장을 쫙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국가권위의 정당성이니까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통치자가 철학을 함으로써 그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할 때 이때 이 철인이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자죠. 즉 이 부분. 이데아 중에서도 최고의 이데아라면 선의 이데아예요. 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통치자에게 복종함으로써 그가 이끄는 지혜로 이 나라가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발휘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지혜 용기 절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각각 지혜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통치자, 용기의 덕을 발휘해야 하는 방위자, 그리고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생산자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타고난 기능과 덕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영혼 3분설로부터 4주덕론으로 철인통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플라톤에게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의 철인통치와 정의로운 국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혹시 학교쌤께서 이 부분 강조하셨을지 몰라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통치자와 방위자 계급을 수호자 계급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수호자 계급은 자신의 영혼에 금과 은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금과 은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일에만 관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에서 특징이고 그 부분이 국가, 통치 혹은 통치에 관여하거나 용기를 발휘하는 방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덕목으로서 이야기하는 특이점이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또한 이들이 개인의 타고난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역할 교환하면 된다고 했나요? 맞아요. 안 된다고 했었죠. 강조했던 부분이야. 역할 교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 직업윤리에 이번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요. 쌤 기억나요? 라고 하면 너무너무 반갑고요. 선생님 제가 공부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신다면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오늘 내용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노트 덮기 전에 다시 한번만 더 머릿속에 상기시켜 주세요. 플라톤의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플라톤을 이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내용도 학교쌤께서 꽤 강조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부락, 마을이라는 공동체, 그거보다 더 큰

국가라는 공동체로 확대 혹은 확장되어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국가라는 가장 완결적인 공동체, 이 속에서 최선의 삶이 가능하고 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덕의 실현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의 행복과 덕의 실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라는, 관여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시간이 꽤 지납니다. 고대로부터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 꽤 새로운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계약론이라는 입장이에요. 국가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국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 그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 자유, 권리 등을 보호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시민들은 그 권리, 자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합의, 동의로서 국가를 성립한 것이라고 보는 사회계약론이 있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홉스 로크, 루소, 영국의 두 철학자와 프랑스의 철학자, 이세 철학자를 이 뒤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학교 수업에서도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셨다면 이 의에 제가 준비한 사회계약론의 디테일한 내용을 놓치지 말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계약론이야. 다음, 혜택론이라는 것도 제시하셨다면 챙겨보세요. 혜택론은 다름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 등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유교로부터 동서양의 고대 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라는 것을 어떠한 이유로 성립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따라야 되는지,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대표적으로 짚어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국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 먼저 동양의 사상에서 바라본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이 동양의 사상은 근대나 현대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딱 보시면 아는 것처럼 역시나 고대적인 사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국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체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엿보는 내용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유교 갑니다. 유교의 대표적인 학자, 공자와 맹자를 폭넓게 포섭할 수 있는 설명을 이야기해 보자면,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천명을 받은 자가 군주가 된다. 그렇게 천명을 받은 군주는 누구를 위해 통치를 한다? 백성을 위해 통치를 한다. 따라서, 백성을 위해 통치를 하고, 백성을 근본에 두는 통치, 네 글자, 네. 민, 본, 주의를 바탕으로, 군주가 먼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었죠? 군주가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수양함으로써 사람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숙이 이 아닌 숙이 이한 백성과 같은 항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백성을 위해서 덕으로서 통치하는 왕다운 왕이라면, 맹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양심을 잘 지니고 살수 있게끔, 줄여 말하면, 항산을 유지해서 항심도 지닐 수 있도록, 유항산이 돼서 유항심이 될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백성을 위해 덕으로 통치하는 왕다운 왕이다. 그런데 만약 백성들이 항산을 지키지 못하면 항심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만큼 군주가 백성들의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무항산, 무항심으로 이렇게 표현했겠죠. 항산을 지키지 못하면 항심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라고 표현했었고, 그 말을 이 긍정적인 진술로 바꾸면 항산이 지켜져야 항심도 계속 지닐 수 있어요. 왕다운 왕은 그걸 꼭 고려해 주세요 라는 입장. 이거 역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유교에서 기본 했었고, 최근에는 직업 윤리에도 체크를 했었으니까 이 내용이 그래도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이 될 거예요. 문제도 맞추시게 될 거고요. 그럼 유교 사상과는 또 사뭇 달랐던 무과로 가보겠습니다. 무과 입장에서는 키워드 여기 한번 써볼까요? 네, 겸애를 이야기하죠. 이 겸애를 이야기할 때는 유교와 비교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유교 이야기하면서 하늘로부터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받은 것이고, 그것이 내면적인 도덕성으로 인으로 표현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는 시비서나 좀비 친소를, 그렇죠, 분별하죠. 그래서 별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 별애를 보면서 무과는 그렇게 좀비 친소를 차별하는 것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봐. 자신 자가 자국 사랑하듯 타인타가 타국을 사랑하는 자세가 오히려 이 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 그래서 차별적인 사랑, 유교의 별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두루두루 평등하게 사랑하는 겸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무과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렇게 서로 돌보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천하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침략전쟁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비공의 항목도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애, 그리고 사치와 소비를 줄이고 생산에 힘써서 이익을 함께 나누자 라는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는 교상미 혹은 교리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겸해, 교리, 비공.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예술가 윤리 나올 텐데요. 그런 예술가 윤리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무과 입장에서는 악, 음악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될것 같지 않은데? 사치가 될것 같은데? 해서 비악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세트가 완성돼요. 무과 입장에서는 겸해, 교리, 비공, 비악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혼란을 극복해 가자라는 입장. 그것이 유교와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 그럼 한비자, 법과 사상 가죠.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보는 관점이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내가 도덕적으로 수양해서 나를 모범으로 삼아서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교화되기를 바라는 건 유교 스타일. 그에 비해서 한비자는 그런 방법은 할일 없던 시대의 방법.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역시 그렇게 나를 따라오기를, 교화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보다는 이런 백성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잘 파악해서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백성들한테 상과 벌을 적절히 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적절한 포상과 처벌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 그 상과 벌을 군주가 자신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주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사람에 따라 다른다면 신뢰할 수 없는 처벌이 되겠죠. 상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에 근거해서, 공평 무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에 근거한 통치. 그러려면 통치자가 힘을 가져야 되겠죠. 세.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술, 기술이에요. 그래서 법, 세, 술이라는 통치의 3요체를 강조한 입장. 그럼 이런 한비자의 입장에서
만약 문항의 구조를 만들어 보자면 위에 이야기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과는 달리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고 있다. 또 위에 공자와 맹자에게서는 큰 틀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이끄는 것을 지향점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한비자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인 뭐 평가해 보자면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비구도가 좀 만들어지기도 하죠. 종종 출제되는 요소이기도 해서 만약 학교 수업에서 강조하셨다면 문제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오늘의 국가권위의 정당성 중에서도 평가원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는 사회계약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회계약론 대표 세 사상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홉스로부터 루크까지, 그리고 프랑스의 루소. 루소가 언제 만났죠? 앞에 단원에 교정적 정의를 할때 루소가 나왔고, 그 루소를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과 달리 또 이번 시간에는 루소 좀더 깊이 들어가서 루소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서양 근대의 사회계약론자 세 사람의 입장을 여러 항목들로 좀 비교를 해보면서 가보는데, 그 비교 항목이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학자가 강조해서 설명했지만 그 항목을 다음에 다른 학자의 경우에는 크게 주목해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표 안에 제가 잡아놓은 키워드를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보기 편하게 한눈에 넣어서 비교해보고자 하는 도구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홉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홉스에게서는 우리가 사회 상태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어땠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회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야 라는 사회 계약을 맺게 된 이유의 논리를 만들어 볼 때,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일에 대한 투쟁 상태와 같다라고 하죠. 참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왜 인간인 우리가 그 국가가 없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까지 될 정도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존재인데, 자연 상태, 즉, 국가 상태가 아닌 자연 상태에서는 무규범의 상태라고 봐요. 무규범. 이때는 선악, 정의 불이, 내 것, 네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무규범의 상태에서 어떻게든 내 것을, 나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늑대들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고민이, 내가 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이 상태. 근데 그 무엇이든 하는 그 행동이 선이다, 악이다, 정이다, 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 이 상태에서는 자칫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 그만큼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래서 투쟁 상태와 같은, 전쟁 상태와 같은 입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유명한 문장,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규범 상태인 자연 상태의 공포를 이 사람은 스타트로 잡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럼 그런 인간들에게서 자연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들은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권리에는 구체적으로 만물에 대한 권리로, 심지어는 서로의 몸에 대해서까지도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내용과 조합해 보세요. 답 나와요.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건, 그래, 투쟁 상태라고 할 만하다. 늑대라고 할 만하다. 왜?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성까지 탑재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었는데, 그 무엇이든 하면서 타인의 몸에 대해서까지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어떤 법이 보장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무기범 상태예요. 자연 상태니까. 그런 실정법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 무규범과 같은 전쟁 상태와 같은 입장에서 선악, 정의, 불의, 내 것, 네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무엇을 하든 그것을 불이라고 할수 없는 상태. 그러니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늑대라고 표현했겠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랄까요? 살짝 이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 이런 애칭이랄까? 홉스 버전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 똑똑한 늑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살벌한 거. 그러면 똑똑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늑대들끼리 싸우다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늑대들은, 야, 안 되겠어. 야, 이런 무기범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게 되다가 이렇게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우리 자칫 자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생명과 자유도 위협받게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연법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두 번째, 인간의 이성. 앞에 방금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똑똑한 늑대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이성을 발휘해서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내 자연권도 침해당하겠다.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아,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해서 자연법이라는 것을 발견해 내는데, 이것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야. 자연 상태에서 그만큼 자기 보존이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위에서 말한 대로 자연 상태는 투쟁 상태인데, 이들이 발견해낸 계율인 자연법의 제1항목은 투쟁 상태가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예요. 엄청 어려운 숙제죠. 무규범 상태에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 할수 있는 그 늑대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전쟁 상태가 되는데, 그 전쟁 상태가 되면 안 되고 평화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와, 평화 상태가 어떻게 될수 있지? 무엇이든 하라. 평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왜? 전쟁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장을 못 받으니까. 자연권이 침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무엇이든 하라라고 하는 거에서 도출되는 핵심이, 야, 그럼 우리 자연권을 포기하는 게 어때? 그래서 우리들의 포기한 자연권을 모아 모아 모아서 그 누군가한테만 싹 몰아주자. 그래서 그가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될거 아니야? 그 권한으로 우리를 차라리 질서 있게 지켜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도 해준다면, 우리들이 포기한 자연권을 그에게 넘김으로써 그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자연권을, 자유를, 생명을 더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 않을까? 그래, 그거 좋겠네. 자연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계약을 맺었다면 이젠 더 이상 자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지키는 게 불의예요. 지키지 않으면, 아, 계약을 지키는 게 정의고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겁니다. 앞에 상태에서는 정의 불의가 없지만 이 상태로 오게 되면 정의 불의가 발생하게 돼요. 계약을 지켜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법이라는 것을 발견해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홉스에게서 이 자연권을 포기해서 양도받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리바이어던 절대적인 군주예요. 커먼웰스라고 하죠. 그래서 커먼웰스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인격, artificial person 그래요.
그래서 그 인공적인 인격을 세움으로써 그 인공적인 인격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게 당신이 지금 불의라고 보는데, 그럼 당신 이런 처벌을 받아야 돼. 이 상황에선 당신이 옳아. 와 같은 판단. 무엇인가를 집행하고 행위하는 것. 그것들이 다 우리의 뜻이에요. 왜요? 우리의 자연권을 포기해서 다 당신한테 몰아준 거니까. 그러니 그것을 몰아받아서 강력한 힘으로 판단하고 집행하고 행동하는 당신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서부터 나왔고,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된다. 즉, 리바이어더니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위하는 그것이 곧 나다. 곧 나예요. 왜? 내가 당신한테 그 힘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확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몰아준 그 힘으로, 강력한 그 힘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이 계약을 맺고 리바이어던을 세우어서 절대적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힘을 부여받은 절대적인 군주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 체결자가 아닙니다. 힘을 받았을 뿐이에요. 힘을 써야만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에게 준이 계약을 신의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홉스 이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제를 지향하는 귀결점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가 나의 생명을 막 빼앗으려고 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를 할수 있겠으나, 그것조차도 집단적인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절대적인 군주의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홉스. 그 뒤를 이어서 로크는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타고는 있지만 조금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먼저 자연 상태를 이야기할 때 홉스와 같이 만인의 만인의 투쟁 상태가 아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들은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 자연법에 따라서 각자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럼 앞에 얘기한 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게 되는 그런 똑똑한 늑대들의 전쟁터와 같은 상태에 비하자면, 로크가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성으로 자연법을 인식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가며, 이럴 때에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처벌해야 되겠는데? 라고 그 자신이 인식한 자연법에 의해서 집행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 선과 악, 정의, 불의에 대한 나름의 자연법에 근간해서 주관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 조금은 더 평화로운 상태가 왔죠. 하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하나의 키가 있어요. 자연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각자의 몫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각자의 이성의 능력이 다르고 판단의 능력이 다른 경우에는 공적으로 누군가가 하나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각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라고 표현할 수 없고 비교적 평화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단, 그런 로크가 바라봤을 때 홉스가 이야기한 아까 자연 상태 기억나세요? 이 부분이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하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이 자유와는 달리, 로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는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처분하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대해서 이 부분,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긴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에게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과 같은 방종으로 흐르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홉스도 로크도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홉스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 이성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정도로 표현을 했다면, 로크도 자,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고 제재 없이 할 수 있어 라고 워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워딩이 타인한테 함부로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유의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설명을 들으셔야 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겠구나라고 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자연법 안에서 자기 행동을 관리하며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한 대로 내 소유의 물건이나 신체를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평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지나갔어요. 뭔지 아시죠?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그랬거든요. 로크의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존재한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자연권은 자유, 생명, 재산권이 들어가게 되고, 이 재산권을 좀 더 잘 보장받는 거. 자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가 커요. 그래서 재산권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 홉스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어요. 그 점이 큰 포인트예요. 그럼 이런 홉스의 입장, 로크의 입장에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연법이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법과 이성으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 각자 판단하고 집행을 했었던 그 기준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비교적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는 이 법. 또한 이 자연법에 하에서 자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긴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소유물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으로, 위에 말했던 것처럼 방종의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상태로의 이행은 신탁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내 재산권을 더 잘 보장받고 공평무사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을 세우는 게 중요한 목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입법, 행정권, 연합권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 연합권은 크게 의미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입법권, 행정권으로 권력을 분립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계약으로 사회상태에 들어오게 되면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 내 자유, 특히나 재산권을 잘 보장받고자 하는 입장이 있고, 신탁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탁된 권력이 시민의 의지와 반하게 되면 계약을 철회하고 입법부를 폐지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상태에서 입법부를 재구성하는 저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권 인정이라는 표현도 이 의미로 이해해두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로크가 이야기하는 이 계약은 묵시적, 명시적 계약 두 가지 다 들어가죠. 실제로 명시적으로 계약한 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이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계약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로크입니다. 그러니 홉스와 자연 상태를 보는 관점도 조금 달랐고 자연법에 대한 관점도 달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전한 신탁 계약하에 국가에서는 저항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성립됐다는 것이 또 특성이었어요. 비교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루소로 가보죠. 루소는 자연 상태가 우리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상태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 이야기한 사상가들이 논의한 부분과는 또 다르게 자연권, 자연법 자체 논의보다는 그에게서 계약과 주권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불평등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하지만 국가 상태가 아닌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도 평등하게 살아요.

신체적, 지적으로는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평등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인 거죠. 국가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살다가 우리가 사회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개개인이 좀더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평등한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법적, 도덕적인 평등으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차원의 불평등을 좀 대치시켜 볼수 있는 계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공동체 전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의사인 일반 의지가 확립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때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은 개인들 전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일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요. 개개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사적 차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거 말고 공적 차원의 우리 공동체가 모두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야, 그 회의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죠. 제도와 정책,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의를 한다고 쳐요. 거기에 우리 구성원들이 모였어요. 이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나한테 이길까? 어떻게 해야 이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 나한테 이익이 될까? 뭐, 어떻게 해야 이런 지역에 사는 나한테 이익이 될까와 같은 나의 사적 차원의 이익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모두 이익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지 속에서 우리가 국가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지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능력이 다르지만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공동선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돼요. 그래서 그걸 결합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일반 의지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에 둔다. 일반 의지에 지배하에 둔다라고 하는 그 일반 의지는 곧 나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의 주권 자체는 대표되거나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주권자는 인민, 시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보통 직접민주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 루소에게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루소는 지금까지의 평가원 출제 경향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많이 출제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얼만큼 깊이 들어갔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루소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복습하는 정도를 좀 조절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의 이 개념 파트에서 이걸 좀더 깊게 설명을 드려놨어요.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고, 쌤, 우리 학교에서 한 것보다 지금 이 내용이 더 깊은데요? 라고 하면 이 정도의 내용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각자 잘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꼭 시험 문제 맞춰야 되니까. 네. 자, 그럼 루소까지 해서 사회계약론 쭉 이어봤어요. 그럼 수능 기본 문제 4번에 있는 홉스와 로크로 구성된 문항이거든요. 이거 한번 클리어 보겠습니다. 갑번은 사람들이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공통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합해서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리바이어던, 커먼웰스, 절대군주를 이야기하는 홉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단서가 있고요. 을은 사람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은 분쟁을 겪게 되고 그래서 국가는 이 사람들의 분쟁 해결하는 것.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 그런 역할이 있다. 라고 보는 로크의 입장이에요. 그 내용을 두고 1번 선지를 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0: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을 짧게 축약해 보자면 이렇게 자연권으로 설명이 될수 있어요. 홉스에게서 맞는 진술 되겠죠? 두 번째,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홉스가 생각하고 있는 리바이어던의 절대군주로는 이런 절대 권력의 행사,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목적 달성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3번, 로크.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선지에서 포인트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조심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본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재산권,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산물로 합의와 동의의 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진술로 쓰인 겁니다. 4번,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서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으로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 그래서 국가가 세워졌다고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계약에 참여한다. 사회 계약론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의 이성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에 대한 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권위의 정당성 클리어 해봤고요. 국가와 시민의 윤리 파트 중에서 시민 불복종 내용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져서 제가 강의 초반에 깔끔하게 핵심적인 부분들 잘 짚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잘 이어서 챙겨봐 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 국가 권위의 정당성 클리어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뭉쳐요. 고맙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지우과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9강이고요.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람에 의한 표층에서의 이동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마스터키 바로 보시죠. 자,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자, 기본은 테마는 두 가지예요. 바람에 의한 해수의 이동,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용승과 침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엘니뇨와 라니냐인데, 자, 우리가 바람에 의한 해수의 이동을 얘기할 때는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에 대하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요. 남반구는 바람 방향에 대하여 왼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요. 그거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을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용승의 종류, 뭐 침강의 종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 바람에 의한 에크만 수송에 의한 해수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에 더해서 용승해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면서 그 과정에서 수온이 내려가는 거, 그다음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밑에 쫙 깔려 있었던 영양염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용승해역에서는.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부분에서는 평상시 적도 부근 해역의 열대 태평양의 특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에 서태평양 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쌓여 있는 그 상황. 그래서 해수면이 서쪽이 높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기가 상승기류가 잘 만들어져서 저기압이 잘 만들어져요. 아셨죠? 동쪽은요. 해수면 높이가 낮아요.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좀 낮고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는 고압대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평상시 강수량은 서쪽이 많은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 약화로 인해서 서쪽에 있는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난 거지. 그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쌓인다는 거지. 그랬을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어떤 해양의 특징, 해양의 변화 특징, 그 다음에 대기 순환, 그 다음에 기압 패턴의 특징, 요걸 꼭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 난방진동 지수도 꽤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가 큰 양의 값이에요. 라니냐랑 연결이 되는 거고, 난방진동 지수가 큰 음의 값이에요. 엘니뇨랑 연결이 되는 거고. 아셨죠? 요 부분 꼭 공부하신 거 체크하시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복습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자, 1번. 용승과 침강. 그림 가와나는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북반구입니다. 저기압성 바람과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 용승과 침강이 일어날 때 모습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는 해수면, 그 다음에 수온약층 봤을 때 따뜻한 해수층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거야. 아, 해수가 지금 모여들고 있구나. 모여들다 보면 아래로 침강하는 운동이 생기는구나. 침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침강.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 지금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은 거지. 그러니까 해수가 지금 발산을 하고 있는 거구나. 밑에 있는 찬 물이 올라오고 있구나. 용승. 이러한 상황을 주고 있는 자료다. 여기 보면 수온약층이라고 써 있죠. 이 수온약층이라고 써 있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고.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수온약층을 해석할 때는 찬 해수층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지. 찬 해수층. 아셨죠? 그러니까 찬 해수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깊어진 거고, 여기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진 거고. 아셨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침강이 일어날 것이냐?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따뜻한 해수가 얇아지면서 용승이 일어날 것이냐? 볼게요. 북반구라고 얘기했었죠. 저기압성 바람이 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회전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북반구라고 했죠. 에크만 수송,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을 하면 표층 해수가 벌어집니다. 발산을 하면서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죠. 용승이 일어나요. 아셨죠? 그게 누구야? 나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저기압성 회전. 저기압성 회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고기압성 회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고기압성 회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이 바람 방향에 대하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먼 수송.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먼 수송.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해수층. 위에 있는 표층에 있는 해수층이 모이지. 모이면 두꺼워지면서 침강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지. 침강. 아셨죠? 그러면 얘는 고기압성 회전. 그러니까 얘가 고기압성 회전. 이렇게 되는 거지. 고기압성 회전. 됐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면요. 가는 저기압성 바람이 불 때의 모습이다. 가는 고기압성. 너 틀렸어. 저기압성 아니야. 나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맞고요. 용승과 침강에 의한 수온 변화만을 고려할 때 A 해역의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지금 얘는 찬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찬물이 올라오면 찬물에 의해 수온이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나가 낮다, 가가 높다. 그러면 가가 나보다 높다가 맞네요. 그러면 니은 티귿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 선지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추가 선지. 가에서 침강이 일어난다. 침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나에서 표층 해수의 발산이 나타난다. 지금 얘가 벌어지고 있는 건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지금 서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층 해수의 발산이 나타난다. 표층 해수가 발산을 하면 용승. 표층 해수가 수렴을 하면 두꺼워지면서 침강의 흐름이 생기는 거. 아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기는 가의 해역이 나의 해역보다 안정하다. 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기가 냉각이 되면 안정한 거야. 대기가, 해수면 위에 있는 대기가 냉각이 되면 무거워진 공기가 여기 쫙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조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정한 상태. 즉,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 용승에 의해서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 그거에 의해서 대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 지역은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나가 안정한 거야. 아셨죠? 가의 해역

여기 나의 해역보다 안정하다가 아니라 나의 해역이 더 안정하다고. 그러면 리을 미음 추가 선지 이렇게 봤고요. 자, 여기에 요거. 자, 남반구에서 고기압성 바람이 불때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 남반구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남반구 고기압성 바람인데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성 바람이 시계 방향이야. 회전하는 바람. 남반구라고 하면 고기압성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야. 반시계. 됐죠? 요렇게 지금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고기압이니까 퍼져 나간다고. 아셨죠? 요런 바람인데 지금 남반구에서의 에크만 수종은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이라고. 왼쪽 직각이라고. 왼쪽 직각이라고. 바람 방향의 왼쪽. 바람 방향의 왼쪽. 그러면 결국에 남반구에서의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서도 표층 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이지. 수렴을 하게 되지. 그러면 침강이 나타나겠지. 맞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강이.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북반구 고기압성 바람이나 남반구 고기압성 바람이나 고기압성 바람에서는 표층 해수가 모여서 수렴을 해서 침강. 저기압성 바람이면 발산을 하는 거고 용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됐죠?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유형 1번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대표유형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2번은 적도 용승에 관련된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대기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 일어난 용승인데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적도. 그리고 위에 여기 30도 N, 그리고 밑에 30도 S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이지. 이거에 대하여 북반구라고 하면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입니다. 남반구라고 하면 왼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요. 그러고 봤더니 표층 해수가 쫙 퍼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적도 부근은 표층 해수가 발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적도 용승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표층 해수가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밑에서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기역에 대하여 지금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 기역에 대하여 오른쪽 방향이고, 니은에 대하여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아, 너는 북동무역풍이구나. 너는 북동무역풍을 얘기하는 거구나. 북반구. 북동무역풍.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너는 남반구. 남동무역풍이구나. 남동무역풍.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이 부는 곳은 북반구이다. 북동무역풍, 북반구. 맞고요. 니은에 의해 표층해수는 동쪽으로 이동한다.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을 한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죠? 서쪽. 동쪽은 아니야. 일단, 넌 틀렸어. 그 다음에,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하나만 더. 만약에 니은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니은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서쪽 중에서도 어느 쪽? 남서? 이렇게 가는 게 에크만 수송에 의한 해수 이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기역, 티그,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고요. 선생님, 추가 선지 가져왔어요. 기역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다.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모두 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서풍 계열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에 의해 북쪽 대류가 형성이 된다. 니은은 남동무역풍인데, 자,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남쪽 대류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남동무역풍이면 남동무역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적도 해류라고 하면 남적도 해류라고 해야 되겠지. 동에서 서로 가는 남적도 해류. 너 틀렸어. 바람이 강할수록 이 지역의 용승은 강화된다. 지금 적도 용승을 얘기한다. 바람이 강할수록 에크만 수송이 강화된다. 에크만 수송이 강화될수록 표층 해수의 발산은 강화된다. 밑에 있는 찬물은 더잘 올라온다. 용승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수록 이 지역의 용승은 강화된다. 맞는 거예요. 비음만 맞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더 가보겠습니다. 바람에 의해 A 해역의 해수는 대체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A 해역의 해수, A 해역이 어디냐면 여기 적도 해역을 그냥 A라고 묻겠습니다. A 해역의 해수는 대체로 수렴한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볼게요. 물어보고 있는 게 해수를 물어보고 있지. A 해역의 바람이라고 하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은 수렴하는 게 맞아요. 바람은 서로 같은 방향을 같은 곳을 향해 불고 있으니까 수렴이 맞아. 아셨죠? 근데 해수를 물어보고 있죠? 해수는 어떻게 되고 있다? 서로 멀어지고 있다. 발산하고 있다. 해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하고 있다. 해수와 바람 구분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넌 틀린 거. 바람만 고려할 때 표층 해수의 수렴은 적도와 30도 N 또는 30도 S 부근 중 어디?

어디에서 잘 일어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30도 N이라고 해볼까? 자, 볼게요. 0도, 30도, 여기에다가 60도 N을 하나 더 그려볼게. 60도 N을 이렇게 그리면 보자고요. 여기는 무역풍이 불고 있고요. 여기는 편서풍이 불고 있지, 이런 식으로. 맞죠? 북반구니까 편서풍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보자고요. 바람은요, 적도 부근에서 수렴합니다. 바람은요, 적도 부근에서 수렴해요. 여기서 열대 수렴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수렴한다는 얘기는 공기가 상승을 많이 한다, 적도 저압대가 위치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30도 부근. 바람은요, 편서풍과 무역풍이 서로 발산하고 있지. 발산을 하고 있어요. 발산한다는 얘기는 여기 공기가 많다는 얘기고, 고압대가 있다는 얘기고, 대기대순환의 하강기류가 있다는 거야. 지금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이제 해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 해수 볼게요.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니까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발산을 한다고. 여긴 해수가 발산을 하는 곳이야. 해수 발산. 해수가 발산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30도를 볼게요. 30도는 지금 무역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 편서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을 했더니 30도 부근에 모이네? 모여요. 모이잖아. 그죠? 해수는 여기서 수렴을 한다고. 수렴. 아셨죠?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열대 수렴대가 만들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수가 수렴을 한다, 아열대 수렴대. 그걸 이제 대기로 연결시키면 그 부근에 뭐가 있는 거야? 아열대 고압대가 있는 거야. 중위도 고압대가 있는 거야. 위도 30도 부근이 있는 거야. 아셨죠? 요거 꼭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층 해수의 수렴은 적도가 아니라 30도 부근에서 잘 일어난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표유형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대표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유형 3번. 역시나 용승에 관련된 거. 연안용승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해역의 풍향과 풍속 분포를, 그 다음에 나는 이 해역의 표층 엽록소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용승 또는 침강이 일어났다. 이 해역에서. 용승과 침강 둘중 하나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건데, 자, 자료를 봤더니 남반구네요. 남반구. 남반구에 위치한 해역이고, 바람이 지금 대략적으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이동한다. 요 에크만 수송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남반구니까 요거에 에크만 수송 방향은 왼쪽 직각 방향. 그러면 해수가 육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먼 바다 쪽으로 쭉 빠져나가겠네. 쭉 빠져나가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겠네. 뭐가 일어나겠네? 용승이 일어나겠네. 그렇게 가는 거지. 용승이 일어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자료를 봤더니 요 육지와 바다, 요 연안 부근에 지금 엽록소 농도가 꽤나 지금 높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거지. 용승이 일어났어요. 용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수온이 낮아져. 수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거야. 찬물이 올라올 때 그냥 찬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영양염까지 같이 가지고 온다라는 거지. 영양염의 농도가 많아진다고요. 높아진다고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엽록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요런 맥락이에요. 아셨죠? 볼게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풉니다. 남동풍도 남풍 계열의 바람이에요. 맞는 거고.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 침강이 아니라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자, 표층 해수의 단위 부피당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 자료 해석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으면 엽록소 농도가 높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짙은 색이야. 짙은 색이에요? 용승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요? 이렇게 보는 거지. 영양염이 많아요? 이렇게 보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B,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가 아니라 B 지점이 많다. 아셨죠? 기억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산지 보겠습니다. 자, A 지점과 B 지점 모두 대기대순환의 직접 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위치한다. 이제 이런 것들. 대기대순환의 직접 순환이라고 하면 뭐?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 얘기해야 되는데 요 위치를 잘 보세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0도에서 30도 부근이니까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 맞죠? 그럼 직접 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위치한다. 약간 지식을 같이 물어볼 수 있다고요. 자, 표층 해수는 대체로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바람에 의한 표층 해수의 운동만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면 남서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지. 북동쪽이 아니라. 너도 틀렸구나. 자,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광합성은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활발할 것이다. 여기에 엽록소 농도가 높아요. 광합성 활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활발할 것이다. 맞네요. 그러면 리을
비읍 이렇게 추가 선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더 가보겠습니다. 더 가볼게요. 자, 용성이 일어난 해양의 특징 두 가지. 자, 이런 것들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쓸 수가 있죠. 용성이 일어납니다.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옵니다. 수온이 내려가요. 수온이 내려가는 변화가 있고요. 그때 영양염이 올라옵니다. 됐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 증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온이 내려갑니다. 찬물에 의해서 그 위에는 대기가 냉각이 돼서 안정한 대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3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4번 볼게요. 자, 4번. 역시나 용성 자료 해석인데 자료 제시 형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간은 어느해 8월 28일, 어느해 8월 28일이야. 8월 28일.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8월 28일. 아셨죠? 자, 12시. 제주도 주변 해역의 표층 수온 분포를. 그다음에 나는 A 해역의 시간에 따른 풍향과 풍속. 그다음에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주도 부근의 유 해역에서 지금 수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수온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8월 28일을 잘 생각해 보면 여름철이거든. 덥거든. 지금 굉장히 따뜻한 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곳인데 수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뭐예요, 지금? 바람 자료를 주고 있고 해수면 자료를 주고 있어. 그럼 생각해 볼 것은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서 이러한 수온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네를 생각하라는 거지. 자, 8월 28일을 보시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북동풍 계열의 바람. 아,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겠지? 쭉 빠져나가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겠지?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이 쭉 빠져나간다? 쭉 빠져나간다고 하면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겠지? 그걸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아셨죠? 문제 볼게요. 8월 28일, 북동풍이 우세하게 불었다. 북동풍이 우세하게 불었다. 맞고요. 8월 28일, 12시에 표층 해수는 남서쪽으로 이동하였다.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수는 북서쪽으로 갔다고 보는 거죠. 에크만 수송을 고려하면. 너 틀렸어. 자, 관측 기간 동안 용성이 일어났다. 용성이 일어났어야지 수온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고 해수면의 높이 변동을 또 설명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기억, 티그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 선지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주로 북서풍 계열의 계절풍이 분다. 자, 이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이 시기. 8월 28일인데? 여름철인데? 여름철에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압 배치라고 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니까 그쪽의 고기압. 그다음에 북쪽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쪽은 저기압. 남고 북저형. 그죠?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분다고. 남동계절풍이 주로 분다. 틀렸어. 틀렸어. 그 다음에 이 시기에 A 해역에서 표층 영양염의 농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용성이 일어난다고 보면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진다. 됐죠? 8월 28일 12시 이후 A 해역은 한류의 영향을 받아 수온이 낮아졌다. 수온이 낮아졌는데 이게 한류의 영향이냐는 거야. 한류의 영향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용승이라는 거지.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물이 빠져나갔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용승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음만 맞는 거죠. 이렇게 추가 선지 봤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는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P 지점을 찍어볼게. 어디다 찍을 거냐면 이걸 지우고요. 쭉한 다음에 여기다가 P 지점을 찍어볼게. 자, 그러면 P 지점을 놓고 여기다가 Q 지점을 넣어볼게. Q를 여기다 놓을게요. Q를 이 A역에다 놔야겠다. 자, P와 Q를 해수면 높이를 판단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고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Q 지점, 용승이 일어난 이 해역은 해수면 높이가 낮아진다고. 오히려 먼 바다 쪽의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때 표면 해수와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을 구분하면 자, 우리가 지구과 원 교육 과정에서 수능에서는 잘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설명을 해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북반구에서.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람과 완전 맞닿고 있는 표면 해수는 보통 어떻게 이동하냐면, 대략적으로 한 45도 정도. 이게 표면 해수야. 아셨죠? 이 표면 해수의 밑에 있는 해수층, 그 밑에 있는 해수층, 그 밑에 있는 해수층, 그 밑에 있는 해수층.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동하는 해수층을 우리가 표층 해수라고 보통 구분을 해요. 그랬을 때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표면과 표층을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바람 방향에 대하여 표면 해수는 대략적으로 북반구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오른쪽 한 45도 정도.

3층은 오른쪽 치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4번 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대표용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대표용 5번부터는 엘니뇨와 라니냐 이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제시 형식, 중요한 것들, 자주 나오는 형식을 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면요.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선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가와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자료 나오면 경도값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경도값 중요합니다. 180도 있고요. 120도 E, 동경이라는 거예요. 120도 W, 서경이라는 거야. 근데 이 경도의 기준은 태평양이 아니라 태평양 반대 방향에 있는 영국 그린지 천문대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양의 반대 방향,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동쪽,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서쪽을 결정을 해서 동경, 서경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경으로 표현되는 이쪽이 서쪽 태평양, 서경으로 표현되는 이쪽이 동쪽 태평양이 된다고.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대략적으로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160도에서 150도 W 요 정도가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요. 그것보다 동쪽 동태평양, 그것보다 서쪽 서태평양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요거 보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가 엘니뇨, 하나가 라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결론값인데 결론값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의 변화를 1번으로 봐야 돼. 그게 엘니뇨, 라니냐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요 해역, 동태평양, 요 해역이 뜨거워져요. 평상시보다. 그러면 엘니뇨야. 아셨죠? 동태평양 해역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져요? 그러면 라니냐야. 이게 결과값이야. 아셨죠? 그럼 이 자료에서 봤을 때 동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비교해 보면 동태평양 여기가 더 뜨겁지? 동뜨엘 엘니뇨라고, 동차라 라니냐라고. 그러니까 얘는 결과값으로 얘기하자면 라니냐가 되는 거고, 얘는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시기로 보면. 아셨죠? 이건 결과값이고. 자, 그럼 이제 과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평상시 판설 좀 해보겠습니다. 평상시라고 하면 서쪽과 동쪽 중에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여요. 평상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경사를 보면 서쪽이 동쪽보다 해수면 경사가 높아요. 다시 해수면 높이가 높아요. 해수면 경사 방향은 동쪽이고 해수면 높이가 서쪽이 높아요. 따뜻한 물이 여기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따뜻한 물층을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따뜻한 물 두껍게, 따뜻한 물 얇게. 대신에 찬물이 지금 동태평양 쪽에서는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긴 수온이 낮고 여긴 수온이 높아요. 그러면 수온이 높은 요 상황에서 여기 있는 공기들은 상승 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구름이 잘 만들어져. 아셨죠? 그리고 여기는 기압이 낮아요. 상승 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여긴 찬물이 올라오죠? 공기가 냉각이 잘 되죠? 그럼 여기는 고기압이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 고에서 저, 상승, 하강, 이러한 대기순환이 평상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이러한 대기순환을 워커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이게 평상시 모습이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이 약화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집중됐던 것이 중앙에서 동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더 많아져요. 그러면 해수면이 높이가 서쪽이나 동쪽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바뀔 수 있어요. 즉, 중앙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요 해역이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게. 따뜻한 해수, 찬 해수.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용승이 동태평양 쪽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이 시기가 엘니뇨 시기야. 그러면 평상시와 다르게 이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들이 상승을 잘해요. 아셨죠? 여기서 비를 많이 내려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상승을 잘한다? 비를 많이 내린다? 이쪽이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진다고. 상대적으로 이쪽의 기압은 높아진다고. 그럼 대기의 순환이 바뀌겠지. 아셨죠? 이게 언제? 엘니뇨, 무역풍의 약화. 만약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세져요. 더 세지면 서쪽에 더 따뜻한 물이 집중되겠지. 해수면이 서쪽에 엄청나게 높아지겠지? 그러면 동쪽은 따뜻한 물층이 굉장히 얇아지는 거고 찬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용승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식이라고 하면 동쪽은 굉장히 차고 기압이 높아진 상태가 되는 거고 서쪽은 뜨겁고 기압이 낮아진 상태.
그 시기가 이제 라니냐가 되는 거야. 무역풍이 강화된 시기. 아셨죠? 평상시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셨죠? 볼게요. 가는 엘니뇨 시기이다. 자, 가는요. 동태평양이 뜨거워진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동태평양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 맞고요. 나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다. 지금 나 시기는 라니냐 시기인데?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을 얘기하고 있어. 라니냐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강화. 무역풍이 강화. 강화되면 여기에 해수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놔요. 여긴 해수면 높이가 낮아져요. 아셨죠? 그러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다가 맞는 거야. 그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수온약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 찬 해수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와 동치되는 개념이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요.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풀이에 큰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그렇다고 보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가가 나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죠? 가 시기는 언제? 엘니뇨 시기. 엘니뇨 시기는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져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져요. 아셨죠? 라니냐 시기는 얘가 얇기 때문에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져요. 그러면 깊이는 엘니뇨 시기가 깊다라고 해야 되겠죠. 엘니뇨 시기가 깊다. 아셨죠? 그러면 기역, 니은, 틱은 모두 다 정답.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 두께는 가가 나보다. 자, 두께. 동태평양 적도 해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얘는 엘니뇨고 얘는 라니냐야? 엘니뇨 시기가 두껍지. 그지?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적도 부근의 표층 수온은 140도 E, 130도 W 보다 높다. 자, 우리가 자칫 실수라면, 동태평양이네? 서태평양이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얘가 서태평양이고, 얘가 동태평양이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자료를 봐도 되죠.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140도 E라고 하면 이 부분 어디쯤 될 것이고, 130도 W라고 하면 이 부분 어디쯤 될 거예요. 그러면 수온은 여기가 더 높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온은 여기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나 시기는 라니냐 시기잖아.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서쪽에 따뜻한 물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그러니까 서쪽이 더 높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셨죠? 요 해역이 요 해역보다 높다. 맞는 거. 자, 가 시기에 남적도 해류는 평상시보다 강하게 흐른다. 가 시기는 뭐라고요? 엘니뇨 시기라고요.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됐죠? 무역풍이 약화되면 동에서 서로 가는 흐름이 약해진다고요. 동에서 서로 가는 흐름이 남적도 해류라고. 그러니까 약화된다고. 아셨죠? 가 시기에 남적도 해류는 평상시보다 약화. 그러면 리을 미음 추가 선지에서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더 보자. P 지점의 해면 기압 편차는 가 시기의 음의 값이다. P 지점 선생님이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를 P 지점으로 찍을 거야. 자, P 지점 동태평양. 동태평양 요 지점에 가 시기의 해면 기압 편차는 음이냐 양이냐. 엘니뇨 시기가 되면 여기 평상시보다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상승률이 강화되죠? 그러면 기압이 낮아진다고. 기압이 낮아지면 편차는 음의 값. 그쵸? 음의 값이다? 맞구나. 자, 그 다음에 가 시기와 나 시기의 무역풍의 풍속 편차를 화살표 길이로 표현하면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많이 나왔어요. 자, 평상시의 무역풍 세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동풍이니까. 아셨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야. 이게 엘니뇨 시기. 아셨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야.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야. 이게 지금 라니냐 시기. 아셨죠?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자, 평상시죠?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빼줍니다. 평상시 값을. 엘니뇨 시기라고 하면 요거에서 요걸 빼주는 겁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뺍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런데 지금 원래 방향이 동쪽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편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방향으로. 자, 라니냐 시기는 이거에서 이걸 빼주는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 같은 방향으로. 아셨죠? 요 표현 방식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5번까지 했고요.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엘니뇨 라니냐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자료 제시 형식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워커 순환, 대기 순환과 관련된 거. 자,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대기순환 모습인데, 자, 볼게요.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

선을 고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평상시, 자, 다시 그려볼게요. 평상시라고 하면 서쪽과 동쪽 중에서 따뜻한 물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서 상승 기류가 강해요. 여기서 구름 많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비 많이 내려요. 이거예요. 동쪽은 용승, 찬물, 그래서 기압이 높아요.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그래서 이러한 대기순환이 존재해요. 이러한 대기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상승 강화, 동쪽에서 하강 강화라고 한다면 워커 순환이 강화되는 거고, 서쪽에서 상승이 잘안 일어나요. 그럼 워커 순환이 약화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이 시기는 지금 상승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태평양 중앙부에서 동쪽 그쯤. 태평양 중앙부에서 약간 동쪽쯤에서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지점이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물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뜻한 물이 서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많이 온 거지. 따뜻한 물이 서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많이 온 거라고. 어느 시기야? 엘니뇨 시기가 되겠지. 이렇게 엘니뇨 시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니냐 시기이다. 엘니뇨 시기야. 자,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하다.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셨죠? 온 거라고. 원래 여기 쌓여 있어야 되는데 온 거라고. 약화. 맞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강하다. 지금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많이 온 겁니다. 따뜻한 물층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쪽에서는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평상시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니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선지. 워커 순환이 평상시보다 강화된다. 엘니뇨 시기는 워커 순환이 평상시보다 약화된다. 여기서 상승. 여기서 하강이 기본적인 워커순환이었는데 여기서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 발생을 하고 있죠. 약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뜨거워지면 엘니뇨 동떼. 그쵸? 엘니뇨 뜨거워진다. 동태평양 표층수온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맞고요.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여기서 지금 상승 기류가 지금 생기고 있죠. 그러면 공기 양이, 지표에 공기 양이 줄어들 테니까 여기 기압이 낮아지겠죠.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맞는 거. 추가 선지에서 우리는 미음, 비읍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기역 해역의 해수면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기역 해역을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 여기를 기역으로 할게요. 자, 서태평양. 자, 평상시보다 해수면 높이가 높아진다. 맞아요? 여기에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려면 바람이 더 세서 해수면을 따뜻한 물을 여기다 더 쌓아놔야 되겠지. 근데 지금 무슨 시기야? 엘니뇨 시기지.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오는 시기지. 해수면 높이가 낮아진다. 가야 되겠지. 틀렸어. 높아진다. 아니야. 이 해역은, 니은 해역은 적외 영상에서 관측되는 밝기가 평상시와 비교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 자, 니은 해역을 선생님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니은 해역. 여기다 니은 해역을 찍으면 평상시에는 여기 구름이 이렇게 잘안 만들어지는데 이 시기는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높고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적외 영상에서 봤을 때 높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낮아요. 적외선 방출 세기가 약해요. 적외선 방출 세기가 약하면 밝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아셨죠?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6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대표 유형 7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적도 부근 태평양의 연직 순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할 때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이런 자료들은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은 자료예요. 자,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고도별 공기의 연직 운동 방향, 고도별 운동 방향과 세기의 편차를 각각 화살표의 방향과 기류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 둘중 하나 이렇게 매칭되는 거죠. 하나가 엘니뇨고요. 하나가 라니냐 이렇게 해놨고 여기서 볼 것은 보세요. 기압이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 고도가 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의미야. 즉, 지금 고도라고 하는 것은 일로 갈수록 높은 거야. 마찬가지 여기서도 고도라고 하는 것은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기압이 높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고도가 낮다. 아, 그러면 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요 부분이 해수면 부근이구나. 요 부분이 해수면 부근이구나를 생각하는 거고. 지금 여기 경도값이 나와 있는데 160도 W에서 150도 W 즈음이. 요 즈음이 선생님이 중앙태평양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해수면 부근에서 봤을 때 이쪽이 동태평양이 되는 거야.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이 된다.

아셨죠?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보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이 대략적으로 동태평양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태평양이 된다고. 됐죠? 그럼 볼때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라니냐인데 요 시기는 보니까 동태평양 쪽에서 상승 기류가 됐죠? 서태평양 쪽은 하강 기류. 자, 이쪽은 동태평양 쪽에서 하강 기류가 서태평양 쪽은 상승 기류. 맞나요?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에서 상승 기류, 동태평양에서 하강 기류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따뜻한 물이 어디로?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이고 그곳에서 상승 기류. 그래서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엘니뇨 시기가 되겠네. 무역풍이 약화돼서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많이 온 거야. 아셨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평상시와 비교해 볼때 이쪽에 하강 기류가 더 세진 거야. 이쪽에 상승 기류가 더 세진 거라고. 화살표 길이가 길진 않지만 어쨌든 평상시보다 더 커진 거니까. 아셨죠? 그러면 이 시기는 서쪽에서의 상승 기류가 더 강화됐어. 서쪽에서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쌓였어. 이렇게 보는 거지. 무역풍이 강화됐어.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 시기는 라니냐.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따뜻한 물이 이쪽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야.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적도부근해역에서 서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분의 동태평양 평균 해면 기압이 작다. 아, 지금 발문이 뭐였죠? 아, 발문을 봐야 되겠네요. 가 시기와 비교할 때나 시기에 대한 설명이야. 라니냐 시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니냐 시기라고 한다면 동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집니다. 찬물, 그죠? 하강기류 강화. 서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은 더 작아집니다. 여기 따뜻한 물이 더 많아지니까, 상승률이 강하니까. 그러면 요 분수식에서 분자가 커지니까 요 값은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너 틀렸구나. 자, 라니냐 시기입니다.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강수량이 적다. 하강기류. 그죠? 적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가 크다. 자, 평상시에는 어떻다? 서쪽이 높아요. 그쵸? 엘니뇨 시기가 되면 비슷해요. 완만해져서. 완만해져요. 라니냐 시기가 되면 극단적으로 서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쪽 라니냐 시기는 높이 차가 더 크다. 맞죠? 높이 차가 더 크다. 맞죠? 이렇게 한다면 니은 디귿이 원래 물음에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해봤습니다. 자, 추가 볼게요. 추가. 자,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 이것도 한번 체크할게요.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가 의미하는 건 뭐? 얘는 수온약층이랑 같이 가는 거야.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와 같이 간다고.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와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같이 간다. 아셨죠? 하나 더. 찬 해수층 시작 깊이도 같이. 아셨죠? 수온약층, 찬 해수층 시작 같이 가는 거고요. 그 시작 지점의 온도를 20도씨 등수온선으로 볼 수가 있다. 요거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 또는 찬해수층의 시작 깊이가 평상시보다 커지니 작아지니 물어보고 있는 거지. 라니냐 시기예요. 라니냐 시기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라니냐 시기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니까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얕아진다고요. 그러면 음의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아셨죠? 자, 남적도해류의 세기는 강해진다. 남적도해류의 세기는, 남적도해류는 동에서 서로 무역풍에 의해서 가는 거. 무역풍이 강하니까 색이 강해진다. 자, 분수식 나왔네요. 자, 분수식이라고 하면 분수식에서 분자가 크면 분수식 값이 커지는 거야.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강수량. 지금 이쪽에 따뜻한 물 많이 있는 거죠? 상승기류 강화되고 구름 잘 만들어지는 거죠? 비 많이 내리겠네. 크겠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 여기 하강기류죠? 고기압? 그럼 비안 내리겠네, 거의. 작네. 그럼 요 값은 1보다 크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1보다 크겠네? 맞는 거지. 그러면 미음, 비읍 이렇게 추가선지 답 확인했고요.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뭘갈 거냐면 요거. 평상시와 비교할 때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한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의 편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겁니다. 서태평양 구름 많이 만들어지죠? 구름 많이 만들어지면 표층에 태양복사가 잘 도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름 때문에 표층에 잘 도달하지 않는다. 그럼 편차는 음의 값.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면 태양복사가 잘 도달하지 않는다. 아셨죠? 음의 값.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7번 봤어요.

대표 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역시나 엘니뇨 라니냐와 관련된 건데 얘는 남방 진동. 자, 볼게요. 자, 보시면 그림 가는 2016년 어느 달에 2016년입니다. 이런 건 체크해 놔야 되겠지. 어느 달에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밑줄.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나는요. 남방 진동 지수. 자, 복사 에너지 편차가 양의 값일 때는 구름 최상부 평균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을 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양의 값일 때는 온도가 높다라는 거야. 온도가 높다. 우리 얘기했었죠. 적외위성에서 온도가 높으면 어둡게 보인다고. 온도가 높으면 구름이 낮게 발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뭐죠? 적외 낮뜨어 배웠죠. 적외 낮뜨어. 적외 낮뜨어 해서 적외선 영상에서는 낮은 구름은 뜨겁고요. 어둡게 보인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면 밝게 보입니다. 마이너스 값이죠. 얘는 지금 굉장히 높게 발달한 거야. 두껍고 높게 발달한 겁니다. 그럼 얘는 높게 뭐라고 쓰면 좋겠죠? 일단 온도가 낮은 거고요. 온도가 낮다. 그 다음에 높고 두꺼운 구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이쪽이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음의 값이야. 아, 그러면 이 중앙에서 동태평양 그 즈음에 이르는 요 영역이 평상시보다 구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네. 두꺼운 구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지금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져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어? 그럼 그런 시기는 엘니뇨 이렇게 가는 거지. 엘니뇨. 엘니뇨라고 하고 무역풍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은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은 거예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로 봤을 때. 그 얘기는 구름이 잘 안 만들어져서 낮은 구름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구름이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가 평상시보다 더 큰 값으로 나올 수 있다. 어둡게 나올 수가 있다. 아셨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엘니뇨 시기. 자, 볼게요. 2016년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적운형 구름의 양의 편차는 음의 값이다. 요 시기에 요 부분에 구름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높게까지 발달한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면 구름은 평상시보다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구름 양은 플러스로 가야지. 구름 양은 평상시보다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구름 양의 편차는 플러스라고. 아셨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 2011년이 2016년보다 강하다. 요 자료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남태평양 타이티 해명기압 편차 있죠? 얘는요. 중앙태평양의 어떤 자료를 주는 거야. 또는 동태평양의 자료를 주는 거야. 호주 북부 다윈 있죠? 여기에서 해명기압 편차 있죠? 얘는요. 서태평양의 자료를 주는 거야. 그럼 볼게. 남방 진동 지수의 값이 양의 값이다. 양의 값이라고 하는 건 요 녀석, 요 지역에서 측정한 해면기압이 평상시보다 크다는 겁니다. 동태평양이나 중앙태평양에서 평상시보다 해면기압이 크다는 얘기는 상승기류가 잘 안 만들어진 거지. 잘 안 만들어졌다. 동태평양에서 상승기류가 더 안 만들어졌다. 동태평양이 차가워졌다. 동태평양이 차가워지면 라니냐 가는 거지. 라니냐. 그러니까 플러스는 라니냐 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로 엘니뇨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지금 호주 북부 다윈에서의 서태평양에서 해면기압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따뜻한 물이 적어졌다는 얘기니까 서태평양에서 엘니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상승기류는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2011년은요 라니냐니까 서태평양에서 라니냐 따뜻한 물 많아진다 상승기류 강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따뜻한 해수중의 두께는 2016년이 평상시보다 얇다. 2016년은 엘니뇨 따뜻한 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얇다가 아니라 두껍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추가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선지 보면 2016년 엘니뇨 시기죠. 엘니뇨 시기는 평년보다 호주 지역 서쪽이죠. 서태평양 지역의 강수량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가야 되는 거고 워커순환은 2011년이 2016년보다 강하다. 2011년은 라니냐니까 워커순환이 강화다. 맞는 거.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용승은 2011년이 2016년보다 강하다. 자, 용승 얘기했죠? 무역풍이 강한 라니냐 시기에 용승. 적도 용승 활발하다. 얘기할 수가 있죠. 추가 미음 피읍. 정답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남방 진동 지수가 큰 양의 값을 나타낼 때 라니냐 시기죠? 라니냐 시기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자, 요거 숙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표용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일으켜 줄수 있는 내신 만점, OX 퀴즈. 자, 지금 용승이라는 해양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날 때 해수면 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엘니뇨 라니냐 시기를 남방진동 지수와 한번 꼭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해양에서의 변화, 대기 순환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 뭐 이런 것들. 해양에서의 변화, 대기 순환에서의 변화, 이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9강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앞서 선생님이 숙제 내드린 거 있죠? 꼭 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우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 10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어스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우리 틀리기 쉬운 유형편의 마지막 챕터예요. 그쵸? 저희 교재 12강에 남아있는 문제들 다 함께하면서 유형편을 정말 마무리하는 시간 가질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실전 미니 테스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지막이니만큼 이 교재 12강을 다 끝내기 위해서 오늘은 지문이 하나 더 많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9개 지문 함께 했거든요. 오늘 1개 늘어나서 10개 지문 함께 할 거라 조금은 호흡이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 푼 문제고 배운 지문이니까 속도가 조금 빠르더라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12강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휘로 넘어오셔서요. 자,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기억 오류와 개선 방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최근성 오류는 기억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요. 해결책 뭐였습니까? 해결책이 중요하죠. 성과 일지 작성입니다. 기록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러나 그 효과는 기록의 지속성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일지 작성이 호감 편향을 줄이지는 못하더라. 오히려 호감에 따른 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도 또다시 뒤집히면서 마지막에 평가를 쉽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기는 하더라. 내용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성과 기록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지만 호감 편향을 강화할 수 있는 한계도 가진다에 해당하는 내용. 요약문가입니다. Keeping performance logs. 아하, 성과 일지를 갖다가 performance logs라고 부르는 거구나. 자, 이거는요. 자,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억과 관련된 오류를 갖다가 줄일 수 있고요. 평가의 정확도를 갖다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이것은 또한 뭐 할 수 있습니까? Reinforce bias라고 하며 편견을 reinforce,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평가자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건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는데 글쎄, 그들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가셔서 빈칸픽으로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흥미롭게도 Diary keeping, 일지를 작성한다고 해서 does not necessarily, 부부부정이네요.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자, 반드시 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글쎄, liking, 호감도가 performance ratings,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죠? 왜? 오히려 좋아하는 직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사건에 주목해서 성과 일지를 작성할 것이고 반면에 싫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뭔가 부정적인 사건에 주목하여 일지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어.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 예측 한번 해봤고요. 7번 문장의 어법 갑니다. It could be that이라고 하면서 이거 딱 보니까 뭐겠습니까? 이때 it은 알맹이가 없는 형식상의 주어가 되겠고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구나. 따라서 that 이하일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데요. 이 안에 있는 표현도 주목해서 볼게요. Are more likely to 부정사 등장했습니다.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형식상의 주어, 내용상의 주어까지 주목을 하셨을 때 우리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해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픽으로 서술형 한번 와봤습니다. 성과일지 작성이 평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한계를 함께 서술하시오.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일지 작성이 평가에 있어서 장점도 가진다 했고 단점도 가진다 그랬거든. 이걸 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성과일지 작성은 중요한 성과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기억에 의존하는 오류를 줄이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렇지만 평가자의 개인적 호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건이 선택적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호감에 따라서 사건이 선택적으로 기록될 수 있어서 편향을 강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아하, 여기까지는 긍정적 영향이었고 얘는 한계에 해당하는 내용, 지문에 다 나와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가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2강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에 해당하는 미시적 정체성의 구획화 전략.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강한 경계는 서로들은 정체성을 분리하죠. 이로 인해 정체성 간 간섭과 방해가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드문 정체성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성과 소속 욕구를 모두 균형 있게 충족을 시켜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체성의 분리는 서로 간의 시너지 형성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시너지는 정체성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강한 경계는 웰빙을 높이지만 약한 경계는 웰빙을 낮춘다. 아하, 강한 경계는 높이지만 약한 경계는 낮추는구나. 요 마지막 정리 문장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약 다시 한번 갈까요? 정체성을 분리하면 안정감은 높아지지만 통합이 부족해 시너지는 줄어든다. 자, 살피러 갑니다. Strong boundaries, 강한 경계입니다. 아하, 미시적 정체성 간의 강한 경계는요, 도움을 준답니다. 자, 이 기업가들이 뭐 하는 거?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거에 도움을 준답니다. 뭐 함으로써? Reducing interference, 간섭은 줄이고요. Supporting, 뭐는 지원을 합니까? Distinctiveness and belonging이니까 차별성과 소속이죠.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강한 경계는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자, 그것들은요. 정체성 간에 상호작용을 갖다가 limit, 제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까? Hinder, 방해할 수 있습니다. The creation of synergy, 시너지의 형성. 아하, 시너지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Hinder라고 하는 단어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자, 빈칸픽으로 여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스로 뒤집으면서 이 강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구획화 전략을 사용을 해서 뭐 한답니까? Infrequent transition이니까 드물게 전환을 하는 거죠. 그치? 자, 의도적으로 드물게 전환함으로써 trying to maintain separate identities,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합니까? Makes it challenging, 어렵게 만듭니다. 자, 머리 어렵게 만들죠? Establish synergy, 시너지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구획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예술 기준으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드문 전환을 통해 어떤 차별성의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는 균형 있게 충족은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시너지 형성은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뒤집히는 부분입니다. 빈칸 예측 한번 해주시고요. 자, 어법 갑니다. 봤더니 enable이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죠? These rare transitions between identities, 이 정체성들 간의 드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의 핵이 되면서 동사 자리에 enable이 왔는데 얘가 지금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자리에 the individual이 오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옵니다. 해서 어떻게 하지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따라서 개인이 뭐 하는 거? 구별성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를 balance, 균형 있게 충족하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 한번 가봅시다. 8번 문장이에요. therefore, 따라서 기업가입니다. 자, 뭐 하는 기업가죠? 이 구획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체성 간의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전략이잖아요. 자, 기업가입니다. 구획화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미시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이에요. 자, 그 기업가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심리적인 안녕을 갖다가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경우에 strong, boundaries between identities, 강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 오케이. 경계가 강한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녕, 안정감이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나, have decreased psychological well-being, 자, 이번에는 when there are weak boundaries, 약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 약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획화 전략을 사용해서 정체성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구획화를 할 때 그 정체성 간의 경계 설정을 갖다가 강하게 할 것인가,
약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심리적인 안정감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건데 이 관계를 아셔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어휘적절성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2강의 3번입니다. 요양문 안성으로 넘어오셔서요. 노년기 기억구조의 변화와 지혜 형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노인은 기억력 저하를 느끼지만 글쎄 노인의 기억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답니다. 자, 노인은 세부사항보다 핵심 정보 중심으로 기억을 형성을 하고요. 이러한 방식은 전체 맥락 파악을 쉽게 해줍니다. 즉,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서로 다른 상황과 공통점을 발견하게 해줘서 다른 맥락의 지식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지혜와 관련된 것 따라서 노년기 기억 구조의 변화가 지혜 형성과 관련이 있다에 해당하는 글이 되겠죠. 자, 노인의 기억은 세부사항보다 핵심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전체 이해와 지혜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자, 정리할게요. Compared to the brains of younger adults, 젊은 성인들의 뇌와 비교할 때 Those of older adults, 이 노인들의 뇌는요, tend to retain core ideas, 핵심적인 생각들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 그들로 하여금 발견하게끔 해주죠. Shared aspects라고 해서 공통된 측면입니다. 상황 속에서 공통된 측면을 발견하게 해줘서 뭐를 발달시키게? Wisdom, 지혜입니다. 지혜. 이 축적된 정신적 틀로부터 지혜를 발달시키게끔 해준다고요. 핵심적인 생각을 잡아낼 수 있고요. 상황들 간의 공통적인 측면까지 발견할 수 있어서 이것들이 노년의 지혜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좋습니다. 빈칸픽으로 첫 번째 문장.

핵심을 잡아낼 수 있고 상황들 간의 공통점을 잡아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의 지식을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도 해주고 이런 이점의 내용이 쭉 나열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지문의 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어법 갑니다. 4번 문장이에요. 딱 봤더니 make it easier for them to see and to understand 라고 해서 아, 이거 형식상의 목적어, 내용상의 목적어 구문이겠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죠. 그치? 자, 보겠습니다. 노인의 뇌가 기억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은 can also make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make에 걸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조인데 이때 목적어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성의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두 개의 투부정사 덩어리가 내용상의 목적어 이끌고 있는데 이 투부정사가 가리키는 행위의 주체가 무엇이냐 for them이라고 해서 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많이 본 구조입니다. 그치? 자, 무엇을 쉽게 만들어줍니까? 글쎄 그들이 to see commonalities 공통점을 발견하고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서술형 갑니다. 계속 봤던 내용이에요. 노인의 기억 방식이 가지는 장점. 이 장점을 우리말로 풀어 서술할 수 있는가? 노인은 세부적인 정보보다 어떤 정보? 핵심적인 정보. 첫 번째 키워드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 상황의 중요성, 두 번째 키워드죠. 전체 상황의 중요성을 파악하기가 쉽고 다양한 상황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통점을 발견하며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데 네 번째 키워드까지. 자, 핵심적인 정보를 잡아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큰 덩어리고요. 상황 간의 공통점을 발견해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큰 덩어리입니다. 각각의 덩어리 속에 핵심어까지 내가 쓴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가 살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넘어갑니다. 12강의 네 번째 지문입니다. 어휘 지문이에요. 협상 회피의 결과와 관계 유지입니다. 사람들은 관계 유지를 위해 요구 표현과 협상을 회피해요. 협상을 회피해요. 왜? 협상이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어떤 인식?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협상 회피는 오히려 관계와 개인에게 손해를 초래한다. 즉 협상 회피는 안 좋은 것이에요. 실제로 요구를 말하지 않으면 관계 악화나 기회 상실로 이어집니다. 반면 무엇을 하면? 신중한 협상을 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요. 핵심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고요. 협상은 갈등이 아니라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협상이 중요합니다에 해당하는 지문으로 살펴주시면 되겠네요. 요약합니다. 협상을 피하면 손해가 발생하며 상호 이익을 찾는 협상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한다. 좋습니다. 영어로 살피시면요. Avoiding negotiation out of fear of a harming relationship.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때 out of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셔서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협상을 회피하는 것은 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Negative outcomes,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오케이, 반면에. 자, 뭐 하는 거? Seeking, 찾는 거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Careful negotiation. 신중한 협상을 통해서 상호 이득을 찾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하, 유지할 수 있고요. 심지어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따라서 상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중한 협상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구나 알 수가 있겠지요. 가봅시다. 4번 문장 빈칸 갑니다. But in many cases, 하지만 이라고 뒤집으면서 많은 경우에 this assumption, 이러한 가정은 어떠하다? Wrong,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고 avoiding negotiation, 협상을 피하는 것은 의미하는데 everyone loses, 모두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 4번 문장에 있는 this assumption이 가리키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뭐였죠? 협상을 회피하는 것. 협상을 회피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뭔가 내 요구를 표현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 관계가 저하될 수도 있어. 관계를 해칠 수도 있어. 그러한 원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

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협상을 피하는 것은 사실 나쁜 거라고. 협상을 피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협상을 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진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였고요. 앞선 가정을 부정하는 내용까지 4번 문장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업법픽으로 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e key is.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The key is라고 해서 주어 동사 나왔는데 이거 지금 비동사잖아요. 자, 뒤에는 주격 보어자리입니다. 지금 주격 보어자리에 뭐 나왔습니까? Identifying and striving for라고 하면서 동명사구 나왔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다시 찾아내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 챙겨주시면서 자, 뒷부분에 있는 것까지 다시 볼게요. 자, 무엇을 찾아내고? 상호 이득의 영역을 찾아내고 또 strive for는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 이 상호 이익의 영역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이때 대신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앞선 선행사를 받아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관계절 내에서는 allow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다시 areas of mutual advantage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직접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관계절을 이렇게 괄호로 묶이며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다. 그리고 그 안에는 allow가 오형식으로 쓰였다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포인트 굉장히 많은 문장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5번 문장으로 문장 삽입 한번 갈게요. 봤더니 bus이라고 해서 내용 뒤집고 있네. 자, 버스로 내용 뒤집으면서 by careful negotiation, 신중한 협상에 의해 그러한 결말은 피할 수 있다.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길래 협상 회피에 부정적 결과 나옵니다. 관계 파탄, 직장 문제, 협상을 회피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를 제시한 뒤에 그에 대한 해결책, 협상,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결말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며 뒤에서는 이 협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 예시가 쫙 나왔어요. 그치? 관계 파탄과 직장 문제 예시가 쫙 나오면서 협상을 회피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신중한 협상에 의해 이러한 결말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 바로 5번 문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12강의 1지문 2문항으로 넘어오셔서요. 소매 접는 소비자 길찾기 방식과 기술 활용이라고 하는 비교적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소비자는 매장 내 위치를 사물관 관계, 시각적 요소로 파악을 하는데 특히 이러한 것들, 눈에 띄는 요소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들은 주로 매장 외곽에 위치해서요. 외곽 상품은 잘 기억되지만 내부 상품은 기억이 어려워서 어려워. 문제 발생했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매장 내 안내 기술이 도입됩니다. 소매업자들이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앱이라든지 비콘 등을 통해서 소비자 이동을 지원하고 여기에 플러스 이동을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위치를 파악해서 뭐까지 구매 행동까지 유도하더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소비자는 눈에 띄는 단서를 통해서 매장을 인식하며 기술은 이를 활용해 이동과 구매 행동을 요구한다. 자, 볼게요. Consumer, 소비자는요, rely on, 의존합니다. 어떤 특징에 의존한다라고 했습니까? Distinctive. Distinctive, 눈에 띄는 거죠. 눈에 띄는 공간적, 시각적 단서에 의존을 해서 navigate stores, 매장 내에서 위치를 찾습니다. 길을 찾고 방향을 잡는다고요. 자, 그리고 자, 소비자들은 이러한데 여기에서 소매업자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어떤 앱이라든지 비콘과 같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할 뿐만이 아니라 guide customers, 고객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influence, 뭐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점이 중요한 거였죠.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합니다. 좋습니다. 빈칸 예측으로 10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아까 방금 봤었던 그 기술의 예시 중에 비콘이라고 하는 예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제가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에 또다시 노란색 표시, 빈칸 예측 간 거거든요. 자, 앞에서부터 내용 차근차근 가봅니다. With the help of the small transmitters, 이 작은 송신기의 도움으로, 이게 뭐라고요? 앞서 살펴봤었던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자, 이것의 도움으로. 자, 소매업자들은 뭐할수 있습니까? 매장 내에 있는 소비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객님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매장에 안내를 하는 거지요. Special offer, 특별 할인 상품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아니면은 뭐도 할수 있어요. Grant는 부여하는 겁니다. 주는 거야. 자, 그들한테 어떤 개별적인 할인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And thus, 그렇게 함으로써. 자, 뭐할수 있어요? 그들의 구매 행동을 갖다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가 과일 코너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사과 10% 할인 쿠폰을 이제 그 블루투스 송신기로 막 알람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과를 먹는 사람이면 다른 건강식품에도 관심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닭가슴살이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특별 할인 정보까지 같이 막 알람을 보내는 거야. 추가적인 구매 행동까지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쵸? 좋습니다. 자, 엇버픽으로 9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 방금 봤었던 그 비콘에 해당하는 문장이었는데요. 자, 더 새로운 개발품이 있습니다.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블루투스 송신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얘를 선행사로 받고 있어요. 선행사로 받으면서 대시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절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절 내에서의 병렬입니다. 첫 번째, are attached to,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부착되어 있고요. and로 연결되면서 두 번째 관계절의 동사갑니다. 소비자의 스마트폰이랑 통신을 한답니다. 오케이? 관계절 내 동사의 병렬 챙겨주셨습니다. 자, 기타 출제팩으로 서술형 갈게요. 소매업자가 기술을 활용하는 목적을 설명하시오. 자, 소매업자는 앱과 비콘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특정 상품이나 할인 정보로 유도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를 통해 뭐 하기도 한다?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중요한 거 항상 이 내용까지 챙겨주셔야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2강의 7번 넘어가셔서 어휘 갈게요. 달러화의 양면성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이 달러화의 채택은 외국 통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달러화가 무엇인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의 단점 무엇입니까? 통화 정책의 자율성 상실입니다. 자율성 상실입니다. 자, 중앙은행 통제하에 들어가서 경제 주권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는 이 손실이 커서 채택을 꺼려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불안정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택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공동통화의 수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공동 책임성이 필요하고요. 유럽중앙은행은 이를 갖추어 있기에 유로화의 이익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내용, 소재 자체가 쉽지는 않았죠. 자, 요약 갑니다. 달러화는 자율성 상실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공동 책임 구조가 있다면 공동 통화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볼게요. 달러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Dollarization. 자, 달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A loss of economic autonomy, 경제적 자율성의 상실을 초래를 합니다. 자, 모함으로써 그 나라를 갖다가 외국의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놓음으로써, 자, 그러나. 자, 그러나 중간에 내용 뒤집히면서 common currencies, 공동 통화는요, can be beneficial,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 경우에? 글쎄, 중앙은행이 모든 참여 국가에 대해서 counter, 뭐, 요 형용사까지 챙겨주실까요? 책임을 지는이란 뜻이에요. 자, 중앙은행이 모든 참여국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동통화라고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빈칸픽으로 4번 문제 넘어오셔서요. 지금 빈칸에 뚫려있는 뒷부분을 보시면은 도우라고 뒤집히고 나서의 부분이거든요.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글쎄 이 달러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너무 큰 비용을 초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 공동통화의 채택, 달러화라고 하는 것을 꺼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우라고 뒤집으면서 그렇기는 하나 반대되는 경우에도 얘기를 해주시죠. There have been times, 어떠한 시기도 있었습니까? 에콰도르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시기도 있었습니까? The instabilities, 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were so great, 너무나 커서.
This loss of economic sovereignty, sovereignty, 주권이라는 뜻이죠. 이런 경제 주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경우라면 결국 경제 주권의 상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구나,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구나 내용이 뒤집히는 부분 빈칸 문장으로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법 넘어오셔서요. 4번 문장이에요. Most nations,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우리 지금 아까 봤었던 이 부분에 이 점점점에 해당하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는요, will consider 생각을 할 거랍니다. 자, 지금 consider 나오는데, 요게 consider A, B의 구조로 쓰여서 A를 B라고 생각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지금 consider A 나오고, B 나와서 A를 B라고 여기다, A를 B라고 생각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놓이는 cost,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Too big a loss of autonomy to contemplate. 지금 고려하기에는 너무 큰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할 거랍니다. 지금 B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투금은 나왔죠? 투금은 나와서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한 명사이다라는 구조 나왔어요. 그치? 자,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 다른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놓이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하기에는 너무 큰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지금 투금까지 살려서 자연스러운 해석하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타 출제 픽으로 글의 순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앞부분에서는 달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달러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외국의 통화를 자국의 통화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달러화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달러화의 disadvantage,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The loss of autonomy, 자율성의 상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군요. 자, 그러면서 방금 봤었던 4번 문장입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치?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 불안정성이 너무나 큰 경우에는 경제 주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뒤집어요. 그러면서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공동통화의 이점이 실현 가능하면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순서까지 글의 순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2강의 8번입니다. 문장 삽입으로 넘어오셔서요. 자연현상을 활용한 이누이트족의 항해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이누이트는 별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고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계절과 시간에 따른 별의 위치, 변화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기상 조건 때문에 별을 볼수 없으면 어떠한가? 아니면 긴낮 때문에 별 관측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별만으로 항해하는 것은 어떠하다?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자연 요소를 함께 활용해서 방향을 판단을 합니다. 그쵸? 좋습니다. 이동하는 얼음 위에서는 위치 변화를 고려해 경로를 수정하고요. 동물의 행동 또한 항해 단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요소에 무엇이 있는지 예시를 제시하면서 지문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요약할게요. 이누이트는 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 단서를 결합해 유연하게 방향을 탐색한다에 관한 글이었네요. 좋습니다. 요약문 갈게요. 자, while 뭐뭐이지만 이누이트는요, 사용했습니다. 별을 항해에 사용을 했지만, the limited visibility 가시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visibility는 가시성이라고 해서 보이는 거거든. 근데 그 가시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치?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의존하게 했습니다. 다양한 환경적 단서에 의존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연하면서 적응적인 길찾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changing,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기상 조건도 낮의 기류도 계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별 찾기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환경적 단서에 의존을 했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픽으로 5번 문장 가셔서요.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이네. 별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사용이 됐는데, 뭐

뭐로 사용된 거야? 항해 방법의 one aspect. 한 가지 측면.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치? 얘네랑 함께 사용이 됐다고. along with it. 뭐뭐와 함께란 뜻이니까 이것들과 함께 항해 방법의 한 측면으로만 사용된 것이지 여기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의 빈칸 예측 한번 해보고요. 6번 문장으로 어법 예측갑니다. 자, 이거는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두 개의 분사구문 나와 있는데 첫 번째 while traveling에 해당하는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이고요. 뒤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분사구문 다 의미상 주어는 누굽니까? 주절의 주어인 wayfinders, 길을 찾는 사람들. 얘를 공통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분사구문 먼저 한번 보시면 이때의 while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죠. 접속사를 살리고 있어요. 자, 지금 trav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하는 거니까 길 찾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바다 얼음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ing 잘 써주고 있는 거고 자 이동하면서 길 찾는 사람들은 그들의 방향을 수정을 한답니다. 자 이어서 allowing for 이거는 뜻도 아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고려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려를 한답니다. 얼음의 움직임과 자신의 이동 경로를 고려까지 한답니다. 자, 길을 찾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의미관계 능동이니 ing 형태의 현재 분사구문 잘 쓴 거구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으로 마무리 갑니다. However로 뒤집히는 3번 문장이었는데 depend entirely. entirely 무슨 뜻이죠? 전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별 관찰에 의존하는 것은 totally impractical, impractical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요. 왜? 별이 구름이라든지 안개라든지 눈보라 때문에 자주 obscured 가려졌기 때문에 obscured 가려졌기 때문에 obscure 희미하게 하다, 흐릿하게 하다, 가리다라는 뜻이니까 가려졌기 때문에 완전히 별 관측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 어휘에 쓰인 완전 착착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4번 문장도 가봅시다. For almost 5 months a year, 1년에 5개월 동안은 The stars could not be observed. 앞에 not 있는 거, 부정어 있는 거 챙겨주시면서 관측될 수 없습니다. 전혀 관측될 수 없어요. 뭐 때문이겠니? 극도로 긴 낮 때문에, 낮이 길면 별이 관측되기 힘들겠지. 따라서 long days에 해당하는 표현과 could not be observed라고 해서 부정어와의 결합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2강의 9번 넘어오셔서 요약문 완성할게요. 집단 이탈을 통한 생존 및 번성 전략에 해당하는 질문인데 동물은 위험시에 모이고 완전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포식자가 없는 종일수록 독립적으로 생활을 한답니다. 자, 근데 인간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단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집단 이탈은 뭐에 유리합니까? 자원을 확보하고 지위를 상승시키는 데 유리하고요. 특히 타인을 같이 이끌고 떠나면 우위에 설 수 있어요. 일부는 실패하지만 새로운 집단 현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결국 떠나는 것은 갈등 대신에 지위를 높이는 전략이기도 하다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자, 요약 갑니다. 집단을 떠나는 행동은 갈등을 피하면서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요약문 바로 갈게요. In order to avoid social conflict, avoid.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들은요, may quit. 그만두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서는 원래 집단을 떠나는 거죠. 떠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뭐 할 겁니까? Elevate, 높이는 거예요. 고양시키는 거거든. 사회적 지위를 Elevate, 높일 수 있다. 너무 중요한 핵심어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빈칸 문장으로 9번 갑니다. Living, 떠나는 것.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떠나는 거. 어디에서 떠나는 겁니까? 집단입니다. 집단 이탈, 이게 소재였잖아요. 그치? 이 집단 이탈, 떠나는 것은 어떠할 때 You don't expect to win a direct conflict. 직접적인 갈등에서 이기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뭐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Raise your status, 지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단 이탈, 떠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빈칸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6번입니다. 어법 가셔서요. 이것도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지금 not only 보이고 but 보이면서 A뿐만 아니라 B라고 해석은 할 수가

있겠는데, 낫이 들어간 덩어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뭐 일어났어요? 도치 일어났어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 생기는 문법 구문 되겠습니다. 자, 뭐할 뿐만 아니라 improve access to resources,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해석도 챙겨주지요. 자, 이것은 또한 뭐 하게 해줍니까? 자, 이 표현도 한번 생길게요. free, 목적어, from, ing 나오면서 해서 어떻게 하냐면, 벗어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할수 있어요? being at the bottom of the hierarchy, 위계의 최하위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장 삽입 예측갑니다. 5번 문장인데요. It's easy to see라고 하면서 쉽게 알수 있답니다. 뭐를 쉽게 알수 있냐면, 어떻게 인간들이 try to avoid conflict,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지, 모함으로써. 자, spacing themselves out이라고 해서, space out은 결국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공간을 두는 겁니다. 서로 거리를 둠으로써 어떻게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지는 쉽게 알수 있다. 앞에서 뭔 얘기하냐면 동물 얘기예요. 동물의 모임과 분산이라는 행동을 설명한 뒤에 앞에서 동물 얘기한 다음에 이를 인간 행동으로 일반화하는 연결 문장입니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체는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으로 연결하는 그 문장 바로 5번 위치 되겠거든요. 문장의 위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강의 10번 지문입니다. 기억의 불완전성에 해당하는 지문이고요. 자, 기억은 과거 경험에 관여한 뉴런을 다시 활성화해. 동일한 뉴런이 활성화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보다 해상도가 낮은 재현에 불과하다. 자, 뭔가 마이너스의 느낌으로 쫙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쵸? 완전히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면 매우 생생한 기억이 가능할 텐데, 실제로는 뉴런 활성 정보가 약해져서 기억이 불완전해요. 따라서 기억은 왜곡되고 부정확해지기가 쉽습니다. 결국 기억은 단순 재생이 아니라 재구성, 재작성 과정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였죠? 기억은 재작성 과정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기억은 과거 경험의 단순 재생이 아니라 불완전한 재구성 과정입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Memory, 기억은 involves, 포함을 한답니다. Reactivating,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활성화하는 거죠. 뉴런입니다.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뉴런, 신경세포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 하지만, 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incomplete, 불완전하면서 degraded,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reconstructed, 재구성되고요. 흔히 distorted, 왜곡됩니다. 뭐라기보다는 정확한 현실의 재생이라기보다는 재구성된 것이고 흔히 왜곡되기도 한다. 이게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8번 문장 전체 한번 가볼게요. Memory,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결론 내리는 부분 아니었으니까 not just replaying, 단지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but rewriting, 재작성하는 것이다. 재작성하는 것이고 재구성된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챙겨주시고요. 자, 어법은 3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once, 일단 뭐뭐 하며이라고 해석해 주시고 get 나왔습니다. get 나오고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 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뭐 한다면 우리가 그 뉴런들이 become active, 활성화되게끔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in a fashion이라고 하면서 이때의 fashion은 방식이란 뜻이에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 자, 여기에 나오는 a fash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누가 수식하고 있어요? similar to가 이끄는 형용사구가 수식하고 있어요. 자, 어떤 방식? similar to, 유사한 방식이지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 사건 동안 그랬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일단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기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사건의 저해상도의 재생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get,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에 앞선 명사 덩어리를 형용사 덩어리가 수식하는 구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좋아요. 함축 을미추론 같은 문장으로 갑니다. 방금 읽은 문장의 주절에 해당한 부분이에요. We experience the memory. 우리가 기억을 경험하는데, a lower resolution replay라고 하면서 원래 사건의 저해상도,

저해상도의 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건을 재생하는데 저해상도로 재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함수 그 밑으로 굉장히 유력합니다. 요거죠. 뭐예요? 원래의 경험을 simplified, 단순화하고 less detailed, 세부상이 줄어든 형태로 reconstruction, 재구성한 거. 완전히 똑같이 재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왜곡될 수 있고 허구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했으니 원래 경험을 단순화하고 세부사항이 줄어든 재구성 형태다. 그래서 저해상도다 라고 표현을 해준 것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지문입니다. 유머를 소재로 한 1지문 2문항이었어요. 유머의 진화적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머는 진화적 이점을 가진 행동으로 발달을 했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유머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진화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웃음은 비용이 있지만 뭐가 훨씬 큽니까? 이익이 훨씬 큽니다. 유머는 과거의 사회적 그루밍 기능을 일부 대체하기도 하고 유머와 그루밍 모두 쾌감을 통해 행동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유머의 핵심 기능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도구이자 갈등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가져요.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도 긴장 완화와 관계 유지에 활용이 되더라. 결국 뒤에는 부연 설명이 쫙 붙긴 했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유머는 진화적 이점을 가진 행동이고 비용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다.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잘 잡아주시면서요. 자, 유머는 협력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화한 사회적 장치랍니다. 요 양갈게요. Humor evolved 진화했어요. 진화했어요. 왜? 사회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야. 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이점이 비용보다 더 크니까 진화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유머는요. 진화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회적 이점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이점의 예시 쫙 나오네요. 뭐 한답니까? 협력을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이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소한 비용보다 뭐해요? 더 커요. 너무 중요한 동사 체크할까요? 뭐뭐보다 크다라고 해서 outweigh라고 하는 동사 챙겨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점이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유머는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좋아요. 자, 빈칸픽으로 1번입니다. 선생님이 전체 내용구조 분석에서도 결국 유해가 핵심이다 라고 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다윈은 말했습니다. There must be, 자, 강한 추측의 must죠. 틀림없이 뭐가 있을 거야? Some sort of evolutionary advantage, 진화적인 이점이 있을 거야. 진화적인 이점이 있을 거야. 뭐와 관련된 humor, 유머와 연관된 진화적인 이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indeed, 실제로 뭐처럼 보입니까? 인간들은 그 유머를 갖다가 발달시킨 것처럼 보인답니다. 바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수많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very few negative ones, 부정적인 특성은 극히 적기 때문에, 즉 긍정적인 특성, 이점이 있으니까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이 진화적으로 발달하는 거야. 굉장히 핵심적인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빈칸 예측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엇벅갑니다. Laughing,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the noise, end를 기준으로 새로운 절 시작되죠. 주어 어떻게 됩니까? The noise부터 created by laughter, 이렇게 주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자, 웃음에 의해 만들어진 소리니까 지금 PP 덩어리에 수식 받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얘를 주어로 하면 동사 자리에 might have PP 구조 나왔습니다. 자, might have PP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자, 뭐 했을지도 모릅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make가 또 오형식으로 기능하면서 목적어 자리에 우리의 초기 조상님들 나왔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vulnerable이라고 하면서 형용사 나왔습니다. 조상님들로 하여금 vulnerable to는 뭐뭐의 취약한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도 중요하니까 챙겨 드십니다. 취약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웃음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며 웃음에 의해 생겨난 소리로 인해 초기 조상님들이 포식자에 취약해졌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들보다 이점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be outweighed by라고 해서 뭐뭐

이전보다 더 크다란 뜻을 가진 outweigh가 수동태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해석까지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더 좋겠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갈게요. 유머가 갈등 상황에서 유용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게 유머가 가진 이점 중에서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이점을 발휘하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캐치해서 우리말로 서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거든요. 볼게요. 유머는 실제 공격이 아닌 가짜 공격이나 농담의 형태로 갈등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긴장을 완화하고요. 체면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끔 한답니다. 좋아요. 핵심어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형태로 내가 서술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엑서사이즈 7에 해당하는 달러화를 소재로 한 지문 기억나시지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OX 답 생각하셔서 얘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나긴 여정, 틀리기 쉬운 유형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니 테스트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학습 필요한 친구들 문제 꼭 풀어오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내신 대비 열심히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내용 정리했고요. 그 내용 토대로 이번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아마 문제 한번 다 풀고 오셨을 테니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요 문항들에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이 가치중립성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문항에 대한 요 내용에 대한 문항들이 좀 쉽게 출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학교 수업에 집중해서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공부하되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생활과 윤리 이전 교육 과정이죠. 이 생활과 윤리의 대단원 4단원의 소단원 1단원에 딱 그것만 풀어보세요. 그것만. 수능특강 같은 교재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비교해 놓은 문항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선택지가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 한 번씩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의 기본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이제 문제 발문에 보통은 사상가면은 사상가의 입장이라고 주는데 여기는 그냥 가나의 입장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냥 가와 나를 읽고서 내용을 판단하고 선택지를 판단하는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가를 보니까요. 원형 과목인 파놉티코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교재 한번 쭉 훑어보셨던 분들이면 이해하실 건데요. 이 파놉티콘, 교재에도 한번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파놉티콘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양적 공리주의 주장했던 벤담이 강조했던 이 표현인데요. 파놉티콘. 말 그대로 원형 과목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교과서 같은 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원형으로 생긴 이 여기에 과목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목이 있고 이제 막 이 수영자들이 누가 감시하고 있느냐 요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감시하는 그죠? 감시하는 줄도 모르게 감.

당하는 뭐 그거 그 원형 감옥에 파놉티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죄수는 감시자를 볼수 없지만 감시자는 죄수를 볼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 내용에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정보화 사회에 적용시키고 있죠. 이게 전자 파놉티콘의 도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결국 이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의 뭐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쓰든 뭐 댓글을 쓰든 뭐 SNS 활동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기록에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존재가 뭐 특히 정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존재들이 이제 우리의 사생활을 이제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전자 파놉티콘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어쨌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과학기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죠. 부작용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 자, 나를 보니까 유전자 강화 기술은 이라고 유전자 강화 기술 유전자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전자 강화 기술이에요. 강화 기술. 무생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 세대의 자율성 침해와 계층 간 유전적 격차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전적 격차에 따른 차별 문제 생길 수 있겠죠. 왜냐면 유전자 강화 기술이 뭐 그냥 공짜는 아닐 거니까요. 무료는 아닐 거니까 이제 계층에 따라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굉장히 좋은 뭐 우수한 유전자를 다 가지고 막 자식을 낳는다든지 뭐 이런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역시나 과학기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부작용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과학기술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 충분히 제시문에 나와 있죠? 이 파놉티콘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여러분들의 사적인 뭐 SNS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활동들을 이제 인터넷에는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죠? 뭐 밖에서 막 혼자 있을 때는 뭐 사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인터넷상에서는 흔적을 계속 남기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 자, 두 번째. 과학기술의 활용이 인간 존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 존엄성 훼손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 강화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 바탕이 되고 있는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이라는 것이 상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충분히 맞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디귿. 과학기술이 갖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반성적 사고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인 입장들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고요. 자, 리에. 가와 나의 입장에서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과학기술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부작용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둔 입장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입장이죠. 그래서 올바른 태도이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갑을 보니까요. 과학기술자의 책임은, 오! 누구의 책임? 과학기술자의 책임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이거. 과학기술자의 책임은 실험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준수와 같은 내적 책임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내적 책임에만. 그렇죠? 어떤 과학기술의 연구 과정 속에서 어떤 객관적인 탐구 방법을 사용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그것을 막 검토할 어떤 의무라거나 표절하지 않을 의무, 뭐 이런 것들, 내적인 책임에만, 윤리적 책임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뭘 지금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과학기술자가 외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죠. 외적 책임 안 져도 돼요. 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을. 과학기술자의 책임에는 내적 책임은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외적 책임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윤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기술의 활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책임, 그죠? 이 사회적 책임도 져야 돼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요두 입장을 비교하면 될것 같고요. 자, 1번. 과학기술자는 표절 및 날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요게 바로 뭐예요? 내적 책임이 되겠죠? 내적 책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2번. 과학기술자는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책임?

활용이에요, 활용. 그죠? 활용에 대한 책임, 외적 책임이겠죠? 외적 책임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봤어요. 자, 3번. 과학기술자는 이론의 객관성 확보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론의 객관성 확보라는 것. 아까도 설명했죠? 무슨 책임? 내적 책임. 그죠?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맞네요. 그럼 기억니은, 1, 2, 3번 다 맞고. 자, 4번.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외적 책임이 되겠죠? 이 외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연구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윤리적인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둘다 내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 타당성과 어떤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건 옳지 않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5번. 각가을의 공통점이죠. 과학기술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져야 한다. 뭐 되게 중립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는 나타내주지 않았고요. 그냥 책임을 져야 돼라고 했으니까요. 뭐둘다 내적 책임 있고 내적이고 외적인 책임 있다라고 했으니까 둘다 동의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자, 갑을 보니까요. 기술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가치 있는 것이다. 무슨 가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딘가에 쓸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것 같죠? 자, 그러나 그 어떤 놀라운 힘과 위대한 능력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 어허! 무슨 말한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떻게 활용될지는 과학기술 자체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학기술이 어떻다? 같이 중립적이다. 기술 자체는 선과악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갑의 입장은요, 과학기술이 기술이라는 것이 중립적이야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네요.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을. 오늘날의 기술은 단지 하나의 사실이거나 수단이거나 방법이 아니라 기술은 선악의 기준이고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나름대로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요. 현대인에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술이 가치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네요. 반대 입장이 나와 있었죠? 자, 그럼 요 내용 토대로 선택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기억. 기술 자체는 선악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맞죠?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야.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일종의 수단에 불과한 거야. 선악의 가치 판단? 그런 거 내포되어 있지 않아. 자, 니은.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은, 활용이에요, 활용. 여러분. 바람직한 활용입니다. 그죠? 기술 자체가 아니고요. 기술 자체의 성격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가 아니죠. 이제 갑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술 자체가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고서 좋은 결과를 내든 나쁜 결과를 내든 그건 누구의 책임이다? 사용한 사람의 고찰이고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기술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죠? 자, 디귿. 기술을 참과 거짓의 사실 판단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정답이죠? 어디가 포인트예요? 대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판단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갑의 입장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게 을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리에 기술 자체는, 여기도 주의하세요, 여러분. 기술 자체는, 그러니까 요 표현에 주의해야 돼요.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 기술 자체, 뭐 기술의 활용 뭐 이런 식으로 이 표현들을 주의하세요.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갑의 입장이고요. 을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자, 4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사상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 잘 보세요, 여러분. 괜히 막
문장 안 보고 그냥 제시문 갔는데 막 읽다가 도대체 누구지? 누구지?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그게 사상가의 입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지어낸 거일 수도 있으니까 꼭 좀, 좀 문제를 꼭 읽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오! 이미 나왔네요.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거 우리 자료에서 봤었죠? 기술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선악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주장했던 사상가? 야스퍼스. 우리 독일의 사상가였던 야스퍼스. 자,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이므로, 나왔네요. 공허한임. 비어있는 힘이다. 즉, 어떤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입니다. 그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 기술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은 인간이 부여한 거예요. 그죠? 자,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조건에서 기술이 만들어지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스퍼스 입장이 나와 있고요. 자, 기억 볼게요. 기술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도구이다. 요게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야스퍼스의 주장이었죠? 자, 기술은 선하거나 악하게 활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여러분? 표현 어디에 주목하면 돼요? 활용, 활용.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야스퍼스가 중립적이고 선악 판단이 안 된다 했던 건 기술 자체입니다. 기술 자체는 선악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기술을 누군가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활용했어요. 그러면 그 활용한 것에 대해서 선하게 활용됐는지 악하게 활용됐는지는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자, 디귿.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검토와 성찰이 요구된대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엄청 포인트 잘 잡아드렸죠? 뭐에 대한 검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검토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뭐가 필요하지 않은 거다. 기술 자체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술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탐구되면 그만이야. 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자, 리의 기술의 활용 방안인 기술 스스로 결정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공허한 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말 그대로입니다. 이 활용 방안이나 어떤 기술의 활용 목적이라는 것은 절대 기술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5번 가볼게요. 자, 가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여기도 가나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 우리는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보아야 한다.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한 문장으로 지금 과학기술 지상주의를 보여줬죠? 네. 그냥 과학기술 지상주의예요.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나와 있고요. 자, 나, 그럼 여긴 뭐 있겠어요? 과학기술 혐오주의 일단 나와 있겠죠? 뭐 지상주의 나왔으니까. 자, 과학기술 혐오주의의 관점에서, 혐오주의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보아야 한다. 역시나 그냥 과학기술 혐오주의라는 개념을 써서 보여줬어요. 대놓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기술 지상주의가 뭔지, 혐오주의가 뭔지 특징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면성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술 지상주의를 안 써주고 막 풀어서 써줘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또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서 그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갖고 막 선택지를 고르는데 이렇게 개념을 써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신 시험에 볼때 기술 지상주의가 뭔지, 혐오주의가 뭔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는 잘안 나오긴 할 거예요. 자, 1번. 자, 가. 기술 지상주의예요. 자,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가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 지상주의 입장 맞죠? 네. 맞아요. 무한한 행복. 계속해서 인류는 발전할 수 있어. 과학기술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본다. 이것도 역시 기술 혐오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었죠? 결국 뭐 1번에서도 우리 봤듯이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이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혜택의 결과물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이 과학기술 자체가 그 모든 현상들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쪽은 그 모든 문제들을 과학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충분히 맞는 표현이겠죠. 자, 3번. 가와 비교하여 나는 결국 나의 입장을 찾는 거죠. 나의 입장을 찾는 건데,
과학기술 혐오주의. 자, 과학기술이 가져온 폐해에 더 주목해야 한다. 요게 과학기술 혐오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 전제이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답이 없었죠? 자, 4번. 나와 비교하여 가는 결국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특징.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혜택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정의.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과학기술을 가치중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게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죠. 이렇게 개념을 대놓고 주면 이 개념이 뭔지 알아?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혀 무관한 선택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지상주의든 혐오주의든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성 논쟁과는 다른 류의 내용인 거예요. 다른 류의 내용. 그죠? 그래서 가치중립성 논쟁이면 이렇게 안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어쨌든 과학기술 지상주의도 과학기술의 혜택에 초점을 둔 입장, 그리고 기술 혐오주의는 부작용에 초점을 둔 입장.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표현이랑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XX. 아마 요 개념을 알고 있니? 요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인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볼게요. 자,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가를 보니까요.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미 여기서 판단했어요. 무슨 입장?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입장이네요. 요거는. 따라서 윤리적 평가를 명분으로 연구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맞죠? 이 연구의 자유라는 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논리가 그대로잖아요. 기술 자체는 좋은 기술, 나쁜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을 연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제재, 윤리적인 평가 이런 것들 연구 자체에는 들이대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한 책임 역시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과학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의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말 자체, 활용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결과에 대한 선악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쁘게 판단했으니까 책임을 지라고 하겠죠.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네요.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어. 그러면 가의 입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과학기술의 중립성. 그럼 뭐 당연스럽게 나는 과학기술이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겠네요. 자, 나, 과학기술은 그 자체에 이미 좋은 혹은 나쁨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말했죠? 예. 네. 그래서 좋은 과학기술, 나쁜 과학기술, 야, 미사일이 어떻게, 핵폭탄이 어떻게 좋은 과학기술이야? 어떻게 중립적이야? 이거 애초에 만들 때부터 나쁜 과학기술이라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기반하여 연구에 대한 통제도 필요합니다. 그죠? 자유롭게 모든 걸 연구할 수는 없어요. 핵폭탄 연구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제재가 필요한 거고요.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누가? 과학기술자가. 요게 포인트죠. 과학기술자가 활용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 외적 책임이죠. 외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자, 우리는 나의 특징을 찾는 거니까요. 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음이죠. 나를 찾는 거예요. 나. 자, 두 번째.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통제해야 되죠. 왜냐하면 좋은 기술, 나쁜 기술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 세트. 과학기술 활용. 그죠? 활용에 대한 과학기술자의 누구의 책임? 기술자의 책임. 기술자의 외적 책임이겠죠? 활용에 대한 책임이니까 외적 책임 강조하는 정도 당연히 높음이겠죠. 그러면 낮음, 높음이니까요. 기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추친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과 연구 목적 설정 및 활용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오, 그러니까 정당화 과정이라는 건 이거겠죠.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내적 책임이 적용되는 그 과정들. 대표적으로는
뭐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개발되려면 이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통해서는 수행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과학기술을 뭘 갖고 연구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관찰과 실험이 대표적인 과학적인 방법이고 객관적인 탐구 방식이에요. 누가 부정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통해서 수행되어야 하겠죠. 요게 바로 과학기술의 객관성을 확보해 줄수 있는 하나의 탐구 방법이 되겠죠. 자, 2번 원자폭탄 개발이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논의는 기억에 해당한다. 요거는 기억이 아니고 니은에 해당되겠죠? 왜요? 원자폭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연구 목적을 설정할 때,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결국 고민하게 되겠죠. 아니죠. 개발이 허용되어야 하는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연구 목적을 설정할 때 고민하게 되겠죠. 틀렸고요. 자, 3번 니은은 요거는요, 특정한 가설이나 이론이 객관적 지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바로 정당화 과정이죠. 틀렸고요. 자, 4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니은에 해당한다. 뭐 정답이 되겠네요.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줬네요. 그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 이때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죠. 올바른 태도를 위해서. 자, 5번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억에는 절대 주관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안 들어간 게 맞죠? 그래야 객관적인 어떤 타당한 이론이 등장할 수 있을 거니까요.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니까.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현대 기술은 자연의 이치는 인간 힘의 범위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 자체에도 엄청난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냥 뭐 사실적인 이야기네요. 이것만 보고 판단하긴 좀 그렇죠? 자, 이에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기술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느낌 오시죠, 여러분? 현세대로 한정하는 누구? 전통적인 윤리관.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새로운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지구적 조건과 종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요나스. 딱 봐도 요나스죠? 자, 선택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강조해 드렸고, 출제자분도 중요라고 써두셨네요. 자, 기억. 인류의 존속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호혜적 책임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호혜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에요, 이거? 전통 윤리학적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인간에게만 윤리를 실천해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 호혜적, 상호혜택이잖아요. 내가 의무를 실천하고 너도 나한테 의무를 실천해 줄때 윤리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히려 현세대, 미래세대, 이 미래세대라는 것은 일방적 책임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한 여기도 틀렸어요. 세대의 간도 틀렸죠? 네. 왜요? 미래 세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래 세대는 책임의 능력이 없는 존재. 그래서 누구만 책임 능력이 있다? 현세대 인류만이 책임 능력이 있다. 따라서 현세대 인류가 일방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게 요나스였던 것이죠. 자, 니은. 인간의 책임 대상에는 이성적 존재뿐만 아니라 비이성적 존재도 포함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현세대 인류를 나타내는 표현일 거고요. 넘어가서 어디도 자연 생태계도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인간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요나스가 말했던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책임. 다시 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전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요나스는 강조하고 있었죠. 자, 틀렸고요. 자, 1.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의 의무는 인간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맞죠? 인간만이, 현세대 인류만이 책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누가
현세대 인류가 책임의 의무, 책임의 당위를 짊어져야만 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요나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세대 인류의 실존과 존속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또한 현세대 인류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죠? 자, 다음 64페이지의 서답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과학기술 혐오주의가 비판받는 지점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라고 했어요. 결국 비판점 고르라는 거죠. 각각의 입장들이 기술, 지상주의, 그리고 혐오주의 비판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구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 선생님이 사전에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외웠어. 그래서 외운 걸 쓰면 뭐 괜찮은데 내가 미처 못 외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추론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최소한 여러분 이 입장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장을 비판하시면 됩니다. 주장. 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주장이 뭐였어요? 과학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요게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비판하면 돼요? 반대로 비판하면 돼요. 과학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아주 쉽게 비판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반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뭘 비판하면 되냐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근거를 비판하시면 됩니다. 근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과학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주장한 이유, 과학기술이 무한히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비판해 주시면 되죠. 과학기술은 무한히 발전할 수는 없어. 현대사회도 봐봐. 과학기술이 무한히 발전했다면 인간 수명이 이미 막 100살, 200살이 되어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어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상대의 입장에 주장을 비판하거나 근거를 비판하면 돼요. 됐죠? 아주 간단해요. 자,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게 주장이죠. 그럼 어떻게 비판하면 돼요? 아, 야, 무한한 행복을 어떻게 누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다니까.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잖아. 라고 비판하면 됩니다. 자, 반면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과학기술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과학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된다는 관점이다. 그럼 어떻게 비판하면 돼요? 아니야, 행복한 점도 있잖아. 이렇게 비판하면 되죠. 진짜 간단해요. 자, 그래서 예시 답안 한번 볼까요?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기술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가장 전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외우지 못했을 때, 뭔가 떠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정답, 비판점을 떠올릴 수 있는 팁을 드린 거예요. 자, 반대로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과학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혜택과 성과를 무시하고 있다. 그죠? 혜택과 성과 있잖아. 말할 수 있겠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과는 여부에 대한, 그죠?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과 과학기술 연구 목적 설정 및 활용 과정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네요. 제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다루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문제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문제에서. 왜냐하면 녹여서 다 가르쳤기 때문에.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과학기술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과 연구 목적 설정 및 활용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아까 우리가 봤던 제시문 그대로죠? 자, 먼저 정당화 과정은 과학기술의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인 탐구 방법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연구 목적 설정 및 활용의 과정은 과학기술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런 데서는 당연히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과학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죠? 인류의 행복이라는 어떤 궁극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이 이끌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서술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의미를 끌어내시면 돼요. 자,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은 관찰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선 안 되겠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개입되는 순간 연구 결과라는 것 자체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비교하여 과학기술의 연구 목적 설정 및 활용의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사회적 필요와 요구 등이 반영됩니다.

수 있습니다라는 거, 뭐 당연한 이야기들. 자, 30. 아, 3번.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나스는 인간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를 예측할 때는 좋은 결과, 즉 희망보다는 좋지 않을 결과, 즉 뭐예요? 공포, 그죠? 공포를 주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포의 발견수를 주장하였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공포 들어가면 되겠고요. 뭐 사실 이 문장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뭐 공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좀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 같으면 낼것 같아요. 저 같은 악명 높은 내신 시험 출제자는 뭐 이런 거낼수 있겠죠. 뭐 논거 구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공포의 발견수를 토대로 미래 사회를 예측했잖아요. 그죠? 예측한다는 내용은 여기까지 나와 있죠. 예측하는데, 예측한 거에서 우리는 왜 의무를 끌어낼 수 있느냐, 그 연결고리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뭐예요? 예상했어. 근데 현 세대 인류만이 그 책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요게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논거 구조를 촤르륵 쓸수 있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뭐 여기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자, 전통적인 윤리학과 비교하여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가지는 특징을, 책임의 대상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라고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첫 번째, 전통 윤리학과 비교하여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가지는 특징이 두 번째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책임의 대상을 중심으로 서술하래요.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겠어요? 3번. 그죠? 책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겠죠. 요나스에게 있어서 책임의 대상이라는 건현 세대 인류와 미래 세대와 그리고 자연 생태계, 이거겠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가지는 특징은 현 세대에 대한 어떤 호혜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일방적 책임까지도, 비호혜적 책임까지도 주장했고 있다라는 점, 이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 요게 한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가지는 전통 윤리학에 비교한 어떤 특징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언급해주면 좋겠죠. 정통 윤리학은 뭐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학인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책임의 범위를 비호혜적이고 뭐 이런 비호혜적인 책임까지 확장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전통적인 윤리학이 인간의 책임 범위를 현 세대로 한정하였다면, 즉 호혜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책임의 대상에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포함함으로써 책임이라는 것에 일방적인 어떤 책임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만점이 되는 거죠. 자, 4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준수뿐만 아니라, 이거 뭐예요? 내적 책임이네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까지, 이거 뭐예요? 외적 책임이네요. 그죠?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한 어떤 과학 기술자는 자신은 원자폭탄 개발에만 참여했을 뿐, 실제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치인이므로 자신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뭐 대표적인 여기 과학기술자는 뭐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들이 되겠네요. 자,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외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의 주장은 결국 과학기술자는 내적 책임도 져야 하지만 외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는 입장. 그럼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입장까지도 이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구체적 예시를 한 가지만 쓰세요. 아까 내적 책임이 나와 있었는데요. 뭐 표절하지 말고, 뭐 위조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정당화 과정을 거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위조금지, 날조금지, 표절금지 등등 가장 간단한 거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번. 나가 주장하는 과학기술자의 책임 범위를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이란 용어를 반드시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런 개념들을, 아까도 말했죠, 제가? 이게 알려줄 때도 있거든요, 문제에서. 근데 이 특히나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되게 좋아요. 특히 서술형 문제 같은 거낼때 개념의 정의를 물어보는 게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출제자 입장에서. 그래서 개념의 정의를 서술하세요, 이것만으로 이미 1, 2점 딱낼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뭐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뭐 3점, 뭐 이런 식으로 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정의는요, 꼭 어지간하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그죠? 뭐 책임 범위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둘다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죠? 나는 과학기술자의 책임 범위에는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데 아까 제시문에는 요 표현을 안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요게 뭐고 요게 뭔지 아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등은 도전 문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핵심 쟁점 고를 때는요, 언제나 여러분, 그냥 갑과 을의 입장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주의 깊게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깊게. 자,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기는 뭐 쟁점이 있을 수가 없죠. 팩트니까, 이거. 자, 과학기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주장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갑의 주장이었어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죠? 근데 뭔 책임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일단.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했어요? 동의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에 동의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과학기술자의 책임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의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책임에는 연구윤리 준수는 물론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뭐 주장했어요, 이 사람? 이 사람, 내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데 과학기술자가 외적 책임까지도 져야 돼. 뭐이 주장을 한 거네요. 그래야만 과거에 비해 확대된 과학기술의 영향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갑이 뭐 하나에는 동의할 수도 있고, 둘다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 입장을 잘 찾아야 돼요. 아닙니다 했죠? 뭐가 아니고 뭐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분명히 을은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했어요. 과학기술자에게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 연구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오! 활용에 대한 책임은 없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네요. 과학기술자의 책임은 연구 윤리를 지키며 객관적 지식을 발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즉, 내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 을도 동의하고 있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지금 쟁점이 뭐겠어요, 당연히. 과학기술자가 외적 책임을 져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게 과연, 이게 바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 거안 읽어도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미 쟁점 찾았잖아요. 확실하게. 정답 어디에 있어요? 5번에 있네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이 외적 책임 져야 하는가? 과학기술자가. 요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기술에 붙들려 있다. 요거 표현 우리 봤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술에 붙들려 있다는 게 뭐예요? 기술에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에 우리를 막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자체가. 즉, 누구의 주장?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은 다른 폐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누구? 하이데거. 자, 최악의 경우는 기술이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됐죠? 그러니까 이 탈은폐의 한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인지에 따라서 어떤 전통적인 기술이냐, 혹은 근현대적인 어떤 기술들이냐, 그 기술의 어떤 분류에 따라서 하이데거는 이 탈은폐의 방식이라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라는 것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때문에? 기술 자체 때문에. 됐죠? 자, 하이데거죠? 하이데거.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기술은 인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하이데거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그냥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기술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없겠어요? 그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냥 뭐 하이데거 입장과는 크게 무관한, 그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선택지 1번. 자, 2번. 기술의 본질에 대하여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맞죠? 이게 바로 하이데거의 주장이에요. 기술의 본질이 있어. 그게 바로 탈은폐야. 어떤 자연에 숨겨진 모든 어떤 원리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 그게 바로 기술의 원리이고, 이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전통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자연을 활용해 왔는데, 그 자연을 대하는, 그죠?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는데, 변질되었다 이거죠, 결국. 자, 3번. 기술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거 틀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하이데거도 여러분, 기술이라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 탈은폐라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라는 것을 인간이 부여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탈은폐라는 것 자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예시를 들어드리기도 했지만, 뭐 돛단배, 결국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뭔가 바다를 건너기 위한 목적, 인간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거를 달성해주기 위한 하나의 기술로서 탈음패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됐죠? 어떤 기술 자체의 어떤 가치나 기술 자체가 인간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힘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야스퍼스가 말했듯이 공허한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허한 게 아니에요. 자, 4번. 기술이 인간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을 때 맹목적으로 이끌려갈 수 있다고 했죠. 자, 5번. 기술은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틀렸죠. 기술 자체가 인간의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오히려 야스퍼스와 같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선택지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요.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여기 이미 뭐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누구? 요나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나스의 공포의 발견술이 나와 있네요. 자, 요나스이고요. 자, 선택지가 길쭉길쭉하네요.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의 책임의 의무는 나쁜 결과를 의도한 기술에 대해서만 부과되는가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요나스가 말했던 책임의 성격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게 된 어떤 결과물, 나쁜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사후적 책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모두 예측해서, 최대한 예측해서 방지하려는, 예방하려는 차원의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래서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나쁜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 자, 2번.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세대. 이거 누구예요? 미래 세대가 되겠죠, 이거. 미래 세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현 세대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냐? 틀렸죠?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요? 현 세대 인류만이 그 책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3번.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과는 다르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일방적이냐? 둘다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호혜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윤리를 실천해주지 않는다. 의무를 실천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래 세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요. 자연이라는 존재는 뭐 당연히 도덕적 행능력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책임을 져줄 수가 없죠. 자, 4번 책임윤리는 행위할 것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고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만을 명령하느냐라고 했는데요.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뭐라고 해요? 사후적인 혹은 인과적인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위해야 될 것, 행위할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견적인 책임이라고 하죠. 예견적인 책임, 그죠? 그래서 둘 다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여기서는 행위한 것에 대한 인과적 책임만을 명령하느냐라고 했으니까요. 자, 5번. 과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간의 윤리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미래 세대와, 그리고 미래 세대 존속과, 그리고 자연 생태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번. 자,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칼럼 쭉 읽고서 선택지 골라내면 되겠죠, 여러분? 아주 쉬운 문제. 자,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정책 결정에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의 참여가 모두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존재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판단해야 된다는 거겠죠. 과학기술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죠? 발전될 수 있도록. 다만, 정부나 기업이 재정적 지원을 명분으로 과학기술 연구에 지나친 간섭은 안 돼요. 그죠?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연구 환경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죠?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나친 간섭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과학기술자의 연구의 자유 및 학문적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어떤 개입, 어떤 외적인 뭐 억압, 뭐 정치적인 개입, 뭐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제 연구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한다.

0: 라고 하네요. 그죠? 근데 최대한, 그러니까 연구자의 어떤 자유는 보장하되, 어떤 나름대로의 이 연구 과정에 대한 참여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너무 지나친 간섭은 배제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번. 기업의 과학기술 연구 지원은 부작용만을 낳는다. 아니죠?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과학기술 개발에 정부의 참여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든 시민이든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과학기술자의 연구 자유는 지켜져야 할 가치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죠. 자,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는 전문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왜곡은 포용될 리가 없겠죠. 네, 그죠? 어떤 경제적인 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내적 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쭉 풀어봤고요. 이제 과학기술 윤리에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가치 중립성 논쟁. 좀 고민해 볼 법하죠? 어떤 과학기술 자체라든지 활용 결과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셔야 될것 같고요. 요나스의 책임 윤리도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면서 역사의 내용을 촘촘하게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요한 거 무엇이냐? 바로 후삼국 통일의 과정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태조 왕건이 실시한 정책과 관련된 자료래요.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하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왕비가 29명이나 되는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관리에게 사신관을 임명해 지방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해야지. 아, 사신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인 제도를 실시해야지. 여러분, 뭐예요? 바로 여기 개경에 호족의 자제 등을 여기 인질로 데려와서 있는 걸 바로 기인제도라고 합니다. 자, 마치 인질처럼 데려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호족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죠. 자, 이러한 정책들은 뭘까요? 바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정책이기도 했어요. 여기 이 지방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29명이나 되는 걸 보면 지방 호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러한 통합 정책을 썼던 것이죠. 자, 위 자료의 정책은 누구를 다스리기 위한 정책인지 쓰세요. 누구입니까? 바로 호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태조 왕건의 정책으로 바로 호족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일부 호족들에게는 왕씨성을 내려주기도 하고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러한 호족들을 견제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 자료를 보고 태조 왕건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정책들은 다 무엇이다? 호족을 감시 또는 견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족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이었죠. 그렇게 호족들을 잘 관리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안정된다라는 겁니다. 신라 말에 호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호족들은 스스로 성을 쌓고 자신들을 작은 왕으로 불렸던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호족들이 나도 왕 한번 해볼래 라면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러한 호족들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왕건이 이러한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아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호족들을 견제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호족을 위한 정책들을 쓰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려 초기에 실시한 정책이래요.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제 나라 초기에는요,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 왕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피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과거제, 그리고 노비안검법. 또 여기 보면 12목을 설치해서 12목의 관리를 보내라라고 합니다. 위의 정책을 처음 실시한 왕을 각각 쓰세요. 자, 그럼 고려의 왕 우리가 기억해야 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광종입니다. 광종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노비안검법을 실시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줬죠. 자,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공복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신하들에게, 관리들에게 멀리서도 다알수 있는 색깔 있는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혔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위계 질서를 잡고 서열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성종을 보면요. 성종하면 우리 같이 외워야 할게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한 거고요. 자, 그리고 국자감 기억하셔야 되는데 최고의 교육기관이죠. 자, 그리고 중앙정치기구로 이성육부를 두어서 우리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치를 하도록 했고요. 중요한 거 12목을 설치했다. 아까 문제에도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왕의 이름을 써본다. 과거제와 노비안검법은 누구다? 광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디귿에 나와 있는 거는 누가 될까요? 바로 성종이 되겠죠. 자, 위 자료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를 서술하세요. 자, 결과. 왜 이런 것들을 다 했을까요? 우리가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펼친 것이죠. 자,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어 뭐였다? 나라가 안정되었다. 자, 그냥 나라가 안정되었다 쓰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적어보래요. 만화로 보는 후삼국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후삼국 시대에 후삼국이 또 고려라는 나라가 하나로 통일하기까지의 그 과정 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견원은 후백제를 세운 사람이죠. 후백제 왕. 이곳 완산주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억울함을 풀겠다. 지금 후백제 건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 신라의 운수가 닿았으니 신하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고려의 항복하고자 하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유금필이라고 나오면서 이곳 고창에서 공산전투의 패배를 되갚아 주었다라고 해서 고창전투에서 백제를, 후백제를 크게 물리친 걸 말합니다. 자, 이거 과정을 우리 한번 다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창전투 나왔어요. 고창전투 후백제군에게서 승리를 거둔 거고요. 고려가. 그리고 나서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죠. 그리고 후백제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백제 통일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제일 처음에 가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고창전투 나오고, 그리고 신라가 항복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가, 다, 나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살펴주세요. 자, 2번 볼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인물 볼게요. 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누가 탈출했어요. 그리고 왕건에게 의탁하였습니다. 왕건은 귀부한

그를 크게 반기며 우대하였다고 합니다. 자, 왕건 고려에 투항한 거예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견원입니다. 자, 바로 후백제의 마지막에 이 왕권 다툼이 심해지죠. 그래서 아들 신검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 금산사 절에 가두게 됩니다. 자, 견원에 대한 내용 볼게요. 훈효 10조를 남겼다. 자, 이거는 바로 왕건이죠. 훈효 10조라는 거는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했던 이 10조. 그다음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었다. 이거는 바로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이야기입니다. 3번,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웠다. 그렇죠. 바로 3번이 되고요. 4번,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되었다. 경주의 최초의 사신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바로 저항 없이 신라가 고려에 항복했었죠. 그래서 경순왕을 이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고려 가가 민족 통합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랬더니 첫 번째, 발의 유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두 번째, 오랜 기간 적대 관계였던 누구? 후백제의 견원까지 포용한 일도 빠뜨릴 수 없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가왕은 누가 될까요? 바로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왕건의 업적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첫 번째, 흑창을 두었다. 맞아요.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흑창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고요. 강화도로 천도하였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 고려 시대를 쭉 가다 보면은 외세의 침략, 바로 몽골의 침략이 있었을 때 그때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3번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광종에 대한 이야기고요. 4번 고려 말 공민왕 때 바로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는데요. 고려 말 권문세족이라는 부정부패의 지배층이 있었어요. 자, 이 권문세족으로부터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한테 땅을 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비가 억울하게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풀어주기도 했던 그 기구를 말합니다. 공민왕 때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왕건에 대한 이야기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 한번 골라볼게요. 희랑대사는 화엄하게 조예가 깊은 승려로 후삼국을 통일한 누구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건 누구냐? 바로 왕건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인물은 왕건이고, 이 왕건의 스승인 희랑대사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두 인물을 표현한 문화유산은 각각 남한과 북한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상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희랑대사, 그리고 여기는 바로 왕건의 동상입니다. 왕건의 동상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데 이 태조 왕건의 모습이죠.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살짝 입고 있는 모양이 아니죠. 자, 이 청동으로 만든 건데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왕건이 쓰고 있는 게 바로 통천관이라는 건데요. 이 통천관은 황제들이 썼던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다. 자, 그 정도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왕건의 정책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노비안건법. 자, 노비안건법 하면 누구 생각해야 합니까? 광종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12목 이 키워드 나오면은 바로 성종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 사신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렇죠. 자, 사신관 제도 중앙의 높은 관리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호족들 관리해라. 자, 그러면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사신관 제도, 그리고 하나 더 했죠? 기인 제도,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활구라고 불린 은병을 제작하였다. 자, 이거는 고려시대 화폐처럼 사용했던 건데요. 바로 고려의 숙종 때이 활구라고 불린 은으로 만든 병, 입구가 넓다라고 해서 활구라고 불렸는데요. 이 은병, 호리병처럼 생긴 거를 제작해서 사용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문제.

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가라는 거는 자, 고려 제4대 왕입니다. 광덕 등 독자적인 연호, 연호라는 말 계속 나오죠? 뭐예요? 바로 해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 내용이 있고요.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함. 자, 여기서도 잘 모르다가, 내가 키워드가 지금 계속 힌트를 던져줄 때, 자, 여기 있는 키워드, 과거 제도, 처음으로 과거 제도 실시한 왕 누구지? 바로 광종이 되겠죠. 자, 그리고 관리의 공복을 제정함. 공복제도 통해서 바로 서열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도록 했죠. 자, 그러면 우리 가에 들어갈 내용, 바로 광종에 관한 내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노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노급은 바로 관리들이 봉급으로 받던 땅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신문왕 때 바로 이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훈요 10조를 남기는데요. 자, 훈요 10조라는 건 바로 왕건이 남긴 거죠. 나라를 다스릴 때 바로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라고 했던 거. 자, 3번 노비안건법. 그렇죠. 노비안건법이 바로 광종의 업적에 해당하고요. 전민변정도감 또 나왔어요. 이거 바로 고려말 공민왕의 개혁 정치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노비안검. 안검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잘 조사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을 풀어줬던 게 바로 노비안검법입니다. 정답 3번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 6번 볼게요. 다음 역사 다큐멘터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비를 안검하고 조사하여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가 있으면 양민으로 돌려놓도록 하시오라고 했죠. 이거 뭐예요? 바로 광종이 한 일이죠. 자, 그러면 광종이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광종이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광종. 왕권 강화를 도모하다. 이게 바로 1번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종 석영천도를 계획하다. 석영천도라는 거는 자,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라고 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묘청이라는 승려가 이제 이곳은 나라의 운이 다한 것 같아요. 우리 도읍을 옮깁시다라고 하면서 석영천도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자, 3번 태조 북진 정책을 추진하다. 태조 왕건은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이렇게 알리기 위해 바로 북진 정책, 옛 고구려의 땅들을 수복하려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4번 현종 지방 제도를 정비하다. 지방 제도 오도양계라는 행정구역을 다시 한번 정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22담로 우리 옛날에 22담로라고 우리 있었죠. 그리고 또 12목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22담로는 백제의 옛날 지방을 이렇게 잘 다스리기 위해 했던 것들 그리고 성종 때 바로 12목을 설치했다. 그것에 영향받아서 다시 한번 지방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지방제도 정비한 것들 그 이름들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좀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신하 신최승로 시무 28조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왕이 보니까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줄이고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말이고는 말이로군이라고 말한 이 왕은 바로 성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 일어난 사실 볼게요. 1번 상대등이 설치되었다. 상대등은요, 언제적 이야기냐면 바로 신라시대. 신라시대에 귀족회의가 있었는데 그 귀족회의 의장 우리가 상대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자, 이번에 12목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누구? 바로 성종 때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건의를 했고 또 12목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자, 3번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이건 바로 광종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종 앞에 있는 광종 때의 이야기고요.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거는요, 바로 통일신라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제시된 힌트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고려의 왕은 누구일까요? 자, 국자감 정비했고요. 건원 중보라는 우리 역사 최초의 화폐입니다. 자, 그리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했다. 자, 이거 어떤 왕이에요? 바로 성종을 말하죠. 그래서 정답 보면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광종하면 과거제와 노비안건법 떠올려야 되고요. 문종 때는요. 경정 전식과라고 해서 현직에 있는 관리들에게만 내가 봉급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경정 전식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예종 때는요, 어떤 게 유명했냐면 바로 윤관이라는 장수가 무엇을 했다? 바로 여진을 정벌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키워드 볼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건 바로 왕건의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꼭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웅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선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하루하루가 여러분들한테는 참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선생님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진짜 실제로 많아요. 네, 선생님도 이제 3학년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대하다 보면 네, 굉장히 밝게 근데 지쳐 보이는데 밝게 대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어른인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정말 친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다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태도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 태도가 훌륭한 사람들은 사실 뭘 해도 물론 어려움은 누구나 있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두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버티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에서 엉덩이 힘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요 인사말 가지고 왔어요. 자, miracles. 기적.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수능 대박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기적이라는 건 start,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된대요? Where quitting ends. 끝을 끝내는 거에서. 즉, 끝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포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기를 그만두는 데서 기적이라는 건 시작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배도 고프고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 막 길을 찾아서 인적이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아,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해서 그만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은 생을 마감했는데 사실은 정말 몇 발짝 더 가서 언덕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큰 마을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그만두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해주는 유명한 사람들이 조언들을 보면 그 지점에서 끝내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네가 원하는 것 이상의 걸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miracles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요 고비만 살짝 넘기면 그러면 또 아,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구나.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부하다 보면 또 고비가 있을 거야. 그 고비들을 하나하나씩 넘어가다 보면 인생에 여러분들이 또 지혜나 교훈들을 많이 스스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훈까지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인사면 준비해봤고요. 우리 오늘 네 개의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문제를 준비한 만큼 문제들이 뭐 쉽다면 쉽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특히 이제 선택지를 잠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특히 오답이 높은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비틀어. 근데 두 번, 세 번 비트는 경우들도 있어요. 뭘로?

이런 부정어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만들어요.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표현에 반대의 의미를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래서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선택장에 들어와 있는 거야. 정답이 아닌. 그래서 만약에 no guarantee에 no를 뺐을 경우 이 친구가 놓쳤을 경우에는 오답이 되는 걸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반대되는 의미의 선택지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을 유도하게끔 함정을 파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게 문장의 구조도 복잡하고 어떤 관용적인 어구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런 부정어를 넣는 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There is no guarantee that 뭐에 대한 보장이 없대요. 네, 이럴 거라고 보장 못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좀 잠깐 의미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that과 that이 겹쳐져서 나오죠? 어떤 것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The investment, 그 투자가. 어떤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다가 뭐 투자를 하나, 막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투자가 will necessarily be, 반드시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necessarily라는 단어가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반드시 된다는 거? be in forms of 어떤 형태로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이 의사소통이라는 뜻도 있고 통신. 통신 기술할 때그 통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이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s라고 나온 거 보니까 통신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communication 단수 형태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그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통신의 형태? 어떤 형태의 통신인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선행사는 설명을 받는 선행사는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이 될것 같다. 어떤 유의 혹은 어떤 특징의 이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뭔가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아마 통신에 대한 투자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통신이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조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 부정의 의미로 이렇게 부정의 의미. 를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One of factors.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나 보죠? 근데 그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떤 요인이야? Determining the use of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 통신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그건 바로 will be the kinds of investment. Investment 나왔습니다. 자, 뭐예요? 투자의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투자는 어떤 투자인데? Made in equipment and personnel. 어떤 장비나 아니면 장비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력, 인권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죠. 그 투자의 종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즉, 누가 그걸 만드는지. 그리고 what they expect in return. 그들이 무엇을 보상으로 기대하는지. 이두 가지에 따라서 이 보상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내용 뒤에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누가 만들고 그 투자를 했을 때 누가 만들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하는지 보상으로서 기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there's no guarantee that 어떠한 보장이 없다고요? The investment 그렇게 했던 투자가 반드시 통신의 형태 어떠한 통신의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나와줍니다.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 이유는요. The ownership of investment funds. 투자금이죠. 투자 자금의 소유주가 투자의 그 자신의 돈을 이제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신의 돈 누가 그것들을 만드는지, 투자를 하는지. 그죠? 자, 그 투자에 대한 그 ownership 이 소유권이 tends to be 어디에 있는 경우들이 어떤 경향이 있어요? In the hands 누구 손에 있어? The commercial organizations 중요한 거 나왔네요. Commercial 무슨 뜻이야? 상업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상업적인 조직의 손에 있는 조직의 상업적인 조직의 수중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는 일단 뭐야? 돈이 있는 자들이 할거 아니에요. 그 돈이 있는 자들이 누구란 이야기야? 그치. 상업조직이라는 얘기야. 상업적인 조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기업 같은, 돈이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상업적인 조직의 수중 안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부분에 강하겠죠,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업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건뭘 바라겠어요?

상업에 몸담고 있는 조직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기대하겠지.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modernization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mmunications, 이 통신의 infrastructure는 원래 통신 뭐 기반 시설을 이야기하죠. 사회 기반 시설을 infrastructure라고 이야기하죠. 통신 기반 시설의 현대화가요. Only takes place. 오직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On the basis of 무엇을 근거로? The potential profitability. 잠재적인 profitability. 수익성.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상업적인 조직, 이를테면 기업 같은 상업적인 조직들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중에 손에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 되면 수익이 남을 것 같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통신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걸 보장하지는 못해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take for example. 좋아, 예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Take the installation. 무엇을 예로 들어보죠? 설치를 예로 들어보죠. 자, 아까 통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통신 기반으로 한 어떤 예시가 되어야 되겠죠? 자, fiber optic communications. fiber optic이 광섬유의라고 나오죠? 자, 광섬유 통신 케이블을 아프리카 대륙에 설치한다라는 걸 예로 한번 들어보래요. 그러면 아프리카 통신 시설이 많지 않은 좀 열악한 그런 곳에다가 아프리카 전역에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 기반의 시설을 설치를 한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A number of African nations, 수많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요, are involved in,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the development, 그 개발에 관여를 하고 있으나, 그렇지만, as operational structure, 그것의 운영상의 구조는 will be oriented to, orient라는 게 여러분들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해설지에는 oriented to가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우선인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근데 어디어디를 향해 있다. 이 정도만 해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것의 운영상의 구조는요,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Oriented to those who can pay for access. 접근을 위한 지불을 할수 있는 그런 국가들. 접근이 뭐겠어요? 이용이죠.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낼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향해 있다. 국가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대부분의 이 기업, 이 상업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수익이 되는 자들에게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불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이용을 못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떤 통신을 보장하진 못할까? 못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수익을 낼수 없는, 다시 말하면 어떤 지불을 할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통신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볼게요. Many states, 많은 국가들은요, 어떤 국가들? They might wish to use it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자, 지금 이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통신을 많이 정말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 국가들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개발에 참여한다고. 그죠? 자, 근데, 아마도 바랄 그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교육과 정보에 이용하기를 바라는, 희망하는 많은 국가들은요, may not only find it. 아마도 뭘 알게 될까요? 예, too expensive. 그게 그 기술이 너무 비싸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but also simply unavailable to them. 그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이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 자신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 뭐, 그게 뭐, 지불을 너무 비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 시설이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것은 그들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정적인 부분이든, 다른 부분이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모든 이들을 위한 통신은 아니다. 이런 의미.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익을 지불할 수 없는, 수익을 낼수

demand 확실하게 좀 나와줍니다. 공동체 수요라기보다는 공동체 수요보다는 공동체 수요가 아니라 투자 기회에 의해서 주도가 될그 발전이라는 건 주도가 된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얘는 지금 뭐야?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어. 여기저기 나 이거 이용하고 싶어 라고 해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 기회, 예, 투자 기회. 수요보다 투자 기회가 뭐래? 주도가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투자 기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는 하나 이 수요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회, 즉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통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즉 수요를 충족시킬 통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다 옆에다 적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적어?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건 당연히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수요보다는 투자에 주도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마지막 부분을 읽어서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셨어도 충분히 정답을 고르는 데는 손색이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럼 보장을 할 수는 없다. Require minimal cost and effort to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통신? 지금 비용이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 2번. Are most appropriate for the majority of people.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는 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원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데. 왜 맞지 않아? 너무 비싸서. 아, 왜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통신의 형태가 반드시 될 거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o guarantee 때문에 이 대절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3, 4, 5번의 나머지 내용도 이렇게 한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lign in with. 자, 어떤 것과 같은 선에 있다라고 하면 부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에 부합하거나 어떤 요구에 부합하거나. 자, 뭐에 부합하는 통신이 만들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Current standards and global norms. 여러분들 현재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자, employ some of the most advanced technologies. 가장 발달된 기술의 일부를 사용하는 그 기술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Promote the commercial interest of companies. 기업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촉진시키는,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보장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익이 될 만한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수익은 촉진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no guarantee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10번도 빈칸의 위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빈칸이 어디 있어? 얘도 봐봐라. 구조가 어때? A가 아니라 B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 앞에 것이다,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거다라고 할때 앞에 부분에 빈칸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체 흐름과 반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과 대치가 되는 내용을 찾아서 그걸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그건 바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도 지금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근데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다.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첫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뭐에 관련된 거예요? City, 도시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바로 staying activity. 뭐가 중요한?

이 도시가 충분히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래서 Staying Activities, 머물러 있는 활동들이 많은 도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볼게요. 자, 도시의 질은요. 이 도시의 질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한 도시의 질은 It's so crucial.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적입니다. 뭘 위해서? For optional activities. 선택적인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 질은요. 그래서 쏘대꾸문입니다.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네, 선택적인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the extent of staying activities 머물러 있는 활동에 대한 범위 정도는 can often be used 흔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as a measuring stick 자 측정을 하는 막대기래요 측정의 하나의 잣대로 사용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뭘 위한 for the quality of the city as well as its space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의 질에 대한 도시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측정의 하나의 잣대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 도시의 질에 관련된 거야. 도시의 퀄리티, 질이 높으냐, 낮으냐를 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도시의 질은 바로 사람들의 staying activities.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활동에 따라 평가가 될수 있다. 질이 높으냐, 낮으냐가 평가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머문다라는 의미가 뭘까? 오랫동안 거기에 그 도시에 체류한다라는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staying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Many pedestrians in a city. 한 도시에 많은 보행자들이 있어요. Pedestrian이라는 단어가 밑에 주석에 나와 있죠.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 차안 타는 사람들, 자전거 안 타는 사람들, 보행자들. 자, 많은 보행자들은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are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반드시 뭐가 아닐 수 있어요? 지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정어랑 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necessarily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표현이 부분 부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시에서 많은 pedestrian이 있다고 해서 많은 보행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지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에 대한? 훌륭한 도시 질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도시의 질이 높으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더더 부연 설명 가볼게요. Many people walking around. 자,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can often be a sign. 오히려 뭐가 될수 있어요? 흔히 어떤 징후가 될수 있대요. 어떤 표시가 될수 있대요. 뭐의 표시? Of insufficient transit options. 많은 부족한 sufficient가 충분한이란 뜻이니까 충분하지 못한 불충분한 운송의 선택지에 대한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Transit은 사실 우리가 교통수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교통수단이 만약에 잘돼 있어 충분해 지하철도 있고 뭐 자전거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 그럼 사람들이 사실은 걸어 다니지 않겠지. 그런데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다면 뭐야 운송수단이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꾸 발로 걸어 다니는구나 다리로 걸어 다니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질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도시의 질이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혹은요 long distances between the various functions in the city 도시에서 다양한 기능들 사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이 사이에서 긴 거리에 대한 징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징표가 될수 있어? 충분한 운송에 대한 옵션이 없다라는 그런 징표가 될수 있고 아니면 긴 거리에 대한 징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학원까지 이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어. 근데 이 건물 사이를 여러분들이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아주 긴 거리를 걸어 다닌대요. 이거 역시 바로 뭘까요? 그치. 이 중간에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완만하게 혹은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긴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도시에 대한 질의, 그런 지표가 꼭 되지는 않는다. 뭐가요? Walking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Walking이 나왔죠. Staying과 Walking을 봤을 때 Walking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도시의 질이 Walking이 많다고 해서 도시의 질이 꼭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도시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징표도 될수 있어? 아, 이건 도시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징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자, 이두 가지가 지금 staying과 walking이 나왔어요. Conversely, 반대로 역으로라고 나옵니다. 역으로요, it can be claimed that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될수 있죠? A city in which 도시는 도시인데 in which many people are not walking
걸어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런 도시. 이 도시는요, often indicates, 흔히 나타냅니다. 그 city, 좋은 도시라는 걸요. 자, 걷는 것이 적은 그런 도시들이 오히려 어떻게? 좋은 도시라고요. 워킹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얘는 오히려 질이 낮은 도시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예시가 나와요. In a city like Rome, 로마 같은 도시에서는요, It is a large number of people standing or sitting in squares rather than walking. That is conspicuous. Conspicuous라는 표현이 여기 밑에 나왔죠? 눈에 띄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쓰인 구조가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을 넣은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은 로마 같은 도시에서 눈에 띄는 건 다름 아닌 가운데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로마라는 도시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뭐래요?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Standing or sitting in squares rather than walking. 걷기보다는요, squares, 광장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로마라는 도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Standing or sitting.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은 walking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서 있거나, 가만히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렇지, staying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taying을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뭐, standing, 서 있거나. 그 다음에 sitting, 앉아 있거나. 그러면 이 도시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는 도시가 오히려 좋은 도시의 질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staying의 기간이 올라가면, 가만히 있는 체류하는 기간.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하는 그런 기간이 올라가면 그러면 도시의 질은 올라간다. 요 얘기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죠? 볼게요. 자, it is not due to necessity. 자, 이렇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거야. 걷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 아니야? 피로해서가 아니에요. 서 있을 필요가 있거나 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읽으면서 위에, 이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내용보다는 어디를 더 봐야 돼? 맞아요. 이 이후를 더 단서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앉아있거나 서 있을까? Rather, 오히려 that, 이하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라의 법 비행국리니까. 자, it is hard, 어렵습니다. To keep moving in city space. 자, it to 가져진 조예요. 뭘 하는 게? Keep moving. 계속해서 도시 공간에서 움직이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도시 공간은 어떤 도시 공간이에요? With so many temptations to stay. 너무 많은 temptation이 뭐야, 여러분? 이거 모르면 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맞아, 유혹이에요. 유혹. 머물기에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는, 머물기 위해서,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머물러야 하는 그런 도시 공간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일이라는 건 어렵대요. 볼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때? 유혹적인 것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매력적인 게 많다니, 유혹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막 공연하는 사람도 너무 재밌고, 저기에서 막 그림 그려주는 사람도 너무 멋있고. 그럼 거기가 다 구경해야지. 앉아 있거나 서서 그거 구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keep moving. 계속해서 그 도시 공간에서 움직인다라는 건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라는 얘기야. 그럼 답 나왔는데? 자, 왜이 사람들은 앉아 있거나 서 있어요?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수적이어서가 아니라, 모이기 때문에 그곳이 너무 매력적인 곳이어서,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바로 그 내용이죠. 맞죠, 여러분? 자, 볼게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요. Are many new quarters and complexes. 사실 여기 주어와 동사가 지금 바뀌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강조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 In contrast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강조의 표현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자, 많은 구역이나 아니면 단지들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요. 그럼 대조적인 거니까 뒤에는 어떤 단지가 나오겠니?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단지나 구역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볼게요. That many people walk 나오잖아요. Many people walk through. 사람들이 걸어 지나다니는 곳들 혹은 단지, 구역이나 단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stop or stay in. 거의 멈추거나 아니면 머물러 있진 않죠.
이런 공간들이 대조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들은 뭐야? 빨리 그냥 사람들이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 공간이지, 거기 서가지고 혹은 앉아서 뭔가 구경하거나 뭔가 탐색하거나 이런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질이 낮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이 나왔죠. 자, 도시의 질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머무는 시간이나 머무는 공간이 많다면 그곳은 도시의 질이 오히려 사람들이 즐길 곳이나 사람들이 유혹하는 곳들이 많다라는, 즉 도시 질이 올라가는 높은 그런 도시라는 거고,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예, 그곳을 매력적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다? 예, 도시의 질로서는 낮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도시가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의미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택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매력적인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없어? 선생님, 제가 매력적이라는 단어, attractive? 뭐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는 없는데요. attract도 없고, attractive도 없고. 자, 비슷한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inviting이라는 표현 보이나요? invite는 초대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invite가 2학년이나 3학년 지문에서는 동사로 초청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뒤에 걸 목적어한테 투이하 해달라고 요청한다라는 ask의 의미. 네, 요청한다는 ask의 의미거나, 여기서처럼 이렇게 ing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매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appealing or 여기 있는 inviting. 이런 단어들이 매력적인, attractive의 의미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 city quality, 그 도시의 질이요. It's so inviting.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볼게요. Public spaces already occupied. 공공장소들이 이미 다 점령이 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야? 공공장소가 다 점령이 되어 있어가지고 서있거나 앉아있는 거야? 앉을 곳이 없어서, 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public transportation is not available. 대중교통들이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앞에서는 물론 대중교통이 나오긴 했죠. 뭐 교통의 그 운송의 그런 방식들이 여의치 않아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거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major tourist spots. 주된 이 관광 명소가, 관광 장소가 are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다. 관련 없고. 자, the city's administrative buildings, 그 도시의 행정 건물이 are concentrated,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여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뭐 행정구역 같은 데가 딱 모여 있는.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런 선택지들은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전혀 거리가 먼 애들이잖아요. 그죠? 매력적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Inviting이 무슨 뜻을 쓰였다고요? attractive, 매력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지문이나 선택지에서 조금 더 발전된 의미로, 더 나아가는 의미로 의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자꾸 기회가 될 때마다 단어들 좀 챙겨두시면 나중에 또 비슷한 이런 선택지에 나왔을 때 혹은 중요한 문장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잘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 역시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 어딨어? 여기 맨 마지막은 아니고 중반 정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기 지금 하나의 문장이고 중간쯤에 한번 끊기면서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있다라는 거 부연 설명이 되는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하트를 넣어놨죠? 중요한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문장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지면서 빈칸으로 부연 설명을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빈칸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볼게요. Because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Play a role, 어떻든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중간에 이렇게 낀 형용사의 의미만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해요? 상당한 역할? 아니겠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디에서?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의미는 내적인 과정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뭐와 뭐와의 관계예요? 환경이 어떤 의미 있는 내적인 과정, 내적인 과정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 어떤 처리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주변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ubjective experience and involvement. 자, subjective, 주관적인 경험과 and environment, 환경이 act as, 뭐로서 작동을 하게 돼요? a coupled system, coupled. 얘는 결합된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결합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결합된 체계로서의 act as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환경이 내적인 처리 과정이라는 게 아마 인간의 내적인 처리 과정인 것 같아요. 뭔가 사고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 내적인 처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 이두 가지가 어떻게? 그렇지. 하나의 결합된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메모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환경. 인간의 주변에 있는 환경. 외적인 환경과 그리고 뭐가? 주관적인 경험. 이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이 된 하나의 체계를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계속 보겠습니다. This coupled system. 이렇게 결합된 체계는요. can be seen as. 뭐로 여겨질 수 있죠? A complete cognitive system of its own. 그 자체로요. A complete. 하나의 완전한, 완성된 Cognitive, 인지 하나의 체계로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인지 체계. 그것도 하나의 완성된 인지 체계입니다. 그쵸? 요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어떤 체계를 만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요.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인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경험이 is extended into,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넓어지죠? The external environment. 외부의 환경까지 확장되어 넓혀지고 and vice versa.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환경, 외부적인 환경. 여기에 얘가 여기까지 확장이 되고 또 여기 서로 확장이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도 볼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its disciplinary objects such as institutional laws and equipment. 여기까지 한번 끊어 주겠습니다. 자, 제도적인 법이나 제도적인 법과 어떤 장치, 장비, 장치와 같은 disciplinary, 어떤 그 훈련의 그런 대상 혹은 규율적인 이란 뜻이죠. 규율을, 규율적인, 규제하는이라고 할게요. 자, 규제하는 어떤 대상, 개체를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은, 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런 외적인 환경은 어떻대요? becomes, 됩니다. mental institutions, 정신적인 제도가 됩니다. 자, 정신적인 제도가 된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본게 뭐야? 환경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인 경험이 환경에 또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인지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본게 바로 이 외적인 환경에 바로 뭘 가지고 있고, 제도적인 법이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규제하는 개체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를테면은 법이나 혹은 어떤 장치들, 사람들의 행동이나 아니면 뭐말 이런 것들을 사고들을 규제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 사람 여기 뒤에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법정에서 써야 되는 말이라던가. 혹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규제하는 어떤 개체를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된대요? 정신적인 제도가 된대. 자, 이것이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제도, 인지적인 체계 혹은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정신적인 체계는 바로 어떤 체계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좀더더 뒤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A subjectively held belief.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생각. 이 신념은 attains. 얻게 됩니다. The status of objectivity. 객관성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자, 봐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주관적인 게 객관성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할 때? When the belief is socially shared. 이게 중요하죠. 그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될 때요. 그러면 주관적인 그런 경험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 혹은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가 될 때, 두 가지가 서로 교류를 해서 만들어질 때, 얘는 뭐가 된다? 하나의 인지체계, 즉, 객관적인 객관성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단한 명의 인지체계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객관성을 얻게 된다는 건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여기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죠. Even if는 한번 끊깁니다. 쭉 가시다 보시면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Even if we are trained,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받는다 하더라도, 라는 얘기죠.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As hard-nosed healthcare. Hard-nosed는 엄격한이라는 뜻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혹은 이런 사람으로, 혹은 이런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여러분들 눈에 띄는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는

알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주도로 한 과학자래요. 데이터 기반의 과학자. 그건 뭐야? 어떤 자료나 객관적인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보는 과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과학자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연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결정, 결론은 are influenced by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요? Various institutional practices. 우리는 우리가 과학자라고 얘기했잖아. 데이터 드리븐한 과학자야. 데이터에 주도해서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루는 그런 과학자였다고. 그럼 데이터가 가장 1이 되어야 되잖아. 판단의 어떤 중심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제도적인 관행에 다양한 관행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그런 제도적인 관행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어떤 사고나 어떤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엄격한 이 건강을 관리하는 합리주의자, 의료 합리주의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의료 합리주의자로 우리가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no nonsense는 현실적인 이런 뜻입니다. No nonsense bureaucrats. 현실적인 관료이거나 정말 이렇게 관료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말 다 객관적이고 막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자야.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제도권 안의 관행들, 다양한 관행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들에 영향을 받는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y include. 그들은 포함합니다. Bureaucratic structures and procedures. 자, 그것들은 뭘 포함하느냐? 자, 관료제의 구조. 관료 구조와 그리고 절차들을 포함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다 외부적인 구조들이죠. 그리고, architectural design. 건축 디자인을 또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포함하고 계속 나오게 돼요. 자, healthcare institutions. 의료기관들, 의료기관의 건축의 설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rules of evidence and structure of allowable questions in a courtroom trial. courtroom trial이 법정 재판이 되겠죠? 자, 법정의 그런 재판에서 증거의 규칙, 증거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다거나 아니면 허용 가능한 질문의 구조. 그러니까 질문의 구조도 다 법정에서는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the spatial arrangement of kindergarten and supermarkets.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유치원의 공간적인 구조. 그리고 and a variety of conventions and practices. 다양한 관습이나 혹은 관행들 이런 것들이 designed to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To manipulate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설계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환경적인 요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슈퍼마켓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슈퍼마켓의 구조에 따라서 난 움직인 거야. 예, 그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 다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거다 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대에서, 옆에 있는 캔디 스탠드가 있어서 거기서 캔디를 더 사거나, 뭐 이랬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비가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독립적인 존재로 혹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 몸담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관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배경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쭉 예시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얘는 그냥 예시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빠르게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볼게요. 외부의 환경. 그 외부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야? 바로 우리가 봤던 이런 규율적인 개체들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를테면 뭐와 같은 제도적인 법이나 혹은 장치와 같은 이런 그 규율을 하는, 규제를 하는 그런 개체들을 갖고 있는 외부 환경들이 뭐가 될수 있다? 주변 환경들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정신적인 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제 정신적인 제도는 바로 뭐냐?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 보세요.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solutions, 해결책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해결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our decision makings and subjective experience라고 봤을 때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최종 판단, 그리고 해결책.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Serve as, 뭐로서의 역할? Advocates. Advocates는 여러분들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자, 독립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의사

의사결정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신적인 제도가 된다. 이런 독립적인 판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의 내용은 어려울 것 같고. 자, 관련 없는 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자, social experience within the cognitive system. 인지적인 체계 안에서 사회적인 경험들을 위치시킨다. 인지적인 체계 안에 사회적인 경험을 넣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역시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Comprise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구성한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그다음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our concept of subjectivity. 주관성에 대한 개념의 구성을 촉진시킨다. 주관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정? 네,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1번에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까지만 보셔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뒤에 있는 내용도 our solution and solutions 그 solution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decision making에 해당이 되니까 역시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의 빈칸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마지막에 있어요. But I believe.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마지막의 내용이 하지만으로 나오긴 했으나 이 마지막 부분이 전혀 뜬금없이 반전을 주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앞에도 뭐이기는 하지만 뭐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구조를 한번 여러분들 지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에도 뭐이기는 하지만 뭐입니다. 라는 부분, but을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Any attempt, 어떠한 시도도, 뭐 하려는 시도?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일반적인 방식으로 음악적인 행동 혹은 음악적인 지각, 인지를 모델링 하려는 시도예요. 모델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모형화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음악적인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음악적인 지각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의 샘플처럼 이렇게 모형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모형화를 하려는 하는 시도는요, is filled, 뭐로 가득 차 있어요? difficulties,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럼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죠. 음악을 지각하고 음악적인 행동을 하는 걸 하나의 모델링으로 하는 게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음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s filled with difficulties라고 얘기한 겁니다.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Models of perception, 이런 지각에 대한 모델에서는, 모형화에 관해서는 이란 얘기입니다. 자, 음악에 대한 지각을 하는데 그걸 모형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에 있어서 the question arises. 자, 어떤 질문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에 대한 문제요? Whose perception we are trying to model? 우리가 모형화하려고 하는 그 모형이 누구의 지각인지. 누구의 지각을 우리가 모형화할 것인가? 누구 걸할 거야? 누구 걸, 다 이게 일반적으로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도대체 누구의 지각, 누구의 음악을 인지하는 그 지각의 상태를 모형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비록, 뭐이긴 하나? We confine ourselves, confine, A to B가 되겠죠? A를 B에 한정시키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 한정시킨다 한들? Particular culture and historical environment. 우리가 어떤 특정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에 우리 스스로를 한정시킨다 하더라도, 즉, 우리가 딱요 시대에 혹은 요 환경에서만 음악에 대한 인지를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의 모델화로 할 거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누구의 perception을 모델로 할 것인가? 지각을 모델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모델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Surely, 분명요. The perception of music varies. 음악에 대한 지각은요, varies. vary가 뭐야?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어떻게 다양해요? Greatly.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사이에서요? Between listeners of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그렇지. 다양한 수준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다 이건 음악을 인지하거나 음악에 대한 그 이해도나 이런 것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수준의 그런 훈련에 대한 청자들 사이, 듣는, 음악을 듣는, 이런 그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 수준들이. 자, 실제로요. A large part of musical education. 많은 부분의 음악적인 교육이요. is devoted to 어디에 받쳐지고 어디에 전념을

하게 돼요. Developing and enriching these listening processes. 이렇게 음악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달시켜서 그래서 어디로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이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이 음악 교육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할애가 됩니다. 받쳐줘요. 전념이 됩니다. 이런 얘기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사실은 음악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수준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들 이그 듣는 음악을 청취하는 이런 과정들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수준으로 발생하니까 하나를 어떤 사람의 그 지각을 모델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될수 있다.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while this may be true. 이게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가 바로 뭐야? 하나의 좀 정리를 해보죠. 음악적인 아까 behavior라고 했으니까 행동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perception, 지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modeling. 모형화하는 겁니다. 꼭 하나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모델링을 이렇게 범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모델링을 하는 건 어떻다?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어려움. difficult. 자,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건 모델링이 하기가 불가할 수 있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while this may be true. 이게 사실이기는 하나 라고 얘기했어요.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 우리가 아까 어떤 구조 찾자고 얘기했지? 이렇기는 하지만 이라고 구조 한번 찾자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한 것 같지만 이란 얘기지? 자,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기는 하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I'm concerned here. 제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건 바로 뒤에 겁니다. 저는 어디에 관심을 갖죠? Fairly basic aspect of perception. 지각에 있어서 기본적인 측면, 꽤 기본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뭐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수준들이 다양하고 불가할 것 같지만, 하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음악에 있어서 베이직한 측면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이라는 건 기저에 깔고 있는 아주 기반이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야? 어느 정도 통일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Particularly meter and key. 미터라는 건 박자라고 음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박자와 키, 조성. 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아, 이런 지각의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얘기야. 기본이 되는 측면이라는 얘기죠. 자, 이두 가지는요. Which I believe 제가 믿기에는 are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 청자에 따라서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어떻대? Consistence. Consistent는 일관성 있는이란 뜻이죠. 앞에는 굉장히 varies greatly. 너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뒤에서는 뭐야?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asic 하다라는 건 바로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자, anecdotal evidence suggests 일화적인 증거가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 일관성 있는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좀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 보여주지 않을까요?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are able to find the beat. 뭘할수 있어요? 비트를 찾을 수 있대요. 비트가 뭐야? 박자가 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를 어디서 찾지? In the typical folk song. 전형적인 민속 음악이나 민속 노래나 아니면 classical piece, 클래식 곡 안에서 비트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공통적인 요소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eter, 박자라든가 키,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화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박자 정도는 인식한다더라. 그러니까 박자가 뭐를 일관성 있게 기본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왔으면 굉장히 잘온 겁니다.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to say,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That there is complete uniformity in this regard. 이런 측면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 완벽한 uniformity. 일관성, 통일성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해석하셔야겠죠. 완전한 통일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사람들이 그러면 다 박자 면에서는 다 일관성을 보이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 박자도 사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인식하는 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완벽한 통일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There may be occasional disagreement.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따금씩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대요. 즉, 의견 일치가 아닌 게 있을 수 있대요. 이 박자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 박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Even among experts. 근데 이것은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As to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때그때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How we hear the tonality or meter of pitch. 한 곡에 대해서요. Tonal. Tone이라는 게 어조죠. 여기서 음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음조나 아니면 박자, 우리가 듣는 그 박자의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따금씩의 불일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뭐야? 못한다는 이야기야? 완벽한 통일성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음악적인 행동이나 지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델링이 어려우니까 아예 못한다라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지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양할 수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뭘할수 있다? 그렇지. 기본적이고 일관성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믿기는 기본적인 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거, 일관적인 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Uniformity. 완벽한 유니포미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But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자, our devotion to narrowing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를 좁혀가는 우리의 헌신이 will emerge. 나타날 거라고? 이걸 차이를 좁혀가는 게 지금 여기서는 핵심이 아니죠? 그죠? 일반적이고 공통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일반 어려울 것 같습니다. Fundamental.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근본적인 음악의 행동들이 evolve within communities. 공동체 내에서 발달한다? 왜 갑자기 무슨 음악의 행동들이 공동체에서 무슨 발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죠? 교육도 아니고. 3번. These varied conceptions. 이러한 다양한 이런 지각들이 enrich shared musical experiences. 공유된 음악적인 경험들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자, 다양하지만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가 아니라 뭘 찾는다고 얘기했어? 이 부분. 일관성 혹은 기본적인 거 혹은 공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럼 3번도 어려울 것 같고. The commonalities. 일단 좋습니다. 공통성이죠. 자, 뭐 사이에?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우리들 간의 공통성이 far outweigh.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훨씬 더더 outweigh 합니다. 예, 동사예요. The differences. 차이점을 훨씬 더더 능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어른들 weigh가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 out을 붙이면 비교의 표현입니다.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무게가 나간다, 더 비중이 있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차이점보다 사실은 더 비중이 큽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크다. 이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몇 번에? 그렇지.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까요? Diversity rather than uniformity. 뭐야? 통일성보다는 다양성? 지금 뭐가 더 중심이 돼야 돼? 그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만 봐도 일단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똑똑복화 가볼까요? 어떤 단어 선생님이 골랐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이 단어 있죠? Outweigh.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 단어, 여기 앞에 있는 접두어를 활용한 단어 좀 잠깐 보겠습니다. Outweigh의 weigh는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Outweigh. 주어가 목적어보다 무게가 더 나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중대하다, 더 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어가 목적어보다 비교의 표현을 만드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out이 붙는 동사들이 좀 있습니다.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outdo, outperform, outnumber 이런 표현인데요. 얘도 역시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잘하고 더잘 수행하고 이 outnumber라는 건 주어가 목적어보다 수적으로 더 우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then이 없어도 이런 표현들은 뭘 만드는 표현이다? 주어랑 목적어를 비교를 만드는 표현이 된다. 그리고 주어가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어디에?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빈칸 추론 2 많이 어렵죠?
오늘은 네 문제로 그냥 좀 깔끔하게 좀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제 다섯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단서만 단서에 집중하면서 중심 내용과 단서를

0: 가죽 한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4강으로 진입하게 되셨습니다. 4강 역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저희 바로 한번 기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다뤄볼 기출 문제는요, 13번입니다. 13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Dr. Joseph Bell was a professor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Dr. Joseph Bell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교수님이었는데요, 의학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Edinburgh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로 계셨다는 분입니다. 자, his students were amazed by his astonishing power of obser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의 학생들은요,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놀랐냐면요, 그의 아주 뛰어난 능력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데 of obser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observation 뭐죠?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요. He seemed able to determ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결정할 수, 즉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대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냐면요. What patients did for a liv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이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Or what illness they might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대. 자, 근데 어떻게? Simply by glancing in their dir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있는 쪽을 그냥 살짝 흘낏 한번 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죠? 자, 그럼 1번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 건데 they에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즉, 대명사인데 이때 they라고 하는 대명사 쓰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at illness they might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를 결정할 수, 즉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they 무엇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앞에 나오는 patients라고 하는 복수명사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they라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1번, 오케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세 번째 문장 보면요. One time, 하루는 he concluded that a patient had walked across a golf course on the way to the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박사님이 하루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A patient, 그 환자가 걸어왔다는 판결을 내렸대요. 판단을 내렸대요. 뭐 하는 도중에 on the way to the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사에게 오는 중에 골프 코스라고 하는 그 골프장을 거쳐서 오셨죠?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2번이 바로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2번이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헤드 플러스 PP예요. 여러분, 헤드 플러스 PP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예? 과거 완료 아닌가? 라고 하는 거 떠오르시죠? 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 우리 언제 쓰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타임테이블 한번 그려보면요. 과거가 얘들아, 여기라고 쳐봅시다. 과거가 여기였을 때,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할 겁니다. 즉,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과거 완료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왜 과거 완료를 쓰게 되었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요. One time he concluded,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금 동사가 과거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린 것보다 그 환자가 의사에게 오는 길에 골프장을 거쳐서 온 것이 더 앞선 시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야? 아, 골프장 거쳐오셨네요. 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을 거쳐온 게 사실 여기서 따지면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 즉, 골프장을 거쳐온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의사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는 과거 완료 쓰여진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가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요. Simply by looking at his sho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가 신고 온 신발만 딱 보고, 아, 골프장 거쳐서 오셨네요?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분 어떤 분이에요? 뭔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One of Bell's students was particularly impressed with his teacher's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벨 박사의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유달리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에 감명을 받았냐면요. With his teacher's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능력에 되게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he filled up notebooks with examples of what he called Bell's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는 어떤 노트에다가 가득 예시를 적기 시작한 거죠. 자, 어떤 예시를 적기 시작했냐면요. What he called 그가 뭐라고 불리는 예시들을 다 적어놨냐면 벨 박사의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오싹한 그런 디테일들, 아주 세부 능력들을 관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예시들을 다 모아놓은 노트북, 즉, 뭔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저번 시간에도 많이 했었어. what의 밑줄이 그어지면 일단 우리 뭐볼 거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볼 거예요. 자,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1차는 통과됐어요. 앞에 선행사 없고.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될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 what이 성립이 되잖아요.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He called something Bell's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 라고 나올 수 있잖아. 자, 그 말인즉슨 뒤에서 어떤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네. 그치? 그래서 그는 불렀다. 그것을 어떤 앞에 나오는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 자리도 비어 있으니까 여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자리가 맞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아, 벨 박사의 이런 엄청난 관찰 능력에 대해서 적은 그런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 student eventually went into practice himself outside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생은 마침내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한 거죠. 런던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When business was slow, he filled his spare moments by writing sto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사업이 약간 slow 됐다는 말은 조금 이제 수월해졌을 때, 뭔가 아 한가해졌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사업이 조금 한가해졌을 때, he filled his spare moments이라고 하면 그는 그의 여가 시간을 뭐로 채우게 되었냐면요, by writing stories 이야기를 적은 거죠. 그래서 아 뭔가 일이 조금 한가해질 때마다 그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He took Dr. Bell's power of percep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는 그벨 박사의 인식의 힘

즉, 뭔가 지각의 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챌 수 있는 힘을 가져다가 and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의 이러한 능력들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나 퀴즈 하나만 내도 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누구예요?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이라고 나올 때 저때 them은? Dr. Bell's power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Dr. Bell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힘, 뭔가 지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에다가 부여해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a character,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who made the young doctor Arthur Conan Doyle famous around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는 만들었다. 그 어린 의사 이름인가 봐요. Arthur Conan Doyle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Famous around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4번의 밑줄이 famous에 그어져 있어요. 자, famous. 품사가 뭐죠, 여러분? famous의 품사는 형용사죠. 자, 그럼 형용사가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문법 문제잖아. 그러면 문장을 한번 봤을 때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make the young doctor famous라고 하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지. 우리 1강에서 한번 짚었었어. 맞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따라서 famous가 나오는 거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의사를 유명해지게 만들어 주었대요. 뭐가? 그가 쓴그 캐릭터가 유명해지게 만들어 줬나 보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 Arthur Conan Doyle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추리소설 셜록 홈즈를 쓴그 저자 이름이 그 Arthur Conan Doyle 이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And so, the professor, 그리고 그 교수님.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어떤 교수님이냐면, who made even the most complex diagnosis seem element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가장 복잡해 보이는 그런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드는 교수님. 그럼 그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야? 되게? 뛰어난 교수님이죠. 그쵸? 자, 그래서 가장 복잡한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수님은요, becoming the inspiration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 Sherlock Holmes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문장을 다 읽었는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주어는 the professor 부분인 것 같고, 뒤에 나오는 who가 elementary까지 묶어서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 동사가 없네. 자, 그러면 이 becom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우는 대신에 동사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이 주어와 일치하는 동사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자면, 그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교수님은요, become the inspiration. 뭐가 되었다? 영감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에 있어서의 영감이 되어 주었냐면요.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의 가장 훌륭한 detective 하면 여러분 탐정이잖아요. 셜록 홈즈라고 하는 그 소설의 가장 훌륭한 탐정에 뭐가 되어 주었다? inspiration, 영감이 되어 주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becoming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동사인 became이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과거 형태로. 오케이? 자, 그래서 동사가 없네? 동사 만들어줘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우리 2집원 5과 내내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번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고요. 한번 1번 문장부터 보시자면요. Consider the Wizard of Oz as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오즈의 마법사를 뭐로써 생각해보래?

하기 위해서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죠. 자, 그래서 overcoming barriers, persisting against all adversa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overcoming barri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온갖 장애물들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persisting against all adversaries, adversary라고 하면 적이거든요. 모든 적을 다 무찔름으로써 이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 자, 그랬는데 they do so. 그들은 그것을 했다. 얘들아, 이때 대동사 나오고 있거든? 그것을 했다가 뭘 받을까 도대체? 위에 문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바로 overcoming barriers. 그치? 그들은 뭔가 장애물을 다 극복해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적을 상대로 다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대. 왜 도로시와 그세 명의 친구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냐면, Because they expect the wizard to give them what they are mi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그 위대한 마법사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대한 거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을 기대했냐면 what they are mi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겠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에메랄드 시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내용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왜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그들은 기대했다. 그 wizard, 그 마녀가 아니죠. 마법사죠. 그 마법사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는 것을 기대한 거잖아요. 얘들아, 여기 어떤 트릭이 숨어져 있냐면 출제자가 여기 them이 올 자리일까? themselves가 올 자리일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themselves는 우리 제귀대명사라고 알고 있지. 그러면 어디에 소가 넘어가라고 낸 거냐면 여기 바로 앞에 데이가 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데이랑 저때 댐이랑 목적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 themselves 써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지금 속이려고 이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죠.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누구냐면 의미상의 주어는 the wizard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잖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wizard, 마법사입니다. 자, 마법사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부분에는 그들에게 없는 것을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제귀대명사가 들어갈 게 아니라 일반 대명사가 들어오는 거 너무 잘 들어왔어.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답만 풀지 마시고, 얘를 왜 냈을까? 출제자가. 얘를 왜, 무엇과 헷갈리라고 낸 걸까? 라고 하는 포인트를 반드시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나중에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따라서, 아, 얘는 제귀대명사 올 자리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stead, 그 대신에, wonderful and wise wizard makes them aware that they, not he, always had the power to fulfill their w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대신에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마법사는요, makes them,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냐면, aware 하면 얘들아 뭐야?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시와 그 친구들이요, 아, 내가 에메랄드 시티에 가면 마법사가 우리가 없는 거 잔뜩 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현명한 마법사가 어떻게 만들어 주었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그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had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준 거지.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to fulfill their wish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행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은 이해가 된것 같고, 자, 2번에 to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바로 앞에 the power이라고 하는 힘,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to 부정사는 뒤에서 the power,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wishes,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to부 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 너무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2번도 동그라미 치고요. For Dorothy, 도로시에게 있어서는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a place.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but a feeling of secu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정감 이라고 하는 것이었대. 그래서 도로시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a comfort with people she l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it is wherever her heart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이라고 하는 곳이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어디든지 her heart is 그녀의 마음이 있는 어디든지 집이 사실은 될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The courage the lion wants,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and the emotions the tin man dreams o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 문장이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얘들아, 차근히 한번 따져봅시다. The courage, 용기는 용기인데, 사자가 원한 용기. 얘들아, 다들 각자 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에메랄드 시티로 떠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정말 원한 용기, 그리고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허수아비가 정말 학수고대하던 지능. 그리고 and the emotion, 감정은 감정인데 양철맨이 dreams of, 꿈꾸던 그 감정들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문장 구조가 이제 조금 보여? 그치? 자, 그래서 lion wants 그 사자가 원하는 용기, 그리고 그 허수아비가 고대하던 지능, 그리고 양철 인간이 정말 꿈꾸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명사만 세개 나왔어. 그러면 이 전체 문장에서 뭘 찾아야 될까, 우리? 동사 찾아야겠지. 자, 그럼 동사를 한번 두두두두두 찾으려고 해봤더니 누가 봐도 3번이 너무 의심스럽게 여기 있잖아. 그지?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동사 등장했고, 두 번째 동사 등장했고, 얘들아, 세 번째 동사 등장했는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이때 이 빙을 뭐라고 바꿔주면 된다? 주어가 벌써 세개 나왔으니까, 비동사 are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모든 캐릭터들이 원하는 각각의 이런 것들은요, are attributes라고 하면 얘들아 속성이란 뜻이거든요. 속성은 속성인데 they already possess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답은 3번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치? 여기서도 어떤 문제였냐면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라고 하는 문제였잖아, 여러분. 그치? 얼마나 동사 찾는 게 중요한지 알고 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They need to think about these attributes not as internal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캐릭터들은요, 이러한 속성들을 뭐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 internal con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적인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로 생각해야 된다? positive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그 긍정적인 방향에서는요,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법 한번 볼까?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 뒤에다가 문장 뒤에 붙여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럼 한번 붙여볼까?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in positive ways. 라고 붙였을 때 문장이 깔끔하게 잘 떨어지니? 잘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다시 봐봐.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다. 어떤 방식으로? In positive ways. 긍정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니까 해석이 매끄럽게 진행되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fter all, 결과적으로 봤을 때 didn't they demonstrate those qualities on the journey to us? 라고 나오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자질들을? 이라고 물어보고

보고 있으니 그들이 정말 갖기를 원했던 그 특성들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어? 오즈로를 향하는 그 여정에서?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답을 알고 있죠. 그치? 그들은 사실 오즈를 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속성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요.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이때 journey라고 하는 오즈로 향하는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자,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부여를 받은 건데 왜 얘네들이 이 여정을 떠나게 됐어? 그런 속성들을 갖고 싶어서 떠나게 됐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러한 여정들은요.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졌는데요. 뭐뭐에 지나지 않게 on expecta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을 motivated,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기대가 뭐야? 지금 라이언은 뭘 바란다고 했었죠? 용기를 얻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허수아비는 뭐를 원한다고 했었어요? 지능을 원한다고 했거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 그 여정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journey라고 하는 여정과 뒤에 나오는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지금 수동의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 그 journey,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모두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때 motivated 수동 표현으로 과거 분사가 나온 거 너무 잘 쓰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On expectation. 근데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n idea, 생각이래.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the future likelihood of getting something they wan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래에 가질 가능성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는 expectation, 기대라고 부르는데 그 기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 그 여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줬다? 그들이 이미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가 오는 표현 괜찮아? 라고까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솔직히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An interesting aspect of human psychology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심리학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요. that 이하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나 봐요. We tend to like things more and find them more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find them more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했을 때 If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is not obvious the first time we experience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첫 번째 딱 봤을 때 뻔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봤는데 뻔하지 않아. 뭔가 색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뭐 하기도 한데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고 봤을 때 1번 appealing 저기 들어갈 자리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fin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목적어 자리에 them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appealing이 들어가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오는 거 이젠 식은 죽 먹기다. 그치? 너무 쉽게 맞다는 거 보실 수 있겠네. 자,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딱 처음 봤을 때 뻔하지 않은 걸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느낀대. 그런데 This is certainly true in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에서도 당연하게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건가 봐요. 음악 얘기가 나오나 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might hear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우리는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를 처음 들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That catches our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우리의 흥미를 딱 끄는 노래를 처음 라디오에서 한번 들어봤다고 해봅시다. And 그리고

오, decide we like it. 그리고 결정한대요. 아, 나이 노래 좋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대. 자, 그러면 이때 decide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들아, 앞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 and랑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자, 그러면 이 and가 decide라고 하는 동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걸까? 쌤이 너무 큰 힌트를 줬어. 그치? 앞에 나오는 here 이 부분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라디오에서 처음 듣는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할 수도 있다. 뭐라고 결정하냐면, 오, 나이 노래 좋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네. 자, 그러면 might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here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decide라고 하는 동사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then the next time we hear it,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그 노래를 또 들었을 때 we hear lyrics we didn't catch the first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듣지 못했던 가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랬는데 or we might notice what the piano and drums are doing in the backgrou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듣지 못했던 피아노랑 드럼이 배경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지.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노래 좋은데?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가사도 들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드럼 소리도 들리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we might notice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냐면 정말 이제 what 나오는 거 너무 얘들아 즐겁다. 매 문제마다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가 없고 선행사 없어요? 없죠.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그치? 관계대명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불완전한지 한번 볼까? The piano or drums are doing something in the background. 목적어 부분 없네.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 부분도 없으니까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맞네. 맞죠? 이제는 진짜 what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푸셔야 돼요. 정말 많이 풀었거든, 우리. 그치? 자, 그래서 a special harmony emerges that we missed before.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놓쳤었던 그 아주 특별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는 솔직히 너무 쉽죠? 동사인데 앞에 나오는 주어랑 잘 맞춰져 있니? 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주어가 너무 짧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조합, 특별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거저주는 문제였네요. 6번이요. We hear more and more and understand more and more with each list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각각 들을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sometimes, 가끔씩은요,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the more fond of that 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제를 보고 아마, 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 자, 근데 문장 구조를 보면, 얘들아, 너네한테 조금 익숙한 문장 구조거든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더비더비라고 부르죠, 우리.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라고 우리 해석하잖아. 자, 그런데 가끔씩은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엇이 그 예술 작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라고 하는 해석이거든? 조금 어렵지.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아까 전에 노래에 대한 예시가 나왔잖아. 그러면 노래에 대한 예시를 생각해 봤을 때 노래를 내가 한번 들었을 때랑 다섯 번 들었을 때랑 열번 들었을 때랑 다르다 그랬어. 그치? 더 들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그들이 가진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다 공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 The more fond of that thing we bec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 구조인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여기 넷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얘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한 친구들은 조금 기억에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나오면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봐 라고 하는 내가 말을 한번 했었거든. 언제는지 잘 기억 안 나지. 그럴 줄 알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체크업 테스트 7페이지에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교재 7페이지에 있는 체크업 테스트 한번 보세요. 그 문제 중에 B의 8번 문제를 보면요.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똑같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The more clues we solve, 우리가 더 많은 해결 실마리를 풀면 풀수록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때 더비교급, 더비교급인데 여기서 this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 혹시 기억날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고 했어. 왜냐면 비교급, 비교급이 있으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바꿔보기로 했냐면 We find this easy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꿔본다고 했었었거든?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찾는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자, 뭐가 쉽다는 걸 찾을 수 있냐면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라고 해서 얘들아, 여기 이 부분이 뭐지? 진 목적어다. 그치? 잘 대답하셨죠? 우리는 찾는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이라고 해서 여기 목적어 부분인데 목적어 부분에 있는 것을 뒤로 빼버린 거지. 왜? 너무 기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진짜 목적어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가목적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this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it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1강에서 했었어. 기억나? 기억을 조금 되살려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더비교급이 있을 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자 라고 한 이유는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도 비교급이죠. 비교급이니까 우리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볼 거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면요. 여기는 that부터 나오겠네. 그러면 that takes longer for a work of art to reveal 이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그치?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주어 부분이 that이고 그치? takes longer 이라고 하는 동사 부분 있는데 for a work of art 그 예술 작품으로 하여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든대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냐면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우리에게 밝혀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이라고 하는 해석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이때 이 to reveal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이 진주어지. 진짜 주어. 이 문장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얘는 뭐여야 돼? 가짜 주어여야 돼. 가짜 주어에는 뭐가 들어가? it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that이 들어갈 게 아니라 가주어 it을 넣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The longer i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 진짜 주어가 이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 부분이 진짜 주어이기 때문이지. 오케이? 얘들아, 이 문제가 지금 상 문제로 배치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비교급, 더비교급을 원래 문장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원래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진주어가 누군지 그러면 가주어로는 어떤 애를 데려와야 되는지까지 다 알아야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도 같이 가져왔거든, 쌤이.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 철저히 해보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15번은 정말 복습 꼼꼼히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2021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 꽤 길어요. 그치? 첫 번째 문장,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 뭐 하나 제안하고 싶어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제안하고 싶냐면 When our heads are filled with judgment and analy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머리가 이러한 판단이나 아니면 이러한 분석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자, 근데 어떤 판단이고 어떠한 분석이냐면 that others are bad, greedy, irresponsible, lying, cheating, polluting the environment, valuing profit more than life, or behave일까? Behavior.

이니까 이제 이 부분인데 얘들아 너무 길고 잘 모르겠다. 자, 첫 번째 일단 이 대시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할때 이때 대시는 뭘까? 접속사 대시예요. 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게 지금 잘 빠지고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 대신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대신 뭘까, 얘들아? Judgment and analysis이라고 하는 앞에 추상명사가 있어. 추상명사가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게 빠지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대답하셨으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that이 쓰여져 있는데 조금 쓰임이 달라.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아, 다른 사람들 정말 나빠. 다른 사람들 정말 탐욕스러워. 책임감도 없고, 거짓말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polluting the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valuing profit more than life, 우리의 생명보다 더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그리고, or behave일까 behavioring일까 in other ways they should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어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런 판단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웠다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lying, cheating, polluting, valuing or behaving. 지금 다 분사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혼자 동사 형태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왜? or이라고 하는 등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lying, cheating, polluting, valuing 그리고 behav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Very few of them will be interested in our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very few of them은 그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중에 very few니까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욕구에는 관심도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어떨 때? 우리의 머릿속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if we want to protect the environment, 우리가 만약에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치?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싶고, and we go to a corporate executive with the attitud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 기업의 경영진들한테 이런 태도로 다가가서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태도로 다가가서 말을 했냐면, you are really a killer of the plan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이 지구를 죽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너무 공격적인 태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 And you have no right to abuse the land in this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식으로 땅을 그렇게 abuse, 남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네. 그치? 태도가 지금 조금 세요. 맞죠? 자, we have severely impaired our chances of getting our needs met 혹은 to meet. 둘중 하나를 고르는 건데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have impair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동사가 얘들아 have impaired라고 나오고 있거든.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손상을 시킨 거죠. 무엇을 손상시켰냐면 우리의 기회를 손상시킨 거야. 우리는 지금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기업 임원진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라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의 우리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of getting our needs to meet일까, met일까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get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our needs가 나오고 있어.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질 그 기회를 거의 손상시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 욕구의 입장에서는 충족이 되어 지는 거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과거 분사가 와야지.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회는 아주 극심히 손상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세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 같아.
It is a rare human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are human being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귀한 사람이냐면 who can maintain focus on our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자, 언제 우리의 욕구에 집중할 사람이 거의 없냐면 When we are expressing them through images of their wrongn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할 때 당신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어 라고 그들이 잘못한 바를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할 때그 사람들이 우리의 욕구에 그 욕구를 focus on,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 왜? 이미 내가 공격을 받았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of course, 당연히, we may be successful. 성공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말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어. In using such judgment. 이러한 판단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To intimidate people into meeting our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timidate 하면 약간 협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약간 협박함으로써 이러한 판단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하는데 성공할 수 있냐면요. meeting our need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자, 그랬을 때 if they feel Such 혹은 so frightened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혹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혹은 너무 부끄러워서 that they change their behavior 라고 쳐봅시다. 그들이 너무 겁을 먹었어. 우리가 막 이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너무나도 겁을 먹고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면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됐 보여? 댓을 보면 우리 짝꿍이 하나 생각나지? 무슨 짝꿍이 생각나? 소댓 구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었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나도 겁을 먹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고 했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소는 얘들아 품사가 뭐야? 부사죠. 부사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frighten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such가 나왔잖아, 얘들아. such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되는데 얘는 명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such는 못 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such는 못 오고 so는 올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행동을 바꿨더라면, we may come to believe that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it is possible to win. 아, 이길 수 있네. 어떻게 함으로써 이길 수 있냐면, by telling people what's wrong with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한 점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리의 오늘 마지막 문제, 17번 한번 볼 겁니다. 2020학년도 4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mental representation. 여러분, mental representation은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mental imag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떤 것이냐면, of things that are not actually present to the sen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에 실제로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심상 같은 거래. 아, 뭔가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그치? 자, 그래서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 떠올리는 것은 뭐냐면 심상인데 어떤 것을 떠올리는 거라고? 우리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심적인 표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가면서 천천히 다시 설명해 줄 거거든. 자, 2번 문장. In general, 일반적으로 봤을 때 mental representation, 이런 심정 표상은요. 도와줄 수 있대.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줄 수 있냐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대. 아, 배움에 도움이 되는구나. 심적 표상이. 그랬을 때 some of the best evidence for this comes from the field of musical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에

best evidence 하면 뭐야, 얘들아? 가장 좋은 원리죠. 근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근거는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때 이것은 뭐예요? 심적 표상이 배움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이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근거 중 몇몇은 이라고 주어가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앞에 주어랑 잘 맞춘 거 맞아?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너네는 앞에 어떤 주어에다가 이 동사를 맞추실 거예요? 즉, 찐 주어를 누구로 잡으실 거죠? comes가 동사로 나왔으니까 이때 some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of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은 접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some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사입니다. 즉, 뭔가 부분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이때 부분만 보여줄 때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동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comes라고 하는 동사가 누구에다가 맞춰야 되냐면 evidence라고 하는 진짜 주어에다가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들아, evidence 혹시 무슨 명사인지 알까? 불가산 명사예요. 셀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셀수 없는 주어에다가 맞췄으니 당연히 단수 동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이런 심적 표상이 우리가 배운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가장 좋은 근거는 comes from 어디서 등장할 수 있냐면요. The field of musical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 연주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음악 연주에서 several researchers, 몇몇 연구자들은 has examin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평가했대. 자,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평가를 했는데, what differentiates the best musicians from lesser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최고의 음악가로부터 최고의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 짓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나 봐요. 정말 어떤 것이 최고의 음악가를 만들고 어떤 것이 덜 최고의 음악가를 만들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 확인할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있어요? 없네. 그러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하네. 왜? 동사가 바로 오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인 거지.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음악가와 최고의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and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그들을 가장 차이가 나게 하는 그것들 중에 하나는 lies and the qualities of a mental represen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서 차이점이 났냐면요. 심적 표상의 퀄리티에서 차이점이 났다고 합니다. 자, 심적 표상의 퀄리티인데 the best ones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고의 음악가가 만드는 심적 표상의 퀄리티에서 다른 점이 나타났대. 그러면 훌륭한 음악가는 뛰어난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 조금 이해가 가죠? 그랬을 때, when practicing a new piece 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작품을 연습할 때, 뭔가 새로운 작품을 내가 뮤지션으로서, 음악가로서 연습할 때, advanced musician, 더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have a very detailed mental represen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에 대해서?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요, 이러한 심적 표상을 어떤 데 쓰냐면요, They used to guide their practice, 그들의 연습을 이끄는 데 사용하고요. And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their performance of a pie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연주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뭐를 사용한다?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심적 표상을 사용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 practic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접속사도 있고 ing가 나오는 이 부분은 얘는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분사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한 번만 되돌려 본다면 when advanced musicians practice a new piece 이렇게 바꿨을 수 있잖아요. 바꿨을 수 있으면 얘는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맞겠네. 오케이, 그러면 3번까지도 분사구문으로 완벽하게 다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봤을 때 특히나 They use their mental representations to

provide their own feed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렇게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그들의 심적 표상을 사용하는데 뭐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심적 표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so that they know 그래야만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지. How closely they are to getting the piece r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그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뭐를 통해서? 심적인 표상을 통해서. 그리고요. And what they need to do differently to impro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우리는 mental feed representation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closely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앞에 보시면 how라고 하는 의문 부사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의문 부사가 나왔다는 말인 즉슨 얘 지금 의문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물음표가 없으니 간접 의문문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how closely 다음에 they are 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문장 구조 보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 의문문을 원래 평서문으로 돌려보자면 how they are close라고 해서 원래 이 closely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애란 말이죠. 자, 얘들아 근데 보어 자리에 지금 누가 오고 있어? 부사가 오고 있잖아, 얘들아.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절대 올 수 없고 뭐가 올 수 있어?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얘는 closely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냥 close라고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so that they know 그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how close they are to getting the piece r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가깝게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뭐를 통해서? mental representation 심적인 표상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 students may have crude representation of th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초심자나 아니면 중급 학생들은요, 아마도 아주 투박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음악에 대해서 아주 투박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심적 표상들은요, allow them to tell when they hit the wrong no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껏해야 어떤 정보만 제공해준대? 그들이 언제 잘못된 음정을 누르는지만 알려줄 수 있대.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적 표상을 원하냐면 detailed 심적 표상을 원해. 그치? 아주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원하잖아.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서 초심자들 혹은 중급 학생들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대? crude representation을 사실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뒤에 등장하는 that을 봤을 때 앞에 뭐가 있고?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어떻고? 불완전하고 한 거 보니 얘는 우리 뭐로 하고 알 수 있다? 아,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네. 그럼 얘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마무리 지어보자면요. 하지만 그 초심자나 혹은 중급 학생들은요. They must rely on feedback from their teac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된대. 왜 선생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To identify the more subtle mistakes and weakn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섬세한 실수나 혹은 더 섬세한 약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준 그 아주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을 해가지고 문장의 구조 마무리 될 거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열심히 해서 문장 구조 마무리하고 동사의 쓰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0: Turn my headphones down a little bit. Yeah.
1: 네, 안녕하세요, 토깽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고백 부트캠프 오늘 몇 강? 15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유형편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막 열심히 지문을 샅샅이 공부했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파트 2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주제소재편. 또 주제소재편이 내신에 들어간다. 우리 자기 내신 범위는 유형편이 아니라 주제소재편이다. 이렇게 말한 통깽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빨리빨리 주제소재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주제소재편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시간, 뭐부터 나갈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제소재편 21에 있는 1번, 2번 문항과 22에 있는 1번 문항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주제소재편도 수능특강 본 강의를 통해서 먼저 전체 지문들을 다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 강좌에서 쏙쏙 핵심을 다시 한번 재반복하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가는 강좌로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소재 문제, 일단 엑서사이즈 1번이 되겠습니다.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 관련한 지문이 되겠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지컬 플로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간과 환경 연구에서 공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무언가에 관련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공간 명시 방법의 개발이 인간과 환경 상호작용 연구에 혁신을 가져왔다. 공간을 딱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 그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연과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공간을 명확히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상태로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런 공간 명시 방법이 개발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연구 대상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관행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대상의 그 위치를 숨기거나 아니면 아예 이름을 바꾸거나 장소를 옮기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리학의 영향으로 이제는 정확한 공간 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인간과 환경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지리학이 끈질기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속 추적한 결과 결국에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 좌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지문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perhaps, 아마도 nothing has revolutionized. revolutionized 하면 혁명을 일으키다, 혁신을 일으키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nothing, 혁신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The study of human-environment interaction more than the development of specially explicit method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어마어마하게 긴 문장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구조를 좀 봐두셔야 될 게 nothing has revolutionized more than 이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예 하진 않았습니다. revolutionize 혁신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more than 이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것이 가장 혁신을 가져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Nothing has PP.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More than A. A보다 그 어떤 것도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다. 즉 A가 가장 혁신을 가져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해석해볼까요? 그 어떤 것도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The study of human-environment interaction.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지금 그 연구에

혁신을 가져온 게 누구 말고는 없었다. More than the development, 개발인데요. 공간 명시 방법의 개발보다 이 관계에 있어서의 혁신을 가져온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혁신을 제일 가져온 거예요? The development of specially explicit method가 되겠습니다. 아, 공간 명시 방법의 개발이 가장 혁신을 가져왔구나. 누구의 관계에? Human environment interaction에 가장 혁신을 가져온 건 다시 한번 공간 명시 방법의 개발이다. 근데 뭐에 대한 공간 명시 방법인데요? 뭐를 위한?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에 대한 공간 명시 방법. 이거의 개발보다 더 많이 혁신을 가져온 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얘가 제일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just a few decades ago,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most natural and social scientists. 그러면은 대부분의 자연과학자와 사회과학자는 collected their data. 그들의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뭐 없이 수집을 했냐면요. Without precise spatial reference. 야, 뭐 없이 수집을 했대요? Without precise spatial reference. reference 하면은 지시 대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공간적인 지시 대상 없이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도 어쨌건 몇십 년 전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랬으면 현재는 아, 명시적인 지시 대상 있겠죠. 그러면서 references, 과거에 대한 내용이 아직 이어집니다. 언급이 were made, 이루어졌습니다. reference가 were made, 이루어졌습니다. 뭐에 대한 reference가 이루어졌냐면 watershed 하면은 유역, 그 다음에 to communities, 지역사회, to village, 마을, to city, 도시, to proximity to rivers, 강 근처, and so on, 기타 등등에 대한 언급이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뭐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공간적인 지시 대상 없이 그냥 강 근처 이러면서 그냥 언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요, There was even the custom of changing the name of the community and its location. 자,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심지어 어떤 관행도 있었냐면요. Changing the name of the community. 그 지역사회의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even its location. 그 지역사회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관행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the informants. Informants 하면은 information을 준 그 정보 제공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location, 지역사회의 위치를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이름을 바꾸는 심지어 그런 관행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공간을 딱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방법과는 완전 거리가 있는 관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while 나왔으니까 우리 콤마 찾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dentiality 하면은 비밀보호가 되겠습니다. 비밀보호가 remains an important concern. 아주 중요한 관심사, 고려사항으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뭐 할 때? When working with human subject,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비밀 유지, 비밀 보호라는 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 고려 대상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the extreme, 그 극단적인 그 상황인데 어떤 극단이냐면 to which this was done. 이 this was done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밀 보호가 이루어진 그 극단은요. to which는 해석하지 않고요. 뒤에 완전한 절 왔습니다. 이 비밀 보호가 이루어진 그 극단은요. was largely 대체로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밀 보호가 이루어졌는데 그 극단은 결국에는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Everyone knew.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More or less. 다소 어느 정도. Where these studies communities were.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다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러한 연구된 지역사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밀보호를 위해서 뭐 한다? 라는 건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알려면 알 수 있었다. And anyone interested, 그럼 관심 있는 누군가라도 could have found out,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행해진, 이 비밀보호가 행해진 그 극단은 대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

최선은 다할 수 있었는데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be that as it may. as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이제 도치가 일어난 경우인데요. 그냥 한꺼번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there was very little interest 라고 나옵니다. 즉 앞에는 문장이 뭐가 나왔냐면 누구나 관심 있는 누구나라도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 있었다. 즉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아낼 수 있어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겠죠. There was very little interest. 아주 적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많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알려면 알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아도 그렇게 관심 없었어. 이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cept in geography. 지리학에서를 제외하고는 관심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뭐 하려는 관심이냐면 To precisely locate a study area on a map with coordinates. 이 coordinates 하면은 좌표를 뜻합니다. 좌표로 지도에서 locate 어떤 걸 딱 표시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A study area, 연구된 지역을 정확하게 지도 위에다가 표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심은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면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geography persisted. 그 지리학은 끈질기게 계속했고요. And finally convinced. 납득시켰습니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The rest of us. 우리 나머지를 다 설득을 시킨 거예요. 뭐라는 것을 설득시켰냐면요. That 여기까지. Place. 장소가 was fundamentally important.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득시켰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환경 역학을 이해하려면 장소라는 게 중요해 라는 것을 지리학이 설득시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간적으로 공간을 명시하는 방법이 쓰이지 않았고 오히려 숨기려고 했으나 지리학의 설득 덕분에 우리는 이제 공간 명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점차 개발되게 되었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어법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맨 앞문장이 엄청 길게 나오면서 또 부정주어를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 나왔습니다. Perhaps nothing has revolutionized the study of human-environment interaction more than A.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Nothing has PP more than A. 이렇게 나오면요. A보다, 요 뒤에 나오는 A보다 더 이거 한 것은 없다. 즉, 가장, A가 가장 뭐뭐하다라는 구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알고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To which가 앞에 나오는 extreme, the extreme을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This was done까지가 지금 to which에 달려있는 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해진 그런 극단은 was largely unjustified 이렇게 이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this was done 자체가 완전한 절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에다가 have pp가 나오면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여기에서 could have pp가 쓰였죠. 과거에 대한 추측과 과거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Everyone knew,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Where these studies communities were, 어디에 이러한 연구된 지역 사회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And anyone interested, 관심 있는 어떤 사람도 could have found out, 알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Find out의 PP 형태로 나왔죠. So found out,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문제, 어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Revolution에서 나온 거죠. Revolutionize 하면은 혁명적으로 바꾸다, 대변혁을 일으키다, 혁신을 일으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nsform 또는 innovate라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인 명백한 여기서 중요한 단어였죠. explicit 명시적인 명백한 명명백백히 눈에 보이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clear 명백하고 definite specific unambiguous. ambiguous 하면 애매모호한 건데 on이 붙었으니까 애매모호하지 않고 완전 분명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의어는요. implicit의 대표적인 반의어죠. implicit. explicit의 대표적인 반의어로 implicit 받으시면 되겠고요. vague 아니면 obscure 이런 단어는 다 불분명한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유지, confidentiality,

무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for the sake of privacy. for the sake of 하면은 뭐뭐를 위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었던 단어예요. 그러면 privacy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무시당했다? 그렇다면 공간적인 데이터 또는 explicit 아니면 정확한 precise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가능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앞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로 쓰세요. 막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E로 시작하는 단어 써라. 그러면 explicit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 꼭 잘 받으시고요. Modern researchers now. 그쵸, 지금 아니나 다를까 시기상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요. 현대 연구원들은요. 현대 연구는 now recognize the significance. 중요성을 인지합니다. 뭐에 대한 중요성이겠어요? 장소 또는 좌표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글자를 여러분 적으라고 이렇게 P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어의 글자 수를 이제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조건에 맞춰서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pause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1회 exercise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Logical flow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 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감각의 불확실성과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확신. 자, 제목글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flow를 보도록 할게요. 르네 데카르트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어려운 생각을 다뤘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 감각이 주는 인상이 때때로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감각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말이랑 같은 말이죠.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 거짓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각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마지막이 반전이에요. 데카르트는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자아의 존재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아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글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The idea. 어떠한 아이디어인데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 동격의 접속사 대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may be deceiving us. 여기서 닫아보도록 할게요. 완전한 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격의 접속사 대시 되겠고 라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은 was taken up, 다루어졌습니다. by the French philosopher and mathematician René Descartes.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이 다루어졌습니다. 어떠한 생각인데요?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He, 데카르트는 realize that, 뭐를 깨달았냐면요. Sometimes, 때때로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이 gives us, 우리한테 줍니다. give us, 우리한테 주는데 a false impression, 잘못된 인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바로 거짓된 인상을 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의 감각이 우리한테 잘못된 인상을 준다? 그 예시가 뭔지 볼게요. A straight stick in a glass of water. 그러면 물잔 안에 있는 곧게 뻗은 나무 막대기. 그냥 막대기네요. 곧게 뻗은 막대기가 appears to be bent. 어떻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굴절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감각이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는 그냥 정말 곧은 이 스틱인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굽어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be bent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false impression 우리한테 잘못된 인상을 준다라는 것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and if we know that 우리가 안다면 that 뭐를 알아요? They라는 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senses들을 뜻하겠죠. 우리의 감각이 can be unreliable, 의존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안다면 it would be wrong, 잘못될 것입니다. 뭐가? to trust them. 여기도 them은 당연히 감각이 되겠죠. 감각을 완전히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감각 다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Everything that we experience with our senses. 자, everything을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우리의 감

감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might be false, 잘못됐을지도 모릅니다. 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은 잘못됐을 수 있어. 자, 그러면서 it might even be that. 여러분, even이라는 표현은요,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럴 때 씁니다. 방향은 같으나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할 때 even을 많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랑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극단적인, 더 나아가 있는 경우를 얘기할 때 쓸 거예요. 이제까지도 계속 감각은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다 믿을 수 없어.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다 믿을 순 없어. 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죠. We are asleep. 우리 뭐일 수도 있어요? 잠에 들어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at the world we are experiencing,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은요, is no more than, no more than은 여러분 only랑 똑같은 뜻이죠. 그저, 단지, 고작, a dream, 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that, 또 대절이 계속 병렬되고 있네요. God or some 장난기 많은 존재, 그러니까 조물주나 장난기 많은 존재가 is making us, 우리를 만듭니다. 뭐 하도록 만드냐면 believe things, 어떤 것들을 믿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are not really true, 진짜가 아닌 것, 실제로는 진짜가 아닌 것을 믿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절이 앞에서 it might even be that 1번, and that 여기서 2번, 그리고 or that 3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열 열거가 됐어요. If that's the case,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though, 여러분 또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그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we can never know,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Anything for sure,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but, 자 이제 방향이 반전이 됩니다. But,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며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러고 나서 showed that 뭘 보여줬냐면요. There was one thing he could be sure of. 한 가지가 있대요. He could be sure of.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but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but 하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나오겠죠. 그게 뭔데? In order to be deceived, 속기 위해서는, 즉 속아지기 위해서는 he must exist. 그는 존재해야 돼. And 그리고 존재해야 되는데 뭐로서 존재해야 되냐면 as a thing that thinks.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를 해야지, 그래야지 속고 자시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으려면 나는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존재도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although에다 세모 치시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주절에 있죠. His senses could not be trusted. 그의 감각은 신뢰가 되어줄 수 없다. 이 여러분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 입장은 바뀌지 않았어. 그의 감각이 믿어질 수 없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절을 강조하고 있죠. He could be sure. 그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He existed as something. 그가 무언가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that was capable of thinking and reasoning. 아까도 여러분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는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철학 질문이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but 나오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조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감각을 믿을 수 없는 거는 당연하고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다가 but 그러나 나오면서부터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속으려면 존재해야 되고요.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절 그는 뭐에 대해서 확신했냐면 그는 존재하는데 어떤 존재로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는 믿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픽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입니다.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나 아니면은 조물주나 아니면은 어떤 장난기 많은 존재가 우리를 만듭니다. make 나온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believe 원형 쓰인다 라는 거 여러분 가볍게 한번 봐두시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체크를 해두세요. To trust them completely. 이 them은 senses들이었죠. 감각들. 그것들을 완전히 믿는 것은 it will be wrong. 잘못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 it 그다음에 to trust. 이게 진짜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휘 포인트를 볼까요? deceiving 하면은 속이는, 기만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isleading, 현혹하는, deluding 아니면 tricky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이 단어도 많이 나왔죠. unreliable.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 의존할 수 없는 거예요. untrustworthy 아니면 questionable, 의심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중요하니까 요 유의어들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반의어는요. reliable, dependable, trustworthy 해서 아예 반대말들 나오면은 조심을 해주셔라. 그 다음에 장난기 많은, 우리 아까 조물주나 장난기 많은 power, 존재 이러면서 나왔었죠. playful 아니면 malicious, malice 이게 악의이기 때문에 malicious 하면 악의 있는 해를 끼치는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나왔었던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존재, 그때 나왔었던 단어죠. 그래서 reasoning 하면은 추론, 추리의 뜻입니다. logic 또는 thinking 이 단어에서 유의어로 이 지문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deduce가 추론하다이기 때문에 deduction에서 추론, 추리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도 같이 한번 받으시고요. 이게 철학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휘 문제에서 나오는 어휘도 좀 어렵죠. 단어들 몇 번씩 꼼꼼히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유의어들은 unreliable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데카르트가 감각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자, 먼저 말로 해보세요. 우리 for example 하면서 무슨 말 나왔었죠? 그 물잔 안에 컵이 굽어져 있는 거, 그거 나왔잖아. 그걸 영어로 쓰시면 돼요. A straight stick in a glass of water.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Appearing to be bent. 그죠? 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정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순배열 문제 보겠습니다. 속기 위해서 그는 존재해야만 하며 특히나 뭐로서 존재해야 된다?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한다.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 말이 어렵긴 한데 여러분 단어 한번 그 어순배열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n order to be deceived. 자, 속기 위해서 In order to be deceived까지 나왔고요. He must exist. 그는 존재해야만 하며 and exist as a thing. 어떠한 존재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That things.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 thing을 존재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이 문장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문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데카르트는 argue that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while our thoughts are often deceptive. 여러분 deceptive 하면은 속이는 아니면 기만적인 이런 뜻인데 뭐가 우리를 속인다라고 했어요? 우리 감각이었죠. 그러니까 senses.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계속 속여. 하지만 the very act of being deceived 그러면은 이 바로 그 행위예요. 속는다, 속임을 당한다라는 바로 그 행위가 proves that 입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One exists. 어떠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 Thinking 또는 reasoning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항상 조건, 단서가 붙을 거니까 여러분들 먼저 문을 열어놓고 적어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 보면서 알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선생님의 시험지를 잘 여러분 조건을 달아주시는 그 시험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오늘의 긍정확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achieve. 나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The goals I set for myself. 나는 내 스스로 정한 그 목표를 나는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fade away.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게 아마 이맘때쯤이 아닐까 싶어요. 아, 내가 1년 딱 시작할 때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되뇌어야 할 말은 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그 수능 특강에서도 본강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날 제가 소화해야 되는 스케줄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은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완전 힘들죠. 그런데 샤워를 일단 하고 나와서 혼자 할수 있다. 중얼거리거든요. 진짜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쩔 거야.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내가 나 스스로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 되뇌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그냥 자기 암시를 계속 거시는 겁니다. 할수 없다보다 훨씬 낫잖아. 할수 없다라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 한 지문 남은 것도 열심히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엑셀사이즈 1번이에요. 이제 여러분, 요 22로 가서 환경, 재활용, 자원 관련한 지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로지컬 플로우입니다. 인간 중심의 개발로 인한 경관, 자연 경관 할때그 경관이에요. 경관 연결성의 저하와 생태적 가치의 하락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개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도로망 확충,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자연 경관이 있었는데 여기를 도로를 뚫어버리면 이쪽과 이쪽이 연결성이 여러분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와 여기는 남아있잖아. 각각은 도로만 만들었을 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연결성이 없어졌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건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건너지 못하는 막 8차원 도로야. 막 엄청나게 이제 큰 도로가 있어서 아예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여기가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그 자체의 가치 자체도 이어져 있었을 때보다 중요성이 하락이 되게 된다. 이런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동식물이 경관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활동으로 경관이 변화하면서 다른 종에게 경관 연결성이 약화된다. 인간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연결성이 강화가 되는데, 왜냐면 도로망이 확장했으니까 여기저기 갈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종한테는 경관 연결성이 약화됐다. 그러면서 동식물의 이동이 제한되며 유전적 교류, 단절, 산란지 접근, 차단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특히나 댐 건설하면 정말 이렇게 산란지 접근이 차단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연결성 부족은 남아있는 서식지의 보전 가치도 저하시킨다. 아까 제가 그렸죠? 남아는 있지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역의 보전 가치를 또 저하시키게 된다라는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Connectivity, 연결성이라는 건데 이 연결성이라는 단어를 동격의 콤마를 찍어가지고 The capacity, 어떠한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연결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준 건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 is, 즉 콤마 앞까지 이렇게 괄호를 묶었어요. of a landscape. 경관의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support movement. 움직임을 지지해주는 거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경관의 능력입니다. by any given species. 어떠한 움직임인데, 그 어떠한 특정한 종에 의한 움직임도 다 도와주는 거예요. 뭐를 가로질러서 이동을 하는데요. across the landscape. 경관을 가로지르는 그 어떤 종에 의한 움직임도 다 support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랜드스케이프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경관의 능력. 그게 바로 뭐다? 연결성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 나왔죠. By any given species. 그러면 그 어떠한 종에 의한 움직임도 다 지지해준대요. 라는 거는 인간도 포함되고 동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연결성은 어느 한쪽에 의한,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서 이 연결성은요. is of increasing concern. 점점 더 커져가는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For 누구한테요? Conservation biologist 하면은 보전 생물학자들한테 점점 더 커져가는 관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s the connectivity of a landscape 그러면 경관의 연결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From the human perspective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경관의 연결성이 increases 지금 여기 연결성이 주어고요. increase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 경관의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generally 일반적으로 뭐를 통해서 increases in road network 도로 연결망의 확장을 통해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연결성이 증가하는데 as에서 시작된 절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주절 나옵니다. connectivity, 연결성이 감소합니다. 누구의 연결성이냐면 for many other species, 많은 다른 종의 연결성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결성은 증가하는데 많은 다른 종의 연결성은 감소한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although에다가 세모 치시고 그 다음에 컴마 찾고 그 뒤에 주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앞까지 한번 볼게요. We may see, 우리는 볼지도 모릅니다. 많은 species of animals, 많은 동물 종들. 근데 어떤 동물 종이냐면요. Moving across human landscape, 인간의 경관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그런 많은 동물 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deer, 사슴이나 늑대나 아니면 거북이에요. 뭐 하는? Crossing roads, 길을 건너는. 아니면 wandering through, 여기저기 이제 기웃기웃 헤매는 거예요. Our backyards, 우리의 뒤뜰을 헤매는 이런 동물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landscape, 이 경관들인데 어떤 경관이냐면 크게 altered, alter 하면은 바꾸다의 뜻이거든. 근데 alter 뒤에 목적 없으니까 바뀐 경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or human use,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바뀐, 크게 바뀐 경관,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act as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크게 바뀐 경관은 act as barriers. 뭐로 여러분 기능하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장애물로 기능을 합니다. 장애물 핵심 단어가 되겠네요. 장애물로서 기능을 합니다. To movement, 움직임에 있어서, 이동에 있어서 장애물로 기능합니다. Of, 누구한테요? Both animal and plant species, 동물종, 식물종 둘 다한테 이동에 있어서 장애물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다, 이 말이죠. Barriers 이란 단어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했었던 barrier를 these barriers라고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문장의 위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barrier가 나오려면 앞에 barrier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러한 barrier들은요, are incomplete.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Many turtles, 그러니까 완전히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니어서 건널 수는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turtle, 그 많은 거북이들은요, die on roads, 길에서 죽습니다. But some make it across, 건너는 걸 해낸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누구는 건너다가 죽고, 누구는 건너고, 건너는 걸 해내고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in some cases 같은 경우엔 그렇고요. In other cases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는 이제 완전 장애물이 완전하게 이제 차단된 경우는 아니었어요. 완전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passage, 통행이 is essentially impossible,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우겠죠. 뭐가? 이 barrier가 아까는 불완전한 경우, 이번에 완전한 장애물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통행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dash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까지 갑니다. Cities along landscape corridors. 그러면서 여러분 such as가 나오죠. As river valleys. 잠시만요. Cities, 도시들인데 뭐를 따라 있는 이제 도시들이냐면요. 경관의 회랑을 밑에 나와 있죠. 경관의 회랑지대를 따라 나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강의 계곡과 같은 하천 계곡과 같은 경관의 회랑지대를 따라서 나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들은요. 실질적으로 제거해버립니다. 뭘 없애버리냐면 genetic exchange. 그럼 유전적 교류를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between previously connected plant and animal population. population 하면은 개체군인데요. 이전에는 연결되었었던 식물과 동물, 개체군들 사이에 유전적인 교류를 어떻게 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아예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거해버립니다. 유전적 교류를 이게 결국에 받아주는 게 통행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서 아예 유전적 교류가 안 일어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Dams, 댐은요, can permanently,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Halt, 중단시키는 거예요. Spawning, 밑에 나와있죠. 산란, 물고기의 산란을 아예 중단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By blocking travel, 이동을 막음으로써 어디로의 이동이냐면 to their breeding grounds라고 나왔어요. 그럼 breeding ground 하면 번식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식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동을 아예 막음으로써 물고기의 산란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Lack of connectivity. 그러면 연결성의 부족은 can decrease,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감소시켜요? The conservation value. Conservation value 하면 보전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뭐의 보전 가치냐면 a remaining habitat. 그러면 남아있는 서식지의 보전 가치를 어디 아래로 감소시킬 수 있냐면 below what its met area might suggest. 그것에 이제 남아있는 그 지역이 되겠죠? 그 남아있는 지역에 지구상에 표시된 그 영역이 might suggest, 암시할 수 있는, 시사할 수 있는 것 그 아래로 보전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콤마 찍고 ing가 나오네요.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 the impact of fragmentation, 파편화의 영향은 증가시키면서 말입니다. 이 말을 어렵게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서식지를 지금 it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요. 남아있는 서식지라 함은 지도상에는 도로를 이렇게 뚫었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서식지가 남아있잖아. 근데 그 남아있는 서식지의 지도상의 영역이 보여주는 거는 분명히 이만큼인데 근데 그거 아래로 남아있는 서식지의 보전 가치를 오히려 더 낮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도에 보이는 면적, 여기 표시된 면적의 그 가치보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가치는 오히려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는 반대로 증가시킨다? 여기는 decrease가 나오는데 여기는 increasing이 나오고 있죠. The impact of fragmentation. 파편화의 영향은 더 증가시킨다. 여기 앞에가 decrease고 뒤에가 increasing. 분사구문이 나왔다. 단어는 반대로 쓰였다. 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영향은 더 클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퍼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격 구조의 명사구다 이러면서 이 connectivity에 대한 설명이 맨 첫 번째 줄에 나왔습니다. connectivity 이 단어는 어떤 이 능력이냐면 the capacity라고 하면서 뒤에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is 앞에까지가 다 capacity에 대해서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이 capacity는 결국에는 connectivity랑 동격의 관계였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의 수식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altered 이 단어를 동사로 보기가 너무 쉬운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다. 실제 동사는 act as 얘가 동사였고요. 여기서 substantially alter for human use가 한꺼번에 뒤에서 landscap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ltered가 PP 형태로 뒤에서 과거 분사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휘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nnectivity, 연결성이죠. 연결성 단어 자체가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association, link, coherence 이런 단어들 봐두시고 단위어도 체크 잘 해두셔야 되겠죠. separation, 분리, disconnection 이런 단어들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er, 변경하다, 바꾸다 이런 단어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크게 상당히 바뀐 그러한 경관 이러면서 나왔어요. modify, change, transform, 변경하다, 바꾸다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들 잘 봐두시고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단어들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arrier 하면은 장벽이나 장애물을 뜻하는데 뭐 obstacle, hurdle, obstruction 여기 있는 단어도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치다 보니까 다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경중을 따지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잘 봐두시고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erase, remove, eradicate 류의 단어는 한 번씩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fragmentation 하면은 단편화, 그 다음에 분절 이런 단어였죠. division, separation, breaking up 등의 단어도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alter, 그 다음에 barrier 이 단어에 의한 유의어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에 대한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댐은 물고기의 어떤 생물학적 활동을 영구적으로 permanently 중단시키는지 영어로 쓰시면은 S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요 물고기의 산란을 중지시킨다. 요 단어 spawning 단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uman development, 인간의 개발은 increases. 여러분, 뭐는 증가시켜요?
인간을 위한 이거는 증가시켜. 여러분, 인간한테는 연결성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Connectivity는 증가시킵니다. But, 그러나, 이것은 create sterility for wildlife. 야생 생물, 야생 동식물 다 합친 거죠. 야생 생물한테는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 barriers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약문을 통해서 반대로 이 질문을 더 짤막하게 여러분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 포스트잇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문 완성까지 해가지고 오늘 우리 나오는 문제들 다 한번 해봤고요. 우리 convince의 의미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dynamics, 명사로 의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근은요. 방금 전에 나왔었던 단어 중에서 장애물을 뜻하는 단어, 이 단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단어의 유의어를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시멜로우는요. 방금 전에 나왔었던 alter이라는 단어의 뜻과 그 다음에 alter의 유의어들 같이 적어두시고 이 지문에서는 altered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과거 분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과거 동사로 쓰였는지 마지막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주제 소재편 처음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잘 보고 가도록 해요. 할 수 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이 강의까지 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상 여기까지 진들 못 나가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쨌든 좀 많은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5번째 시간은요. 15번째 주제,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역시나 지역지리 파트이기 때문에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 쭉 한번 살펴보고 본문 내용 살펴보면서 충청, 호남, 영남 지방 그리고 제주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청 지방인데요. 역시나 지도부터 살펴볼게요. 충청 지방은 충남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우리나라 유일의 자치시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충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지역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 태안은요,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이죠. 기업도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인 신누리 해안사구가 있는 곳입니다. 신누리 해안사구. 다음, 수도권 인접 지역이 제조업이 발달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산은 울려서 석유화학공업, 당진은 포강당 제철공업 발달한 곳이고, 아산은 자동차 공업과 함께 전자조립공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전자. 다음, 천안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수도권 전철이 이렇게 내려와서 천안부터 아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산 또한 수도권 전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은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있고요. 충청권에서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이 천안아산역이 있는데요. 이름은 천안아산역인데 아산에 있습니다. 근데 아산의 외곽 지역이면서 천안의 번화가와 가까워요. 그래서 천안아산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내려올게요. 세종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시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조성이 되어 있었고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리고 인구 파트에서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다음 대전. 대전은 충청권 유일의 광역시이고요. 경부선과 호남선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일반 철도의 분기점입니다. 일반 철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은데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서당에서는 천자문 배우잖아요.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 외우다 세대 맞았다.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다음 충남의 서산 당진 아래쪽에 홍성 예산이 있는데 홍성과 예산에 걸쳐서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여기는 혁신도시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홍성에 있긴 한데요. 어쨌든 내포신도시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령, 머드축제와 석탄박물관이 중요한 키워드고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니까. 다음, 공주와 부여. 공주와 부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는 옛날에 백제 중심지였던 곳으로 백제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그래서 공주 부여. 전북의 익산까지. 다음, 서천. 서천은 요 서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래가 군산이거든요. 군산과 서천이 금강 하구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홍성 예산처럼 진천과 음성에 걸쳐서 충북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가장 많이 나오는 혁신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 충주는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충주댐도 있습니다. 수력발전도 하고 있고요. 기업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다음 제천 단양 요 일대가 우리 요쪽이 강원 남부 지역이거든요. 강원 남부 지역에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랬었죠. 여기까지 다 조선노총구지 문파입니다.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고 단양은 석회동굴로도 유명합니다. 고수동굴 그리고 마늘축제도 유명한 단양. 다음 청주. 청주는 일단 충북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대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이고 충북에선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충북 인구 1위. 참고로 충남의 인구 1위는 천안입니다. 충남 인구 1위. 그리고 청주에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국제공항. 그리고 청주에 오송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송. 오송에는 KTX 철도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아까 일반 철도의 분기점은 대전에 있다 그랬었죠? KTX 철도의 분기점은 청주시 오송읍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은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충청권에 있는 여러 지역들의 위치와 특성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충청지방 공간 범위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지방의 유일한 광역시가 대전이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특별자치시입니다. 자, 이 충청지방은 교통의 발달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과거부터 교통발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옛날에는 내륙수운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어서 충주, 공주, 부여, 강경 등이 하천교통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었는데 철도가 개통됩니다. 이 철도가 어딜 지나가냐면 대전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대전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다음, 1970년대 이후에는

수많은 고속국도가 건설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되고요.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또한 수도권 전철이 연장됩니다. 어디까지? 천안과 아산까지. 그 다음에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가까워. 게다가 교통도 굉장히 발달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이 충청권으로 분산되고 있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도권과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충청지방의 교통망과 인구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자, 교통망은 이거 다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아, 되게 많은 교통망이 지나가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KTX의 분기점이 청주시에 있다. 일반 철도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 대전에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쨌든 야,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구나. 다음, 인구 변화에서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요.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 그리고 교통로가 지나는 지역들이 인구 증가율이 높고요. 촌락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 혁신도시가 조성된 진천,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된 천안, 아산, 도청 이전으로 행정기능이 강화된 홍성, 제조업이 발달한 서산, 당진 등은 인구가 증가하였다. 반면 촌락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청지방에는 다양한 도시도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울려서 서산의 석유화학, 당진의 제철, 포강, 당, 아산은 자동차와 전자까지 기억해 둡시다. 전자조립공업. 다음, 첨단산업단지도 최근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고, 청주에 아까 오송 얘기했었죠? KTX 분기점이 있다는 거기에 생명과학단지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아산, 제조업이 발달한 당진과 서산 등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 유일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음, 충청남도청은 내포신도시로 이동했다. 엄밀히 얘기하면 홍성에 있지만 어쨌든 내포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안과 충주가 모두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태안은 관광레저형, 해안 쪽에 있어서, 충주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조성이 되고 있고, 진천, 음성 등의 혁신도시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보면 충청지방의 제조업 특성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충청지방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제일 많은 곳은 아산입니다. 얘기했듯이 자동차와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다. 충청지방에서 제조업 출하액 가장 많은 곳, 바로 아산입니다. 그런데 서산은 사업체수는 되게 적은데 출하액은 꽤나 많습니다. 여기에 석유산업 발달해서 그래요. 요거는 정유.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정유 산업, 석유화학 산업, 석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업체는 적지만 출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청주와 천안. 청주는 전기 장비 제조업, 이 2차 전지라고 해서 충전지 만드는 업체들이 많고요. 전자 조립 공업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천안도 전기 장비 제조업 발달한 곳이고. 다음, 제철 공업 발달한 당진이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당진은 제철, 광양도 제철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제철 공업이 발달한 곳은 생각보다는 출하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런 곳들의 제조업이 성장하였다. 그래서 아산은 전자와 자동차, 서산은 정유와 석유화학, 청주는 전기 장비와 전자, 천안은 전기 장비와 기타 기계, 당진은 제철 공업이 많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호남 지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호남 지방도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쭉 한번 내려와 볼게요. 먼저 군산입니다. 군산, 뜬다리 부두가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충남의 서천과 금강 하구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익산 같은 경우에는 공주 부여와 함께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제는 지평선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벼농사가 아주아주 아주 널리 이루어집니다. 다음, 무주진한 장소는 여기 소백산맥 지나가거든요. 산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인구 밀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생활 필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경찰서, 소방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무주진한 장소 하나의 행정구역에만 경찰서랑 소방서를 두기엔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구역은 나뉘어져 있지만, 무주진한 장소를 묶어서 무진장이라고 불러요. 무진장. 다음, 임실은 치즈로 유명하고요. 순창은 고추장 비롯한 장류. 그래서 장류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원은 춘향전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춘향제라는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고창은 고인돌 유적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둬야 될 곳이 전주인데요. 전주. 전북 특별자치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있고, 한지공업 발달하고, 세계 소리축제도 열리는 곳인데요. 요거 말고도 전북 특별자치 도청 소재지이고요. 혁신도시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도 전주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정말 많고요. 요 호남권 관련된 지도가 나온다. 전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주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영광. 영광 키워드가 두 개인데 둘다 중요해요. 원자력 발전소와 영광 굴비. 굴비. 그래서 전남의 북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평. 함평은 나비 대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키워드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무안. 무안하면은 양파 굉장히 유명하고요. 양파. 그 다음에 전남도청이 무안에 있습니다. 전남도청 무안에 있습니다. 다음 신안 이렇게 볼게요. 신안은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예요. 그래서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풍부한 일조량 바탕으로 천일제염업이 널리 이루어지고요. 천일제염업 바닷물 증발시켜서 소금 얻는 거.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안. 다음, 이쪽으로 올게요. 담양. 담양하면 대나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보죠. 호남지방,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합니다.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동부에는 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소백산맥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평야 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부의 산지 지역, 서남부의 평야 지역, 그리고 도서 지역, 우선은 섬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안도 있고, 섬도 되게 많고. 그래서 농산물과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이런 것들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호남지방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농업지역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로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개척이 되어 왔느냐? 일제 강점기에 저수지와 갯벌을 농경지로 개간을 합니다. 간척 사업이 실시가 되었다는 얘기죠. 김제시 광활면 이름 자체도 광활면입니다. 엄청나게 광활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광활하고 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지평선이 보인다. 그래서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도 간척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지역들의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간척지가 조성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넓은 쌀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지역들은 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지, 새만금 간척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산지의 비율도 높고, 섬도 되게 많습니다. 평야도 넓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많은 농업과 어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또 산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1차 산업이 발달한 곳일 수밖에 없겠죠. 기후가 온화하고 비옥한 평야가 발달하였으며, 긴 해안선과 넓은 갯벌

맥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어업 위주의 1차 산업이 발달한 곳인데, 최근에는 제조업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제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볼게요. 1970년대에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다음, 1980년대에 광양제철소가 조성이 되면서 광양만을 중심으로 중화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한 군산 국가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영암은 조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또 성장을 하게 되고요. 광주의 광산업 및 자동차 공업, 얘기했었죠? 기아 자동차 공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에는 첨단 부품 소재 산업 등과 같이 첨단 산업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호남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호남 지방의 제조업 특성을 좀 살펴보면, 자, 역시 석유 산업 발달한 여수가 출하액이 가장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자동차 산업 발달한 광주가 호남 지방에서 두 번째로 출하액이 많고, 광양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 호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세 지역 정도만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제조업 관련해서는 잘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수의 정유, 석유화학, 특히나 이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광주는 기아 자동차 덕분에 자동차 산업 발달했고, 광산업 발달한 곳입니다. 광양은 1차 금속 제조업, 제철 공업이 발달한 곳이고, 자, 그래서 아래 읽어보면, 호남 지방은 여수, 광주, 광양을 제외하면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편입니다. 여수는 1970년대에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하였고요. 광주는 1990년대 이후에 호남 지방의 자동차 공업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광산업 육성하고 있고, 광양은 1980년대 대규모 제철소가 건설되면서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최근에는 제조업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호남 지방 하면은 다른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요한 관광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 자유구역과 혁신도시 등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왼쪽부터 볼게요.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입니다. 광양만권과 광주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아까 얘기했듯이 전주와 완주 걸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주에도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 전력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력이 나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요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 볼게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 아까 얘기했던 김제 지평선 축제. 여긴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다음 여기 무진장 있다 그랬었죠? 무주의 반딧불 축제. 반딧불. 다음 순창의 장류 축제. 고추장과 된장 같은 장류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다음, 남원은 춘향전의 무대가 되었던 곳으로 춘향제라는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남원의 춘향제. 다음에 광주의 비엔날레. 함평의 나비대축제. 아까 얘기했었죠? 나비대축제. 그 다음에 녹차 기반으로 한 보성의 다향대축제. 하나 더 해본다면 광양의 매화축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그외 명소들. 전주의 한옥마을. 참고로 얘는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지정의 세계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냥 전주의 한옥마을이 굉장히 유명하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화순과 고창의 고인돌 있죠. 화순과 고창의 고인돌. 그 다음에 여기는 담양의 중물시장인데,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물,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 얘기하거든요. 담양의 대나무 유명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공해 나로 우주센터 있다 그랬죠? 여기 기반으로 최근에 우주 항공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다양한 축제들과 슬로시티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영남지방 살펴볼게요. 역시 영남지방도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경북부터 볼게요. 경북. 경북의 문경입니다. 여기 소백산맥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여기에 조령이 있습니다. 조령. 조령에 문경세제라는 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문경은 석

탐박물관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 다음 상주.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라는 지명이 붙었죠. 상주는 곶감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상주. 다음 오른쪽으로 갈게요. 안동. 안동 하면은 국제 탈춤 페스티벌 유명합니다. 안동 하회탈 아시죠? 근데 그런 하회탈 같은 그런 탈춤만 추는 축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가면을 쓰고 추는 춤들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굉장히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국제 탈춤 페스티벌. 다음,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지정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북 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안동하면은 유교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북도청도 한옥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한옥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다음, 울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5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늘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의성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다음, 구미. 구미는 전자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전자공업. 그래서 삼성과 LG 공장이 다 구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조립공업이 구미에 발달해서 경북 또한 전자조립공업 출하액이 꽤나 많습니다. 다음, 김천. 김천 하면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고요. 자두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김천. 다음, 대구는 구미와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현재 대구의 행정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대구와 통합되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포항. 포항은 제철공업 발달했죠. 이게 호랑이 꼬랑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 튀어나와 있는 고제 이름이 호미고지예요. 호미곶. 호랑이 꼬랑지처럼 생긴 고지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가면 상생의 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 모양의 조형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경북 인구 1위. 인구 50만 정도 됩니다. 포항. 다음, 대구 서쪽에 성주 있죠. 성주. 성주는 참외로 유명한 곳입니다. 참외. 다음, 대구. 대구는 인구 4위 도시죠. 그래서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대구. 그리고, 물론 섬유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섬유산업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은 곳입니다. 대구. 게다가, 극서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엄청 더운 곳입니다. 심지어 대프리카 대집트란 별명을 갖고 있고요. 폭염일수도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그런데 대구 또한 대도시이기 때문에, 교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대구에서 특히나 경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이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저 경산이 대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 유학생들이 경산에 되게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경산은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교외화로 인해 경산 쪽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주.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가 되었다. 경상도 지명 유래가 되었던 곳이고요. 경주 하면 뭐, 이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중요하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 이 워낙에 유적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서 넓은 지역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국립박물관도 있는데요. 거기에 전시물들이 굉장히 볼만합니다. 경주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불국사와 석굴암 또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양동마을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동마을은 경주 시내로부터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차를 타고 조금 가야 되지만 한 번쯤은 둘러볼 만한 곳입니다.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주의 한옥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올게요. 자, 영남권은요. 경북, 경남, 그리고 세계 광역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구, 울산, 부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정유 같은 다양한 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이고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나왔던 내용이죠. 다음, 부산.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 2위 도시입니다. 2위 도시 330만 정도. 우리나라의 최대 항구이기도 하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죠. 영화 산업. 부산 국제영화제가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영화 산업도 꽤나 발달한 곳이다.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창녕입니다. 창녕. 창녕은 우포늪이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 습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습지예요. 역시나 람사르 협약에 등록이 되어 있는 습지입니다. 내륙의 최대 규모의 습지. 다음, 진주 볼게요. 진주. 자, 진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고요. 그리고 남강 유등축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갔었는데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주, 혁신도시, 남강 유등축제. 다음, 사천. 사천은 항공 우주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항도 있어요. 공항. 다음 고성. 아까 해남에도 공룡박물관 있다 그랬었죠? 고성에도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서 공룡 박물관 있습니다. 가보면은 동네 전체가 다 공룡이에요. 의자도 공룡, 버스 표지판도 공룡, 공룡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성 공룡 박물관. 다음 거제. 거제는 조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워낙에 좀 험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거제 조선공업 발달한 곳이다. 대표적인 곳이죠. 다음 창원. 창원은 예전에 마산, 창원, 진해로 나뉘어져 있다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창원시가 되었고요. 이 창원은 경남 도청 소재지입니다. 경남 도청 소재지. 그리고 인구.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경남 인구 1위. 그래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수도권 할 때도 수원, 고양, 용인, 화성이 인구 100만 넘어간다 그랬죠? 거기도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창원도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가 창원입니다. 다음 그 위에 김해와 양산이 있는데요. 김해와 양산. 부산이란 대도시에서 인구의 교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김해와 양산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해와 양산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겠죠. 또 신도시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김해와 양산에 거주하지만 부산으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는 낮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부산, 김해와 양산, 부산의 이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얘기했듯이 영남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만 세 군데예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태백산맥이 이렇게,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가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역입니다. 분지 지역.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또 산맥이 분포하기 때문에 경사지도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경북은 과수재배가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낙동강 유역의 크고 작은 평야와 분지가 분포합니다. 또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편리한 수심이 깊은 해안에는 항만이 발달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서해와 남해는 수심이 좀 얕잖아요. 그래서 큰 규모의 항구가 이쪽에 많이 발달할 수 있었고 그것 바탕으로 공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도권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주요 공업 지역이 바로 영남 지방이 되죠. 자, 뒤로 가서요. 산업 분포. 일단 북부 내륙 지역에 과수농업이 널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수하면은 경북과 제주라고 얘기했었었죠. 1차 산업 북부 내륙 지역에 과수농업. 반면 낙동강 삼각주와 대도시 근처에서는 시설 원예 농업, 쉽게 얘기하면은 근교농촌에서 상품작물 재배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될 겁니다. 제조업. 자, 1960년에는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발달했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 남동 임해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중화공업이 빠르게 성장한 지역입니다. 자, 영남 내륙 지역은 말 그대로 여기에요. 내륙 지역. 대표적인 곳이 대구와 구미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과 편리한 도로 및 철도 교통을 바탕으로 성장한 지역이고요. 대구는 자동차 기계, 특히나 섬유의 출하액 비중이 높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고요. 구미는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전반적으로 경공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영남 내륙공업 지역. 반면 남동 임해공업 지역은 원료 및 제품 수출입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화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중화공업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울산에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조선이 있고요. 포항은 제철, 창원은 기계공업, 특히나 군수산업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무기 만드는 산업, 거제는 조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에서 각 도시들의 제조업을 좀 살펴보면, 자, 오른쪽부터 볼게요. 울산 정유,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기타 운송 장비가 조선이거든요.
조선,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도 꽤나 발달한 곳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자동차와 조선공업이 모두 발달한 곳이니까 거기에서 금속 많이 쓰거든요. 그럼 금속을 만드는 1차 금속 제조업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창원 아까 기계공업 발달했다 그랬었죠? 그리고 자동차 공업도 발달했습니다. 여기 GM 공장이 여기에 있어요. 다음 구미 전자조립공업 발달했다. 삼성과 LG 여기 있다 그랬었죠? 자, 부산 1차 금속과 함께 자동차 공업 발달했습니다. 여긴 SM 공장이 여기에 있어요. 자, 포항은 1차 금속 발달한 곳이죠. SM인데 지금 르노로 바뀌었죠, 르노. 다음 대구는 이런 것들 발달했지만 다른 지역보다 섬유의 출하액 비중이 높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거제는 기타 운송장비 조선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살펴보면 울산이 제조업 출하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2등이 창원인데 보세요. 울산과 창원은 사업체 수는 비슷합니다. 근데 출하액이 울산이 창원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출하액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큰 사업체들이 울산에 많이 입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울산, 창원, 구미, 부산, 포항, 대구 순이고요. 어쨌든 울산 다음 창원, 그리고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구미 순이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특히 권역 내 대기업의 비율이 높아서 수도권에 비해서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울산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고요. 창원은 기계, 구미는 전자공업, 부산은 제철과 자동차공업이 발달했고요. 포항은 제철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와 도시 볼게요. 인구 분포. 전통적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공업도시로 성장한 울산, 창원, 포항, 구미 등지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창원이 경남 인구 1위 도시, 포항이 경북 인구 1위 도시입니다. 영남권의 1등은 당연히 부산이고 2등은 대구입니다. 자, 얘기했듯이 대도시의 교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부산, 대구에서 주변 지역으로 김해, 양산, 그리고 경산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김해와 양산, 대구에서 경산으로. 다음,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게 됩니다. 다음, 역사 문화도시. 안동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 등의 전통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죠. 경주는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제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크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기후적으로 따뜻합니다. 해양성 기후라서 연교차가 작고요. 그리고 강수량도 많은 편입니다. 지형,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죠? 그래서 순상 화산체 위에 종상 화산체가 얹어져 있고, 화구호인 백록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록부에 측화산이라고도 불리는 오름이 360여 개 발달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반암이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물이 지하로 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 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내린 민물은 해안에서 솟아나서 전통 전락은 해안가에 많이 입지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리공원 등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 문화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전통 추락은 해안의 용천대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현무암 이용하여 돌담 쌓고요. 경사가 완만한 지붕에 그물 모양으로 줄을 엮습니다. 그물 지붕이 발달합니다. 왜? 바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음, 1차 산업과 관광 산업 위주의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시도 중에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산업 구조 살펴보면 전국과 비교했을 때 1차와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또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2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과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하기는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다.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로 가서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충자료로 가볼게요.
1번 충청권은 최근 전출 인구보다 전입 다시요.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다. 충청권 인구와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인구와 제조업이 분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아요. 다음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된 곳은 천안과 아산입니다. 청주가 아니고요. 다음 충주에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이거는 혁신도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충주는 혁신도시가 아니라 기업도시로 개발되고 있죠. 다음, 광양만을 중심으로 한 광양, 여수, 순천 등지에는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고 있다. 맞아요. 호남권에는 리아스 해안이 발달하였다. 리아스 해안은 해안선의 드나듦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이 많은 해안을 얘기하고요. 맞죠? 다음, 호남권은 모든 권역 중 경지 면적 비중이 가장 높다. 모든 권역 중에 경지 면적이 가장 넓단 얘기예요. 맞아요. 경지 면적 가장 넓고, 논면적 가장 넓고, 쌀 생산량도 가장 많습니다. 7번, 호남 지방은 금강의 남쪽, 소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한다. 호남, 옛날에 금강이 호강으로 불렸다. 그래서 금강의 남쪽이다. 다음, 소백산맥의 동쪽엔 영남지방, 서쪽에는 호남지방이 있죠. 다음 8번 전주 한옥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9번 장수는 여수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어휴, 그럴 리가요. 여튼 석유화학 공업 엄청나게 발달한 곳입니다. 영남권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역이 위치한다. 남동 임해공업 지역이죠. 참고로 이 남동 임해공업 지역에는 영남권뿐만이 아니라 호남권에 여수, 광양 등도 포함이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공업지대예요. 다음 포항 기타 운송장비. 이 기타 운송장비가 조선 얘기하거든요. 1차 금속은 제철이죠. 두 개가 뒤바뀌었죠. 거제는 기타 운송장비, 포항은 제철 금속 다시요. 1차 금속 출하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창녕에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가 위치한데요. 이게 바로 우포누피죠. 창녕에 우포누피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김해와 양산은 최근 부산의 교외화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부산에서 김해와 양산으로, 대구에서 경산으로 인구가 분산되고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다음, 제주도의 해안 저지대에는 동백나무와 같은 상록화렵수림이 분포한다. 상록화렵수림은 난대림이라고도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겨울철이 따뜻한 곳에서 식하게 되는데, 제주도, 울릉도의 해안 저지대, 남해안의 해안 저지대에 난대림인 상록화렵수림이 분포하게 됩니다. 맞죠? 다음, 제주도는 현무암의 영향으로 농경지가 대부분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된다. 맞죠? 자, 현무암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현무암은 주상전리 발달이 탁월한 암석입니다. 그래서 배수가 양호해요. 물이 쭉쭉쭉쭉 빠집니다. 자, 어떤 농경지를 논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수가 불량해야 돼요. 벼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농작물입니다. 근데 얘는 물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벼 농사에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하게 되고요. 제주도는 밭의 비율이 99%를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다음, 아산은 부여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아산은 자동차와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대표적인 도시 지역이고요. 부여는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아무래도 촌락보다는 도시가 높을 거예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그런데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한다고 했으니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높은 아산이 총부양비는 낮을 거예요. 다음, 충남은 충북보다 2000년대 이후에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다. 맞죠? 이 수도권으로부터 충청권으로 많은 인구가 분산되고 있는데 충남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김제는 광주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김제는 촌락입니다. 촌락은 청장년층들이 많이 유출되는데 여성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에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난다 그랬죠? 남성 여성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촌락은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0: 높아요. 대도시인 광주는 서비스업 발달에서 성비가 낮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안동은 김해보다 다른 시군으로의 통근통학 인구가 적겠죠? 김해는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근통학을 하기 때문에 경북은 제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면 제주가 워낙에 제조업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 서술형으로 가볼게요. 충청지방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에 대전에 있던 도청 이전과 함께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의 명칭 내포 신도시. 다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자치시 세종 특별자치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시. 다음, 호남권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 어떤 거 있을까요? 예, 김제 지평선 축제, 순창의 장류 축제,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살펴봤었죠? 다음, 영남권에 분포하는 세계 문화유산과 해당 유산이 위치한 곳. 자, 대표적인 것만 적어볼게요. 안동의 하회마을 있죠. 경주의 양동마을, 경주 역사 유적지구,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고요. 참고로 합천이란 곳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 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주도는 해외 자본 유치 및 기업 활동 편의 보장, 관광 및 휴양 도시로의 성장 추구를 위한 국제 자유 도시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자유 도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강의가 모두 끝났고요. 그리고 한국 지리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어쨌든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강의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내신 시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사실 이 두꺼운 수능 특강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세세하게 원리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에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선지와 함께 서술형 그리고 수능 특강에 있는 다양한 본문 내용들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지리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강의를 수강하면서 한국지리에 대한 재미를 느끼셨다면 너무나도 저에게도 기쁜 일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수능 특강이 모두 끝나고 한국지리도 끝나지만 나중에 수능에서 또 한국지리 선택해서 꼭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강의는 마무리할 거고요. 자, 시험이 남은 친구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전반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녹화하면서 요 얘기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 성적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거둬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화이팅 합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1: 안갯길 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법.
2: 너 장롱면을 하면 운전 잘해라. 나 죽기 싫다.
3: 에이, 그 속도는 아니야.
2: 뭐 갑자기 안개가.
1: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의 내 위치를 알립니다.
2: 아니,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1: 안개등 스위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개등을 켭니다.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멈춰야 되나?
1: 도로 제한 속도의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초월 차로보다는 주행 차로를 이용해 운전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방향 전환 등은 하지 않습니다.
2: 뭐냐? 장롱 면허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3: 아니면 다친다.
1: 창문을 조금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3: 야, 가자.
2: 야, 같이 가.

수능특강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수능특강에 어떨 때는 기본 문제로 개념 확인하기도 했고 좀 어려운 문제로 실전 대비하기도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대비까지 동시에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금융상품과 재무계획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게 5단원 전체적으로 금융이 주인공인데 지난 시간에 화폐 이자율, 그렇죠? 그리고 가계의 금융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단리, 복리,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그리고 가계, 그래서 소득의 유형, 그리고 지출의 종류도 있었죠. 그거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상품입니다. 뒤에 재무계획 이렇게 써 있어도 주인공 그냥 금융상품이야. 그리고 좀 투자 수익을 계산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수능 특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까지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이 바로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에는 뭐가 있어요? 금융상품 하면 1번 자산관리의 원칙이죠. 자산관리 원칙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의 자산을 관리할 때는 얘가 원금을 손실을 하지 않고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안전성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뭐 보거나 이럴 때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날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익을 기대하는 정도를 수익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세 가지고요. 학교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단독으로 낼 수도 있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이 자산관리의 원칙은 그냥 선지 정도로 들어가는 금융상품의 유형과 함께 선지 정도로 들어가는 추세이지만 학교 시험은 좀 별도로 그래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이 금융상품의 유형입니다. 금융상품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예금이고 그리고 주식이고 채권입니다. 수능은 이 세 가지 비교하는 게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얼마 올랐는데 근데 환율은 어떻게 됐지 말이야? 그럼 얼만큼 수익이 나겠어?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미국 채권에 투자했는데 말이야. 그때 환율은 어떻게 되고 머리가 좀 아프겠죠. 그렇죠? 그 문제가 가장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출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예금 주식 채권의 의미와 특징을 가진 단순한 문제로 하나 그리고 투자 수익 계산은 좀 복잡한 문제로 하나 그래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대비해 봐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재무계획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인간의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 평생에 걸쳐서 돈을 쓰지만 돈을 버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여러분 지금 돈 안 벌면서 돈 쓰고 있잖아. 그렇죠? 나중에 늙어서는 돈 안 버는데 돈 써야 돼. 병원비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재무계획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생애 주기에서 그 일정 시기마다 청년기, 장년기, 뭐 노년기 이때마다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자금, 예를 들면 내 집 마련, 예를 들면 교육비, 예를 들면 노후의 병원비. 그래서 재무계획이 필요하다. 생애 주기와 재무계획 그렇게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가 크게 되겠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자산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 파악한다. 오늘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정리하시고 두 번째 생애 주기. 그래서 생애 주기 곡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네, 재무계획.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의 원칙 다 말씀드렸죠. 이거 원금 손실하면 어떡해? 그래서 주식 투자 무서워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 바로 그거예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 이게 바로 안전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전한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수익을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그게 수익성이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환금성. 교환하다 할 때 환자고요. 금. 다시 말하면 뭐냐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정도. 얼마나 현금으로 교환하기가 편리하냐. 이것도 여러분 감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뭔가 소비하고 나머지 전체 다를 어디 주식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비상

현금으로 돈이 필요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급작스럽게 어떤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근데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어. 돈막 오르고 있어. 그럼 얘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자산에 투자할 때는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이지? 금융상품의 유형이지? 그것도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어디 부동산에 나이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이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내일 팔아주십시오. 내일 당장 1억 필요합니다. 그게 잘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얼마나 현금으로 빨리 바꿔지느냐. 그것도 고려해서 자산 관리를 하여야 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환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부동산은 가장 여기 유동성이 낮은 편이고 현금화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예금은 그에 비해서 쉽죠. 해약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상품은 안전성이 높고 어떤 상품은 수익성이 높고 예.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없어요. 그럼 다 그거 하게? 안전한 대신 수익성이 낮은 것이고 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신 잃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얘네 둘 간에는 뭐 상충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 관리를 할때 모든 상품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겠어라고 여기에 넣을 수도 없고 또는 모든 상품을 안전한 데만 넣어. 그러면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을 수도 없고 또 모든 상품을 부동산에만 넣으면 그렇죠. 예.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분산 투자해야 돼. 일부는 현금으로 좀 남겨두고, 일부는 또 예금에 넣고, 일부는 주식에도 넣고. 그렇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산 관리를 위한 투자 시 따르는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상품에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분산 투자라고 하죠. 특히 뭐로 인해서 안전성과 수익성에 수익성의 상충 관계 때문에. 상충 관계 뭔지 아시죠? 얘가 안전성이 높은 대신 수익성은 낮은 거고. 수익성이 높은 대신 안전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둘다 높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상충 관계로 인해 분산 투자한다. 요 얘기입니다. 이제 금융상품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어요. 개념 정리는 거의 그 다음 페이지까지에서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의 유형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금 되겠습니다. 예금. 예금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여기 예금 쓸 거고요. 표시 어디? 여기. 이자 수익이나 자금 보관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자 수익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예금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예. 저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넣고 있어요. 뭐 그런 학생 혹시 있어요? 예. 그거는 뭔가 수익을 만들고 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명절에 받은 돈, 그리고 다달이 받은 용돈 이렇게 모아두려고 자금 보관 용도로 보통 예금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금 보관이나 또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예금은 여러분이 안심하고 예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야? 원금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은행이 망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즉, 뭐냐면, 다른 예금 상품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요. 또, 돈 필요할 때는 바로 가서 뽑으면 돼. 그렇지. 현금화 시키기가 쉽습니다. 유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편이라, 뭔가 이제, 아직 그 자산 관리나 이런 금융 상품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은 초기 단계나 또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 예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수익성은 낮죠. 이거 둘의 상충 관계니까. 예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구불 예금이에요. 요구불 예금이 뭘까? 요구하면 지불해 주는 거야. 지급해 주는 거야. 유동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죠? 현금으로 바로 해 주는 거야. 이게 입출금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냐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요구불 예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월급이 들어오면 보통 예금으로 딱 들어와 있어. 그러다가 신용카드 결제 대금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고 또는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 자금 결제나 돈을 이렇게 보관해 주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왔다가.

월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 목적 자체가 자금을 보관하는 것이고 자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쓰는 통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거의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로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요구불 예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당좌 예금 있잖아요. 기업도 필요할 거 아니야.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때 뭔가 원재료를 샀어요. 그러면 그 재료값 지불해야 되지. 그치? 기업이. 네, 또는 뭔가 대금을 받았어. 그러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통장이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요구불 예금이 당좌 예금이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보통 예금입니다. 자금 보관 결제 용도다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 만기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예치하거나 또는 적립하는 것으로서 보통은 이자 수익을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저축성 예금이라고 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맡기거나 이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봤었던 것들입니다. 1,000만 원을 연 10%의 이자로 3년 만기 맡겼을 때 보셨죠? 그렇죠?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야. 집에 서랍에 둬두면 어때? 예, 물가도 올라오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주식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공부 안 했는데 맡기는 거야. 1,000만 원을 맡기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정기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생기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달이 얼마씩 돈을 모아가야 되겠지. 그게 바로 적립이야. 이게 정기 적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회 초년생들은 이 적금부터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내가 50만 원씩 3년 동안 정기 적금 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이네. 3년이면 1800만 원이네. 이자랑 하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2000만 원 모으는 거 목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생겼어. 2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할까? 아, 지금 공부가 안 됐어. 그럼 여기다 이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기 적금, 정기 예금입니다. 정기 적금, 정기 예금은 만기일까지 3년 만기 10%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얘는요, 부추위 얘도 현금화가 쉽습니다. 뭐 하면 돼? 해약하면 돼. 해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지. 약속된 이자를 못 받는 거지. 원금 손실은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예금이 이렇게 안전성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하나당 1인 원리금을 1억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안전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제 넘기셔서 아주 중요한 거. 예금, 주식, 채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가서 여기 표부터 먼저 가볼게요. 표부터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주식하고 채권이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그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몇 명의 이 진짜 끼가 많고 성실한, 끼가 있는 그런 남자, 아이돌 그룹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섭외했어. 진짜 연습해서, 노래 연습해가지고 데뷔했다면 대박이 날것 같아. 내가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쵸? 그럼 돈을 어떻게 합니까? 돈 어떻게 마련합니까? 사람들,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끼 많은 연예인 지망생들 보세요. 가수 지망생들 보세요. 정말 연습하고, 노래도 받고, 그러면 진짜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거예요. 투자해주세요. 라고 해서 투자금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돈 빌리는 거죠. 빌려주십시오. 왜? 연습실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곡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하십시오. 진짜 성공할 겁니다. 투자하십시오. 또 하나는 빌리는 거. 두 가지죠. 그러면 투자했다고 하면 투자한 그 증거가 되는 증서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만약에 빌려줬어. 빌려줬으면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증서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경영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주식은 바로 투자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쫙 가서 보면 주식회사가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투자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증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1억 원을 마련했는데 제가 5천만 원 그리고 제가 한 3명 A, B, C 세 사람한테 예, 세 사람한테 투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천만 원, 이 사람이 1천만 원, 이 사람이 3천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50% 지분을 갖는 것이고 10%, 10% 그리고 30%의 지분을 갖는 거죠. 그 지분을 표시한 증서가 바로 뭐다? 주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A, B, C는 뭐가 돼요?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진짜 대비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막 내. 그러면 수익을 어때? 나눠 갖는 거지. 그치?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배당 수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근데 선생님 주식이 이런 거예요? 예, 이걸 바로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는 또는 이렇게 주변에 사업 설명회를 해서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해서 투자자를 이렇게 모은 것인데, 이제 데뷔하고 나니까 정말 잘 됐어. 이제 전 세계 투어도 떠나야 돼. 예,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해. 그때는 어때?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예, 주식 시장에 이 주식을 여러분들 이 주식 사세요 하고 내놓는 걸 상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저기 지금 데뷔했는데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ABC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을 더 많이 이제 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회사의 뭐가? 자본금이 점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삼성 같은 회사는 이 주식을 너도 나도 사려고 하니까 자본금이 점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금이나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잘 되면. 근데 안 되면? 그렇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낮아요? 안전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수익 형태는 배당 수익이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어떤 거지? 그치. 이 주식을 쌀때 사서 주식이 올랐을 때 파는 거, 그걸 바로 시세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은 원리금 지급을 약속하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럼 빌렸다라고 하는 증서를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증서가 차용증 증서가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높은 것이고 특히 뭐가 그러냐면 이 돈을 빌리는 건 누구도 하냐면 정부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도 나라 살림살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정부도 채권을 발행해요. 서울시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세금 거른 걸로 다안 돼. 우리가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할 거거든요. 돈 빌려주시면 이 사업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이자랑 해서 갚아드릴게요. 저희 미국이요. 미국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얘돈 빌려주시면 그게 미국 채권입니다. 근데 미국이 망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서울시 뭐 이런 데가 잘 망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공채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뭐에 비해서? 주식에 비해서. 근데 수익성이 낮죠. 그래서 국공채가 있고 회사가 발행한 걸 회사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 채권도 어떠냐면 이 채권 자체를 거래합니다. 그래서 채권도 쌀때 사서 비쌀 때팔 수가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미국 채권을 사서 보유하고 있어. 근데 전 세계가 막 되게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주식시장도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주식시장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그럼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지? 미국 채권이다. 미국은 망할 일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서로 미국 채권을 막 사려고 해요.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나 예전에 살 때보다 미국 채권 올라갔네? 그럼 그때 팔수 있는 거야.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시세 차익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의미를 싹 봐두시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기업이 경영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하나는 빌리는 거고, 하나는 투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채권은
그렇죠. 발행자 입장에서는 빌린 돈이 커지는 거야. 부채가 증가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또 하나, 이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도 발행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주주가 돼요. 회사의 경영에서 의결권을 가져. 네. 왜냐면 이 경영이 잘 돼야지 나도 수익을 함께 얻으니까. 그런데 채권을 산 사람은 그냥 돈 빌려준 사람이야. 채권자야.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수익 형태 둘다 공통적으로 시세 차익,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채권은 돈 빌려주는 거니까 이자 수익이고, 기업은 수익이 나면 나눠서 이걸 배당 수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주식 채권까지 하면 사실은 다한 겁니다. 네. 아래에 보시면 펀드도 있고 그리고 보험도 있고 그런데요. 예, 펀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제가 주식 투자한다 또는 채권 산다라고 하면 미국 채권을 바로 사는 것이고, 그렇죠? 삼성 주식 사봐야지, 현대 주식 사봐야지라고 하는 거 제가 직접 투자잖아요. 근데 펀드는 무엇이냐면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금융기관이 증권회사 같은 데서 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야. 펀드 매니저. 기금, 자금을 모금하여. 그래서 펀드입니다. 펀드를 모집해서 100억 원. 이 100억 원으로요, 반도체 분야에, 2차 전지 분야에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다 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내 돈을 이렇게 좀 같이 넣는 거죠. 100억을 모금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같이 내가 넣은 금액만큼에서 받게 되는 거지. 이게 간접 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도 역시 어때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가 대신한다는 점,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이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자금 100억 원을 막 운영해가지고 얻은 수익을 지분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나눠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소득을 갖게 되면 모두 나의 전 재산을 주식! 이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아파서 또는 사고가 나서 내 아이들 교육비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곳에도 예, 자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뭐예요? 사고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애 주기로 봤을 때 평생에 걸쳐서 돈을 쓰는데 돈을 버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어. 60대 언젠가 은퇴해.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소득이 있는 동안 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에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은퇴하고 나면 다달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분해 볼까? 네. 뭐냐면 여기 정기예금, 주식 채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수익 형태로 나누는 거지.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없대. 뭐가? 그치.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쵸. 주식.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정기예금과 채권.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냐?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채권이고. 시세 차익은 아니고, 예, 정기예금 이자 수익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기예금입니다. 안 나온 건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기예금과 채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만기가 존재한다. 예, 10년 만기 미국 채권. 왜냐면 돈을 빌렸으니까 언제가 만기다라고 하는 걸 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채권. 정기예금도 3년 만기 10%에 뭐 이렇게 이자 만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죠. 내가 뭐 하루 이틀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막 3년, 10년 보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장기 보유할 수도 있고, 그걸 단타라고 하나요? 오늘 샀다가 막 내일 팔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만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얘는 만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거. 원리금 지급을 약속한 증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채권이잖아. 맞지? 따라서 기업 주식이니까 아니고. 이걸 보유한 사람이 주주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주지. 그치? 따라서 틀렸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디귿은 이거 이제. 정기예금은 예치 금액에 상관없이 원금이 보장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1억 원까지. 이제 정책이 바뀌면 그 액수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액에 관계없이 아니에요. 1억 5천만 원 넣어놨는데 은행이 도산했어. 그럼 1억 5천만 원다 보장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갑이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에서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40%, 30%, 30% 이렇게 넣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거,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찾아서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다음에 이렇게 가볼게요. 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보험, 연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두 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 가거나 아니면 은행 창구에 가거나 아니면 보험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입하고 싶으면 실손 의료보험 이런데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거나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임의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연금. 네, 개인연금이, 그래, 나 노후 대비를 위해서 나는 은행에 가가지고 이 개인연금 상품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개는 무엇이냐면 얘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이에요. 이건 왜냐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국가가 만든 거거든. 국가가 아파서 허덕이면서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 많으면 안 되니까 국민건강보험 만들었어. 그래서 무조건 가입해! 이렇게 한 겁니다. 국민연금도 무엇이냐면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동안 가입해라고 해서 국가가 만든 성격입니다. 사회보험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회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럼 보겠습니다. 기업은 생명보험이다라고 돼 있어요. 생명보험은 사망하거나 아니면 약속된 때까지 생존해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저런 건 손해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요. 공적연금 아니죠? 예, 일반 은행 또는 보험 창구 막 이런 데서, 아 이거 공적 여기 은행 창구 이런 데서 합니다. 그다음에 디귿 보험이 수익 극대화 아니랬죠? 그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기업과 달리 디귿은 가입에 그렇죠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디귿과 달리 리을은 미래의 위험, 보험이 미래의 위험이잖아요. 틀렸죠?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제 기출 문제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거야. 자산 관리의 원칙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유동성, 안전성 이렇게 나와 있어. 안전성하고 유동성이 높아. 뭐가? 이 노란색 A. 그렇지. 예금이죠, 예금. 여기 나온 게 요구불 예금이구나. 이렇게 찾으시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산관리 원칙과 함께 나오는 거. 그렇다면 B는 수익성은 높은데 다른 두 개는 낮은 거. 그렇지? 주식이죠. 그리고 문제 자체는 매우 평이한 편입니다. 네, 매우 평이한 편이라서 그냥 한번 보시면 A가 주주 아니지? 그렇지? B, 주식이 만기가 있다고? 없다고. 만기 나왔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A, B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거 뭐죠? 국공채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이고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현금화가 용이한 거 뭐예요? 유동성이 높은 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예금이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형태를 좀 골고루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A, D는 각각 요구불 예금, 정기 예금, 주식, 채권 중에 하나가 되고요. 각 금융 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 보니까 단위 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가 100만 원이야. 그쵸? 100만 원을 나눠 가지니까 10%, 30%, 50%, 10% 이렇게 해도 되겠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죠. 그쵸? 100만 원인데, 그래서 여기 나온 만 원을 그냥 퍼센트로 읽어도 비율로 읽어도 사실 상관없는 그런 구조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 그래서 조정 전후에 상품별 금액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의 비율은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만 원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로 나와 있지만 비율로 읽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조정 전후의 비율이 변함이 없는 건 뭐겠어요? 그렇지, A지. 그렇죠?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요구 불예금이 되는 거지. 불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이 80%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그리고 뭐? 채권. 다시 말하면 주식 빼고 나머지 다죠. 그쵸? 이 80%가 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빼고 나머지 80%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볼게요. 뭐가 그래요? 그렇지. 얘가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하면 80%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얘가, 아, 주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만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건 어떤 거? 주식하고 채권이지. 그렇죠? 주식 비율 높아졌네요. 그다음에 여긴 낮아졌어. 여기 높아졌네. 그럼 얘가 뭐가 돼? 그렇죠. 채권이죠. 이 수능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얘 하나 남은 거 뭐냐면 정기예금. 두 개의 예금이에요. 요구불예금과 얘가 바로 뭐예요? 저축성 예금이지? 그렇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A는 C에 비해서 유동성이 어때요? 요구하면 지급해주는 거야.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는 B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다. 아닌 거 아시죠? 네, 틀렸네요. 만기가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 만기가 있는 거 어떤 거? 만기가 있는 거 어떤 거예요? 그렇죠. 정기 예금이 만기가 있고 채권이 만기가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요? 그냥 해지하면 돼. 만기 이런 거 없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구불예금 여러분이 다 금액 빼내고 나서 그냥 없애도 되고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얘네들만 일정한 약속된 기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있는 상품의 총액은 80에서 70으로 작아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 라고 돼 있어.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그렇지. 이거죠. 총액 어때? 커졌네요. 정답은 몇 번? 4번. 네. 마지막.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건 어떤 거? 얘네 둘이죠. 얘네 둘. 예금. 예금입니다. 총액은 40에서 25로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지금 기본 문제부터 해서 보면 이 각각의 금융상품의 특징, 의미,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 요거 100% 출제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어려운 것들이 이제 뒤에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 수익을 계산하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렇게.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이두 문제가 엄청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수익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그 아래 문제도 역시 두 문제 이렇게 해봤는데요. 보겠습니다. 갑은 T년 초에 모든 자산을 정기예금,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T 플러스 2년 말에 이 투자를 딱 끝냈습니다. T년 초에 넣어서 T년 말에 이게 수익 상황. 그 다음, 지나서 수익 상황, 그리고 이때 딱 종료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이 추가적으로 자산을 넣지는 않았어.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넣었던 데대로 그대로 수익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갑이 투자한 정기예금, 주식, 채권의 연간 수익률은 서로 다르고요. 이로 인해 각 시점에서 갑의 자산에서 정기예금, 주식, 채권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어떠하냐, 주식의 수익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으로 줄었고, 그리고 얘는 그대로의 퍼센트 차지하고 있고, 얘는 늘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여기입니다, 여기. 정기예금에 적용된 이자 계산 방식은 복리이고요. 그리고 연 이자율은 10%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3. 쉽지 않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가볼게요. 갑의 자산은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어떻게 알아? 그렇지. 이것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 지금 뭐냐면 전기예금은 T년에 넣어가지고 T년 연말에 암튼 10%가 붙은 거야. 그래서 10%

이자율이 얼마? 10%라고 돼 있잖아. 10%. 그럼 얘가 얼마가 된 셈이에요? 44만 원이 된 셈이야. 44만 원이야. 그런데 만약에 전체도 10% 똑같이, 전체 수익률도 10%. 다시 말하면 주식 채권까지 해서 전체 수익률도 10%가 났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가 얼마가 돼? 110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봐요. 100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게 40%니까 40% 이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도 10% 수익률이 났고 얘도 10%가 났어. 그럼 110에서 44가 차지하는 거 뭐야? 40%지.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보자면 여러분 여기에 뭐 20이 있고 여기 10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가 두 배가 됐어. 그리고 얘도 두 배가 됐어. 그러면 얘는 40이 되고요. 얘는 200이 되죠. 똑같은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얘가 커지는 거랑 얘가 커지는 게 같으면 20%고 여전히 20%인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전체는 두 배가 됐는데 얘는 두 배가 아니라 30 이렇게 됐어. 얘가 두 배가 커질 때 얘는 두 배가 아니야. 두 배가 안 커졌어. 그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죠. 그쵸?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또는 전체는 두배 커졌는데 얘는 세배 커졌어요. 그러면 200에서 60이 차지하는 게 커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됐나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볼게. 티년 말하고 티 플러스 1년 말을 비교해 볼 거야. 뭐냐면 정기예금이 10% 올라갔어. 그런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건 40%가 아니야. 30%야. 이게 30%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전체가 10%보다 더 커졌구나. 더 커진 데서 44가 차지하는 게 30%구나. 전체의, 그렇지. 전체의 수익 증가율이 바로 10%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가보시면 10%잖아, 정기예금은. 10% 증가해서 옛날에 30% 차지하고 있었는데 10% 증가해서 T 플러스 2년 말해보니까 20%밖에 차지를 안 해. 그러면 전체는 10%보다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년 대비,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자산은. 전체는.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주식은 어때요? 전에도 30%고 이때도 30%야. 그 말은? 그렇지. 전체가 커지는 거랑 얘 주식의 수익률이랑 똑같은 거죠. 얘가 10% 커질 때 얘도 10% 커지면 옛날이랑 똑같다고 말했잖아. 40, 40. 그러니까 30일 때 30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체가 10%보다 많이 커졌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채권은요? 30%대 40%야. 그러면 전체 커진 것보다 얘는 더 많이 커졌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걸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T 플러스 1년에, 1년간 주식의 수익률은, 그렇지, 전체 수익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T 플러스 1년, 1년간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주식입니다. 주식. 주식에 손실 발생했어요? 아니야. 전체 커진 것만큼 얘도 똑같은 속도로 커진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30%, 지금도 30%인 거야. 들렸죠? 그렇죠?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2년에 1년간 금융상품 수익률은 정기 예금이 주식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봐. 이게 10% 커질 때에는 20%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전체는요? 10%보다 많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20%밖에 차지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 주식은 보세요. 전체가 커지는 것보다 얘는 더 많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10%, 아니, 예금은 10%고, 전체 수익률은 10%보다 크고, 그거보다 더큰게 주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는 비율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죠. 그렇죠? 마지막. 얘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구성 비율은 증가했다.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얘랑 정기예금이랑 채권이죠. 70에서 60%로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됐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환율까지 같이 나와 있는 거야. 한국에 거주하는 갑은 T년 시전에 가, 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화 1,000만 원을 전액 1년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세 가지 방법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예.

나방법, 나방법, 다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는 달러화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 산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원화, 예금. 이 20%야. 이자율이. 얘는 미국 달러화 예금입니다. 그쵸? 여기 달러화. 미국이라고 쓰죠. 그냥. 달러화인데. 예금. 예,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보면 지금 뭐냐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을 미국 주식 사면 얼마가 되냐면, 그렇지. 만 달러가 됩니다. 만 달러어치를 샀어. 요 방법이 있고. 그럼 주식이 오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넣습니다. 1,000만 원을 넣어서 20% 하면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1,200만 원이 됩니다. 이 1년 뒤에 이 수익이 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미국 예금에 넣습니다. 그럼 얼마? 그렇지. 만 달러가 되는 것이고, 이 10%니까 만천 달러가 되겠죠. 그쵸? 그럼 환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1,200만 원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환율이 어떤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예를 들어, 지금 얘가 제가 이거 계산한 건 1달러에 1,000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환율이 상승했다. 10% 상승했다. 그러면 1,100원이 되고, 10% 하락했다라고 하면 900원일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역, 니은 선지에 보면, 원화 표시 수익률, 그리고 이거 원화 표시 수익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원화 표시 수익률, 이렇게 원화 표시 자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디귿만 달러화 표시 자산이에요. 그럼 일단 원화 표시 자산부터 계산을 해보자고. 1년간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한다면, 바로 여기겠네. 하락한다면, T 플러스 1 시점에 다의 원화 수익률을, 여러분 보세요. 11,000달러를 900원에 계산해봐.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나오나요? 99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1,000만 원 넣어가지고 990만 원된 거야. 따라서 원화 표시 수익률이 마이너스. 맞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를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1년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0% 상승한다면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T 플러스 1년 시점에 원화 표시 자산은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게. 얘는 환율이 오르건 떨어지건 원화 표시 자산 그냥 1,200만 원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11,000달러에 1,100을 곱해. 그럼 1,200만 원보다 커지는 거잖아. 물론 계산하면 나옵니다. 예, 얼마로 나오냐면 1,11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계산 안 해도 얘가 더큰 거잖아. 따라서 뭐가 더 크다? 나가 큰게 아니라 다가 크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을도 가서 볼게요. 리을에 가서 보면 1년간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고 리을부터 볼게. 1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가격이 30% 상승한다면 제 30% 상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30% 상승시키면 그렇지. 13,000달러입니다. 달러입니다. 그러면 13,000달러에 원화 표시 자산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두개 곱해야 되잖아. 그렇죠? 두개 곱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1,17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가를 선택할 때 원화 표시 자산이 극대화 돼? 아니지. 그냥 원화 예금에 넣는 게 낫지. 아무리 이거 올라도 여기 900원으로 계산하니까 이거보다 적잖아. 그쵸? 따라서 가를 선택할 때 극대화 된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뭐라고 했냐면 달러화 표시 수익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볼게요. 1년간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10% 상승하는 거 여기입니다. 상승하고 미국 주식 가격이 10% 상승했다. 그러면 10% 상승하면 얼마가 돼요? 11,0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11,000달러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달러화 표시 수익률이야. 그러면 얘를 뭐 이걸 가만히 바꿀 필요가 있어? 아니야. 달러화 표시 수익률이 얼마예요? 10% 올라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가하고 나. 여기 1,200만 원이야. 나는 무조건 1,200만 원이거든? 근데 이거 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해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1,1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거 1,100원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1,909달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물어본 거야. 따라서 이때는 만천이고 이때는 만천이 안 되잖아요. 뭐가 더

이해가 더큰 거지. 따라서 가가 더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사실 되게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건데, 여러 번 풀어보면 진짜 더 빨리 풀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예. 되었고요. 사실 이게 마지막, 예,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라고 했는데, 마지막 한 문제는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하나의 개념은 생애 주기. 학교 시험은 얘까지 낼 겁니다. 얘까지 낼 거고요. 보시면 생애 주기 곡선이라고 나와요. 바로 다음과 같입니다. 뭐냐면 생애 주기 곡선의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어때요? 일정 기간에 발생해서 최고를 찍다가 어떤 기간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것을 뭐라고 해? 이게 저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저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상 보면 바로 이 구간과 이 구간은 바로 어때? 그렇지. 소비가 소득보다 더 많은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저축이 되는 거지. 개념상.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때 열심히 자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A 시점부터 발생해? 그러면 소득 쭉 가볼게. 여기도 발생하잖아요. A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A 시점부터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 시점에서 누적, 여러분, 누적 소득액입니다. 누적 소득액. B 시점에서 누적 소득액이 가장 많다. 그럼 누적 소득이 뭐야? 저 여기서 이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식이 되면. 이게 더해야지. 즉, 면적이 누적 소득입니다. 면적이. 그럼 누적 소득이 가장 쭉 해서 많은 곳 여기. 이 면적 다 위쯤 와야 되는 거잖아. 왜 B에서야? 저 누적이니까. B 시기에 물론 소득이 제일 높죠. 그런데 누적을 벌었으니까 B 시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C 시점에서 누적 저축액이 마찬가지입니다. 누적 저축액은 어떻게 가요? 그렇지. 저축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면적. 그럼 여기에서 이 면적, 이 저축액의 면적이 C 시점에 가장 많은 거죠. 정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기를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가 갈수록 소비에 대한 소득의 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가시점에 보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값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 값은 어때? 커진다. 라고 해야 되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시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 저축이, 누적 저축액입니다. 붓고, 여기서 최대인데. 따라서 증가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신 만점 모두 15강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강의 활용해서 정말 수능특강을 잘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고요. 이 강의 잘 활용하시고, 자료도 잘 활용하시고, 저는 수능 완성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굿럭 투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내신 대비 완벽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만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 벌써 완강하는 날입니다. 그 강의가 짧든 길든 한 강좌를 완강한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일단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스스로 많이 많이 칭찬하는 시간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이 화

학원 시험 한번 잘 봐보자.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 출제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출제 포인트는요. 바로 일단 산화환원을 바로 이해하는 건데 첫 번째는 산소의 이동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산소만 따라다니면서 산소 얻었다라고 하면 아, 산화 됐구나. 산소 잃으면 아, 환원 됐구나. 이렇게 볼 건데 그럼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들은 우리가 쉽게 산화환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산소가 없는 거는 이 산화환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산소를 얻었다라는 것은 산소에게 전자를 뺏기기 쉽다는 거고 그럼 더큰 틀에서 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이동을 따라가면서 산화환원을 정리하는 것을 그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이 원자가 산화된 거야? 그 산화된 정도를 정확하게 좀 숫자로 얘기하자라는 것이 산화수의 개념이거든요. 이 산화수의 산화환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는 이 산화환원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것까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는요. 산소에 따른 산소 이동과 산화환원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반응을 봤어요. 이제 그럼 우리가 산소만 한번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 물질은 산화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응 중에 산화의 예시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물질을 연소시켜요, 태웁니다라고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산소를 얻는 반응, 바로 이 연소는 산화 반응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게 굉장히 빠른 산화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는 이러한 산화 반응도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철 같은 거 보면 우리 공기 중에 이렇게 한동안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그렇죠. 우리 녹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우리 부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빠른 산화에 연소가 있다면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에는 부식이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라고 했어요. 내가 산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누군가 나에게 산소를 줬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내가 산소를 얻는다는 건 반드시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었다는 얘기가 돼요. 산소를 잃는 반응,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환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환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철을 얻고 싶어요. 철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철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이미 산화철의 형태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철 옆에 붙어 있는 산소를 좀 떼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이 환원의 대표적인 것이 제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누군가 산소를 얻었다는 건 반드시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즉, 산소를 얻고 잃는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로 산화환원의 동시성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구리가 있어요. 연소시킵니다.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반응 후에 보니까 구리는 산소를 얻었네요. 구리는 산화되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반드시 이 산소는 환원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산화환원의 동시성
도시성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산화구리가 된 것을 우리가 수소기체와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응 후에 다시 순수한 구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리 옆에 산소 있었는데 산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산화구리는 바로 산소 잃어버리는 환원되었습니다. 얘가 산소를 잃었다면 반드시 산소를 얻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수소는 산소를 얻은 거죠. 얘는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산화환원의 동시성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각각에서 나타나게 될때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었는가 그거 찾아낼 수 있는지 정확한 산소의 이동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의 이동만으로 산화환원을 정의하니까 이게 너무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산소는요, 우리 이미 공부했었는데, 그렇죠.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것이 플로린이 1등이었고 2등까지는 기억합시다라고 하면서 이 산소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아이였죠.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한다는 건 산소에게 전자를 뺏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얻었다, 전자를 잃었다라고 보다 폭넓게 정의하는 거예요. 아,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부터 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할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 산화되었다면 반드시 다른 물질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는 바로 환원되었습니다라고 지금부터 조금 더 확장된 정의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을 이온 들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리 양이온 그리고 황산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는 존재하고 있겠죠.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전제에 지금 보면 지금부터 저랑 약속하는 것은 이 수용액이라고 하는 나라에 힘이 센 금속이 반드시 이온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액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직까지는 구리가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갈 거냐면 아연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연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애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연이 구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 비켜. 이렇게. 그러니까 구리가 딱 봐서 구리 이온이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럼 힘이 센 금속이 이 수용액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온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자기가 나가긴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 내 나라였거든요.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억울해요. 그냥 나가지 않고 전자를 받아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아연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더 힘이 세거든요. 아, 아연이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즉 아연 이온이 되면서 지금 이온으로 존재하는구나.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를 지금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안에 원래 있었던 구리이온이 그냥 나가긴 해야 돼요. 자기가 힘이 더 약하니까. 그런데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억울해요. 그래서 뭐냐면 내놓은 이 전자를 받아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전자 받아서 구리 다시 금속이 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석출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구리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환원된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하나의 식으로 합쳐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화살표 기준으로 얘는 생략하게 되면 화살표 전에 있는 얘 둘을 요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 후에 있는 얘와 얘를 이렇게 적어주면서, 아, 아연이 구리 이온의 자리를 빼서 아연 이온이 되면서 산화되었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되었구나, 환원되었습니다. 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전자의 이동을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자는 아연에서
구리로 이동한 흐름을 여기에서도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연 전자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되고,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되었으니까, 전자는 아연에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수용액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센 금속이 이온으로 존재한다면 누가 힘이 센지는 어떻게 압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게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칼칼나마 알아천리 주납. 근데 여기에 보면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했는데 왜 수소예요? 수소는 비금속이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수소는 사실 금속 아니죠. 근데 어떠한 그냥 기준점으로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금속과 산의 반응 얘기할 때도 산이라고 하면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수소 양이온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과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지 않은 금속을 또 나누고 있는 그런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칼람, 알아천리, 주납, 수구수음, 백금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누가 더 양이온되기 쉬운가, 누가 금속의 반응성이 더 좋은가, 그 반응성이 좋다면 들어가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되기 쉬운 것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이동에서 우리가 유형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은 앞에서 살펴본 거예요. 아, 우리 앞에서 아연과 그다음 구리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하게 되면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될 것이고 구리이온은 전자를 얻으면서 구리로 석출될 것입니다. 이게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인 거죠. 이때도 역시 금속의 반응성을 알면 누가 전자를 잃을 거고 그 전자를 누가 얻어갈 것인가 그 산화환원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 금속의 반응이에요. 이거 이미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금속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되기가 쉽고 비금속의 경우에는 그렇죠. 전자를 얻으면서 음이온되기 쉽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전자를 얻으면서 아 그러면 누가 산화될 것인가라는 것이 정해지는 거죠. 금속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마그네슘 나와 있는데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마그네슘 이온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뱉어낸 전자를 지금 비금속인 산소가 가져가면서 산화이온이 만들어질 거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온결합 물질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금속이 산화되고 비금속이 환원될 것입니다 라고 또한 가지의 유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금속과 산의 반응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금속의 반응성 이야기하면서 칼칼라마 알아천리 주납 수소수금백금 여기에 이 수소 얘가 들어가는 이유가 수소가 어떤 기준점이 되면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 반응성이 좋지 않은 금속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금속과 산의 반응 이 금속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이 산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면 산을 밀어내고 즉 H+ 밀어내면서 본인이 산화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지금 H+ 수용액에 녹아 있는 거에 마그네슘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산화됩니다. 그럼 그 전자를 누가 가져갈 거냐면 바로 수용액에 녹아 있는 H+ 수소 양이온이 가져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산은 H+를 가지고 있는 거고 H+는 환원되어서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는 공통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금속 이야기할 때, 이런 금속 얘기할 때, 아, 이런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의 경우에는 산성물질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연결하면서 산화환원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자 이동에 따라서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건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금속, 금속 이온의 반응, 이것도 결국에 금속의 반응성 가지고 누가 산화될지 누가 환원될지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금속과 비금속은 심플하죠. 금속이 산화될 거고 비금속이 전자 얻으면서 환원할 거고, 반면에 금속과 산화 반응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금속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금속은 산화될 거고 수소 양이온은 환원돼서 수소 기체로 발생할 것이 입니다라는 내용 유형별로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인데, 우리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어떤 게 산화됐고 환원됐고 이 정도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과학은 분명한 걸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한 내용들 좀 정리해 보면, 산화라는 건

산소 얻었습니다. 산소를 얻는다는 건 산소에게 전자를 잃기 쉽습니다. 전자를 잃었습니다. 이런 산화는 앞으로 우리가 산화수로 정리할 때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 산화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환원은요, 산소 잃는 거죠. 그러면 전자 얻는 거, 산화수 감소하는 것이 환원된 것입니다. 라고 각각의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보기선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산화제, 환원제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뭐뭐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소화제처럼 소화제 우리 먹을 때 소화제 먹으면 소화제가 나를 소화시켜 주는 거죠. 소화제 자체, 소화제라고 하는 그 알약이 소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뭐제라고 하는 건 다른 물질에게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제라고 하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은 환원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산화제니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그럼 산화와는 동시성에 의해서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환원제라고 하면 그렇죠.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했으니까 다른 물질은 환원 시키면서 반대로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 우리는 그것을 환원제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산화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얼마나 산화됐는지, 얼마나 환원됐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값이에요. 그냥 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산화수를 결정하는 좀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그 규칙을 우리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거예요. 원소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의 산화수. 얘 일단 한 가지로 돼 있다라고 하면 구리 0이에요. 수소 0입니다. 산소 0이에요. 아, 원소의 산화수 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가 0이다라고 모두 적어주시면 되죠. 혹은 1원자 이온이 있습니다. 얘네는 그냥 그 이온값 따라가면 되거든요. 구리 이온이에요. 그럼 얘는 플러스 2. 염화 이온입니다. 마이너스 1. 수소 이온이에요.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따라가 주시면 되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화합물입니다. 거기에서 구성 원자의 산화수의 합, 항상 그것을 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수소라고 하는 거 여기 적었던 것처럼 플러스 1이에요. 그런 거두개 있으니까, 아,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면서 사화합물에서 산화수의 총합은 0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소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역시나 산화수의 총합 0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산소의 산화수를 우리가 마이너스 2다라고 보면 그런 산소가 두개 있어요.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면서 산화수의 총합 0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산화수의 값을 우리가 특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합물에서 구성 원자의 산화수의 합을 0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다원자 이온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원자 이온일 때는 역시나 그 이온 값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 지금 황산 이온 나와 있는데 2마이너스예요. 그럼 산화수의 총합을 2마이너스로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산소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거 4개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8인데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니까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되면서 전체는 마이너스 2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산소 마이너스인데 그런 거 4개 있고 전체 더해서 몇이 되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망가니즈는 플러스 7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해볼게요. 산소 마이너스 2예요. 그런 거 3개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 근데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질소는 산화수 플러스 5를 가질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일단 기본적인 산화수의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더 예외적인 것들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화합물에서 1족, 2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를 볼게요. 금속은 지금 1족이 지금 수소를 제외한 1족이 금속 보면 알칼리 금속,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면 되고, 2족의 경우에도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여기에 보면 화합물에서 플로린, 얘는 지금 전기

음성도 1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산화수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 것이고 여기도 나트륨 플러스 1, 플로린 마이너스 1이 되면서 0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릴륨 플러스 2인데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의 두 개니까 역시나 0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예외적인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합물에서 일단 우리가 주로 수소의 산화수는 지금부터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1이 되고 염소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0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를 예외로 보실 거냐면 바로 금속의 수소 화합물입니다. 금속의 수소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나트륨을 플러스 1로 보기로 했어요. 얘를 플러스 1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수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겁니다. 라고 해서 금속의 수소 화합물에서는 바로 산화수가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화학식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H2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그네슘 우리 여기 있었고 산화수 플러스 2로 얘기했거든요. 모두 더해서 0이 되어야 한다면 이때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었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죠. 따라서 금속의 수소 화합물에서는요.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라고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거든요. 산소의 산화수는 대체로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져요. 맞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에 보면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고 산소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는 거볼수 있죠. 이산화탄소에서도요, 산소 마이너스 2 그런 거 2개 있고 그럼 탄소가 플러스 4가 되면서 0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산화질소 보면 질소 플러스 4에 산소 마이너스 2두개 있어서 0이 되는 거. 요렇게 산화수 결정하면 되는데 어디를 예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과산화물입니다. 과산화물에 있어서 일단 H 수소는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플러스 1. 근데 그런 거두개 있고 다 더해서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산소 지금 두개 있거든요. 따라서 산소 하나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걸 예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플로린 화합물이거든요.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두개 있고 다 더해서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산소가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여기에 O2 F2를 한번 보면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 거두개 있고 다 더해서 0이 되어야 하는데 산소가 두개 있대요. 그럼 당연히 이때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될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보기 전지에 제시하면서 혹은 제시 자료에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수가 나도록 유도하는 매력적인 오답들이 내신 문항에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내가 이 산화수 규칙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산화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식을 이제 완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개수를 모두 특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각각의 산화수를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렇게 혼자 있는 애들부터 결정해 주시면 되죠. 아, 그럼 얘는 0이겠구나. 얘도 0이겠구나. 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은의 경우에는 플러스 1 그런 거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2. 0이 되어야 되니까 황이 마이너스 2였겠구나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은 그렇죠. 플러스 3인데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6. 그럼 황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세개 있어서 마이너스 6. 모두 더해서 0이 되는 걸 역시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가한 거 찾을게요. 지금 보니까 알루미늄이 0에서 3으로 지금 3만큼 산화수가 증가한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소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은을 보면 은은 1에서 0으로 1만큼 감소한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알루미늄이라는 게 어차피 여기 지금 두 개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 두개 하면 증가한산화수 6으로 한번 맞춰보면 감소한산화수도 6으로 감소를 시켜야 돼요. 아, 그럼 지금 6이 된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두 개니까 요거 앞에도 2로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그러면 6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도 6만큼 감소해야 돼요. 따라서 은 앞에 6을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은이 6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두 개짜리가 한 세트니까 요 앞에는 3으로 요렇게 적어주면서 그럼 산화수가 변하지 않은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까지 모두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황이 되겠죠. 황은 3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반응 후에도 황 3개 있으니까 화학 반응식이 모두 완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시한 것처럼 증가한산화수와 감소한산화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개수까지 모두 특정해 주시면서 내가 이 화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는지, 완성할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출제 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료 해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요, 금속이온 XN 플러스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Y를 넣어가지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나타낸 것이래요. 근데 어디가 우리 좀 해석하려고 가져왔냐면, 반응 후에 금속 이온의 양은 0.3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건가, 그걸 확인해 보면, 우리가 금속 Y를 넣었잖아요. 그럼 일단 Y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되고 있구나. 얘가 지금 양이온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해 주시면서 이 Y는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Y가 X보다는 반응성이 좋다라는 걸 역시나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XN+라고 하는 이 이온은 환원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산화환원의 동시성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반응성은 Y가 X보다 좋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들어온 게 1가 양이온인데 원래 있었던 것도 1가 양이온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금속 이온의 양이 0.3몰보다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식당에 있는데 얘가 1인분 먹는 거 사람들만 가득 차 있고 들어온 사람도 1인분 먹을 거면 전체 손님 수는 변하지 않죠. 바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2인분, 3인분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리를 1인분 먹는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손님 수가 많아지는 거죠. 0.3몰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서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M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떠올렸는지 요 자료들을 해석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그다음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하고, 앞에서 우리가 이거 완성하는 연습했거든요.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수소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산소 마이너스 2인데, 그런 거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요 질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된다. 요렇게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구리 혼자 있어요. 0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질산이온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두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럼 구리는 플러스 2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마이너스 2니까 요 질소는 바로 플러스 2의 값을 가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증가한 거, 감소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질소에 보니까 지금 요 질소가 5에서 2로 요렇게 3만큼 감소한 걸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는요, 0에 0에서 2로 2만큼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우리 맞출 거니까 얘 지금 우리 곱하기 2 해서 6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앞에를 2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2만큼 커졌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3을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요 앞에를 우리가
3으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는 다 맞췄어요.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를 바르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리 3개가 됐으니까 얘도 3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질소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질소는 2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여기 6개, 2개 더해서 질소가 총 8개가 됩니다. 질소 여기에만 있으니까 A는 8이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요 수소도 8개가 되거든요. 수소는 2개짜리, H2O 2개짜리가 한 세트라서 이는 4였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개수가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산소나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뭐 숫자를 비교해라 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11이 될 거고 C, D, E 더한 것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자료 해석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것 외에도 우리 수능 특강에 이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많은 문항이 있었어요. 그 문항들 하나하나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4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망가니즈와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하고, 망가니즈의 산화수를 한번 각각의 반응식에서 결정해봐라. 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산소가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한번 보면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아, 그럼 여기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염소 마이너스 1, 그리고 수소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망가니즈 결정해보면 여기에 있는 염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 망가니즈는 플러스 2에 바로 산화수를 갖겠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니까 0이 될 거고요.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 거 두 개 있으면 마이너스 2. 그럼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 있는 망가니즈 결정해 볼게요. 여기 염소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 여기에 있는 망가니즈도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원소가 하나의 원자가요. 다양한 화학 반응식에 등장하게 될 때 산화수가 다른 것은 혹은 산화수의 값이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또 학교 시험 문항에서 내게 되니까요. 각각에 제시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 이 망가니즈의 산화수를 모두 내가 결정할 수 있었는지를 요 문항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해서 4번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X2Y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하고, 전기음성도가 Y가 X보다 크다라고 하는 힌트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또 X부터 Z 중에 산화수가 증가하는 원소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0, 이것도 이렇게 0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전기음성도는 Y가 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Y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를 가지면서 2가 되면 X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X는 여전히 플러스 1, 하지만 Z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 증가하고 있는 게 하나인지 볼게요. X의 경우에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거고 Y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이만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Z의 경우에는요. 0에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가 같은지 봐야 되는데 Y의 경우에 지금 하나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봤던 Z의 경우에는 두 개인 것으로 봐서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산화제, 환원제 이거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볼게요. 뭐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즉,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 자기 자신은 산화된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산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산화수가 증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산화수 지금 증가하고 있는 물질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X2Y라고 그 물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산화수 증감 그리고 완성된 또 화학 반응식을 보면서 산화제, 환원제 모두 찾아낼 수 있는지 여러 번 분명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5번 문항도 마무리하면서요. 그 다음 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 2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구조식은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내었고, 가와 나에서 2주기 원자는 모두 옥대 규칙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에 1주기, 2주기 원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주기 원소가 못해도 한 개 이상은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식 보면 우리가 3단원에서 사실 이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면 Y가 있고 양쪽에 같은 X가 있는 형태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중심원자였던 Y가 양쪽에 있고 Z가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3단원에서는 모두 2주기 원소고 옥텟을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 누구를 떠올리기로 했었냐면 CO2 혹은 OF2 얘네들을 떠올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 2주기 원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아, 플로린이 아니고 수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중심원자 얘가 지금 중심원자가 양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중심원자가 양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산소가 되면서 얘가 수소인지를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탄소가 되면서 양쪽에 이중결합하고 있고 산소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다라고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Z 얘가 중심원자 되니까 탄소예요. X는 수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각각의 단일결합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이중결합하면서 Y는 산소였으니까요. 모두 맞는 것까지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가에서 X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얘가 그럼 플러스 1, 얘가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니까 탄소의 산화수는 0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와 다에서 Y의 산화수는 같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Y는 산소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는 것이 되겠죠. 가와 다 중에 하나는 Z의 산화수가 0이어야 한대요. Z의 산화수 0인 거 우리가 이미 찾아낸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한테는 X부터 Z의 전기음성도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 구조가 바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음성도 여기 산소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탄소, 수소가 되겠죠. 따라서 Y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Z가 되고 그 다음 X가 될 것입니다. 라고 순서대로 그 전기음성도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단원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에 좋은 문항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6번 마무리하면서요. 그 다음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요.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에 대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에서 금속판에 은이 그리고 나에서 아연판에 구리가 속출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이거 산화환원을 찾을 수 있는지 연습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용액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센 금속이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럼 얘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냐면 지금 은이온 그 다음에 질산이온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구리가 들어갔고 석출되었다,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구리가 은보다는 반응성이 좋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구리가 바로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되었구나. 그러면 그 전자를 은이온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은이온은 지금 전자 두 개를 받으면서 바로 두 개의 은으로 석출되었습니다.
산화환원의 반응을 모두 이해했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도 해볼게요. 황산구리 수용액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구리 양이온 있었을 거고요. 황산이온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 넣어줄 거냐면 아연판을 넣어줄 거거든요. 아연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반응이 일어난 거죠. 속출되었대요. 그럼 들어간 애가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즉 아연이 구리보다는 반응성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아연이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될 거잖아요. 아연이 지금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자를 누가 받을 거냐면 요 안에 들어있던 구리이온이 받는 거죠. 그럼 그 구리이온이 전자 두 개를 얻으면서 구리로 석출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각의 반응에 있어서 누가 산화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누가 환원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환원된 물질까지 두 반응을 각각 적었다면 이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까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에서 반응성을 또 묻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또 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조건 자체가 이 반응성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7번 문항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염소와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는지, 그러면 가에서 일단 질문은 환원제를 찾아라 라고 얘기했고, 앞에서 우리가 환원제 찾는 질문 하나 봤잖아요. 그때 뭐뭐제는 다른 물질이 기준이었다. 다른 물질이 환원되었다면 자기 자신은 산화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가에서 결국에는 산화된 거 찾아야 된다. 산화수 증가한 거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에요. 그럼 이게 0이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원자 2호는 그 이온수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따라가면 마이너스 1. 얘는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증가한 거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었고 0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1만큼 증가했는데 그런 거 두 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만큼 감소했는지만 볼게요. 얘 지금 1 감소했는데 2 있으니까 이만큼 감소해서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가 같은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산화된 물질은 누구냐면 바로 얘 Br- 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산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염소는 플러스 4였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인데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염소는 플러스 3이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증가하고 있는 거 역시 찾아주셔야 되는 거니까 증가하고 있는 건 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에서도 찾는다면, 우리는 가를 물어봤지만 나에서도 찾는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온까지 모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거 보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는가? 그럼 조금 더 가서 우리한테 산화제, 환원제를 물어볼 수 있죠. 뭐뭐제라고 하는 건 다른 물질의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환원제라고 하면 다른 물질 환원됐어요. 산화환원의 동시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산화됐겠죠. 산화됐다면 산화수가 증가했을 거예요. 따라서 산화수 증가하는 물질로 바르게 찾아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럼 8번 문항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금속 X에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금속 Y와 Z를 차례대로 넣을 때 소용액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래요. X부터 Z의 이온을 각각 이렇게 세 개라고 하고 A부터 C는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각각 양이온의 이 차수를 좀 결정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용액에서 전하량의 총합은 계속 0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금속들끼리는 자기 자리를 바꾸고 서로서로 반응이 일어나도 음이 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음 전화량의 합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전화량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하는데 음 전화량의 합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면 당연히 양 전화량의 합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거 가지고 문항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에 지금 요 모형대로 6개의 X가 A 플러스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Y를 첨가했더니 지금 사라진 건 뭐냐면 두 개의 X, A 플러스가 사라졌는데 그게 몇 개로 대체가 됐냐면 네 개의 Y, B 플러스로 대체가 됐다. 그럼 얘네 둘끼리는 전화량이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2A, 4B가 같다.

0: 거죠. 그럼 얘가 8 플러스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4 플러스를 채워야 하는 거고, 그래서 4개가 등장했네요. 그러면 여기는 y 1 플러스에 해당했던 것이구나라고 해서 4, 2, 8, 4, 1, 4 더해줘서 플러스 12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도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y 3개가 남았는데, 그럼 3y 플러스예요. 플러스 3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9를 채워야 해요. 그러면 z라고 하는 거몇개 있냐면 3개가 있는 거고, 9를 채우려면 3 플러스였겠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A에 해당하는 거 요거 2로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에 해당하는 건 1로 찾은 거고요. Z 여기 C에 해당하는 거는 3으로 찾은 거죠. A, E, B는 1, 그리고 C는 3으로 결정을 해주시고, 우리한테 만약에 이것에 B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2대 1대 3의 비율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가 전화량의 총합은 항상 0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음전화량의 합은 계속 일정합니다. 전화량의 총합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음전화량의 합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양전화량의 합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걸 정한 다음에 모든 비커에서 플러스 12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ABC라고 하는 그 미지수를 모두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찾아낸 거죠. 그런 연습들이 여러분 안에 잘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안에 있는 모형 입자수 어떻게 내가 분석했는가,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 디테일하게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자료 해석도 모두 한번 해봤고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오늘의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에서 증가한 산화수와의 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 항상 이렇게 되어야 됐거든요. 이거 토대로 우리가 산화환원의 반응식을 보면서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완성하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여러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1강부터 15강까지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27번째 시간이고요. 12번째 주제의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농업과 공업 관련된 내용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았죠. 외울 만한 내용도 조금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문제 풀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특히나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 어떤 공업이 발달했는지, 어떤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특정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다 보니까 뭐 서너 개 정도, 많으면 뭐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전자조립 말고는 한 세 군데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자료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금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수능 개념에 한국지 시각적 사고 강의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오늘 문제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어가다 보면은 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아, 이런 식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좋겠구나. 아, 감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101페이지의 수능 기본 문제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국지 수업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제는 가라고 합니다. 그래프는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대요.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의 변화. 그래프와 같이 영농의 다각화와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영농의 다각화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주로 식량작물 위주로 재배를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채소, 과수,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옛날엔 거의 다 식량작물 위주로 재배했지만 지금은 보다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다각화라고 얘기하고 채소, 과수, 뭐 기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품 작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듯이 근교농촌 중심으로 상품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요 상업화와 관련이 깊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학습 주제는 농업 입지요인 아니고요. 농업 구조의 변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 인구의 변화도 아니고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 나와 있지 않죠?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의 변화도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고향입니다. 고향.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고향. 다음, 얘는 뭐냐? 태안에서 서당다니던 아이가 천자문 외우다. 그래서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이거든요. 그래서 서산, 당진 아래쪽에 여기가 바로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곳인데요. 왼쪽이 홍성, 오른쪽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 자, 그러면 고향은 대도시인 서울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교농촌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근교농촌입니다. 근교농촌. 반면 예산은 대도시와의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래서 전통농촌의 특색이 뚜렷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농촌의 특색.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근교농촌과 전통농촌의 특색을 비교하는 내용들 정리해 봤었죠. 자, 이쪽에는 전업 및 겸업농가 수가 나와 있고요. 논밭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 주의할 것은 요 전업 및 겸업농가 수를 합친 거. 그러니까 요 합이 전체 농가 수가 됩니다. 전체 농가 수. 농가는 겸업농가와 전업농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합친 게 농가 수가 되겠죠. 전체 농가 수. 그 중에서 전체에서 전업농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에서 겸업농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일단, 가와 나를 비교해봤을 때 농가 수는 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 농가 수가 많은 데가 전통농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화성, 경기도의 화성이란 곳은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농가 수도 굉장히 많다 그랬죠. 이 농가 수는 인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농가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논밭 비율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농가에서 전업농과 겸업농이 차지하는 비율도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나를 비교해 보면, 자, 가와나의 겸업농가 수는 비슷하죠. 겸업농가의 절대적인 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농가가 나가 더 많으니까 전체에서 겸업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나가 낮아요. 반면 가는 전체 농가 수는 적은데 겸업농가 수는 비슷하니까 겸업농가의 비율이 높아요. 자, 그러면 근교와 전통 중에 겸업농의 비율 높은 데는 근교농촌이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오른쪽 보죠. 논밭 비율. 가는 밭의 비율이 높고 나는 논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통농촌은 식량작물을 주로 재배하기 때문에 특히나 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근교농촌은 채소와 같은 상품작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밭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요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상대적으로 겸업농의 비율 높으면서 밭의 비율 높은 가가 근교농촌, 상대적으로 전업농의 비율 높으면서 논의 비율

나가 전통 농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교와 전통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겠죠? 근교 농촌이니까 상대적으로 비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테니까. 다음, 전통은 근교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대요. 전통은 근교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할 겁니다. 대도시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은 전통 농촌이 넓어요. 다음, 전통은 근교보다 경지의 단위 면적당 지가가 방금 얘기했네.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니은. 그래서 전통과 근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사실 수능에선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두 군데 비교하는 것들은 출제되지 않지만 더 여러 지역들을 주고 그중에서 전통과 근교 농촌을 비교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근교 농촌, 대도시와 가까운 농촌, 대도시와 먼 농촌의 특성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 지역과 비교한 우리는 나 지역의 특성을 찾아볼 겁니다. 나 지역의 특성, 나 지역. 자, 보죠. 자, 일단 지도부터 보면 얘는 경기입니다. 얘는 경북이죠, 경북. 자, 그러면 경기는 상대적으로 근교 농촌의 비중이 높아요. 경북은 상대적으로 전통 농촌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 하나, 경북은 제주와 더불어서 이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경북과 제주, 일조량 풍부하고 배수가 양호한 완경사지가 널리 나타납니다. 뭐 재배하지? 경북. 사과, 포도, 배, 감 같은 과수 재배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과수. 그래서 가와 나중에서 상대적으로 과수 재배 비율 높게 나타나는 가가 경북이 됩니다. 가 경북. 그리고 나가 경기가 되겠죠. 경기. 과수 가지고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맹류. 맹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가 나보다 조금 높잖아요. 물론 가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 맹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되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경북은 뭐 맹류 재배 비율이 엄청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보다는 따뜻한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맹류 재배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과 비교한 경기의 특성을 찾아볼 거예요. 경기. 자, 볼게요. 자, 경기는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 높죠? 그래서 낮은 쪽에 있는 D와 E를 지어줍니다. 과실 생산량 적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쪽에 있는 C 지어줍니다. C. 다음, 농가 인구. 자, 요거 주의해야 되는데, 농가 인구. 경북은 모든 도 중에서 농가 인구가 가장 많죠. 농가 수도 가장 많고. 그래서 경기는 저금 쪽으로 가야 돼요. 저금 쪽으로. 그러니까 A가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그런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 인구가 꽤 많습니다. 경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전남, 그 다음이 경기예요. 경기는 기본적으로 인구 자체가 많아요. 그리고 도시화율이 높은 도이지만 다 도시인 건 아니에요. 여전히 촌락의 특색이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촌락의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남아있고요. 전반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촌락도 있어. 인구 자체가 많은데 촌락도 있으니까 농가 인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경북보단 적어요. 어쨌든 경기 농가 인구 많다는 거. 전북이나 충남처럼 약간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도보다도 경기가 농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3번의 정답은 1번이고,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노지작물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각 권역들이 나와 있죠. 우리는 가나 다 라를 찾아줄 거예요. 가나 다 라. 가, 나, 다. 나. 자, 먼저 호남권.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다. 그리고 영남권에서도 수도권이나 충청권보다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영남권과 호남권

남부지방이죠.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단은 맹류가 되겠죠. 맹류. 근데 사실 맹류보다 라를 먼저 찾아주면 좋았겠네요. 라는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아요. 가장. 강원 제주권 재배하고는 모든 권역에서 가장 재배 면적 비율 높게 나타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다. 그 얘기는 재배 면적 자체가 가장 넓은 농작물이 되겠죠? 바로 벼입니다. 그래서 라가 벼. 남아있는 가와 나는 과수 아니면 채소가 되는데 과수하면은 영남권 기억해 두셔야 되죠. 영남권에서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 비율 높게 나타나는 가가 과수. 남아있는 나가 채소가 됩니다. 채소. 그래서 강원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강원과 제주가 모두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강원 제주권은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1등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선제 볼게요. 과수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도는 제주이다. 아닙니다. 제주는 경지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면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경북이 되겠죠. 맹류의 생산량은 2010년대가 1980년대보다 많대요. 자, 상대적으로 2010년이 최근이고 1980년이 과거가 되겠죠. 맹류의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점점점점 맹류의 소비량이 급감하고 재배 면적도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최근보다는 옛날에 맹류의 생산량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2010년대가 1980년대보다 적었을 겁니다. 적습니다. 다음, 채소는 과수보다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우리 지난번에 정리했었죠? 채소는 상대적으로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벼, 맹류, 과수는 상대적으로 노지 재배 비율이 채소보다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농작물은 채소가 대표적이에요. 정답은 3번. 다음 4번. 맹류는 벼보다 식량 자급률이 높다.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식량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은 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벼는 과수보다 영농의 기계화에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계로 모내기하고 기계로 수확하는 장면 본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벼의 재배 면적이 이렇게나 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식 작물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계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높아 한 사람이서 재배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넓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에 유리한 대표적인 농작물은 벼, 불리한 대표적인 농작물은 과수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5번 볼게요. 이제 공업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다음 글에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자, 노동집약적 경공업은 주로 노동력이 풍부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부산, 대구이고요. 대표적인 업종은 섬유, 신발, 가발,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다음, 1970에서 80년대에는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돈과 기술이 많이 필요한 중화공업이 성장하였는데, 여기에는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공업이 대표적입니다. 맞아요. 1990년대 이후에는 디귿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하였다. 첨단 산업 대표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첨단 산업 발달한 대표적인 권역은 수도권입니다. 특히나 경기 남부 지역, 어마어마한 반도체 산업 집적 지역이라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공업의 지역적 편제 현상이 발생하여 국토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으며 지역적 편제에 공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발달하면서 나타났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어디에? 수도권과 영남권에. 왜? 성장 거점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력을 갖추고 있었던 수도권과 남동임해 지역에 제조업이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공업의 이중구조 현상이 나타났다. 일단 이 공업의 이중구조 현상은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 중심의 공업구조를 얘기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공업구조. 사업체 수 비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업이 추락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런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 지원 정책 확대가 있다. 아니죠. 워낙에 대기업 중심의 공업구조가 나타나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튼튼하려면 결국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표는 새 제조업의 출하액 상위 5개 지역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일단 지도에는 경기, 그리고 충남, 그리고 경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조업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1차 금속부터 볼게요. 1차 금속. 1차 금속은 지난번에 포광당이라고 얘기했었죠. 포광당. 적어볼게요. 포광당. 포광당. 포는 포항입니다. 그리고 포항은 경북에 포함되어 있고요. 광은 광양이에요. 광양은 전남에 포함됩니다. 당은 당진이고, 충남에 포함돼요. 사실 요 순서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공업들이 어떤 지역에 발달했는지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순서까지 꼭 기억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1차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면 좋죠. 경북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제철밖에 없어. 1차 금속. 그래서 어쨌든 나는 경북이 될 거예요. 경북. 그럼 자연스레 다가 충남이 되겠죠. 충남. 다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일단 볼게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그냥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자동차는 울경충. 울경충으로 기억이 됩니다. 울경충. 울산, 경기, 충남으로 기억해 두고요. 자, 울산은 그 자체로 광역시이기 때문에 울산은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입지해 있어서 자동차 출하액이 많습니다.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광명, 그리고 화성에 기아자동차가 있죠.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평택에는 KG모터스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충남은 아산에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울산, 경기, 충남 말고 광주, 경남, 인천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인천, 경남은 창원에 GM이 있고요. 광주에는 기아자동차, 인천에도 G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그러면 우리 아까 다가 충남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충남은 막 특정 제조업의 출하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는데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의 출하액이 골고루 나타난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석유화학도 발달했고 전자조립도 발달했고요. 그러면은 울경충이니까 가가 경기됩니다. 경기. 그럼 나 찾았네. 자, 섬유도 보면요. 섬유는 1등이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있고 경북이 2등. 특히나 요 대구는 섬유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는 대구에서 특정 제조업의 출하액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섬유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에 입지했었던 섬유업체들이 경기도 쪽으로 많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경기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대구에 있었던 섬유업체들도 경북 쪽으로 분산이 되는데 대구에 아직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하액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기가 A, 그러니까 가 A. 다음, 경북이 나니까 C. C. 그리고 충남이 다 B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7번입니다. 표는 우리나라의 공업지역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네 곳은 남동임해, 충청, 태백산, 호남 공업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가, 볼게요.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시멘트 공업 등이 발달했대요. 시멘트 공업.
시멘트 공업 대표적인 원료 지향형 공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업 1번지 강원이 포함되겠네. 여기는 태백산입니다. 태백산. 다음 나 편리한 교통으로 최근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공업 입자였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되겠지? 이거는 충청공업 지역이 됩니다. 충청공업 지역. 다음, 대중국 교역의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그 얘기는 중국과 가깝다. 서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공업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어쨌든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나가 충청이니까 다는 호남공업 지역이 되겠죠? 다음,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았다. 요 내용 종종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중화공업이 발달하였다. 어딘가요? 예. 남동 임해가 되겠죠. 남동 임해. 보죠. 태백산 공업 지역은 충청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아니죠. 충청에 당진이 있습니다. 다음. 호남은 남동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아니죠.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남동 임해 지역의 중심지들이 거의 다 영남권 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멘트는 대표적인 원료 지향형 공업이에요. 원료 산지에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것은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서죠. 다음, 충청에서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로는 당진, 제철, 서산,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남동임해공업 지역에서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거제이다. 아니죠. 거제는 조선공업 발달한 곳이고요. 대표적으로 울산이 있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영호남 지방에서 각각 하나의 지역을 골라 공통적으로 발달한 공업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일단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A는 광주입니다. 광주. 그 다음에 B는 해남 위에 영암이라는 곳이에요. 영암. 다음 C는 시옷 모양으로 생긴 여수. D는 광양입니다. E는 우리나라에서 제주 다음 두 번째로 큰 섬. 거제. 다음에 F는 울산이고요. 호랑이 꼬랑지에 있는 G는 포항. 그리고 대구에서 여기 이제 군이랑 통합되면서 군이 서쪽에 있는 H는 구미예요. 구미. 자, 그러면 요 지역들의 발달한 제조업을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보면 구미는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광주는 기아 자동차 있으니까 자동차. 영암은 거제, 울산과 더불어서 거울령, 조선공업 발달한 곳. 여수는 석유화학공업. 광양은 포광당, 제철. 거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울령, 조선. 그 다음에 포항. 포항은 제철. 울산 같은 경우엔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죠. 울산은 조선,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도 꽤나 많은 곳이 울산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A와 H, 광주와 구미에는 완성차를 만드는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광주엔 있지만 구미엔 없어요. 다음, 영암과 거제에는 대형 선막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있어요. 맞죠? 조선? 조선. 그래서 울거 영. 다음 C 여수와 F 울산에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어요. 여수 석유화학, 울산도 석유화학 맞아요. 정 D 광양과 G 포항에는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드는 대규모 제철소가 있어요. 포광당 맞아요. 그래서 을병정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로 가볼게요. 1번입니다. 보죠.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이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농업의 변화, 1번 농촌 인구의 변화,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촌향도는 촌락과 이별하고 도시로 향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도시로. 그래서 기역으로 인해 이촌향도로 인해 농촌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나타났다. 사회적 감소. 자, 한 지역의 인구는 출생과 사망에 의해 변하기도 하고요. 전입과 전출에 의해 변하기도 합니다. 출생과 사망에 의해 변하는 것은 자연적 증감이라고 얘기해요. 출생이 많으면 자연적 증가, 사망이 많으면 자연적 감소. 반면 전입과 전출에 의한 변화는 사회적 증감, 전입이 많으면 사회적 증가, 전출이 많으면 사회적 감소. 그러면 이촌향도는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거니까 촌락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전출이 많아서 생겨나는 감소니까 사회적 감소가 맞죠. 다음, 청장년층 중심의 인구 유출과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로 노동력 부족 및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 발생한다. 자, 필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경제 면적 감소율에 비해 농가 수 감소율이 커서 니은이래요. 자, 우리는 경제 면적과 농가 수로 뭘 구할 수 있냐면 경제 농가 수 분의 경지 면적으로 우리는 농가 당 경지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당 앞에가 분모로 옵니다. 농가 수분의 경지 면적. 자, 그런데 경지 면적 감소율에 비해 농가 수 감소율이 더 크대요. 얘도 감소했지만 얘가 더 많이 감소했다. 분수니까 분자보다 분모의 감소율이 크면 전체 값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이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경지 이용률은 휴경지 증가 및 그루가리 감소가 원인이다. 지난 시간에 역시 설명드렸었죠. 그루가리가 이루어지면 논에서 벼 재배하고 맹류 또 재배하기 때문에 경지 이용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그루가리가 감소하면서 경지 이용률도 감소하고 있죠. 물론 휴경지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다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의 기계화를 추진한다. 왜냐면,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계화가 더욱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농의 기계화로 인해 농업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 노동 생산성은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의 노동자가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기계 이용하면 노동 생산성 높아집니다. 다음, 해외 농산물 수입 증가로 농산물의 경쟁 심화. 해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낮아지겠죠? 우리가 소비하는 식량 중에서 얼마 정도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느냐? 이것을 식량 자급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벼는 가장 높긴 하지만 다른 농작물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식량 자급률 낮아졌습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래요. 자, 지도에는 경기 나와 있고요. 경기, 그리고 강원, 그리고 전남, 그리고 경북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지역 내 겸업 농가 비율, 지역 내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 그리고 농가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역 내 겸업 농가 비율 높게 나타나는 지역 제가 세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근교 농촌의 비중 높아서 겸업 농가 비율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 그다음에 이산업 발달하면 겸업 농가 비율 높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농사도 지으면서 펜션 운영하고 농사 지으면서 또 귤따기 체험 농장 운영하고 관광산업 발달한 경우에 그래서 제주와 강원이 겸업 농가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주는 없고 경기와 강원이 바로 겸업 농가 비율 높은 두 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라는 가보다 농가 수가 많고요. 그리고 지역 내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들 근교 농촌의 비중이 높은 경기와 경남, 그리고 아열대 농작물을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제주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랬어. 결국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경기가 라가 되고요. 그리고 겸업농가 비율 높지만 경기보다 농가수 적고 시설작물 재배면적 비율 낮은 가가 강원이 됩니다.
남아있는 거는 전

경남과 경북이고요. 자, 다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이 낮아요. 그 얘기는 전업농의 비율 높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농가 수가 많습니다. 경지 면적은 전남이 1등, 농가 수는 경북이 1등. 그래서 다가 경북, 남아있는 나가 전남이 됩니다. 그래서 경북은 겸업농가 비율이 낮아서 전업농가 비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농가 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전업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경북. 자, 볼게요. 전남은 경북보다 경지 면적 중밭 비율이 높대요. 자, 중남부 평야 지역에 해당하는 충남, 전북, 전남은 논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경북은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율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밭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 충북과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전남은 경북보다 밭 비율이 낮겠죠. 논 비율이 높으니까. 다음, 경북은 경기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과실하면 경북과 제주. 맞네요. 다음, 경기는 경북보다 노지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 아니죠. 경기는 시설 작물 재배 비율 높아요. 특히나 채소를 상대적으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다음, 강원과 전남은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쌀 생산량은 전남이 제일 많죠. 경북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쌀 생산량, 여기. 이 중남부 평야 지역에 맞는데 전남이 제일 많아요. 전남.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영농 형태별 농가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얘는 서울의 북동쪽에 있는 남양주예요. 남양주. 다음, 얘는 김제입니다. 김제, 전북의 김제. 전통농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곳입니다. 다음, 이 해안 쪽에 울진, 영덕, 포항이 있거든요. 울진, 영덕, 포항. 울진, 영덕, 포항의 안쪽에, 더 내륙 쪽에는 이제 태백산맥 쪽이 있습니다. 산지 비율이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흔히 BYC라고 얘기합니다. BYC, 봉화, 영양, 청송입니다. 그래서 C는 청송. 자,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근교농촌과 전통농촌을 비교하는 내용. 또 우리 전북, 전남, 충남 이런 지역들은 논의 비율 높게 나타나고 벼의 재배 면적 비율 높게 나타나잖아요. 반면 경북은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이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으니까 청송도 과수 재배 면적 비율 높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당연히 전북이니까 벼 재배 면적 비율 높겠지 그래서 김제가 대표적인 전통농촌 세 지역 중에 벼의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과수의 농가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과수 경북 하면은 과수 재배 많이 하고 과수 재배하는 농가도 많겠죠 그리고 청송은 특히나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청송이 다가 됩니다. 청송 다. 남아있는 가와 나중에서 나는 가이비에서 논벼 및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논벼, 중남부 평야 지역인 김제에서 상대적으로 재배 많이 하겠죠. 남아있는, 여기 나가 되죠. 나. 남아있는 가가 남양주가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이 근교농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소 및 산나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송이 대표적이긴 한데 어쨌든 경북의 촐락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과수 재배 비율이 높고 과수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남양주는 청송보다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죠. 근교 농촌이니까. 다음,

김제는 남양주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겠죠. 자, 남양주와 김제를 비교해 보면 얘는 대도시 근처에 있는 근교 농촌이에요. 그리고 김제는 대표적인 전통 농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김제가 남양주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갑부터 다중의 경지 면적 중밥 비율은 김제가 가장 높다. 아니죠. 김제가 가장 낮겠죠. 특히 논밭의 식량작물의 재배 비율이 재배하는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다음, 나는 전북에, 다는 경북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이 맞아요.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마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자, 지도부터 볼까요? 얘는 우리 한국지리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화성이란 곳이고요. 태안에서 서 당단이던 당진. 다음, 얘는 대구의 여기 군위 서쪽에 붙어 있는 구미. 얘는 포경 울, 울산입니다. 그리고 얘는 광주. 자, 그러면 저쪽에다 적어볼게요. 가는 전자조립과 자동차가 모두 발달한 곳이에요. 전자조립과 자동차 제조업이 모두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이 화성과 여기는 서당, 아천 할 때, 아산입니다. 두 개가 대표적으로 전자조립과 자동차가 모두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가는 화성입니다. 화성. 다음. 나는 1차 금속, 제철 출하액 비율이 가장 높네요. 특히나 제철 공업 발달한데 포광, 당, 당진이 되겠죠. 나는 당진. 다음, 다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종 제품이 정유예요. 정유,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굉장히 다양한 공업이 골고루 발달한 곳, 울산입니다. 다는 울산. 다음, 라는 자동차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빛의 고리라 전기 장비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광주, 라. 그 다음에 전자조립 공업 발달한 많은 구미가 됩니다. 볼게요. 1번, 가. 화성은 광역시이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광역시는 광주와 울산이 있고요. 이 화성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죠. 특례시. 다음, 마. 구미는 충청공업지역 아닙니다. 영남 내륙공업지역. 다음, 울산은 당진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어휴, 울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습니다. 다음, 화성과 광주는 영남지방 아니죠. 가부터 마중에 총인구는 구미가 가장 많다. 아닙니다. 어디가 제일 많죠?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150만, 울산이 110만, 화성이 100만 정도. 자, 정답은 3번.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는 내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제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가부터 라는 각각 섬유,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다음에 전자조립, 그리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니까 석유화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히 적어볼까요? 여기다. 자, 섬유하면은 어디 유명하다고 그랬었지?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네? 경기 1등이에요. 그리고 경북, 대구 기억해 두시고. 다음, 자동차. 자동차. 역시 아까도 나왔었지? 자동차 하면은 예, 울산, 경기, 충남. 다음, 전자조립. 전자조립은 경충경충으로 기억해 두면 되거든요. 경충경충. 경기, 충남, 경북, 충북 이렇게 됩니다. 경충경충. 다음에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울려서 울산, 여는 전남, 선은 서산. 아이고. 선은 서산이니까 충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가나 다라 하나씩 찾아볼게요. 가나 다라. 좋습니다. 자, 가는 경기, 경북 그리고

대구가 포함되어 있는 대구. 대구는 가밖에 없어요. 대구 어디 있나요? 대구. 대구 여기 있네. 그래서 가는 섬입니다. 섬유. 다음 다 볼까요? 다나 보겠습니다. 나. 자, 나는 다라에는 다요. 경기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유일하게 나는 경기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네. 자, 경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만 없네요. 그치? 확인해 보니 울산, 여수, 전남, 서산, 충남. 아하, 석유화학이 나가 됩니다. 석유화학. 다음 다와 라 중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지만 다는 울산이 없어요. 라는 울산이 있네. 그리고 울산, 경기, 충남. 자동차. 다는 울산이 없고 경기, 충남, 경북. 그래서 전자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선제 볼게요. 석유화학은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종합조립공업이다. 아닙니다. 종합조립공업은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자동차와 조선. 다음, 섬유는 전자보다 생산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닙니다.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자가 굉장히 높은 거죠. 전자는 자동차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다.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와 자동차 비교하는 건데, 네, 심지어 자동차에도 반도체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무게는 얘가 더 훨씬 무겁죠. 다음, 자동차는 섬유보다 전국 출하액이 많다. 지난번에 요 얘기했었죠. 전 자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전자조립, 석유화학, 제철 순입니다. 아, 다시요. 전자조립,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당연히 자동차가 섬유보다 전국 출하액 많겠죠. 다음, 갑오토 라 중에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주도한 시기 가장 먼저 성장한 제조업은 섬유입니다. 1960년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그래서 라가 아니라 가가 됩니다. 정답은 4번. 다음, 6번 볼게요. 그래프는 권역별 제조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종사자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나와 있고요. 출하액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성장 거점 개발 때문에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이 차지하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종사자 수 비율과 사업체 수 비율이 모두 라, 다 순입니다. 라, 다. 출하액도 가나보다 다라가 더 많고요. 그 얘기는 다와 라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와 라는 출하액은 비슷한데요. 사업체는 다보다 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다는 라보다 더 적은 사업체에서 비슷한 정도의 출하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비교해보면 다가 조금 더 출하액이 많죠. 그러면 더 적은 숫자의 사업체에서 더 많은 출하액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사업체가 많은 출하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규모가 큰 사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영남권에 큰 사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체당 출하액이 더 많은 다가 영남권이 됩니다. 영남권. 그리고 라가 수도권이 됩니다. 사실 요 사업체당 출하액을 비교해 보지 않더라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조리 다 1등은 수도권이거든요. 물론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수도권이 사업체도 1등, 종사자도 1등입니다. 다음,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가보다 종사자도 많고 사업체도 많고 출하액도 많아요. 최근에 수도권의 공업들이 분산해 오면서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고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모두 많습니다. 나가 충청권, 가가 호남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충청권의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 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가에서 호남권에서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서산 당진을 들수 있다. 아니죠.
서산, 당진은 다 충청권에 포함되는 도시들입니다. 석유화학, 제철. 다음, 충청권은 영남권보다 섬유제품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섬유 아까 얘기했었지. 경기가 1등입니다. 그리고 경북과 대구도 출하액이 많은 편입니다. 대도시에 있었던 섬유 제조업체들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서울 주변의 경기 그리고 대구와 대구 주변의 경북에 섬유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랬지. 따라서 이 경북과 제주, 대구가 다 영남권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청권보다 영남권이 섬유 출하액이 많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종사자당 출하액이 많대요. 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종사자, 수도권이 영남권보다 많은데 출하액은 영남권이 다 많아. 그 얘기는 영남권이 적은 종사자가 비슷한 만큼의 출하액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니까 종사자당, 한 명당 출하액은 영남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라는 답보다 종사자당 출하액이 많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영남권과 수도권은 권역 경계 일부가 맞다 했지? 안 씁니다. 가부터 나중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바꿔 얘기하면 전자조립. 전자조립 출하액은 수도권이 가장 많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 전자조립의 압도적인 1등이 수도권입니다. 경기가 워낙에 많은 전자조립 출하액을 기록하고 있죠. 화성뿐만 아니라 평택, 용인, 수원, 이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했고 이 경기가 전자조립공업이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 당연히 수도권도 전자조립 출하액이 굉장히 많고 수도권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농업과 공업도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엔 13번째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큰 산은 다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배울 내용들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5단원도 끝나거든요. 예,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기선제압은 없습니다. 문제만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선택관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 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27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26강에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지, 행함으로 연결될 수 없고요. 반드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 공부하면서 이어서 관련된 문항 기본 문제 풀이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요, 너무너무 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실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이어서 우리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 그 중에서 에피크로스학파의 사상, 또 전반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실전 문제 계속 풀고 있는 중이죠. 친구들, 반드시 본인이 먼저 문제 풀고요. 보라쌤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풀 강의를 들때 제일 중요한 팁은요. 그냥 맞춤 문제 빨리 넘어가고, 틀린 문제만 설명 듣겠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제 수능 앞으로 다가오면, 물론 그렇게 시간을 좀 축약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수능 특강 단계에서는요, 틀린 문제, 맞춤 문제 모두가 다

같이 모든 문제를 풀로 쭉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맞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 풀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놓쳤던 개념의 빈틈이 메워질 수 있고요. 또 보라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그런 스킬도 또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꼼꼼하게 문항 풀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1번입니다. 고대 서양사상가 가불의 가상대화입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똑같은 바람도 어떤 사람에겐 차갑게 느껴지지만 다른 어떤 사람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각 개인의 감각과 경험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모든 것의 척도이며 모든 사람의 견해는 다 상대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급으로 성공의 줄타기를 냈던 프로타고라스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갑은 프로타고라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모든 사람의 견해가 다 참이라면 누군가의 견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도 참이 됩니다.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자기 자신에게도 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야? 상대주의적 진리관의 한계를 비판했다는 거죠. 언제나 보편타당한 옳음은 없어라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이 옳다면 언제나 옳은 것은 없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야라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비판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내면을 잘 돌보는 영혼을 수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보편타당한 앎을 추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도덕 판단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오히려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도덕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던 사상가는요, 을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오히려 보편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었죠. 프로타고라스는 도덕 판단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아니죠. 오히려 프로타고라스는 또 동일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왜? 그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인데 감각적인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꿔야 한다. 네, 소크라테스의 아주 대표적인 주장이 되겠죠. 성찰과 반성을 중시하면서 검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진짜 아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영혼의 수련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죠.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보편타당한 진리는 존재합니다. 게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알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어? 그렇지, 이성을 통해서 그 보편타당한 앎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은 누가 주장했던 거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알수 없다. 안다 하더라도 전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소피스트였던 고르기아스가 있었던 그런 윤리적 회의주의의 모습이잖아. 4번은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의 주장이 되겠네요.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보편타당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볼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알기만 한다면 앎이 지시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쾌락이나 다른 것도 극복할 수 있다. 왜? 지식이 덕이고 덕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으면 이런 건 극복할 수 있다. 잘못된 행위는 무지에서 기인한다. 자, 악행의 원인은 100%다. 무지 때문이야. 요 정도 나오면 그렇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거 이제는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쾌락에 진다는 것도 결국 무지하기 때문이다. 악 또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향해 스스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즉,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행합일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그렇죠. 지덕복합일설 떠올라야 되겠죠. 앎이인 덕. 덕인 암.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할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참된 앎이 곧 덕이라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네. 얘들아, 잘 봐봐. 참된 앎이 덕이다. 자체는 맞지.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체도 맞아. 그런데 이걸 이렇게 딱 엮어가지고 참된 앎이 곧 덕이라는 무지? 이렇게 해버리면 말도 안 되지. 참된 앎이 곧 덕이라는 것은 무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참된 앎이라는 것이 곧 덕이라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끌잖아. 그럴 때이 마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성이다라고 플라톤은 예를 들거든요. 자, 마부가 두 마리의 말, 즉 기계와 욕구라고 하는 두 마리의 말을 잘 이끌어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잖아. 정의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성이 나머지 기계와 욕구를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는 육체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지, 얘들아. 자, 계속해서 이제 플라톤도요, 소크라테스 스승님의 입장을 이어받아서 그 내면을 돌아보고 영혼을 돌보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세 부분의 조화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쾌락에 대한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 그렇죠. 자, 쾌락에 대한 욕구, 이 부분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정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서로 참견해 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아니지, 얘들아. 서로 참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역할, 자기 일을 다하는 거야. 서로 참견하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다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 쌤이 아까 전에요, 이성이요,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봤잖아요. 이건 이성이 기계와 욕구한테 참견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참견 아니야. 왜냐하면 이성이 기계와 욕구를 잘 이끌고 다스리는 건 이성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을 그냥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참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성이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리고 또 기계와 욕구도 각자 자기 할 일을,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서로 참견하지 않고 각각의 일을 잘할때 영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성적인 부분의 덕인 지혜를 통해서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리는 것은 내 이성이었습니다. 그 이성이 지혜를 통해서 기계와 욕구를 다스려야 되겠네요. 정답은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많은 것들을 좋다라고 말하며 표현상 이것을 구분한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움 자체, 좋음 자체라고 하면서 각각의 것에 하나의 이데아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이 하나의 이데아에 따라 각각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가는 누구야? 그렇죠. 플라톤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우리가 이데아란 표현이 안 나와도 뭐뭐 자체, 뭐뭐 자체라고 하면 이미 아름다움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인간에 있어서나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그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을은 뭐라고 하고 있어? 인간 자체나 인간이나 뭐가 다르냐? 인간의 이데아나 현실 세계의 인간이나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좋음 자체나 좋음 역시 좋음인 한에선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좋음의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있는 좋은 것들 속에 내재하는 것이다. 을은 누구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플라톤이었고요. 을은요,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였죠. A입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가변적이란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보자. 선생님이 이미 문제를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파악했을 거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구도, 양자 비판이든 삼자 비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는 문제에서 친구들이 실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팁을 계속 드리고 있어. 어떤 팁이야? 끊어읽기 팁입니다. 이 괄호 하나만 쳐도요, 훨씬 더 실수가 줄어듭니다. 괄호를 치는 거, 얘들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아주 작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네, 문제 풀이 방법이니까 요거 항상 여러분 습관으로 가져가세요. 자, 좋음의 이데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변합니다. 가변적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이미 괄호 안에 있는 게 플라톤 입장이 아니지. 왜 틀렸어? 좋아. 좋음의 이데아는 가변적이지 않잖아. 영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괄호 안에 있는 것 플라톤의 입장이 아닙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봐봐. 플라톤에 따르면 좋음의 이데아가 최고의 이데아야. 이건 존재와 인식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인식의 원인이다는 맞아. 그런데 이거 왜 틀렸어?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가 틀렸지. 기억나니?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인식될 수 있는 거잖아. 자, 철학자인 통치자는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거잖아. 인식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될 수 있는 인식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이자 인식의 원인이다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 플라톤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역방향입니다.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지. 방금 위에서 계속 제시문에서 말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는 구분될 수 없다. 근데 왜 자꾸만 나누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네. 플라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것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 아닙니다. 자, 좋음의 원형은 초월적 세계에 실재하며 인식 가능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좋음의 원형은 초월적 세계, 즉, 현실 세계로부터 똑 떨어진 이데아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며 인식될 수 있다.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플라톤이 강조할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플라톤에게 왜 이걸 모르십니까? 관과합니까? 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도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이렇게 초월적인 세계에서 좋음의 원형, 좋음의 이데아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라는 사고방식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초월적인 좋음의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에 내재한 그 좋음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죠. 초월적인 따로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좋음의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좋은 것들 속에 들어있는 그런 현실에 내재한 좋음, 그걸 탐구해야 합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어요.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Yes라고 대답할 질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수호자들은 어떠한 사유재산도 가져선 안 된다? 얘들아, 수호자 나왔고, 사유재산 가지면 안 된대. 그럼 일단 누구야? 플라톤이지. 플라톤 이야기한 수호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통치자와, 좋아요, 방위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동 식사를 하면서 마치 야영하는 군인처럼 공동으로 생활해야 한대. 이들은 영혼 안에 신들이 준 신성한 금과 은을 언제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금과 은이 필요가 없대. 이들이 개인의 땅과 집 그리고 돈을 소유하게 될 때, 이들은 소유자가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과 농부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이며 다른 시민들의 협력자가 되는 대신에 적대적인 주인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미워하며 미움받으면서 음모를 꾸미며 음모의 대상이 되면서 또한 외부의 적들보다도 내부의 적들을 훨씬 더 많이 무서워하면서 한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니 결국 이들도 나머지 시민들도 다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게 써있지만 결론은 하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수호자들 즉 통치자와 방위자는 플라톤이 보기에 타고난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금의 성분, 은의 성분, 뭐 동의 성분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타고나는 자질이 있어. 물론 타고나는 자질만 가지고 사회 계층이 나눠지는 건 아니라고 했지. 그 자질 플러스 교육과 훈련이 더해져서 계층이 정해지는 건데, 어쨌든 타고난 자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 통치자가 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금의 성분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플라톤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금과 은, 신들이 준 신성한 금은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수호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사리사욕에 눈멀면 안 돼. 그러니까 사유재산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동식사, 공동생활, 심지어는 가족도 공유해야 된다. 막 이런 파격적인 주장까지 하거든요. 아,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 만약에 통치자들, 방위자들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멀 멀어서 타락할 것이고 국가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려면 철학과 정치 권력이 결합되어야 하는가? 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하죠. 철인 통치입니다.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수호자들도 절제의 덕을 갖춰야 하는가? 네. 기억하지? 절제, 다시마 육수. 절제는요,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호자, 즉 방위자와 통치자도 모두 다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덕이었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계층간 역할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거 아니라고 했죠? 친구들, 요 정도 이제 걸러낼 수 있어요. 역할 교환 안 돼, 역할 선택 안 돼, 역할 겸임, 겸직 안 돼. 각각 하나의 일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역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역할 분담해야 한다. 이런 건 괜찮겠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가? 플라톤 이거 아니지, 얘들아. 모든 계층의 사람이 재산 공유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호자 계층이 재산을 공유하는 거였고요. 생산자, 사회 대다수를 이루는 생산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5번의 답은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각각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용감한 군인들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소신을 보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용기가 뭔데? 이성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능력.

입니다. 용기는 군인들이 쾌락이나 고통, 공포 및 욕망 등과 같은 것들에 변질되지 않고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지속적으로 지키게 해주는, 즉 보전하게 해주는 능력이다. 얘들아, 이제 이런 거 금방 할수 있겠지. 플라톤이 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갑은 플라톤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비겁한 사람, 무모한 사람, 용감한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한 것들에 관련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련한다. 자, 비겁한 사람, 무모한 사람, 용감한 사람 얘기하면서 앞에 두 사람은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반면, 자, 비겁한 사람은 너무 부족해. 무모한 사람은 아유 너무 투머치야. 기억하지? 선생님 계속 드는 예. 어떤 예? 그래, 100층짜리 건물에서 나는 용감하다. 안전장치 안 하고 뛰어내리는 건 무모함이지 용기가 아니었잖아. 자,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한 사람,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앞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 달리 용감한 사람은 중간의 방식으로,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게 바로 용기인데, 용기는 두려움과 대담함을 불러일으키는 것들과 관련된 턱이다. 얘들아, 용기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마땅함과 적절함의 상태, 즉 중용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용기를 중용의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품성적 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는 수호자들 중 방위자 계층 많이 갖춰야 할 덕이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아니지. 방위자 계층만 갖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져야 돼. 그래서 방위자와 통치자가 용기를 갖춰야 합니다. 용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지시를 받아 형성되는 덕이다. 아니지, 얘들아. 자, 지시를 내리는 건 어디까지나 이성이야, 이성. 그래서 이성의 지시, 이성의 지시를 받아서 형성되는 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두려워함에 있어서 지나친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다. 얘들아. 두려움이 너무 과하면 무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이 돼? 비겁함이 되고요. 두려움이 너무 부족할 때 무모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용기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품성적 덕이다. 이렇게 맨날 나와. 이거 아니라 그랬지. 용기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품성적인 덕이다. 일단 용기 자체가 품성적인 덕인 건 맞아. 근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거 양극단이잖아. 이렇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거 양극단은 품성적인 덕이 아니야. 중용이야. 중용이 품성적 덕이야.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그거 무모한 사람으로 네, 변질돼 버립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그렇죠. 6번의 답이 아직 안 나왔네요. 자, 5번 볼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의 실현이 필요하다. 얘들아, 봐봐. 용기라고 하는 건 어때? 플라톤에게서도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덕이잖아. 둘다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덕을 실현해야 한다. 요 정도의 진술은 당연히 맞겠지. 우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 기억하죠? 아,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덕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점 공통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가 지지할 만한 입장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할 수는 없다. 지금 일단은 실천적 지혜란 표현이 나왔어.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할 수는 없대. 왜냐하면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저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먼저 첫 번째 타입으로 나왔죠?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할수 있을 때 실천적 지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실천할 힘이 없다. 영리한 사람이라도, 즉 아무리 안다라고 해도 실천할 힘, 즉 실천 의지가 없다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대.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알긴 아는데 실천 의지가 없어서 실천을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모든 법과 훌륭한 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이용하지 않는 국가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일단은 누구야?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건감 잡았지, 얘들아. 그러면 이런 제시문은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쓱 넘어갔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실천 의지도 소중하게 여겼다, 중시했다, 뭐 이런 거 공부했는데 이걸 보다 대로 원전 자료를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 얘들아, 한번 천천히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 암과

실천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알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정말, 그치? 모르기도 하고 실천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정말 최악이다, 최악. 그치?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알긴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 이것도 문제야. 알긴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 뭐라고 부른 거야? 그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자제력이 없는 거야.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그렇죠. 실천 의지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그러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오, 이런 사람이, 그렇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자, 이런 사람을 지금 제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할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인 지혜도 계속 중시하고 있구나. 자, 실천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은 모든 품성적인 덕을 갖춘 사람이고, 모든 품성적인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실천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일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덕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까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품성적인 덕까지 갖출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지할 입장 한번 체크 표시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선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악을 행할 수 있다. 모든 악의 원인이 100% 다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만, 무지로 인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악을 행할 수 있다. 맞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면 어때?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 그러니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실천적인 지혜는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다. 얘들아, 실천적인 지혜는 지혜잖아. 그러니까 지성적 덕이었잖아. 지성적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모든 덕은 올바른 행위의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길러진다. 얘들아, 올바른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화할 때 길러지는 덕은 모든 덕이 아니라 무슨 덕이었어? 품성적인 덕이 그랬지.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덕이 아니라 품성적인 덕이 되겠네요. 의지가 나약하더라도 자신의 암과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다? 엥. 의지가 나약하면 아무리 알더라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 자, 이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이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나약하다면 아무리 알더라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자신의 암과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갑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과 갑, 현대 서양 사상과 을의 입장, 이렇게 순서도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이다. 자, 덕을 탁월성으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우리는 덕 중에 한 부분을 지성적인 덕으로, 다른 한 부분을 품성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나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인 덕이고요. 자유, 인다움이나 절제 같은 것이 품성적인 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게 선명해졌습니다. 을입니다. 덕은 인간의 획득된 자질이다.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실천에 내재한 선을 성취할 수 있게 되며, 덕을 갖추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선을 성취할 수 없게 된다.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 현대 사상가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았네. 모든 실천은 역사를 지니며, 실천의 역사는 그것이 편입되어 있는 전통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했던, 그렇죠, 맥킨타이어 덕윤리 사상가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 입장을 한번 순서대로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A는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가 각각, 아리스토텔레스는 예, 맥킨타이어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죠. B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C는요, 그렇죠, 맥킨타이어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순서도나 벤다이어그램은 언제나 이렇게 두 입장을 잘 살펴보고 분석하셔야 되겠죠? 덕을 함양하려면 올바른 행동의 습관화가 필요한가? 얘들아, 덕을 함양하려면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네. 어떤 덕? 기억나니? 그렇죠. 품성적인 덕을 함양하려면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맥킨타이어는 아니오라고 했을까? 아니야. 맥킨타이어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우리가, 네, 이 덕은요, 획득된 자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덕을 공동체에서 규정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덕을요, 함양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의 습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맥킨타이어도 긍정할 법한 공통적인 진술이 되겠네요. 품성적인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덕이 필요합니까?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지,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인 덕의 그 중용의 상태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덕인 실천적인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았으니까요.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은 건조적인 활동인가?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고유한 덕, 이게 바로 뭐였어? 그렇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 그러한 지성적인 덕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이 바로 건조적인 활동이었잖아. 신과 자연과, 그렇죠, 진리와 같은 고귀한 대상을 관조하는, 이런 건조적인 활동이 최고의 활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이고요. 그걸 통해서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어요. 개인의 행위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 네. 맥킨타이어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사상을 계승하면서 오늘날의 공동체를 중시했던 공동체주의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니은, 디귿, 그리고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사상들, 아테네의 철학 사상 공부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서양 철학의 두 번째 챕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행복 추구의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행복 추구의 방법 파트에서 살펴볼 사상 흐름은요, 두 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학파와 그렇죠, 스토아학파로 나누어지는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을 먼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까지, 일단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여기까지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인데, 여기까지가 서양의 고대 사상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서양 고대 사상가들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까지, 서양 고대 사상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날이니까,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사상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 얘들아. 그치? 직전 수능에서 계속해서 지금 막두 문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다 출제가 꽤 많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냥 윤사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사실 이거 매시간 해줄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나온다. 매시간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누이 말하지만 생윤은 약간 이 단원을 타잖아. 막 어렵게 나오는 단원과 좀 쉽게 넘어가는 단원이 있는데, 윤사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매 단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그냥 매 단원 계속 열심히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선생님과 함께 잘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그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름이 딱 나와 있어. 학파인데 왜 이름이 에피쿠로스일까? 그치. 그이 학파를 이끌었던 리더가 바로 에피쿠로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에피쿠로스의 사상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이라고 얘기했어. 헬레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야?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봐. 그렇지.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가 그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들 폴리스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면서 이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던 시기죠. 거대한 제국이 이제 막 동방원정까지 막 이어지면서 막 대제국이 형성되면서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대제국이 형성됐다는 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굉장히 혼란기야,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있었다는 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봐봐. 이런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는 둘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전쟁의 불안으로 가득 찬이 혼돈의 시기에서 마음이 좀 평화롭고 싶다. 마음의 평정을 좀 찾고 싶다. 내 마음이 좀 평온했으면 좋겠다에 목표를 둔 그런 뚜렷한 행복관을 갖고 있던 사상이에요.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면서 이들이 각각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로 각각 다른 서로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제시했는지를 잘 분별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주의를 주장했어요. 선생님, 쾌락이요? 쾌락. 봐봐, 얘들아. 에피쿠로스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쾌락이야말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은 행복이라고 봤지.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보니까 그 행복도 시작은 쾌락이고 끝은 쾌락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쾌락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쾌락, 그럼 또 너무 어감이 좀 세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누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쾌락은요, 영어 단어로 번역해보면, 그치, pleasure. 요 정도로, 요 정도의 단어의 번역어야. 그러니까 즐거움, pleasant 하면 뭔가 즐거운 거잖아. 아, 그래서 쾌락이라고도 종종 제시가 되지만, 이거 즐거움 혹은 즐거운 삶, 요런 식으로도 자주 문항에 등장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즐거움, pleasure가 최고선이고요. 그것이 결국 행복의 처음과 끝이다라고 누구는 에피크로스는 보았다는 거야. 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주장을 할때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가만히 보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더라. 어떤 본성? 그렇지.

본성 중에 쾌락은 추구하고, 쾌락의 반대는 뭐야? 고통이잖아.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더라. 왜? 지렁이도 밟으면 왜 꿈틀해? 그게 아프니까. 아픈 거 싫으니까 꿈틀한다는 거지. 아, 모든 생명체는 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무엇이다? 악이다까지 얘기한 거야. 자, 다시 한번 봐봐. 모든 생명체는 쾌락을 추구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실로부터. 그러니까 쾌락은 선이야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까지 에피크로스는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잘 봐봐. 에피크로스가 생각하는 선은요, 쾌락 추구, 쾌락 증진이라고 해볼게요.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거꾸로 악은 뭐니? 그렇지, 반대가 되겠지. 쾌락 감소, 고통 증진. 그럼 그건 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쾌락을 중시했네요. 네.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이렇게까지 말했어.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자,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는 다 나쁘지 않다. 와, 정말 쾌락을 중시한 사상가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쾌락만이 그 자체로 소중한,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얘들아, 가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가 소중해서 그 자체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내재적 가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도구적 가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유용하기 때문에 추구되는 거야. 그런데 에피크로스가 보기에 뭐 정의 같은 이런 덕목, 되게 멋들어진 덕목 같지? 하지만 이런 덕목들도 결국은 무엇을 얻기 위한? 최고선인 쾌락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 그 자체로 추구될 만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건 무엇밖에 없어. 오직 쾌락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피크로스는 되게 재미있는 워딩을 남겼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덕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뭐 멋있는 이런 덕이라고 할지라도, 쾌락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런 건 내다 버려라. 내던져 버려라. 라고까지 얘기하죠. 자, 덕이 가치가 있는 건 어디까지나 무엇을 가져올 때, 그렇지, 쾌락을 가져올 때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 쾌락이야말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요. 덕은 어디까지나 쾌락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이다. 쾌락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덕은 가치도 없다라고까지 에피크로스는 이야기하면서 쾌락주의자다운 면모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 그 시작은 결국 쾌락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뭘 선택했다? 그거 왜 선택했어? 쾌락을 가져다 주고, 그지,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우리가 피하려고 해. 왜 피한다는 거야? 그걸 하면 쾌락이 줄어들고 고통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해롭지 않은 것은 충족하고, 해로운 것은 거부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죠.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해롭지 않은 건 뭐야? 그렇지, 쾌락. 그걸 가져다 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해로운 것은 뭐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의 질서? 자연, 즉 자연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보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봐봐. 여기까지는 되게 편하게 그냥 쭉 왔어. 한마디로 쾌락이 짱이라는 거네요, 쌤. 별로 어렵지 않네. 근데 봐봐. 삐뽀 삐뽀 잘 봐봐. 어떤 쾌락의 결과로 더큰 고통이 생긴다면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있지. 너무 배고파. 그래서 짜장라면 끓여 먹었어. 하나 갖고 성이 안 차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끓여 먹어 봤잖아, 너네. 그럼 그 결과 어때? 그 다음날 막 얼굴 붓고 막배 아프고 막 소화불량되고 막배 아프고 막 그지 막 역류성 식도에 막 올라오고 더큰 고통이 생기지.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그 쾌락은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1의 쾌락을 내가 추구했는데 그 결과, 어때? 10의 고통이 나중에 따라. 그럼 당연히 그런 쾌락은 포기할 수 있지. 다시 거꾸로 해봐. 지금 고통을 좀 참아. 아, 지금 고통을 참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고통을 참으면 나중에, 내가 더큰 성취를 얻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고통을 참았더니 그 위에 더큰 쾌락이 와. 그러면 그런 고통도 참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잘 봐, 너무 중요해. 에피크로스는 분명히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진 않다고 아까 얘기했어. 계속해서 돌아가 보자.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왜? 왜, 왜, 왜? 어떤 쾌락은 그 결과 더큰 고통을 야기시키기도 하거든. 더큰 고통을 야기시키는 쾌락은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고 멀리 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삐뽀, 삐뽀 잘 보세요.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자,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다. 앞부분은 맞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쾌락은 다 선택될 만한 가치가 있어. 이거는 틀렸지. 왜? 얘는 충족하되 어떻게 충족해야 돼? 그렇지.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돼. 아. 어떤 욕구만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거야? 그렇죠. 자연적이고도 어떤 욕구? 필수적인 욕구만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절제하면서 소박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적 욕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도 있어. 이거는 부,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야. 근데 봐봐. 이런 거의 공통점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오히려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과 불안이 야기돼. 그러니까 얘네는 좀 모자라다고 해서 우리를 막 아프게 하거나 막 불안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은 추구할 때 오히려 고통과 불안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해? 가능한 멀리해라. 가능한 멀리해라. 극복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해. 어떤 욕구?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어떻게 해야 돼? 충족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보자.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즉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이런 의식주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필수적이지도 않은 거를 막 그렇게 막 헛된 욕심을 가지고 충족하려고 하면 고통과 불안이 생겨.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구가 야기할 쾌락과 고통을 잘 헤아려 보고 잘 따져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욕구가 야기할 쾌락과 고통을 잘 따져보려면 아, 이성이 필요하겠다. 이성적인 숙고가 필요하겠네. 알겠어요, 쌤. 결국은 그도 이렇게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삶에 대한 어떤 숙고?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봤네요. 아, 그 얘기는 뭐야? 아, 이성으로서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을 절제하고 여기 욕구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잘 분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에피쿠로스가 이름은 쾌락주의지만 이성의 역할을 엄청 중시했다. 얘들아, 이름만 보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강조합니다. 이성, 사려깊음, 명료한 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완전하게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음에는 불안이 없고 몸에는 고통이 없는 아타락시아. 평정심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뭔가? 에피쿠로스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했대. 신, 운명, 죽음, 이런 게 너무 무서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 그래서 아타락시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합니다. 신과 운명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해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렇지. 두려움에서부터. 불안에서부터 벗어나라. 왜? 평정심은? 그렇지.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 맞아. 즉, 마음의 불안이 제거된 상태잖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제거된 상태잖아. 천천히 보자. 이 논리가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피쿠로스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신은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행복한 자족적 존재야. 자, 따라서 스스로 그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족스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지도 않고요. 자족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지도 않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내리지도 않는다.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신한테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 떨쳐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자족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운명과 죽음에 대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원자론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자, 보자. 세계는 원자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이 원자의 우연적인 움직임으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자가 우연적으로 결합한 것이 삶이고 우연적으로 해체한 것이 죽음이야. 자, 사람이 죽고 나면 따라서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다 흩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사라져. 영혼이 사라지면 어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할수 없어. 고통스럽게 할수 없어. 왜? 살아있는 사람에겐 아직 죽음이 안 왔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못해. 죽음이 우리를 덮쳤어? 죽음이 우리를 덮치는 순간 우리를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지면서 영혼이 소멸하고 감각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각

할수 없어. 그러니까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수 없어.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죽음에 대한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자. 평온한 삶을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자연의 질서, 유물론적 원자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물의 발생이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불안을 없애야 한다. 틀렸죠? 필연이 아니야. 원자들의 우연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자.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운명 같은 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아. 왜? 이 세상이 원자의 우연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린다? 아니요. 신은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과 죽음과 운명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운명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고, 신은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고,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에피크로스가 어떻게 하면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 추가적인 방법들, 또 어떤 방법 알려주었는지, 우리 호기심을 가지고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후기에 남겨주세요. 꿈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역사 안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7강이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 강에 이어서 19세기의 미국, 러시아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19세기 하면 가장 상징적인 산업혁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교재는 103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국은요, 제가 미국 독립혁명 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복습 차원이라 생각해 주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독립 후 서부 개척 등으로 인해서 19세기 중엽에는요, 태평양 연안까지 이르게 돼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특히 요 연도. 제가 지난 강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기억나십니까? 1861년. 상징적으로 세 개의 연도가 있었다. 일단은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미국의 남북전쟁 시작했던 해가 1861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왕국 수립 연도. 요게 1861년이고요. 하나 더. 이따가 한 번 더 나오겠지만, 러시아의 농노해방령. 영이 1861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농노해방령은 61년이고요. 미국에서 노예해방령이 있습니다. 이 노예해방령은 1863년입니다. 즉 남북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 미국의 노예해방령입니다. 이 두 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배경은 영토 확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 사이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대립이 심화되었었고요. 자, 이 내용 보시면 여기 나타나 있죠. 북부가 총 인구는 2.5배 정도 더 많았고요. 생산량은 17배 많았습니다. 철 생산량은 20배가 많았고요. 예, 더 크게 그립시다. 예. 밀 생산량은 4.2배, 그 다음에 면화 생산량은 압도적으로 남부가 훨씬 더 많았던 이러한 것으로 보자면, 아,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 자체는 북부가 훨씬 더 우수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림은 남북전쟁의 대결 구도를 잘 보여주는데, 곧 부러질 듯한 나뭇가지, 즉 연방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우측 인물, 즉 북부를 상징합니다. 좌측 인물은 남부를 상징하게 되면서 절벽 끄트머리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당시에 위태로웠었던 미국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요. 자, 여기 보자면 노예해방 선언과 농노해방령 요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남북전쟁 나와 있으니까 노예해방령이 되겠죠. 자, 미국의 노예해방 선언 이후 프랑스의 여론은 연방정부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 영국과 함께 남북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중재안을 워싱턴에 제시했어요. 휴전 제안 배경으로 남부연합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전쟁이 유럽 면화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등을 언급했고요. 당시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 3세의 재위 기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1852년에서 1870년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미국의 남북전쟁이겠죠. 남북전쟁 언제 있었습니까? 1861년부터 65년까지니까 요거에 대한 연도는 요기 안에 포함되네요. 그쵸?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나폴레옹 3세는 6개월간 잠정적 휴전을 통해 남부연합의 주요 항구를 즉각 개방한다. 이로써 양측 간의 유혈 사태가 종식되고 일체의 교전행위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문명화된 세계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일 북부가 우리 제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남부연합의 실체를 용인하고 내전에 개입할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자, 농노해방령은 잠시 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한 이후 북부는 우월한 경제력과 군사력, 노예해방의 명분을 앞세워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한편, 당시 프랑스, 영국 등은 남부로부터 면화 수입이 급감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의 조속한 휴전을 촉구하였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과의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이 과정에서 식민지인들은 물론 알렉산드르 2세, 이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알렉산드르 2세는 각종 개혁의 필요성을 직감하게 되면서 농노해방령. 그럼 여기 한번 가볼까요? 오스만 제국 등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했었죠. 크림 전쟁 언제? 1853년에서 56년입니다. 예. 지금 제가 막 써드리는 요 농노해방령 언제? 1861년. 요런 것들은 연표 문제나 이런 데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니까 꼭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링컨의 대통령 당선이 있었고, 남부의 여러 주들이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처음엔 7개에서 시작했다 11개까지 확대되죠. 예,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사이에 노예해방선언이 있었다. 1863년입니다. 최종적으로 북부의 승리 끝났었고, 자, 전쟁 이후 국민적 단합을 도모하며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대륙행단철도 개통, 요거는 이제 잊으시면 안 되죠. 미국의 대륙행단철도 언제? 1869년입니다. 요게 수에즈 운하 개통과 같은 해라는 것도 꼭 기억. 이 중에서 대륙행단철도는 뭐? 요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제필경노트를 한번 가볼까요? 먼저 멀로 선언 기억나십니까? 1823년 멀로 선언, 불간섭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아메리카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영향을 크게 주었었고요. 북부는 상공업 중심이었습니다. 노동자가 필요했고요. 노예제도 폐지를 내세웠었으며 보호무역론과 연방주의를 내세웠어요. 그에 비해서 남부는 대농장과 노예 중심이었고, 노예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보고, 우리는 헤어져도 괜찮아 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전쟁으로 이어졌고요. 자, 7개 주 탈퇴하면서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그 주는 11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었죠. 1861년부터 65년까지입니다. 요 사이에 노예해방령이 발표되었고요. 게티츠버그 전투가 있었다. 자, 최종적으로 북부의 승리로 끝나면서 결과 국가적 단합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서부 개척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대륙행단 철도가 1869년도에
개통되었다. 그 이후 19세기 말에 되면

그래서 유럽은 전 세계 최고의 산업 국가로서.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그렇게 축복받은 땅이 없습니다. 실제로 땅이 크기만 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갖고 있죠. 거기에다가 그 중간중간 사이는 이 강으로 여러 주요 큰 강들이 연결시켜 주죠. 그리고 이 아열대 기후부터 온대, 냉대 기후까지 전부 다 기후가 다 있고, 거의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더큰 옥수수밭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규모와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독립한 지 2, 30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될수 있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할때 워낙에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은요, 일본 개항 언제? 1854년. 그 다음에 필리핀은 원래 에스파냐가 식민지배라고 있었는데 미국이 빼앗아 왔죠. 1898년. 쿠바 등도 식민지를 삼았었고요. 괌, 하와이, 그리고 파나마 운하도 수십 년 동안 운영했었다. 자, 그리고 미국은 20세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있었고요. 트루먼 독트린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체제 시작을 알렸고, 냉전에 완화를 주었었던 것이 닉슨 독트린 1969년입니다. 요거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시아시아 러시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19세기의 러시아는 차르, 황제가 차릅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시저에서 온 말이죠. 예, 시저, 카이사르가 시저죠. 예, 그러니까 요 말도 다 카이사르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카이저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카이사르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참 재밌는 인물이죠. 단한 번도 그는 황제가 돼본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 황제를 뜻하는 대부분의 단어는 다 카이사르에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차르는, 즉 황제는, 황제의 전제 정치와 농노제가 지속돼 있었어요. 다른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농노제가 없어진 지 예전인데, 여전히 러시아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농노제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했었던 러시아의 청년 장교 등이 난을 일으킵니다. 우린 그걸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라고 합니다. 요 연도는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1825년,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와 일부 지식인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면서 봉기했고요. 그렇지만 실패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왜? 기본적으로 너무 추워요, 여러분. 러시아는 너무 추워요. 예, 저도 뭐 러시아는 못 가봤지만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보다 보면 러시아가 이제 춥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뭐 영하 10도 이러면 뭐 그냥 외투 안 입고 나갑니다. 이럴 정도 되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나 추운 건 내가 버틸 수 있지만 뭐좀나 적응하고 하면 물이 얼면 남쪽으로 진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부동항입니다. 얼지 않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끊임없이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오스만 제국과,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이렇게 북해 쪽으로 나가는, 발트해를 지나서 북해 쪽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쪽에 있었던 흑해 연안으로 내려오려고 했을 때는 오스만 제국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러시아가. 자, 그러한 와중에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 크림 전쟁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853년부터 56년까지 크림 전쟁이 있었고요. 이때 크림 전쟁을 누구누구가 도와줬다?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 어디가?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오스만을 지원해 줬다. 요거 꼭 기억. 자,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오스만이 이기고 러시아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흑해 방면으로의 남한은 좌절되었었다. 요 크림 전쟁의 연도는 은근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 자, 크림 전쟁은 흑해 등, 크림반도 등 흑해 방면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크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등의 지원을 받은 오스만 제국에게 패배했던 것이 크림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자료죠. 크림 전쟁 1853년에서 56년. 요게 흑해요. 요 위에가 러시아고요. 요게 크림반도 아닙니까? 그쵸? 요게 그 예전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죠. 그래서 이들 간에 요 크림반도 일대에서 흑해 연안 주변에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 크림 전쟁. 자, 이러한 상황에서 크림 전쟁 중에 황제가 되었던 인물이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해방령을 발표했었다. 요 1861년. 자, 복습해 볼까요? 1861년 뭐뭐뭐? 이탈리아 왕국 수립 1861년. 미국의 남북 전쟁 시작 1861년. 그리고 러시아의 농노 해방령 1861년. 요 세 개 반드시 기억. 등의 내정 계약이 단행되었었고요. 자, 그래서 요건 지난 시간에 읽었었고, 러시아의 지식인은 크림 전쟁의 패배를 개혁과 근대화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인식했어요. 이에 대해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생 콘스탄티누스 대공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패전으로 우리는 러시아가 다른 강대국보다 쇠약하고 빈곤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농노제 등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각종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 등과의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물론 알렉산드르 2세는 각종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후 농노 해방령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노 해방령과 미국의 노예 해방령은 완전 다른 거예요. 반드시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2세는 개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개혁이 바로 이 농노 해방령 등의 내정 개혁이 단행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때쯤 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부나로드 운동입니다. 요거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 부나로드 개혁입니다. 부는 영어로는요, 이게 이제 러시아어인데 영어로는 into,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고요. 라로드는 피플이에요.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바꿔놓는다, 계몽시킨다 라고 하는 일종의 농촌계몽운동, 아니면 민중계몽운동이 부나로드 운동입니다. 지식인들은 농민계몽을 통한 사회변혁운동을 주도했었고요. 민중 속으로 라는 의미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요 알렉산드르 2세 때 부나로드 운동이 활발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게 돼요, 부나로드 운동은. 급진적인 성향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나로드 운동은 실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르들 입장에선 뭔가 상당히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알렉산드르 2세가 테러를 당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 야, 거봐, 사람들 뭐 계몽시켜? 그게 계몽이 되냐? 예전처럼 그냥 다 억누르면 돼. 더 압박을 가하면 그래야지 걔네가 다른 소리 못하지. 뭐 얘기 들어주고 뭐 그들의 계몽이 어떻고 민중을 계몽시킨다 어쩌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처참한 꼴을 당하잖아 라고 인식을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차르의 전제정치가 오히려 그 이후 더 강화되는, 더 후진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필기노트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황제가 되기 전에 니콜라이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1세가 남하정책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크림전쟁, 러시아랑 오스만제국이랑 붙었던 것입니다. 이때 누가 도와줬다?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등이 오스만을 지원해줘요. 러시아는 외로웠을 거야.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 전에 뭐 있었죠?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요 그리스 안에 오스만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스만의 이때는 싸웠던 게 이슬람교냐 크리스티교냐 싸움이었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는 크리스티교권의 대표자였었던 어디? 이 유럽의 상징

요거 먹을 필요 없죠. 아, 뭐야, 러시아 남아오면 우리 먹을 거 없어지는데? 라고 하면서 이들이 누구를 또 지원해 줍니까? 오스만을 지원해 줬던 것이 완전 이 동맹이 완전히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이것이 바로 이 러시아. 러시아가 패배했던 크림 전쟁입니다. 요 연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크림 전쟁 중에 황제가 되었던 인물이 알렉산드르 2세예요. 그리고 나서 황제가 된지 얼마 안 돼서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졌어요. 아, 우리 러시아인데. 아, 나폴레옹도 막았던 우린데. 우린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지? 아, 우리가 후진적이구나. 개혁해야 되겠다. 징병제, 지방의회, 그리고 농노해방령. 그러나 실패. 이게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오히려 농민들도 이러한 혁신적인 안을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르 2세 때, 그러면 민중들을 계몽시키면 더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농촌 계몽운동, 민중 계몽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게 부나로드 운동이고요. 그러나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무정부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자 이 부나로드 운동도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나선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드르 3세가 등장하면서 전제정치인데, 이 알렉산드르 3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니콜라이 2세는 중요합니다.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의 마지막 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띵플릭스, 예, 거기에 가시면 마지막 차르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다섯 편짜리. 요게 이제 니콜라이 2세의 그 몰락 과정, 러시아 재정의 몰락 과정을 보여주는 곡이 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니콜라이 2세가 결과적으로는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고 뭐까지 일어나게 되냐? 1차 세계대전까지 이 니콜라이 2세가 일으켜요. 그리고 요 같이 있는 인물 중에 거의 비슷한 시기의 인물 중에 누가 있었죠? 비렐름 2세. 비렐름 2세 있었죠. 요 인물이 둘다 뭐와 관련된다?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다. 니콜라이 2세, 비렐름 2세. 요 각각의 2세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콜라이 2세는요, 러일 전쟁 때 차례가 니콜라이 2세입니다. 아, 이때, 뭐, 일본이 뭐 아무리 산업화 됐다고 하더라도, 아, 러시아는 그래도 유럽에서도 잘 나가는 나라야. 그래서 이 당시에 만평이나 이런 걸 보면요, 러시아는 이만하게 그리고요, 일본은 이만하게 그려요. 그래서, 아, 얘 상대가 되겠냐? 했는데, 이때, 러시아가 지고 일본이 이기죠. 그러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게 피해일혈 사건이에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까지가 니콜라 2세가 일으키고요. 그리고 3월혁명으로 인해서 니콜라 2세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11월혁명까지 있었죠. 그거까지 봐주시고, 요거는 우리 근현대사 하면서 다시, 이 현대사 파트 가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상황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크림 전쟁, 요거 자체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알렉산드르 2세. 농노해방령, 그 중에 있었던 부나로드 운동. 그리고 나서 니콜라이 2세의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 요거까지 같이 꼭 기억. 자, 19세기 후반 서아시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당시에 전 세계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 일단 러시아는요, 요 위쪽에서 자꾸 내려올라 그래요. 아, 부동항이 어디야? 여기로 내려올라다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어디야? 어디야? 지구 반대편에서도 내려올라고 했습니다. 그게 러일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러시아의 남하를 극도로 막고 싶어 했던 나라가 어딥니까? 영국이에요. 영국은 러시아 남하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당시에 인도 제국 자체가 인도가 다 영국령 인도였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내려올라라는 걸 극단적으로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학자들이나 외교학자들이 요걸 평가했을 때, 예, 19세기에서 20세기를 넘어가면서 전 세계를 놓고 이 러시 내려올라라고 한 러시아와 그 내려올라는 걸 막으려고 했었던 영국의 아주 포괄적인 거대한 움직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래요. 얘는 내려올라고 하고 여긴 막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쪽에 있었던 러일 전쟁이고요. 요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국사 할때뭐 나옵니까? 여러분, 거문도 점령 사건. 그게 또 이거랑 똑같이. 그쵸? 이 영국과 러시아는 계속 싸워요. 그 부딪혔던 장소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여기에 있었던 란란란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북쪽은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있었던 남쪽은 영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란이란 나라였다. 과거 페르시아.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산업혁명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배경, 신항로 개척 이후 상업혁명이 일어났었고요. 인구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선대제 매뉴팩처.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선대제라는 건그 중간 상인이 만드는 수공업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서 물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형태를 얘기하고요. 매뉴팽처라는 건 공장제 수공업이에요. 징, 칙, 칙, 칙, 칙 이렇게 찍어내는 걸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한 사람이 만들어 재료 사와서 디자인해서 만든 다음에 갖다 파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원시적 수공업, 간이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적인 단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은 수공업인데, 너는 물건만 사와, 너는 디자인만 해, 너는 요거 포장만 해, 너는 그것만 만들어, 너는 만든 걸 요렇게 가공만 해, 요렇게 파트를 나눠서 주는 것을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라고 해요. 쓰면 좀 어려운데요? 몰라도 돼.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이런 단계 끝에 공장제 기계공업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던 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인구 증가했고요. 식민지 재창조의 승리로 국내 시장과 광대한 해외 시장이 확보되었습니다. 자, 2차 인클로저 운동. 인클로저 운동을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고, 이 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겠다 보니까 그들의 풍부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공업 발전에 필요한 철과 석탄 등의 지하자원이 영국 내에서 풍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자, 공장제 기계공업의 확산, 예, 면직공업의 발달을 했습니다. 면직물 수요가 증대됐고요. 뭐 방직기, 방적기, 실 뽑는 거, 뽑은 실로 천 만드는 거, 이런 걸 방직기, 방적기라고 하고 기계가 촉진됐고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개량, 요게 메인 핵심이죠. 요게 언제냐면 1765년이에요. 요 연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이거 연도까지 외워야 돼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게 언제죠? 18세기잖아요. 18세기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할 때 핵심 테크놀로지가 뭐였을까요?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것을 요 시기로 추론할 수 있니? 라는 문제였었는데, 학생들은 무조건 막 외우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대략의 요 흐름을 이해하시면 찾아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면직업, 제철업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장제 기계공업. 징징, 징징징 하면서 이제 그이 증기기관이 이 거대한 기계를 돌리면서 엄청난 생산량을 갖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방적기, 실 뽑는 거. 이 뽑은 실로 천을 만드는 건 방직기. 방직 기술. 이게 이제 천 만드는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개량. 1765년. 18세기, 이제, 말로 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얼마나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되었나? 원래 1800년대 5대 도시는요, 5위, 튀르키예, 터키의 이스탄불, 일본의 에도, 지금의 도쿄죠. 100만이 채 안 됐고요. 중국 광저우도 100만 안 됐습니다. 영국의 런던도 100만이 안 됐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정도나 100만이 조금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1900년대 5대 도시는요, 영국은 650만이 넘어가고요. 뉴욕은 400만이 넘고, 프랑스 파리는 300만, 베를린도 300만에 다다르고요. 미국의 시카고도 200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큰 메가폴리스 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산업혁명은요, 교통통신 발달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스티븐스의 증기기관차, 철도 개통, 모스의 유선 전신 등등도 있었고, 확산되면서 벨기에랑 프랑스 등지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나선 미국, 독일, 일본 등지로까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생산 방식의 변화 볼까요?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 새로운 계급의 출현이 있었겠죠. 산업자본가는 생산 수단 및 자본을 소유하면서 임금 노동자로 등장했었고요. 도시화와 도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시 수 및 도시 인구의 증가가 있었고, 주택 위생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노동 문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동, 여성 노동 문제 등이 있었다. 저는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지금에 살고 있는 저를 되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습니다. 전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제가 10대 때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체중 최고를 제가 나왔고 운동선수로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무슨 물론 부상 핑계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을 그만뒀지만 그리고 나서 뒤늦게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도시 빈민의 전형이었어요. 사당동 삼동네에서 판잣집에서 10대를 보냈으니까. 10대 이전도 그렇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불행하지에 대한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대학이란 걸뭐 여러 번 시험 끝에 갔지만 가게 되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사 교사가 됐고, 역사 교사가 된지 20년이 넘었고, EBS 강사가 된지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17년 차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 깨닫게 되었던 건 뭐냐면,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느꼈던 거는 감사야. 왜 그러냐. 아마 제 나이대에서 저보다 힘들게 10대 생활을 보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100년 전,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같은 땅을 살때 40, 5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의 삶을 그래도 공부해보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사, 또 150년, 200년 전에 유럽의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저임금, 어느 정도 저임금이었냐. 한달 내내 하루에 18시간, 19시간씩 일해도 내가 먹을 식량을 벌지 못하는 정도의 노동자로 살았어야 되는 게 150년, 200년 전에 유럽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말 드리면 그럴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누가 일해요? 어이, 뭐죠? 시간제, 우리 그 최소 시간당 비용 받으면 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사회가 좋아지고 시스템이 완비되면서 지금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10대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만나다 보면 자기들이 제일 불행한 줄 알아. 뭐가 제일 힘든지 뭐가 힘든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제 친구들이 최저시급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1,500원 받았어요. 누가 2,000원 받았다고 우리가 박수 쳐줬다고. 대박.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줘? 요새 만 원도 더 주죠. 예, 물론 선생님 그러니까 뭐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졸업했을 때보단 낫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말 하는 것도 이말 하는 것 자체가 또막 되게 또막 이게 좀막꽉 막힌 사람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 우리 어머님 세대가 또 노력하면서 또 노동하면서 살아오셨던 거에 비하면 또 저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근데 저는 역사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 적어도 그 느낌을 받았다고. 그 느낌을 받으니까 내 삶에 불만이 없어졌어. 저는 제 인생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예. 어렸을 적에 그 푸세식 화장실 쓰던 거에서 지금 화장실이 그래도 수세식이고. 근데 화장실 가서 냄새도 안 나고. 아무리 제가 배고프게 자랐다고 하지만 배를 먹고 싶은데 배를 골아서 못 먹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우린 그런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 위에 세대나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님 세대는요, 정말로 배고팠는데 드시지 못하는 시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조금,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좀큰 소리로 말씀하시거나 좀 몸을 좀 늦게 천천히 움직이시더라도 우리가 좀 이해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하루 18시간. 여러분, 지금 수험생이라고 하지만 하루 10시간 공부하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들은요, 그 기계에 손이 끼어가면서 18시간, 19시간을 노동했다고요. 아동노동? 이때 몇 시간, 몇 세에 시작한지 아세요? 보통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노동이 시작합니다. 8, 9, 7, 8살이면 노동 시작이야. 여성 노동 문제도 뭐더 말할 것도 없었죠. 자, 산업혁명과 기계 파괴 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쭉 보면, 1812년 등지에서 노동자들은 정부의 러다이트 운동 탄압을 비판하는 서한을 러드 장군이라는 명의로 총리에게 보냅니다. 한편 이 무렵 바이런은 상원 연설에서 나폴레옹 전쟁 개입과 대륙 봉쇄령 등 경제적인 고립을 자초한 정치인들의 잘못을 선택한 노동자들의 절대적 결핍을 심화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러다이트 운동이란 뭐냐? 아니, 요렇게 산업혁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업도 많이 오고 노동의 강도도 증가해요. 임금 체불에 대한 직면한 노동자들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화된 게뭐 때문이다? 저 기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여요. 그걸 우리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고요. 예, 노동운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티스트 운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입니다. 예, 정치적 권리를 주장했었고요. 그 당시에 노동

조합이 결성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들을 개선하는 여러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회주의.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열악한 노동현실, 자본주의의 문제점 비판하게 되면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의식을 공유하면서 지금보다 나은 사회나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등장하면서 등장했던 게 사회주의예요. 프리에 생시몽 오원 같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은요, 아, 제발 경쟁하지 마. 아, 돈좀덜 벌면 안 돼? 우리 제발 협동하고. 그리고 좀 화해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협동 정신을 갖고 우리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오원이란 사람은 본인이 직접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장도 운영해 보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뒤에서 깔깔깔 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그건 당신 같은 사람이 아주 유독 선한 품성이나 당신은 또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싶지만 노동 이 자본의 속성은 착하지 않아요. 100억 번 사람은요, 오히려 10억 있는 사람보다 돈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강해요. 1000억을 벌고 싶으니까. 100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더 많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인 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 산업화 시대의 사회는 딱두 종류가 있다. 자본이라든가 생산 시설을 확보한 요 자본가 계층이 있고,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노동자 계층이 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마다 딱 하나밖에 없다. 노동자의 수가 다수니까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마르크스나 엘기스, 본인들을 과학적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었어요. 자, 영향.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했고, 19세기 후반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노동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19세기는 제 필기노트로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로 발전했었고요. 사회주의가 이렇게 나왔었죠.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특히 19세기의 이러한 모습은 이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제국주의 파트로 이렇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 움직임의 중심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 즉 종의 기원에서 밝혔던 것을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 당시 사회, 국제적인 사회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야, 센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는 게 당연한 거야. 적자 생존, 몰라? 그러면 이게 국가 단계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센 국가, 즉, 산업혁명을 통해서 힘을 갖게 된 국가가 힘이 없는 국가를 식민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라고 하는 논리를 발견해내면서 이러한 제국주의를 당화 정당화시켜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의 대표적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풍자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 제가 2개 정도 더 갖고 와봤는데요. 요 문제가 여러분 아직 우리가 전체적인 진도를 안 끝내놨으면, 특히 제국주의 파트너 거기 안돼 있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두 문제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려. 요런 문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나와요.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 요런 문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영국 정부는 원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운하 건설을 주도한 다른 유럽 국가가 이집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가로부터의 이집트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어? 가로부터 이집트를 독립을 지원한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집트가 독립하면 가 세력이 악화되는 만큼 인접한 나의 힘이 강화될 것은 분명했대요. 자, 봅시다. 여기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가가 있대요. 자, 그렇게 되면 가의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인접한 나의 힘은 강화될 것이다. 인접한 나가 있대요. 그럼 사실 나는 그리스 독립전쟁을 지원한 이래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맞서 영국은 전쟁까지 불사하였다. 아, 이 나는 누구예요? 시아시아? 러시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가는 어디예요? 가는 오스만이죠. 그래서 가는 오스만, 나는 러시아예요. 이런 류의 문제가 요새 많이 나온다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풀어내야죠. 볼까요? 요것만 찾았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오스만과 러시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이란 침략 분할은 어디와 어디죠?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발칸 전쟁에서 동맹 관계를 맺었다. 발칸 전쟁이란 건 뭐냐면, 이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칸이 동맹을 맺어서 오스만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건 러시아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어요.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였던 건 어디요? 미국과 에스파냐가 되겠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교전을 벌였다. 이때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는요, 영국, 프랑스랑 같은 팀이고요.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같은 팀이 되면서 이들은 격돌했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1차 세계대전의 내용에 대한 전초전격으로 이런 내용들까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로코에서 두 차례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겪었던 건 프랑스랑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도 있었고요. 자, 22년에는 또 이런 문제도 있었네요. 한번 볼게요. 22년 구모 문제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영국, 오랜 적수와 화해하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가와의 화해를 약속했대요. 영국과 가가 화해를 약속했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뜻도 있겠네요. 자, 봅시다. 양국은 가가 남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이래 크림 전쟁이나 이란 지역의 카자르 왕조를 둘러싼 이권 다툼 등으로 계속 대립해 왔대요. 아, 남아 정책을 했다라니까 가는 어딥니까? 러시아가 되겠고요. 역사적인 이번 화해는 카메룬과 토고의 식민지화로부터 모로코 사건에 이르기까지 노골적으로 표출된 나의 팽창 의지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메룬 토고를 식민지배했었고 모로코 사건을 일으켰던 나는 어딥니까? 독일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러시아, 나는 독일입니다. 피해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러시아에서 발생했잖아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세르비아에 맞서 전면전을 단행하였다? 아닙니다. 당시에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같은 팀이었어요. 인종적으로 같은 슬라브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만나봅시다. 독일은 마른 전투, 솜 전투에 참가했습니까? 그렇죠. 이 마른 전투와 솜 전투는 1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투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었으니까 당연히 가능했겠고요. 1차 세계대전으로 식민지를 상실했습니까?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패전국이 독일이잖아요. 자, 가와 나는 1차 세계대전 중에 황제가 퇴위되었습니까? 그렇죠. 누구? 러시아에서는 니콜라이 2세.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비렐름 2세가 퇴위됐죠. 이것도 맞는 선지. 이런 선지는 어려운 선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7페이지 기본 문제, 6, 7,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전쟁이 벌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100년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잔다르크의 존재가 신대륙에서 재조명되었대요. 이 전쟁에서 새로운 여전사의 탄생이 일반 병사들의 서한과 각종 신문기사를 통해 널리 회자되었대요. 특히 프랭크 무어 등의 저술에서 여전사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애국심을 구현하고 조국의 통합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적 영웅으로 묘사되었대요. 무어는 탁월한 활약상을 보인 여성들은 잔다르크로 규정하고 그들이 이룩한 공적은 신의 계시에 따른 성전의 결과물로 찬양했대요. 일부 작가들은 이 전쟁에 대해 연방에서 이탈한 남부주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죠? 미국의 남북전쟁이고 1861년에서 65년입니다. 자, 나폴레옹 황제 퇴위 언제입니까?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지면서 퇴위됐죠. 그리스 독립 1829년, 1차 선거법 개정 32년, 메테르니히의 몰락 48년, 크림전쟁 발발 53년, 독일 제국 수립 71년. 그럼 저거 어디 올 거야? 여기 오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되셨죠? 자, 7번 문제 갑니다. 밑줄 친 차르의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 찾으랍니다. 자, 강렬한 폭발음에 일순간 귀가 먹먹해졌고 암살범이 던진 폭탄이 차르 바로 앞에 터진 것입니다. 라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오면 일찍이 그가 농노해방령을 공포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곳이었다. 아, 농노해방령을 했던 바로 그 차르 누굽니까? 알렉산드르 2세. 영국 등과 함께 7년 전쟁에 참전하였다. 7년 전쟁 언제라고 했었죠, 여러분? 63 빌딩 기억하시면 돼요. 1756년에서 63년입니다. 그럼 알렉산드르 2세의 대략 시기 중에 상징적인 게 뭘까요? 크림 전쟁 중에 제위에 올랐거든요. 크림 전쟁 언제 있었죠? 1853년에서 56년이죠. 55년에 제위했어요. 그러니까 55년부터 쭉 이렇게 왔던 사람입니다. 노부고로드 공국이 여기 왜 나옵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떨어지죠.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하는 청년 지식인. 특히 연도는 모르더라도 분화로드 운동은 알렉산더 2세랑 관련되죠. 정답 3번이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누구? 표트르 대제. 데카프리스트의 본계는 언제요? 1825년입니다. 이 연표 문제는 꼭 구분해서 이거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장 폐쇄에 따른 경제 위기 고조 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 링컨 대통령의 취임 이후 벌어진 내전으로 인해 보스턴 등지에 항구에서 수입되던 면화량이 급감하였다. 이 내전 뭐겠습니까? 링컨 대통령 내전 뭐죠? 남북전쟁이죠 뭐. 그러면 선지 중에 이 남북전쟁과 관련된 거 찾으면 대충 문제 풀리지 않을까요? 매뉴팩처의 등장? 요건 뭐 이제 산업혁명이 나오게 되는 그 앞에 전 단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수공업자 길드는 너무 좀 거리가 있죠. 한자동맹의 교역 상황 너무 거리가 있고요.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된 배경? 특히 이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언제입니까? 1861년부터 65년이고 요게 19세기고 19세기에 사회주의가 나온 거 보니까 맞는 거 같긴 한데 나머지 내용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직하고 임금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여러 노동자 단체들은 공당 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며 있다는 이런 사태에 대한 방안을 요구했다. 아하! 19세기에 벌어졌던 산업혁명의 결과 그거에 대한 저항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했던 게 이러한 시기적 배경과 맞아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정답 4번이고요. 유럽에서 가격혁명이 발생한 계기는요. 신항로 개척에 따른 아메리카에서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자, 수능 실전 문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노예 해방자인 위대한 대통령에게 자유를 신봉하는 콜럼버스의 후예야 하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은 불가피하게 이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북아메리카 일대에서 노예제의 명예를 제거함으로써 참된 인간성과 문명의 존엄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전쟁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1861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남북전쟁 아니겠습니까? 요 사이에는 63년도에 노예해방년도 있었고요. 요크타운 전투요. 요크타운 전투는 1781년입니다. 아니죠. 미국 연합 헌법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정치인 1787년에 있었던 것이 연합 헌법 발표죠. 연방에서 탈퇴한 주들로 진격하는 병사. 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연표 문제처럼 내놨지만 뭐 연표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륙행단 철도 개통, 이거 언제? 1869년이니까 요 전쟁 이후입니다. 보스턴 항구 폐쇄는 훨씬 앞에죠. 1773년에 있었던 것이 보스턴 차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쭉 넘어와서 단원 실력 플러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113페이지 단원 실력 플러스 6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전쟁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으로 본격화된 가의 새로운 왕국이 탄생으로 이어졌대요. 아하,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으로 가는 새로운 왕국이 탄생으로 이어졌대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가리발디의 원정 당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헌신한 여성의 주체적인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아하, 가리발디 나오고 새로운 왕국 나왔으니까 요 가는 뭐겠습니까?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붙었던 가 요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탈리아 내지는 이탈리아랑 붙었던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와보겠습니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남북 통합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안고 있대요. 자, 쭉 내려와서 가리발디를 북부군의 지휘관으로 초빙하려 했고요. 이를 통해 워싱턴의 연방 정부는 나에서 남부 연합을 압도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

가리발디가 있었고 가리발디에 의해서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었고 나는 그럼 뭐겠습니까?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미국의 남북전쟁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니스와 사부아가 프랑스에 할양되었습니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전쟁 과정에 대해서는 니스와 사부아를 넘기면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냈던 당시의 사르데냐 왕국의 그 과정 확인할 수 있겠죠? 네덜란드와 스위스 독립이 승인되었다. 이건 여러분 뭐예요? 1648년도에 있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과 이 이탈리아를 비롯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르데냐 왕국의 통일 전쟁이었었죠. 예, 그것과는 거리가 있죠. 이게 옳지 않네요. 정답 2번이고. 카보르 재상의 외교 정책이 이 관련됐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전쟁 중에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된 것이 미국의 남북전쟁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65년이고 노예 해방 선언 63년이니까 해당 되겠고요. 전쟁 이후 미국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되었다. 그렇죠. 미국 대륙횡단 철도는 69년이니까 당연히 요 남북전쟁 이후에 썼다 있었다. 굿! 요렇게 해서 이번 단원, 이번 강까지 다 완벽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28강은요, 이제 새로운 단원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세계사 공부에 힘이 되는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저는 지금 KS 아이디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버즈가 세상에 등장했던 2016년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 브랜드를 만들었던 주역인 팀 브라운은요, 뉴질랜드의 축구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그 축구선수가 신는 로고가 크게 박힌 그 인조가죽 신발,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인 조이 지울링거와 함께 뉴질랜드가 생산해낼 수 있는 좋은 친환경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벼운 신발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 신발은 뉴질랜드의 양털과 또는 유칼립투스 나무 이런 천연 재료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버려진 페트병을 활용해서 운동화 끈을 만들고 사탕수수 폐기물로 밑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 브랜드라는 DNA를 장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철학은 환경이라는 화두를 함께하고 싶은 수많은 소비자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테크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버즈는 출시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누적 100만 켤레를 판매를 하게 됐고요. 2021년에는 11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에만 주가가 공모가 대비 약 92.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최근에 정말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17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던 기업 가치가 최근에는 약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도대체 이 브랜드에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성공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꽤 많은 브랜드들이 그 중간에 그 성공이 실패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브랜드를, 나를 성공하게 했던 그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잊게 되는 겁니다. 올버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몇년 만에 전 세계 35개국에 진출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신발의 라인업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제품을 의류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사실 의류의 문제는 좀 다른데요. 신발에도 사용했던 친환경 소재를 그대로 의류에도 적용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땀 흡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을 할때 몹시 불편을 했고, 이게 땀에 젖어가지고 무거워지거나 몸에 딱 붙어야 되는 레깅스가 그 모양을 디자인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약 1,300만 달러를 비용을 들여서 할인 판매를 하거나 폐기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버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건 결국 뭐냐면 친환경 소재로 만든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었거든요. 타겟의 범위를 넓히고 제품을 의류로까지 확장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친환경 가벼운 신발이란 편안한 신발이란 이 본질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지나갔던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두 명의 CEO 중에 한 명이 그만두고 나머지 한 명이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친환경 가장 가벼운 운동화라는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한 길을 걸어가는 것, 즉 일관성이란 이야기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브랜드가 지켜야 될, 브랜드가 지녀야 할 일관성이라는 것은 항구에 그 자리에 그대로 정박해 있는 배가 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강에 배를 띄워서 그 강이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강물의 흐름이 바뀐다면 그 흐름에 맞추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지만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라는 거죠. 조금 업력이 오래된 브랜드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존재감의 약화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소비자들의 욕구나 취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또 거기다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대안들이 시장에서 속속 등장을 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지녀왔던 제품이나 서비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백열전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는 밤새워 일하는 산업 현장, 그리고 우리 가정 곳곳을 밝혀주었던 것이 이 바로 백열전구입니다. 그러던 백열전구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저탄소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은 전력을 잡아먹는 괴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127년 만에 이 제품 자체 쓸모가 다한 거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제 많은 백열전구 업체들이 다

문을 닫고 단 하나의 업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일광전구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때 일광전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광전구는 백열전구를 포기하고 LED전구를 생산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미 백열전구의 퇴출이 예상되던 2013년에 일광전구는 이 백열전구가 왜 퇴출되게 되었는가, 그 주원인이 된 버려지는 95%의 열 에너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온기를 주는 빛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리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백열전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래 가정용 조명으로 쓰였던 전구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그런 젊은 세대들로부터 또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어떤 자영업자들에게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광전구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요, 브랜드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그 자신의 기능이나 역할, 그 수명을 다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무언가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강박을 느꼈을 때 브랜드는 매번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죠. 이럴 때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방향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게 뭔가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동력을 불어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조금 더 지루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일관성 있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앱솔루트 보드카라는 브랜드인데요. 아주 럭셔리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 브랜드는 1979년 스웨덴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 브랜드가 1980년대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보니까 이미 미국 시장에는 스미노프나 아주 유명한 리딩 브랜드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앱솔루트 보드카라는 브랜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앱솔루트라는 브랜드 네임과 차별화된 병 모양을 소재로 해서 미국의 도시 앱솔루트 시카고, 앱솔루트 뉴욕, 앱솔루트 휴스턴, 앱솔루트 LA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나중에 글로벌로 펼치면서 앱솔루트 도쿄, 앱솔루트 서울이라는 이런 광고도 만들었었죠. 정말로 이게 1981년인가부터 아마 이런 광고를 계속 만들어 왔으니 아마도 수백 편이 될 겁니다. 만드는 사람도 지겨울 법한데 이런 비슷비슷한 레이아웃과 비슷비슷한 카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실은 광고를 계속 캠페인을 이어갔던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사실은 프리미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고급 브랜드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브랜드나 캠페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이지 메시지를 새롭게 바꾸거나 브랜드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딩은 사실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브랜딩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일관성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의 모습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무엇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었는가를 잊지 말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저는 지금 KS 아이디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984년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문을 연 스타라이트 데일리는 39년간 뉴요커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샌드위치 맛집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이 누구냐면요. 한국인 이민자인 김정민 씨 부부였습니다. 김 사장님 부부는 39년 동안 꾸준히 가게를 운영해왔지만은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퍼지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문을 닫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날 가게를 찾은 사람들은 39년 동안 이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던 주변 극장가의 배우 또 관객 이런 단골 손님들이었는데요.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린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퇴식을 여기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 이제 어디 가서 밥 먹죠? 당신 덕분에 정말 내가 힘든 시절들을 여기서 이겨냈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는 이 일을 보고 뉴욕시의 또 다른 상징적인 역사가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CBS 뉴욕 같은 경우는 스타데일리라이트의 사장님, 그분은 브로드웨이에서 또 다른 히트작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특히 브로드웨이 그 전체가 이렇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스타라이트 델리라는 브랜드는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게를 운영했던 김 사장님한테는 한 가지 운영 원칙이 있었는데요. 고객에게 샌드위치를 판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나의 친구들을 먹인다라는 생각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샌드위치도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게 되고 또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샌드위치를 매개체로 해서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단골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는 메뉴를 알아서 준비를 해주고요. 40년간 매일 찾아왔던 손님에게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리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려워진 사람들,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월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손님들에게는 샌드위치와 수프를 무료로 포장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타라이트 델리를 운영했던 사장님의 인터뷰 속에 상당히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는데요. 리포터가 단골 손님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나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모든 손님이 나에게는 빅스타, 유명한 스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분이 가게를 운영하는 원칙.

시기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손님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사실 뉴욕에 노숙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날씨가 무척 춥거나 더운 날에는 식당의 자리를 그런 노숙자들에게 내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과 관련된 기사와 소셜미디어 등의 그 댓글에는 이분들에 대한 추억과 찬사가 지금도 아직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동네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재밌게 본 사례 중에 하나가 핸드픽트 호텔입니다. 2016년에 문을 연이 작은 호텔은 세계적인 트렌드 매거진 모노클, 그 잡지가 선정하는 전 세계 탑100 호텔에 선정된 유일한 국내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는요, 다른 호텔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은 교통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조금 명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아니면 도심 중심가에 교통이 편하게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픽트 호텔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호텔은 강남, 홍대, 압구정 같은 어떤 그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곳, 이곳이 아니라 정말 주거지역, 상도동에 지어졌습니다. 이 호텔의 로비가 1층이 아니라 9층에 있는데요. 1층 로비에 만약에 사람들이 북적이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마음 편하게 들어오는 것도 꺼려지고 뭔가 민폐가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9층으로 로비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비가 9층에 있는 덕분에요. 로비에 올라가면 정말 특이하게 멋진 풍광이 아니라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상도동의 전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서부터 아, 동네 호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보통 호텔에는 그 투숙객들이 자기 객실 밖에서 좀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보통 호텔 로비나 호텔 내 카페 같은 공간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외부인들이 출입이 좀 힘들죠. 그래서 투숙객들에겐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호텔이 지역에 스며들어서 뭔가 동네의 일원이 된다는 이런 느낌을 주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픽트 호텔의 경우에는 호텔에 투숙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도 되게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하 1층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와가지고 언제든지 여기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상도동의 경우에는 어린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또 1층을 보면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여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브랜드가 오래된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그 동네와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덕분에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아마 반 가까이가 지역 주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집을 오랫동안 수리하는 경우에 집을 수리하는 시간 동안 이 핸드픽트 호텔에 들어와서 장기간 투숙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 한반 정도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서울 도심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서울의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에서의 따뜻한 모습들을 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찾았던 외국인들도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고 결국은 이 호텔 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사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브랜드는 사실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브랜드 시티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랜드 시티즌십을 가진다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상호간의 의미가 되는 공상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큰 브랜드들이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우리가 CSR이라고 하죠. 그 이름 아래서 하고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부터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이, 그 브랜드가 나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가 이 지역,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0: 라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4강으로 진입하게 되셨습니다. 4강 역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저희 바로 한번 기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다뤄볼 기출 문제는요, 13번입니다. 13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Dr. Joseph Bell was a professor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Dr. Joseph Bell 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교수님이었는데요, 의학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Edinburgh 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로 계셨다는 분입니다. 자, his students were amazed by his astonishing power of obser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의 학생들은요,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뭐에 에서 놀랐냐면요. 그의 아주 뛰어난 능력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데 of obser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observation 뭐죠?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요. He seemed able to determ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결정할 수, 즉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대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냐면요. What patients did for a liv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이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Or what illness they might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대. 자, 근데 어떻게? Simply by glancing in their dir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있는 쪽을 그냥 살짝 흘낏 한번 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 건데 they에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즉, 대명사인데 이때 they라고 하는 대명사 쓰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at illness they might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를 결정할 수, 즉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they 무엇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앞에 나오는 patient라고 하는 복수명사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they라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1번, 오케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세 번째 문장 보면요. One time, 하루는 he concluded that a patient had walked across a golf course on the way to the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박사님이 하루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A patient, 그 환자가 걸어

의사는 판결을 내렸대요. 판단을 내렸대요. 뭐 하는 도중에 on the way to the docto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사에게 오는 중에 골프 코스라고 하는 그 골프장을 거쳐서 오셨죠?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2번이 바로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2번이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헤드 플러스 PP예요. 여러분, 헤드 플러스 PP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예? 과거 완료 아닌가? 라고 하는 거 떠오르시죠? 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 우리 언제 쓰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타임테이블 한번 그려보면요. 과거가 얘들아, 여기라고 쳐봅시다. 과거가 여기였을 때,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할 겁니다. 즉,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과거 완료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왜 과거 완료를 쓰게 되었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요. One time he concluded,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금 동사가 과거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린 것보다 그 환자가 의사에게 오는 길에 골프장을 거쳐서 온 것이 더 앞선 시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야? 아, 골프장 거쳐오셨네요. 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을 거쳐온 게 사실 여기서 따지면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 즉, 골프장을 거쳐온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의사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는 과거 완료 쓰여진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가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요. Simply by looking at his sho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가 신고 온 신발만 딱 보고, 아, 골프장 거쳐서 오셨네요?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분 어떤 분이에요? 뭔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One of Bell's students was particularly impressed with his teacher's 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벨 박사의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유달리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에 감명을 받았냐면요. With his teacher's 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능력에 되게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he filled up notebooks with examples of what he called Bell's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는 어떤 노트에다가 가득 예시를 적기 시작한 거죠. 자, 어떤 예시를 적기 시작했냐면요. What he called, 그가 뭐라고 불리는 예시들을 다 적어놨냐면 벨 박사의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오싹한 그런 디테일들, 아주 세부 능력들을 관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예시들을 다 모아놓은 노트북, 즉 뭔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의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저번 시간에도 많이 했었어. what의 밑줄이 그어지면 일단 우리 뭐볼 거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볼 거예요. 자,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1차는 통과됐어요. 앞에 선행사 없고.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될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 what이 성립이 되잖아요.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He called something Bell's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 라고 나올 수 있잖아. 자, 그 말인즉슨 뒤에서 어떤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네. 그치? 그래서 그는 불렀다. 그것을 어떤 앞에 나오는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 자리도 비어 있으니까 여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자리가 맞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아, 벨 박사의 이런 엄청난 관찰 능력에 대해서 적은 그런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 student eventually went into practice himself outside Lond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생은 마침내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한 거죠. 런던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When business was slow, he filled his spare moments by writing stor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사업이 약간 slow 됐다는 말은 조금 이제 수월해졌을 때, 뭔가 아, 한가해졌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사업이 조금 한가해졌을 때, he filled his spare moments 이라고 하면 그는 그의 여가 시간을 뭐로 채우게 되었냐면요. By writing stories,

이야기를 적은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이 조금 한가해질 때마다 그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He took Dr. Bell's power of percep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는 그벨 박사의 인식의 힘, 즉 뭔가 지각의 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챌 수 있는 힘을 가져다가 and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의 이러한 능력들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나 퀴즈 하나만 내도 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누구예요?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이라고 나올 때 저때 them은 Dr. Bell's power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Dr. Bell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힘, 뭔가 지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에다가 부여해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a character,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who made the young doctor Arthur Conan Doyle famous around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는 만들었다. 그 어린 의사 이름인가 봐요. Arthur Conan Doyle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Famous around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4번의 밑줄이 famous에 그어져 있어요. 자, famous. 품사가 뭐죠, 여러분? famous의 품사는 형용사죠. 자, 그럼 형용사가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문법 문제잖아. 그러면 문장을 한번 봤을 때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사역 동사, 오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make the young doctor famous라고 하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괜찮아?라고 물어보고 있지. 우리 1강에서 한번 짚었었어. 맞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따라서 famous가 나오는 거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의사를 유명해지게 만들어 주었대요. 뭐가? 그가 쓴그 캐릭터가 유명해지게 만들어 줬나 보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 Arthur Conan Doyle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추리소설 셜록 홈즈를 쓴그 저자 이름이 그 Arthur Conan Doyle 이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And so, the professor, 그리고 그 교수님.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어떤 교수님이냐면, who made even the most complex diagnosis seem element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가장 복잡해 보이는 그런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드는 교수님. 그럼 그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야? 되게? 뛰어난 교수님이죠. 그쵸? 자, 그래서 가장 복잡한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수님은요, becoming the inspiration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 Sherlock Holmes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문장을 다 읽었는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주어는 the professor 부분인 것 같고, 뒤에 나오는 who가 elementary까지 묶어서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 동사가 없네. 자, 그러면 이 becom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우는 대신에 동사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이 주어와 일치하는 동사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자면, 그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교수님은요, become the inspiration. 뭐가 되었다? 영감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에 있어서의 영감이 되어 주었냐면요.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의 가장 훌륭한 detective 하면 여러분 탐정이잖아요. 셜록 홈즈라고 하는 그 소설의 가장 훌륭한 탐정에 뭐가 되어 주었다? inspiration, 영감이 되어 주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becoming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동사인 became이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과거 형태로. 오케이? 자, 그래서 동사가 없네? 동사 만들어줘 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우리 이집원 다섯 과 내내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번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고요. 한번 1번 문장부터 보시자면요. Consider the Wizard of Oz as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오즈의 마법사를 뭐로써 생각해보래?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보다 뭐뭐로, 즉 전치사의 쓰임이다, 그치? 자,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뭐로 생각해보냐면요.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의 psychological study 뭐죠? 심리학적 연구죠. 그래서 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동기부여의 심리학적 연구라고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키워드를 던져주고 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 볼까? Dorothy and her three friends work hard to get to the Emerald 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로시와 그 세 명의 친구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죠. 자, 그래서 overcoming barriers, persisting against all adversar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overcoming barri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온갖 장애물들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persisting against all adversaries, adversary 라고 하면 적이거든요. 모든 적을 다 무찔름으로써 이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 자, 그랬는데 they do so, 그들은 그것을 했다. 얘들아, 이때 대동사 나오고 있거든? 그것을 했다가 뭘 받을까 도대체? 위에 문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바로 overcoming barriers, 그치? 그들은 뭔가 장애물을 다 극복해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적을 상대로 다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대. 왜 도로시와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냐면 Because they expect the wizard to give them what they are mi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그 위대한 마법사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대한 거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을 기대했냐면 what they are mi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겠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에메랄드 시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내용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왜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그들은 기대했다. 그 wizard, 그 마녀가 아니죠. 마법사죠. 그 마법사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는 것을 기대한 거잖아요. 얘들아, 여기 어떤 트릭이 숨어져 있냐면 출제자가 여기 them이 올 자리일까? themselves가 올 자리일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themselves는 우리 제귀대명사라고 알고 있지. 그러면 어디에 소가 넘어가라고 낸 거냐면 여기 바로 앞에 they가 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they랑 저때 them이랑 목적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 themselves 써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지금 속이려고 이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죠.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누구냐면 의미상의 주어는 the wizard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잖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wizard, 마법사입니다. 자, 마법사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부분에는 그들에게 없는 것을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제귀대명사가 들어갈 게 아니라 일반 대명사가 들어오는 거 너무 잘 들어왔어.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답만 풀지 마시고 얘를 왜 냈을까? 출제자가 얘를 왜 무엇과 헷갈리라고 낸 걸까? 라고 하는 포인트를 반드시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나중에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따라서 아, 얘는 제귀대명사 올 자리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stead 그 대신에 wonderful and wise wizard makes them aware that they, not he, always had the power to fulfill their w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대신에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마법사는요 makes them,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냐면 aware 하면 얘들아 뭐야?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시와 그 친구들이요, 아, 내가 에메랄드 시티에 가면 마법사가 우리가 없는 거 잔뜩 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현명한 마법사가 어떻게 만들어 주었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그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had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거지.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to fulfill their wish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행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은 이해가 된것 같고, 자, 2번에 to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바로 앞에 the power이라고 하는 힘,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to 부정사는 뒤에서 the power,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wishes,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 너무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2번도 동그라미 치고요. For Dorothy, 도로시에게 있어서는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a place,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but a feeling of secu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었대. 그래서 도로시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a comfort with people she lo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it is wherever her heart 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이라고 하는 곳이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어디든지 her heart is. 그녀의 마음이 있는 어디든지 집이 사실은 될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The courage the lion wants,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and the emotions the tin man dreams o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 문장이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얘들아, 차근히 한번 따져봅시다. The courage, 용기는 용기인데, 사자가 원한 용기. 얘들아, 다들 각자 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에메랄드 시티로 떠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정말 원한 용기, 그리고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허수아비가 정말 학수고대하던 지능. 그리고 and the emotion, 감정은 감정인데 양철맨이 dreams of, 꿈꾸던 그 감정들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문장 구조가 이제 조금 보여? 그치? 자, 그래서 lion wants 그 사자가 원하는 용기, 그리고 그 허수아비가 고대하던 지능, 그리고 양철 인간이 정말 꿈꾸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명사만 세개 나왔어. 그러면 이 전체 문장에서 뭘 찾아야 될까, 우리? 동사 찾아야겠지. 자, 그럼 동사를 한번 두두두두두 찾으려고 해봤더니 누가 봐도 3번이 너무 의심스럽게 여기 있잖아. 그치?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동사 등장했고, 두 번째 동사 등장했고, 얘들아, 세 번째 동사 등장했는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이때 이 빙을 뭐라고 바꿔주면 된다? 주어가 벌써 세개 나왔으니까, 비동사 are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모든 캐릭터들이 원하는 각각의 이런 것들은요, are attributes이라고 하면 얘들아 속성이란 뜻이거든요. 속성은 속성인데 they already possess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답은 3번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치? 여기서도 어떤 문제였냐면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라고 하는 문제였잖아, 여러분. 그치? 얼마나 동사 찾는 게 중요한지 알고 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They need to think about these attributes not as internal condi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캐릭터들은요, 이러한 속성들을 뭐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 internal con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적인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로 생각해야 된다? positive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그 긍정적인 방향에서는요,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법 한번 볼까?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 뒤에다가 문장 뒤에 붙여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럼 한번 붙여볼까?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in positive ways. 라고 붙였을 때 문장이 깔끔하게 잘 떨어지니? 잘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다시 봐봐.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다. 어떤 방식으로? In positive ways. 긍정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니까 해석이 매끄럽게 진행되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fter all, 결과적으로 봤을 때 didn't they demonstrate those qualities on the journey to us? 라고 나오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자질들을?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그들이 정말 갖기를 원했던 그 특성들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어? 오즈로를 향하는 그 여정에서?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답을 알고 있죠. 그치? 그들은 사실 오즈를 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속성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요.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이때 journey라고 하는 오즈로 향하는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자,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부여를 받은 건데 왜 얘네들이 이 여정을 떠나게 됐어? 그런 속성들을 갖고 싶어서 떠나게 됐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러한 여정들은요.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졌는데요. 뭐뭐에 지나지 않게 on expecta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을 motivated,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기대가 뭐야? 지금 lion은 뭘 바란다고 했었죠? 용기를 얻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허수아비는 뭐를 원한다고 했었어요? 지능을 원한다고 했거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 그 여정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journey라고 하는 여정과 뒤에 나오는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지금 수동의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 그 journey,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모두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때 motivated 수동 표현으로 과거 분사가 나온 거 너무 잘 쓰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On expectation. 근데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n idea, 생각이래.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the future likelihood of getting something they wan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래에 가질 가능성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는 expectation, 기대라고 부르는데 그 기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 그 여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줬다? 그들이 이미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가 오는 표현 괜찮아? 라고까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솔직히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An interesting aspect of human psychology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심리학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요. that 이하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나 봐요. We tend to like things more and find them more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find them more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했을 때 If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is not obvious the first time we experience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첫 번째 딱 봤을 때 뻔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봤는데 뻔하지 않아. 뭔가 색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뭐 하기도 한데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고 봤을 때 1번 appealing 저기 들어갈 자리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find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목적어 자리에

M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필이 들어가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오는 거 이젠 식은 죽 먹기다. 그치? 너무 쉽게 맞다는 거 보실 수 있겠네. 자,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딱 처음 봤을 때 뻔하지 않은 걸,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느낀대. 그런데, This is certainly true in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에서도 당연하게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건가 봐요. 음악 얘기가 나오나 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might hear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우리는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를 처음 들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That catches our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우리의 흥미를 딱 끄는 노래를 처음 라디오에서 한번 들어봤다고 해봅시다. And, 그리고, decide we like it. 그리고 결정한대요. 아, 나이 노래 좋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대. 자, 그러면, 이때 decide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들아, 앞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 and랑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자, 그러면 이 and가 decide라고 하는 동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걸까? 쌤이 너무 큰 힌트를 줬어. 그치? 앞에 나오는 here 이 부분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라디오에서 처음 듣는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할 수도 있다. 뭐라고 결정하냐면, 나이 노래 좋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네. 자, 그러면, might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here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decide라고 하는 동사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then the next time we hear it,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그 노래를 또 들었을 때, we hear lyrics we didn't catch the first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듣지 못했던 가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랬는데, or we might notice what the piano and drums are doing in the backg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듣지 못했던 피아노랑 드럼이, 배경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지.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노래 좋은데?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가사도 들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드럼 소리도 들리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we might notice,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냐면, 정말 이제, what 나오는 거 너무, 얘들아, 즐겁다. 매 문제마다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가 없고, 선행사 없어요? 없죠.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그치? 관계대명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불완전한지 한번 볼까? The piano or drums are doing something in the background. 목적어 부분 없네.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 부분도 없으니까,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맞네. 맞죠? 이제는 진짜 what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푸셔야 돼요. 정말 많이 풀었거든, 우리. 그치? 자, 그래서 A special harmony emerges that we missed before.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놓쳤었던 그 아주 특별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는 솔직히 너무 쉽죠? 동사인데 앞에 나오는 주어랑 잘 맞춰져 있니? 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주어가 너무 짧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조합. 특별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거저주는 문제였네요. 6번이요. We hear more and more and understand more and more with each list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각각 들을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sometimes, 가끔씩은요,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the more fond of that 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제를 보고 아마, 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 자, 근데 문장 구조를 보면, 얘들아, 너네한테 조금 익숙한 문장 구조거든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더비더비라고 부르죠, 우리.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우리 해석하잖아. 자, 그런데 가끔씩은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엇이 그 예술 작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이라고 하는 해석이거든.
조금 어렵지.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아까 전에 노래에 대한 예시가 나왔잖아. 그러면 노래에 대한 예시를 생각해 봤을 때, 노래를 내가 한 번 들었을 때랑, 다섯 번 들었을 때랑, 열 번 들었을 때랑 다르다 그랬어. 그치? 더 들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그들이 가진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다 공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 The more fond of that thing we bec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 구조인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여기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얘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한 친구들은 조금 기억에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더비교급이 나오면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봐 라고 하는 내가 말을 한번 했었거든. 언제는지 잘 기억 안 나지. 그럴 줄 알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체크업 테스트 7페이지에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7페이지에 있는 체크업 테스트 한번 보세요. 그 문제 중에 B의 8번 문제를 보면요. 더비교급이 똑같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The more clues we solve, 우리가 더 많은 해결 실마리를 풀면 풀수록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때 더비교급인데 여기서 this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 혹시 기억날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고 했어. 왜냐면 비교급이 있으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바꿔보기로 했냐면 We find this easy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꿔본다고 했었었거든?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찾는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자, 뭐가 쉽다는 걸 찾을 수 있냐면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라고 해서 얘들아, 여기 이 부분이 뭐지? 진 목적어다. 그치? 잘 대답하셨죠? 우리는 찾는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이라고 해서 여기 목적어 부분인데 목적어 부분에 있는 것을 뒤로 빼버린 거지. 왜? 너무 기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진짜 목적어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가목적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this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it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1강에서 했었어. 기억나? 기억을 조금 되살려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더비교급이 있을 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자 라고 한 이유는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도 비교급이죠. 비교급이니까 우리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볼 거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면요. 여기는 that부터 나오겠네. 그러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든대.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냐면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세부사항들을 우리에게 밝혀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이라고 하는 해석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이때 이 to reveal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이 진주어지. 진짜 주어. 이 문장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얘는 뭐여야 돼? 가짜 주어여야 돼. 가짜 주어에는 뭐가 들어가? it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that이 들어갈 게 아니라 가주어 it을 넣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The longer i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 진짜 주어가 이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 부분이 진짜 주어이기 때문이지. 오케이? 얘들아, 이 문제가 지금 상 문제로 배치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비교급을 원래 문장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원래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진주어가 누군지 그러면 가주어로는 어떤 애를 데려와야 되는지까지 다 알아야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도 같이 가져왔거든, 쌤이.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 철저히 해보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15번은 정말 복습 꼼꼼히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2021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 꽤 길어요. 그치? 첫 번째 문장,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 뭐 하나 제안하고 싶어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제안하고 싶냐면

When our heads are filled with judgment and analy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머리가 이러한 판단이나 아니면 이러한 분석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자, 근데 어떤 판단이고 어떠한 분석이냐면 that others are bad, greedy, irresponsible, lying, cheating, polluting the environment, valuing profit more than life, or behavior일까, behavioring일까. 이제 이 부분인데 얘들아 너무 길고 잘 모르겠다. 자, 첫 번째 일단 이 대시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할때 이때 대시는 뭘까? 접속사 대시예요. 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게 지금 잘 빠지고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 대신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대신 뭘까, 얘들아? Judgment and analysis이라고 하는 앞에 추상명사가 있어. 추상명사가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게 빠지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대답하셨으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대시 쓰여져 있는데 조금 쓰임이 달라.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아, 다른 사람들 정말 나빠. 다른 사람들 정말 탐욕스러워. 책임감도 없고, 거짓말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polluting the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valuing profit more than life, 우리의 생명보다 더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그리고, or behavior일까, behavioring일까, in other ways they should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어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런 판단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웠다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lying, cheating, polluting, valuing or behaving. 지금 다 분사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혼자 동사 형태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왜? or이라고 하는 등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lying, cheating, polluting, valuing 그리고 behav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Very few of them will be interested in our nee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very few of them은 그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중에 very few니까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욕구에는 관심도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어떨 때? 우리의 머릿속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if we want to protect the environment, 우리가 만약에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치?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싶고, and we go to a corporate executive with the attitud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 기업의 경영진들한테 이런 태도로 다가가서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태도로 다가가서 말을 했냐면, you know, you are really a killer of the plan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이 지구를 죽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너무 공격적인 태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 And you have no right to abuse the land in this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식으로 땅을 그렇게 abuse, 남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네. 그치? 태도가 지금 조금 세요. 맞죠? 자, we have severely impaired our chances of getting our needs met 혹은 to meet. 둘중 하나를 고르는 건데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have impair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동사가 얘들아 have impaired라고 나오고 있거든.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손상을 시킨 거죠. 무엇을 손상시켰냐면 우리의 기회를 손상시킨 거야. 우리는 지금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기업 임원진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라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의 우리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of getting our needs to meet일까, met일까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get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our needs가 나오고 있어.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질 그 기회를 거의 손상시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 욕구의 입장에서는 충족이 되어 지는 거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과거 분사가 와야지. 그래서 우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회는 아주 극심히 손상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세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 같아. It is a rare human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are human being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귀한 사람이냐면 Who can maintain focus on our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자, 언제 우리의 욕구에 집중할 사람이 거의 없냐면 When we are expressing them through images of their wrong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할 때 당신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어 라고 그들이 잘못한 바를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할 때그 사람들이 우리의 욕구에 그 욕구를 focus on,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 왜? 이미 내가 공격을 받았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of course, 당연히, we may be successful, 성공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말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어. In using such judgment, 이러한 판단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To intimidate people into meeting our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timidate 하면 약간 협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약간 협박함으로써 이러한 판단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하는데 성공할 수 있냐면요. Meeting our need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자, 그랬을 때, if they feel such 혹은 so frightened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혹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혹은 너무 부끄러워서 that they change their behavior 라고 쳐봅시다. 그들이 너무 겁을 먹었어. 우리가 막 이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너무나도 겁을 먹고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면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됐 보여? 댓을 보면 우리 짝꿍이 하나 생각나지? 무슨 짝꿍이 생각나? 소댓 구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었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나도 겁을 먹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고 했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소는 얘들아 품사가 뭐야? 부사죠. 부사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frighten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such가 나왔잖아, 얘들아. such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되는데 얘는 명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such는 못 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such는 못 오고 so는 올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행동을 바꿨더라면, We may come to believe that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It is possible to win. 아, 이길 수 있네. 어떻게 함으로써 이길 수 있냐면, By telling people what's wrong with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한 점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리의 오늘 마지막 문제, 17번 한번 볼 겁니다. 2020학년도 4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Mental representation. 여러분, mental representation은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mental imag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떤 것이냐면, of things that are not actually present to the sen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에 실제로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심상 같은 거래. 아, 뭔가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그치? 자, 그래서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 떠올리는 것은 뭐냐면 심상인데, 어떤 것을 떠올리는 거라고? 우리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심적인 표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가면서 천천히 다시 설명해 줄 거거든.

자, 2번 문장. In general, 일반적으로 봤을 때, mental representation, 이런 심적 표상은요, 도와줄 수 있대.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줄 수 있냐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대. 아, 배움에 도움이 되는구나. 심적 표상이. 그랬을 때, some of the best evidence for this comes from the field of musical perform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의 best evidence 하면 뭐야, 얘들아? 가장 좋은 원리죠. 근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근거는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때 이것은 뭐예요? 심적 표상이 배움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이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근거 중 몇몇은 이라고 주어가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앞에 주어랑 잘 맞춘 거 맞아?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너네는 앞에 어떤 주어에다가 이 동사를 맞추실 거예요? 즉, 찐 주어를 누구로 잡으실 거죠? comes가 동사로 나왔으니까 이때 썸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of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은 접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썸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사입니다. 즉, 뭔가 부분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이때 부분만 보여줄 때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동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comes라고 하는 동사가 누구에다가 맞춰야 되냐면 evidence라고 하는 진짜 주어에다가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들아, evidence 혹시 무슨 명사인지 알까? 불가산 명사예요. 셀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셀수 없는 주어에다가 맞췄으니 당연히 단수 동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아, 이런 심적 표상이 우리가 배운 데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에 가장 좋은 근거는 comes from 어디서 등장할 수 있냐면요. The field of musical perform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 연주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음악 연주에서 several researchers, 몇몇 연구자들은 has examin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평가했대. 자,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평가를 했는데, what differentiates the best musicians from lesser o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최고의 음악가로부터 최고의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나 봐요. 아, 정말 어떤 것이 최고의 음악가를 만들고 어떤 것이 덜 최고의 음악가를 만들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 확인할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있어요? 없네. 그러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하네. 왜? 동사가 바로 오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인 거지. 그래서, 아, 정말 최고의 음악가와 최고의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and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그들을 가장 차이가 나게 하는 그것들 중에 하나는 lies and the qualities of a mental represen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서 차이점이 났냐면요. 심적 표상의 퀄리티에서 차이점이 났다고 합니다. 자, 심적 표상의 퀄리티인데, The best ones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고의 음악가가 만드는 심적 표상의 퀄리티에서 다른 점이 나타났대. 아, 그러면 훌륭한 음악가는 뛰어난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구나라고 하는 거 조금 이해가 가죠? 그랬을 때, when practicing a new piece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작품을 연습할 때, 뭔가 새로운 작품을 내가 뮤지션으로서, 음악가로서 연습할 때, advanced musician, 더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have a very detailed mental represen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에 대해서?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요, 이러한 심적 표상을 어떤 데 쓰냐면요, They used to guide their practice, 그들의 연습을 이끄는 데 사용하고요. And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their performance of a pie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연주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뭐를 사용한다?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심적 표상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 practic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접속사도 있고 ing가 나오는 이 부분은 얘는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분사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한 번만 되돌려 본다면, when advanced musicians practice a new piece 이렇게 바꿔 쓸수 있잖아요. 바꿔 쓸수 있으면 얘는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맞겠네. 오케이, 그러면 3번까지도 분사구문으로 완벽하게 다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봤을 때 특히나 They use their mental representations to provide their own feed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렇게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그들의 심적 표상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심적 표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so that they know, 그래야만 그들이 알수 있는 거지. How closely they are to getting the piece r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그들이 알수 있게 만드는 거야. 뭐를 통해서? 심적인 표상을 통해서. 그리고요, and what they need to do differently to impro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우리는 mental fit representation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closely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앞에 보시면 how라고 하는 의문 부사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의문 부사가 나왔다는 말인즉슨 얘 지금 의문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물음표가 없으니 간접 의문문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how closely 다음에 they are 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문장 구조 보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 의문문을 원래 평서문으로 돌려보자면 how they are close라고 해서 원래 이 closely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애란 말이죠. 자, 얘들아, 근데 보어 자리에 지금 누가 오고 있어? 부사가 오고 있잖아, 얘들아.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절대 올수 없고 뭐가 올수 있어? 형용사나 명사가 올수 있으니까 얘는 closely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냥 close라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so that they know 그들이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how close they are to getting the piece r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가깝게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뭐를 통해서? mental representation, 심적인 표상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 students may have crude representation of th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초심자나 아니면 중급 학생들은요, 아마도 아주 투박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음악에 대해서 아주 투박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심적 표상들은요, allow them to tell when they hit the wrong no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껏해야 어떤 정보만 제공해준대? 그들이 언제 잘못된 음정을 누르는지만 알려줄 수 있대.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적 표상을 원하냐면 detailed 심적 표상을 원해. 그치? 아주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원하잖아.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서 초심자들 혹은 중급 학생들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대? crude representation을 사실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뒤에 등장하는 that을 봤을 때 앞에 뭐가 있고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어떻고 불완전하고 한거 보니 얘는 우리 뭐로 하고 알수 있다? 아, 관계대명사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네. 그럼 얘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마무리 지어 보자면요. 하지만 그 초심자나 혹은 중급 학생들은요, they must rely on feedback from their teac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된대. 왜 선생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to identify the more subtle mistakes and weakn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섬세한 실수나 혹은 더 섬세한 약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준그 아주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을 해가지고 문장의 구조 마무리 될 거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열심히 해서 문장 구조 마무리하고 동사의 쓰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A가 0이고 B가 1인 단 하나의 케이스만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 이 상황을 확률로 우리가 데려가 보자면, 학생 A는 세개 중에서 0개의 앞면이 나와야 돼요. 세개 중에서 0개의 앞면이 나와야 돼. 앞면은 0개고, 그러면 뒷면은 3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시행에 대한 확률이죠? 독립시행이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계산할게. 여기가 8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라는 거라, 우리가 왼쪽을 8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적어줄 수 있겠다. 이어 가볼게요. 이번에는 X가 그러면 1이 되어지는 확률 변수가 1일 때의 그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A-B가 이번에는 1이 될 때의 그 AB를 일단 찾아줘야 돼. 그러면 1이 되기 위해서는 1 빼기 0 가능하겠죠? 2 빼기 1 가능하겠네. 또 다른 경우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이두 경우가 결국은 A가 1이고 B가 0, 그리고 A가 2고 B가 1이라는 건데, 아, 위쪽에서 제가 여기서 계산을 덜 했어. 왜냐면 제가 지금 곱한 이 확률은 뭐죠? 여기 물격까지는 뭐죠? A, 즉 학생 A가 3개를 던져서 동전 앞면이 0개 나오는 그 확률이지. 아예 B에 대한 고려를 안 했네. 그러면 여기 이어가 볼게요. 그럼 곱하기. B는 한 개를 던질 건데, 그한 개가 앞면이 나와야 된대. 아, 이 뒤는 그냥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앞면이든 뒷면이든 하나만 던지는 거라.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16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왼쪽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를 16분의 1이라고 수정할게요. 그리고 이어가 볼게. 그럼 이때는 이 케이스, 이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줘야 될 텐데, 일단 위의 경우부터 3개를 던져서 하나의 앞면이 나올 거래. 오케이. 그러면 앞면 하나, 뒷면 2개. 이거는 지금 학생 A라는 친구. 그러면 학생 B에 대한 확률 이어서 구해주면, 이 친구 앞면이 0개래. 그러면 뒷면이 하나라는 건데, 하여튼 2분의 1이라는 거죠. 동전 하나니까. 그리고 더하기, 이때가 더하기고요. 우리 이번에는 3개를 던지는데 2개가 앞면이래요. 그러면 앞면 2개의 뒷면 하나, 그쵸? 그리고 곱하기 B에 대해서 앞면 하나니까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이 따라오겠다. 계산하게 되면 아래 분모가 다 2의 4제곱이에요. 즉 16으로 크게 열어주시고, 분자 계산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3 만 있고요. 더하기 이쪽에서는 3, 마찬가지로 3만 있어서 지금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1일 때에는 8분의 3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두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우리 16으로 통분하게 되면 여기가 1이고요. 저기는 16분의 6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6분의 7.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아까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표를 그리려고 했더니, 아, 사실상 가능한 X를 다 찾아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면 필요한 거는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그 케이스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에서 정리했던 그 내용을 다 확실하게 집어보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 2의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공 4개랑 공 3개가 있대요. 적어볼게. 1, 2, 3, 4.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넣은 공을 제가 흰 공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검은 공의 숫자 이제 세모에다 넣을게요. 2, 3, 4 해서 이렇게 검은 공 3개가 있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때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그두 숫자의 최댓값을 X라고 한대요. 오호. 이런 거 읽을 때좀 재밌지 않나요? 어떠한 상황이고 누가 X지? 그리고 그 X는 어디까지 가능하지? 몇이 가능하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두 개를 꺼냈는데 최댓값을 이제 적어볼게요. 일단 1이 같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값들이 무조건 최댓값이겠죠. 즉 2부터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2, 3, 4까지 가능하겠네. 가능한 공이 이제 4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합계. 아래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적어주시면 아래에 대해서 확률 하나씩 찾아볼게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값, 즉 평균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대한 확률을 다 찾아줘야 될것 같아. 괜찮지? 그럼 첫 번째, 이 X가 2일 때의 확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를 뽑았는데 최댓값이 2래. 그러면 1, 2. 1번과 2번 또는 2번과 2번을 뽑았을 때를 생각해 줄수 있겠지. 총 지금 공이 7개예요. 이 친구가 총 7개의 공이니까 일단 분모는 7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올수 있고요. 그리고 분자는 결국은 이렇게 1, 2의 쌍이 뽑히거나 1, 2의 쌍이 뽑히거나 2, 2의 쌍이 뽑히는 건데 결국은 이 친구 생각해 보면 셋 중에서 2개를 어떻게든 뽑으면 무조건 2가 하나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데려오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직접 세워주셔도 돼요. 너희들 두 명, 아, 두 명? 너희들 둘, 또는 너희들 둘, 이렇게 세 가지가 올수 있다. 이렇게 직접 세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아래는 21이고요. 위에는 3이 되어서 7분의 1이라는 확률이 구해진다. 이 위에다가 7분의 1 넣어볼게요. 하이. 그리고 아래에 X가 3일 때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볼게. 이번에는 3이 뽑히는 경우는 동그라미거나 세모이거나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2 곱하기 만들어주시고 뒤에 3보다 작은 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보다 작은 수면 지금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3씩 1, 3 곱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때를 계산해 주시면 아래는 21이고 위엔 7이 돼서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3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줬는데 제가 여기를 그냥 다 분모를 21로 맞춰줄까 봐. 그러면 이쪽은 21분의 3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21분의 7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11이라는 값을 날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해서 X가 4일 때는 21분의 11이다 구했으면 우리는 나머지 평균을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요, 2에 그에 대응하는 확률 2분의 1 곱하기 3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면 3에 21분의 7 곱해주시고, 4에 21분의 11 이렇게 곱해주셔서 더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평균을 구할 때에는 분모를 이렇게 이쁘게 맞춰줬다고 하면 일단 크게 그어요. 그리고 21을 딱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수와 분자를 곱해서 데려오면 되는 거겠지. 2, 3은 6, 3, 7에 21, 4, 11 곱하면 44. 이런 식으로 데려오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적을 때. 그러면 21분에 계산해 주시면 여기 60, 65에 71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서 우리 21분의 71이라는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겠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도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은 간단하고 우리가 주어진 공 안에서 어떻게 그 확률들을 각각 찾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또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변형해 보자. 깜짝이야. 변형해 보자를 볼게요. 지금 앞에서는 공이 막 있어서 두 개를 뽑았을 때 최댓값을 생각해 줬거든요. 둘 중에서 더큰 값을 생각해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 개를 꺼낼 건데요. 그때 두 번째로 큰 값. 가운데, 그쵸? 두 번째로 큰 값에 대해서 X로 생각해 줘 보겠다라는 겁니다. 1, 2, 3, 4, 5, 6이라는 게 일단 한 주머니에 있어요. 그때 세 개를 꺼낼 거고요. 그럼 가능한 확률 변수 X를 일단 생각해 보자.

1이 가능할까? 불가겠죠. 무조건 제일 작을 거니까. 2부터 가능하겠죠. 1, 2, 3 이렇게 있으면 2가 두 번째로 큰 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2 가능하고요. 쭉쭉 가능해. 어디까지? 5까지 가능하겠죠. 6은 무조건 뽑히면 최댓값이 날 거라서 이 친구도 탈락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표를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아래에 대해서 채우러 간다. 가볼게요. 일단 이 X가 2일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즉, 두 번째로 큰 수가 2가 될 때를 생각해 보자면 얘가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1은 뽑혀야 돼. 너는 무조건 채택이야. 그러나 이넷 중에서 하나가 누가 올지 몰라. 그것만 정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6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요. 이 둘은 일단 픽스고 넷 중에 하나 오는 거니까 4 이렇게 올려주면 된다라는 거지. 6시 3은 몇입니까? 20이고요. 4.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확률이 위에 들어간다. 이쪽에다가 5분의 1이라고 적지 말고, 아, 20분의 4라고 적자. 여기 20분의 4라고 이렇게 분모 괜히 이제 크게 한번 데려가서 적어 볼게요. 그 다음, PX는 3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로 큰 수가 3이 될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번에는 그대가 두 번째로 큰 수고요. 그러면 왼쪽 둘 중에서 하나가 일단 하나가 필요하고, 그치? 그 다음에 4, 5, 6 중에서 하나의 숫자가 필요해. 그래야 가운데 이렇게 낑길 수 있잖아. 그러면 아래는요, 6시 3이 들어가고요. 위에는 둘 중에 하나, 즉 2, 또셋 중에 하나, 3이 곱해지면서 20분의 6이 된다라는 거지. 약분하지 말고 이대로 데려가 버려. 20분의 6.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구해봅시다. X가 4일 때로 갈까요? 사실 3일 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4가 이제 두 번째로 큰 수가 된다라는 것은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즉, 셋 중에서 하나, 둘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가 이제 분자로 생긴다라는 거고, 아래는 6시 3으로 같아서 이 값이 20분의 6이 되겠다. 따라서 이 위치도 20분의 6이 들어가는 거고, 타타타타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20분의 4라고 또 이제 슬쩍 빠르게 적어주자. 그러면 이제 다 채웠으니까요. 우리는 평균 구하면 되겠죠? 평균, 어떻게? 내가 분모를 20으로 맞춰주었으니, 20으로 그냥 화끈하게 그어가지고 말이야. 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20분의 8이잖아요. 즉, 이 둘에 대한 숫자 곱해서 데려오면 되는 거죠? 뒤에는 18, 뒤에는 24, 뒤에는 20.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결국은 20분의, 26, 50, 70이 되어서 3.5. 이란 2분의 7. 3.5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완전한 짝수기이고, 이에 대해서 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큰 수를 말하고 있으니, 이 사이에 이제 딱 절반인 3.5라는 값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확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레벨 2 문제에서 5번입니다. 주머니와 상자까지 있어. 좋아. 한번 가볼까? 그네들 그거 임원 선거 했나요? 뭐 1학기든 2학기든. 그쵸? 저희 반은 이번에 회장 출마 인원 1명, 부회장 출마 인원 1명이라, 아, 환영받으면서 바로 뽑혔습니다. 굉장히 러키하고 좋았는데, 아, 물론 이쁜 애들이라서 아주 아주 이제 축하 축하하면서 뽑혔는데, 또 투표는 우리가 그 괜히 종이에 접어서 진짜 하나씩 제출해서 이름 딱딱 부르면서 하는 게 제맛이잖아요. 그쵸? 아, 그 투표, 그거 하는 거 너무나 재밌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떨려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숫자 1, 1, 2가 있고, 여기는 이제 1, 2, 3이 있어서 처음에는 일단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서 여기에 넣는데요. 예를 들어서 1 뽑아서

넣는다고 하면, 옆, 여기에 이제 1번 공 하나가 이렇게 더 생긴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상자에 4개가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를 꺼내서 그 보는 숫자가 지금 확률 분수 X가 된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X가 또 어떤 수가 가능할지를 일단 찾아야겠지. 1이던 2를 데려오던 하여튼간 여기에 상자에는 1, 2, 3이 다 있으니까 확률 변수는 1, 2, 3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확률을 찾으러 갈 건데, 우리가 이때는 경우를 나눠줘야겠네요. 왜냐면 이 주머니에서 데려오는 공이 1번 공일지 2번 공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러면 주머니에서 제가 1번 공을 꺼낸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에는 3분의 2겠죠? 3개 중에서 2개의 공이, 둘 중에서 하나가 채택되는 거니까. 그래서 3분의 2라는 확률을 사용하면서 뭔가 진행이 될것 같고, 또 주머니에서 만약에 2번 공을 꺼낸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일단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이제 등장하면서 막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때 1번에 대한 공을 뽑으면 우리가 주머니가,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지는 주머니가 1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1, 1, 2, 3 이렇게 상자가 생길 테고, 그 아래의 경우에서는 2번 공을 옮긴 거니까 1, 2, 2, 3의 공으로 상자가 채워지겠네. 이러한 상태를 확인하시고 우리 진행해 볼게. 그럼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일단 첫 번째, P, X가 1인 그 확률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즉, 마지막 최종 경우에 딱 발견을, 딱 공을 뽑아 봤더니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 1이 나와서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1번일 때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즉, 3분의 2에 곱해줍니다. 그때는 이러한 상자가 되어 있을 테니 이때는 4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1이 2개라 둘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는 내가 맨 처음에 주머니에서 애초에 처음에 2번의 공을 꺼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3분의 1로 시작이 되면서 그땐 상자가 이렇게 되어지니 그때 1이 나오기 위해서는 4분의 1. 1 따라서 곱해줘야겠죠. 괜찮습니까? 여기도 4분의 2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주게 되면 12분의 5라는 확률이 나오면서 이 위에 12분의 5 이렇게 적어줄게요. 지금 자연스럽게 이럴 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곱해주고 있는데 이거 우리 조건 확률이죠. 이 처음에 1번이라는 공을 뽑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그 다음에 이제 B가 일어나는 사건, 이런 식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건 확률을 곱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어가 볼게. 2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찬가지야. 처음에 1번 공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3분의 2로 시작하고요. 그럴 때 이제 2가 뽑히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4분의 1이네요. 더하기 아래의 경우에서는 3분의 1이 곱해지고, 아래의 경우에서 2가 뽑히는 거는 넷 중에서 2개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12분의 4가 되어지겠다. 그럼 이 칸에는 12분의 4가 들어가고, 이쪽은 구할 필요 없이 둘이 더하면 12분의 9라 1에서 빼주시면 3이 들어가야 싹 더했을 때 우리가 1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지금 분산이에요. 여기 지울게요. 분산을 구하러 가줄 건데, 지금은 우리가 평균 그리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서 분산을 구하러 가줘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일단 기대값부터 구할게요. 어떻게? 12. 탁! 아래로 열어주시고, 곱해서,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5, 8, 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12분의 13 더해지니까 22. 이렇게 나오겠네요. 약분할까요? 6분의 11. 혹시 모르니까 약분도 해놓고. 다음. 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12. 쭉 분모 열어주시고, 이 1에 대해서 제곱해준 다음에 5를 곱하는 거죠? 써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얘는 2를 제곱하고 5가 들어가면 돼, 4가 들어가면 될 테고, 그 다음에 3이 제곱되고 3이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2는 12분의 5에 44, 16에 93, 27이 계산되어지니까 12분의 여기 21이고요. 48. 즉, 4가 되어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분산. 분산은 다섯 글자. 뭐라고? 제평마 평제.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다가, 즉 4에다가 평균의 제곱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제곱해 주시면 36분의 121 이렇게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러면 36분의 여기 4 곱해 주시면 144네요. 144에서 빼주시는 거니까 23이 들어가서 우리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36 곱해주라네. 36을 다음에 값에 곱해주니까 23이라는 최종 답이 나오게 된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2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에 대한 이 확률들을 구해주는 게 이제 메인이고, 그를 위해선 또한 경우의 수다. 아, 역시 모든 것은 경우의 수다. 자,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이항분포가 등장해져 있어. 이럴 때 지금 V에 대한 조건으로 다음에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확률변수 X가 따르고 있어요.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죠. 이럴 때 일단 주어진 게 분산이기 때문에 VX는 어떻게 생각해 줄수 있지? 12P에 1-P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구나를 이항분포에 대한 정보로 바로 데려올 수가 있다. 그쵸? 시행 횟수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확률, 그리고 그 여사건에 대한 확률 곱해주시면 분산이 된다. 그런데 이 값이 지금 36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그 안에 있는 변수를 4x-3이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4를 제곱해서 곱해주니까 16vx가 되고요. 그러면 위에 값에다가 16까지 곱해주는 거니까 16에 12 곱해주시고 p 1-p 한 값이 지금 36이 된다. 그때의 p를 일단 찾아줘야 될것 같네. 양변을 6으로 나눌까요? 6으로 나눠주시면 이쪽 6 나누면 32, 32p, 1-p에다가 여기 6 나누면 6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번더 나눌게요. 그러면 2로 나누면 16, 여기 2로 나누면 3 이렇게 되어지고, 근데 좀 정리를 할까요? 전개해서 오른쪽으로 다 데려올게요. 왜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플러스로 만들려고. 그러면 16p 제곱에 마이너스 16p 플러스 3은 0. 이렇게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4, 4, 3, 1, 마 해주시면 4p-3, 4p-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p는 지금 4분의 3 또는 이제 4분의 1이 나오는데, 조건 보니까 2분의 1보다 작대요. 그러면 해당하는 p는 이렇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p에 대한 값이 4분의 1이 나와서 우리 여기 채울 수가 있겠네. 이때 b가 12와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금 이항분포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이때 말을 하는 거는 각각에 대한 확률을 말을 해주고 있네요.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해결하면 될까? 이 이항분포로 확률변수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확률변수 X가 독립 시행 때의 그 확률 질량함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 발생 횟수를 제가 R이라고 한다면 총 지금 12번 시행해서요. 여기가 12니까 R번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발생되는 확률이 R번 곱해지는 거고, 그러면 4분의 3은 12-R. 이러한 확률을 지금 갖게 된다라는 거지. 얘는 결국은 이 발생되는 횟수가 R번일 때에 대한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확률 값을 이를 통해서 이제 같이 엮어주면 되는 거지.
일단.

0: 아래 위치에다가 1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4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래에는 1을 넣어주겠죠. 12씨 1에 4분의 1에 4분의 3의 11제곱. 이 친구 계산하면 되겠네. 좋아. 그러면 일단 분 모의 4가 다 12개나 있어. 이 친구 다 생각하지 말자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3의 10제곱, 3의 10제곱 나눠주시면 여긴 사라지는데 여긴 3이 하나 남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12예요. 이 위에 값은 얼마일까? 12, 11 곱하는데 2로 나눠주는 거니까 66이에요. 이 위 친구는 66이라는 값이고 아래는 12라는 값이야. 그럼 좀 나눠주면 좋겠네. 그럼 나눠주시면 6으로 나눠줄게요. 11이 되고 여기는 2가 돼. 충분한가? 충분해. 그러면 2, 3은 6이고 이 위에는 11이 나와서 6.
1: 개념의 나비 효과.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상 운송 두 번째 시간으로 액체 화물 운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체 화물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액체 화물이라는 것은 주류나 또는 유류, 식료품 등의 액상이죠. 또는 반액상의 내용물을 병, 통, 탱크 등의 용기에 넣어서 운송하는 것을 우리가 액체 화물 운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액체 화물은 원유와 LNG입니다. 그래서 원유와 LNG를 탱크에 넣어서 운송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 운송.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원유를 수입해서 운송해 오죠. 그래서 원유 운반선에 원유를 넣어서 산유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다음에 정제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등유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원유 운송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탱크 화물의 관리부터 보면은, 자, 원유 운송할 때 안전사항의 우선순위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인명,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화물 순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원유를 운반할 때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서 배를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용선주라고 얘기를 하죠. 용선주나 제품 생산자가 제공해주는 위험물 취급 지침서대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자, 이런 원유가 갖고 있는 위험 특성 요소를 한번 보면은요. 증기압이 있죠, 증기압. 자, 증기압이라는 것은 유류에서 발생한 가스가 증발이나 액화 없이 높은 압력을 지닌, 즉, 포화 상태를 유지하죠. 포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기압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이죠. 가연성, 원유는.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하고, 가연성 유증기가 공기와 혼합 시에 탈 수 있다. 연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 유독하다.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유독성,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부 접촉과 폐 흡입으로 독성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자, 유류 유출, 가장 심각한, 만약에 원유 운반선에서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2, 제3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유류 유출은 유출 근원을 차단해야 되고, 만약에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비상 대응 절차 및 선상 기름 오염 비상 계획서가 각 선박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 기름 오염 비상 계획서에 따라서 유출된 기름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류가 가지고 있는 액체화물 중에 유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증기약, 가연성, 유동성, 유류, 유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류를 그러면 선적할 때는 탱크에 실는다라는 거죠. 선적할 때 주의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에 유류를 실어 나르는 탱크에 인화성 화물 선적 전에 즉 유류를 선적하기 전에 탱크 자체를 비활성 가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너팅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비활성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즉, 비활성 상태라는 것은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탱크 내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가스 시스템을 비활성 가스 시스템,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라는 건 폭발 또는 화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인화성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 주로 유조선이나 LNG선이 되겠죠. 운반하는 선박에서 화물 탱크 내에 다른 원소와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이걸 우리가 비활성 상태라고 얘기하죠. 다른 원소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안정된 기체인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비활성 가스를 주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주입을 해서 비활성 상태로 돼야지만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모든 화물 작업은 사전에 주의 깊게 계획 및 문서화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고요. 자, 터미널, 선박 상황 변화에 따라 작업 변경 시에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유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선적 작업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을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비활성 가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양화 작업, 원유를 하역하는 작업을 우리가 양화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자, 양화 작업 계획 사전 준비 및 계획에 의한 작업이 수행돼야 된다. 양화 작업 역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자, 승인된 화물 작업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내용을 기록하고 선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고요. 자, 양화 작업 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원유 세정 작업. 크루드입니다. 크루드. CRUCE가 아니고 CRUD입니다. DC가 아니고 크루드 오일 워싱이라고 해서 COW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원유 세정 작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원유 양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즉 탱크 안에 원유가 처음에 우리가 수입해서 오면 가득 들어있겠죠. 그럼 원유 자체가 성질이 끈끈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양화하고 하역한 뒤에도 벽에 끈끈한 탱크 벽에 끈끈한 오일들이 달라붙어 있죠. 그 달라붙어 있는 오일을 씻겨내는 작업을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원유 세정 작업이 왜 필요하느냐? 탱크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수입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그 달라붙어 있는 오일, 원유 자체도 다 하역을 해야지만이 하역량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원유 양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원유의 원래 실어져 있는 원유의 일부를 고압 분사하여, 그러니까 높은 압력으로 분사하여 선창에 붙어 있는 원유 잔류물, 슬러지라고 얘기하죠. 원유 잔류물을 씻어내는 작업을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원유 세정 작업을 할 때는 불활성 탱크 내의 상태를 불활성 상태로 해야 된다. 그러면 불활성 가스 시스템,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 같이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 고장 시에는
원유 세정을 중지한다. 이 말은 반드시 원유 세정 작업을 할 때는 이노트 가스 시스템

도 함께 작동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원유 세정 작업을 할 때는 안전 점검 리스트 및 원유 세정 매뉴얼에 따라 세정 작업이 시행되어야 되겠고요. 자, 한국 도착 전에 매뉴얼에 기술된 테스트 시행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우리 마폴 73 78 협약이라고 하는데, 마폴 7378 규정에 따라서 원유를 하역해야 한다. 자, 원유 세정 작업까지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액체 화물, 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 가스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화가스 운송은 액화라는 것은 액체화했다라는 거죠. 원래 기체인 화물을 액체로 만들어서 운송하는 게 액화가스 운송입니다. 대표적인 게 액화천연가스죠. 그래서 기체화물을 저온으로 액화시켜 운송하는 것을 얘기한다. 액화천연가스가 대부분인데요. 자, 기체화물을 그러면 저온으로 LNG 같은 경우는 영하 162도씨, 원래 기체죠. 기체를 영하 162도씨까지 낮추게 되면 액화됩니다. 액화. 그러면 왜 이렇게 액화시켜서 운반을 하느냐? 자, 기체 상태보다 액화를 시키게 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로 운송을 하게 되면 600배를 더 운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피가 600분의 1로 액화시키면 줄어드니까. 자, 근데 문제는 영하 162도씨 이하로 낮추게 돼서 액화시킨 거죠. 액체화시킨 거기 때문에 운송하는 탱크 내의 온도도 항상 영하 162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방열, 즉열 차단이 할수 있는 그런 탱크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은 크게 탱크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모스 방식과 액화천연가스의 탱크 형식은 멤브레인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모스 방식 같은 경우는 탱크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방열을 할수 있는 그러한 탱크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선박 위에 지지대에 그대로 올려서 운반하는 형태가 모스 방식이고요. 멤브레인 방식은 원래 선창이 있죠. 선창에다가 방열 처리를 한 겁니다. 방열재로 1차 방벽, 2차 방벽 해서 방열재로 처리해서 외부로 온도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열 처리를 해서 그 안에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게 멤브레인 방식이다. 그래서 기존의 선창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탱크를 만들어서 선박의 지지대 위에 올려놓고 운송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보면 모스 방식은 쉽게 위쪽으로 이렇게 뚝 튀어나와 있습니다. 갑판 위로 둥그런 탱크가 이렇게 쉽게 보입니다. 이러한 거는 아, 저 선박은 모스 방식이다. 그다음에 둥글게 되어 있지 않고 탱크 형식으로 사각진 형태의 그러한 탱크가 보이면 아, 멤브레인 방식이다.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하면 되겠고요. 각각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 방식은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선체와 독립된 구형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 탱크는 별도 제작된 탱크를 이 지지대 위에 올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LNG 화물의 중량과 압력 지탱이 이 탱크 자체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장점은 모스 방식의 장점은 내압에 강해 안전성이 우수하다. 구형이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식 방식보다는 내측에 있는 압력에 견디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멤브레인 방식에 비해 슬로싱에 안정적이다. 자, 슬로싱이라는 건 여기가 액체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 액화니까 액체겠죠. 액체가 들어있으면 이 액체는 우리가 선체가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이 액체가 이 탱크를 때리는 압력이 있는데 그걸 슬로싱 충격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똑같이 구형과 사각의 선창 멤브레인 방식에 이렇게 액체가 차 있다라고 하면 구형인 탱크가 슬로싱에 대한 충격을 훨씬 더 적게 받을 수 있죠. 왜?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여기 사각은 훨씬 더 많은 탱크에 가하는 압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모스 방식이 슬로싱의 멤브레인 방식보다 모스 방식이 슬로싱에 더 안정적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선착 내에서 검사나 보수가 가능하다. 독립된 탱크이기 때문에 이 탱크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수도 가능하다. 탱크 내부의 열 침입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 단점으로는 선창 공간 이용 효율이 저하된다. 즉, 여기 내에서만, 요 탱크 내에만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다른 부분에는 우리가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없죠. 그래서 선창 공간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자, 구상 탱크. 구형이죠. 구상 탱크 상가판 돌출로 갑판 위로 이렇게 돌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박을 조종하는 입장에서 보면 브릿지에서 전방 시야 확보가 곤란해서 선박 조종성이 멤브레인 방식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겠고요. 자, 멤브레인 방식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선창에 방벽과 방열재를 이용해서 외부와의 열을 차단해서 영하 162도씨 이하로 계속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탱크를 얘기하죠. 그래서 선창에 밀착된 방열 자재로 만든 탱크다. 자, 이 방열 자재에는 열 팽창이 매우 낮은 합금, 주로 인바합금인데요. 인바는 철과 니켈의 합금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열 팽창이 매우 낮은 거는 열의 변화에도 잘 변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온도가, 탱크 내 온도가 많이 변화하더라도, 그 자체의 팽창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런 합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 팽창이 매우 낮은 합금, 인바나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해서 수축 및 변형을 방지하게끔 만들었다. 자, 모스 방식보다는 선창 공간 이용 효율, 즉, 많이 실을 수 있다. 공간 이용 효율이 우수하다. 왜? 선박에 있는 선창 그 자체를,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창의 공간 이용률, 즉, 용적률이 우수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화물 수축으로 인한 변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선박 건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모스 방식보다는 저렴하다. 자, 충분한 시야 확보 및 갑판 접근이 용이하다. 시야 확보는 아까 모스 방식은 위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지만 멤브레인 방식은 그러한 단점이 없다라는 거죠. 화물창이 이중 방벽 구조로 되어 있다. 1차 방벽, 1차 방열재, 2차 방벽, 2차 방열재. 즉, 이중 방벽 구조로 되어 있고요. 탱크 외부에서 검사나 보수가 불가능한 게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NG 탱크선의 형식, 모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LNG선의 탱크 형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LNG선의 탱크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선은 액화천연가스, 즉 액체를 운반하는 선박이죠. 자, 선체 운동. 우리 선체는 이게 선박이죠. 선박은 6가지의 육자유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자유 운동이라고 하는데 6가지의 방향으로 선박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이라고 하면 서진 같은 경우는 선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스웨잉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롤링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피칭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히빙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6가지의 운동을 선박의 육자유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열신축의 자유로우며 선체 운동에 대해 이동 방지를 강구하고,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여섯 가지 자유 운동이 있어도 액체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슬로싱 대책이 필요하다. 슬로싱이라는 건 아까 액체 화물일 때 그 탱크에 주는 압력, 선박이 움직이고 액체가 움직였을 때 탱크에 주는 압력을 슬로싱 충격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적재 화물의 고유 운동 주기와 선체 운동 주기가 같을 때 움직임이 더 커지겠죠. 안에 들어있는 액체 화물의 움직임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선체가 움직이는 것과 안에 액체가 움직이는 게 같이 동조할 때, 같을 때 동조시에 슬로싱 충격이 증폭된다, 늘어난다, 증폭되어 특별한 주의 및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슬로싱에 대한 거는 모스 방식이 멤브레인 방식보다는 더잘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선체 변형에 잘 견뎌야 한다. 선체 변형은 파랑 하중에 의해 선체 변형, 호깅과 세깅 상태인데요. 자, 호깅이라는 건, 자, 여기 보면 이게 선박이죠. 자, 앞쪽에는 만약에 파랑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선박의 가운데 부분에서 파도가 높고, 선수와 선미 부분에서 파도가 낮게 되면, 가운데는 부력이 작용하죠. 선수와 선미 쪽에서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선박은 이렇게 굽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늘어나는 인장 상태가 보이고, 이쪽 아래쪽은 압축 상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선박이 이렇게 굽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호깅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세깅 상태라는 것은 파도가 선수와 선미 부분의 파도 높이가 높고 가운데 부분의 높이가 낮을 때는 선수와 선미 쪽에는 부력이 크고 가운데 선박 중앙에서는 중력이 크게 되면 이쪽에 선박이 압축되는 현상이 있고 아래쪽에 늘어나는 인장 상태가 되겠죠. 즉, 선박은 이렇게 굽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상태를 세깅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랑 하중에 의해 선체 변형 발생 시에 선체와 LNG 탱크 간의 지지 강화와 상호 간섭 감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즉, 선체 변형에 대한 세깅과 호깅 상태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구조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기타 보면은 단열층 침수 시 탱크 부상 방지책이라든지, 침수할 때 탱크가 위로 뜨는 걸 얘기하는 거죠. 탱크 부상 방지책이라든지 콜드 스팟 검사에 관한 대책 및 경로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자, 콜드 스팟 검사라는 것은, 콜드 스팟이라는 것은 LNG를 선적한 화물차 외벽에 단열재,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등으로 인해 온도가 국부적으로 낮아져서 화물창 외벽에 얼음이나 성에가 발생하는 지점을 콜드 스팟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얼음과 성에가 발생한 지역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콜드 스팟 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얼음과 성에가 발생하면 단열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LNG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화물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럴 카고 우리 일반 화물이라고 하고 보통 잡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보통 잡화라고 부르기도 하며 특별화물과 구별되는 화물로서 특별한 하역 취급이나 적불을 필요하지 않는 화물을 얘기한다. 이러한 일반 화물은 최근에는 다 대부분 컨테이너화해서 운송을 하죠. 최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에서 취급하고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하역 작업이 비교적 쉽고 다른 화물과 함께 섞어서 싣는 거를 화물과 화물을 각각 성격이 틀린 화물을 같이 싣는 걸 우리가 혼재라고 얘기하죠. 다른 화물과 함께 혼재하여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을 우리가 일반 화물이라고 얘기한다. 자, 일반 화물 중에서도 깨끗한 화물이 있고 조잡한, 러프한 카고가 있습니다. 러프한 화물이 있다. 자, 깨끗한 화물은 청결, 건조하며 악취가 나지 않으므로
다른 화물과 함께 접부하여도 다른 화물에 손상을 줄 위험이 거의 없는 화물로서 예를 들면 도자기라든지 차라 티라든지 차 그다음에 면화 콩및 양모 등이 깨끗한 화물로 취급을 하고요. 자, 조잡한 화물이라는 건 화물의 성질상 혼적할 경우에 다른 화물과 섞어 실었을 경우에 다른 화물에 오염을 주는 오손이라든지 악취 그다음에 벌레죠. 충해 등의 손상을 입힐 우려가 높은 화물로서 비료, 시멘트, 소금에 절인 어류 등이 이 조잡한 화물의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물은 깨끗한 화물과 조잡한 화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반 화물을 운송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자, 화물의 손상 방지를 위한 적절한 통풍과 환기가 돼야 되고, 외부에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방수와 오수 처리, 방화 관리 등이 필요하다. 자, 통풍 환기 시 창내 온도 및 습도, 외기 온도 및 습도, 풍향 및 풍속 등을 각 실어져 있는 화물의 특징에 따라서 조절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 자, 일반 화물의 화물 사고의 유형을 보면은요, 크게 하역 중에 일어나는 사고, 그 다음에 선창이 불량에서 일어난 사고, 운송 중 관리 불량 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역 중 사고를 보면은 부주의와 미숙에 의한 사고, 즉 사람의 부주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역 인부의 작업 능력이라든지 숙련도, 하역 기기의 조종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가 있겠고요. 하역 장비 사용을 잘못해서, 즉 부적합한 하역 장비를 사용하거나 부주의한 하역을, 즉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역 설비와 용구가 불량해서, 즉 설비 불량, 하역 설비 점검을 미흡하다거나, 그다음에 정비 상태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역 중에. 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겠죠. 그래서 비나 눈,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 즉 궂은 날씨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작업장의 조명 상태라든지 당직 근무와 선내 순찰 미흡에 의해서 야간 하역 시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 화물 인수인도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역 중에 미숙하거나 부정직한 검수인에 의해서 인수인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고 발견을 미감지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선창, 화물을 싣는 창고가 불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자, 갑판, 외판, 선창 파이프의 손상, 해치 커버, 선창 팻의 불량에 의해서 물이 새는 걸 우리가 누수라고 얘기하죠. 자, 선창에 누수가 발생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자, 선창이 청소가 제대로 안 했을 때, 저 불안전하다라는 거죠. 선창 청소와 건조 불안전으로 화물이 오손되거나 악취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운송 중에는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온 다습하거나 이슬점 이하의 온도에 따른 이슬땀 또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의 변화에 의해서 통풍이나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화물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방수가 되지 않아서 자, 우리가 선창에 덮는 위쪽 뚜껑을 해치 커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치 커버라든지 맨홀 등의 개구부 및 열려있는 상태죠. 열려있는 곳이죠. 개구부 및 황청 시, 날씨가 좋지 않았을 때 통풍통 폐쇄를 잘못하니까 제대로 닫지 않았을 때 황청 시는 선박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건데 그렇게 되면은 파도 높이도 높고 외부로부터 파도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밀폐되지 않으면 그 안쪽에 있는 화물에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기적인 빌지향 측정 및 적절한 배출을 하지 못했을 때 빌지와 관련된 잘못된 빌지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가연성 유독성 가스 발생 시, 발화와 지식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다. 자,
자, 일반 화물의 화물 사고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화물에 손상되고 이때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적부시 화물을 실을 때죠. 자, 확인 사항으로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측과 화물 운송하는 선박 선사 측에 쌍방이 검수인이 입회해서 화물을 검수해야 한다. 화물의 숫자, 개수와 상태 등을 검수해야 되고요. 선적 후에 검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화물 손상 우려 시에는 화물 적부 장소나 적부 방법에 대한 감정 보고서를 확인한다. 자, 항해 중에는 선박 운항 중에 화물 관리를 위해 행한 사실을 항해사가 항해일지에 기입해야 되고, 특히 항천시 해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사고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화물을 내릴 때는 양항에 도착 즉시 회사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화물 손상 원인을 규명.

자, 화물사고 보고서를 공증인은 그쵸? 인증하고, 화물의 MR상 기재 내용과 비교해 손상 원인을 파악하고, 회사 감정인의 손상 화물 검사 보고서를 수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철저하게 항해 일지부터 작성을 해야지만이 선사가 뭐 관리에 의한 취급을 잘못해서 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벌크 화물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크 화물이라는 건 벌크 화물, 산적 화물, 살적 화물 다 같은 얘기인데요. 자, 벌크 화물은 포장되지 않는 화물을 얘기합니다. 포장되지 않는 상태로 운송되는 화물을 얘기하고, 보통 이것들은 대량 화물이고 단일 화물이므로 한 가지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선박, 우리가 전용선이라고 얘기하죠. 전용선인 벌크선에 선적되어 운송된다. 자, 포장되지 않는 화물, 곡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곡물 운반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운반선을 적하게, 곡물 운반선을 선박에 실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선적량을 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최대의 곡물량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착 용적가, 제한 횟수를 기초로 해서 산정을 하고, 적화계수, 그 다음에 연료유 및 청소 보급 계획, 항해 계획 등을 고려해서 최대 선적량을 산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선창별로 얼마만큼 실어야 되느냐, 화물 선창을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선적량을 각 선창에 분배하기 위해 횟수라든지 트림이라든지 복원성, 그다음에 선체 강도, 이중저 상면의 허용 강도 등을 고려해서 곡물을 어떤 선창에 얼마만큼 배분해서 실을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 자, 화물 선적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평형수 배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자, 우리가 선박이 공선 상태일 때는 평형수가 가득 차 있겠죠. 거기에 화물을 실음과 동시에 적정 횟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형수를 배출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평형수 배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곡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선창은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곡물이 선적일 때 선창은 사전에 청결하고 습기가 없어야 되겠죠. 곡물에 습기가 있으면 싹이 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오손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곡물의 손상과 방지를 위해서 침수 손상, 지금 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열 손상, 화재 손상, 땀에 의한 발암 손상 등에 의해 곡물이 손상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곡물 운반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광석은 무거운 거죠. 무거운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그래서 광석은 비중이 커서 무게중심이 낮아져. 동요 주기가 짧아지고 무게중심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원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복원력이 크기 때문에 동요 주기, 즉 선박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롤링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져 동요 주기가 짧아지고 심한 횡동요를 유발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광석 운송선에 화물을 실을 때, 광석을 실을 때는 흘수와 트림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을수 또는 약간의 선미 트림이 바람직하다. 자, 선체 강도가, 자, 광석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하나의 선창에 집중력으로 실게 되면 집중하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선박의 구조에 무리한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중이라든지 전단력 및 굽힘 모멘팅을 고려해서 각 선창별로 선적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적화 순서

표를 보면은요. 자, 하중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선창에 골고루 선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창에 전부 다 싣고, 그 다음 또 다른 선창에 전부 다 싣게 되면, 선박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중을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선창에 골고루 나눠서 실어야 한다. 자, 선체 중앙부에서 시작해서 전후 선창으로 옮겨가며 선적하되 한 선창의 화물을 최소한 3에서 4회로 나누어 선적을 해야 한다. 자, 밸러스트 평형수 배출이 용이하게 적당한 선미트림이 되도록 화물을 선적해야 되고요. 이러한 광석을 실을 때 화물량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화물량을 산정을 하는데, 육상 설비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 그래서 화물량을 계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부두, 즉 육상에 있는 설비를 이용해서 화물량을 산정하든지, 또는 흘수 감정법에 의한 산정. 자, 흘수는 우리 선박이 얼마만큼 가라앉아 있는지죠. 물에 잠겨 있는지, 잠겨 있는 상태, 깊이를 우리가 흘수라고 하는데, 자, 화물을 많이 싣게 되면 그만큼 잠긴 깊이가 깊겠죠. 그 다음에 싣지 않았을 때는 잠긴 깊이가 더 낮을 거고. 그래서 그두 차이를 이용해서, 산정량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흘수 감정법에 의한 산정은 화물 적재 전후에 배수량의 차이로 화물량을 결정하는 게 흘수 감정법에 의한 산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석탄 운송선입니다. 석탄 운송선과 목재 운반선, LNG선 또는 원유 운반선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석탄 운송선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석탄은 비중이 1.1에서 1.4로 비교적 낮고 항해상의 안정성이 우수하다. 자, 보통은 흑색이죠. 흑색으로 탄화가 심할수록 진한 흑색을 띠고 탄면에 빛이 나는 광택을 띈다. 자, 석탄은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공기 노출 시 산소와 결합해 자연발화,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발화할 수 있다. 석탄은 발생하고요. 유황, 수분, 산소 함량, 휘발성, 수송 형태 및 석탄 분말도에 따라서 가열 정도가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석탄을 운반할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항해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운반할 때 항해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 석탄은 메탄 또는 메테인이라고 얘기하죠. 메탄 가스를 방출함으로 밀폐 장소 출입 시 메탄 가스 양을 측정을 해야 한다. 측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메탄 가스가 선창 내 축적되지 않도록 표면 통풍을 실시한다. 즉, 해치 커버를 열어서 표면 통풍을 실시해야 한다.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화물 온도를 측정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에 석탄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55도씨를 초과할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화재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선창을 밀폐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원인을 차단을 해줘서 화재를 방지해야 한다. 자, 요네 가지 내용이 답지라든지 또는 보기 선택지로 자주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석탄 운송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목재 운반선, 원목선이라고 얘기하죠. 목재 운반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 운반선에 실을 때, 선적할 때는, 자, 창 내, 목, 자, 화물창 내에 적부할 때는 가능하면 화물틈을 적게 하고, 그러니까 빼곡히 실어야 된다는 거죠. 적게 하고, 무거운 목재는 낮은 곳에 적부하여 전체 선적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선창에 목재를 실을 때는 빼곡히 실어서 움직임이 없게끔, 선박이 움직일 때 틈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겠죠, 목재가. 그러한 움직임을 적게 하고, 무거운 목재는 아래, 그 다음에 가벼운 목재는 위쪽으로 실어서 선적.

목재를 증가시켜야 된다. 자, 목재를 갑판에 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판상 적부할 때는, 자, 화물의 길이, 래싱 용구의 배열 및, 래싱 용구라는 것은 목재를 고박한 데 사용되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용되는 용구를 얘기하는데요. 자, 화물의 길이, 래싱 용구의 배열 및, 지주의 위치, 지주라는 것은 선박의 양쪽에, 양현에 세워놓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주의 위치, 필요한 공간에 확보에 주력하며 적부구역의 종방향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 자, 갑판의 불워크보다 높게 적부할 때는 현측에, 양현측에 지주를 3m 이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래싱 용구로 고정, 고박해야 한다. 자, 선박 만재 홀수성 규정에 따라 겨울철에는 상갑판상의 적부 높이가 선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갑판에 적부해야 한다. 그래서 목재 운반선 착내 적부할 때와 갑판상의 적부할 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갑판 적부 목재를 고박,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고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갑판 위쪽에 목재를 많이 실으면 선박은 계속해서 움직일 건데, 목재가 많이 움직이게 돼버리면 전복한다거나, 그 목재가 또 바다로, 유출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운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고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적항 출항 전에 갑판상에 적부된 목재는 철저히 고정하여 항해 중 목재 이동을 방지한다. 이걸 고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현에 강력한 지주를 세우고 체인, 와이어, 스네치 블록 및 턴버클 등의 래싱 용구로 고정한다. 그래서 스네치 블록이라든지 턴버클을 이용해서 목재가 갑판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고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특수화물 운반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화물이라는 것은 냉장, 냉동화물, 어획물, 중량물, 고가 화물을 얘기하는데요. 자, 냉장화물의 하역가 운송은 화물의 성징상 쉽게 부패, 변질되므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장치나 냉장시설 등 특수장치를 장비한 냉동 운반선에 의해 운송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육류는 이러한 냉동 운반선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냉동 운반선은 냉동 상선과 냉동 어선으로, 어획물을 운반하는 어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어획물의 하역과 운송을 보면은요, 어획물을 선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적절한 흡수와 트림, 적절한 보건력을 확보해야 된다. 자, 어획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선정해야 되고요. 어로 작업에 편리한 선회성, 고침성 등의 조정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자, 어획물을 저장 관리할 때는 화물의 적부 당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즉, 적부 당시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빙장창은 물이 잘 배수되도록 하고, 녹은 물이 잘 배수되도록 하고, 괴물은 수시로 배출시켜야 한다. 어창의 창구는 밀봉하여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야, 그 얼려져 있는 그 상태로 운반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정의는 폭발, 인화성, 유독성, 부식, 방사성, 질식, 자연발화, 전염, 그 다음에 중압, 동상 등을 초래하여 인간 생명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위험물을 분류해 보면, 자, 솔라스 규정에 의해서 위험물을 분류해보면 1급부터 9급까지 분류가 되는데, 1급은 화학류, 즉 폭발성 물질과 폭발성 제품을 제1급 위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2급은 가스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혼합가스, 에어로졸을 얘기를 하고요. 3급 위험화물은 인화성 액체류를 얘기한다. 그래서 65.6도씨 이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및 혼합물을 제3급 위험물로 구분하고 있고요. 제4급은
불에 탈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얘기한다. 그래서 화학류에 쉽게 연소하거나 화재를 조장하는 물질이 제4급 위험물이고요. 5급은 산화성 물질을 얘기합니다. 인화성을 활성화하는 산화성 물질 및 유기화산화물을 얘기하고요. 6급은 독성리, 전염성 물질, 즉 인간 및 동물에게 위해를 끼치는 독성, 전염성이 있는 물질을 제6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7급 위험물은 방사성 물질인데요.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물질은 제7급 위험화물로 분류하고 이러한 표차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제8급 위험물은 부식성 물질로 화학 반응으로 화물 운송수단을 파손하는 물질을 제8급 위험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9급 위험물은 기타 위험물로 운송 중 다른 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험한 물질을 제9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이러한 위험물을 운송하고 있다라는 표차를 부착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선적 서류를 보면은요, 위험물은 운송 및 취급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위험물 운반 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함께 송부되어야 된다.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운송을 하나, 운송 관련 서류의 양식, 기재 사항 및 수반된 의무 등은 국제 협약 및 국내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우리나라는 IMO에서 제정한 IMDG 코드 및 항만 내에서의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관련 업무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제정된 위험화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및 그다음에 항만 내 위험물 취급 안전 규칙에 따라 운송 관련 서류의 기재 사항 및 그에 수반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위험물은 운반이 돼야 되겠고요. 자, DS라는 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해 위험성, 응급 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는 자료를 MSDS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MSDS를 참고해서 그 위험화물을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MSDS 표지를 보면은요. 자, 폭발성, 자기 반응성, 유기화산화물 물질 경고는 이러한 표지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화성, 그 다음에 물 반응성, 자기 반응성, 자연 발화성, 자기 발현성은 이러한 표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화성 물질은 이러한 표차, 그 다음에 고압가스를 경고할 때는 이런 표지가 붙게 되어 있고요. 금속 부식성 또는 피부 부식성에 심한 눈 손상을 경고할 때는 이러한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자, 급성 독성 물질 경고할 때는 이러한 표지가 붙어 있고요. 경고하는 표지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과민성, 그 다음에 발암성, 그 다음에 생식세포 변이 원성 같은 경우는 이런 표지를 붙여줌으로써 위험화물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수생환경 위해성 경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지가 각 위험화물에 붙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MSDS 표지까지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LNG 운반선, 그 다음에 석탄 운반선, 그 다음에 목재 운반선 정도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 개념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전 문항 열 문항과 그 다음에 최근 기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그래도 요새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희망 진로가 어떻게 돼요? 뭐 가고 싶은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들 받으실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입시 상담 같은 거 하면 그런 질문을 이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분야가 안 정해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 막 저는 어느 과를 가고 싶어요 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관심 가는 큰 분야 완전 큰 분야를부터 생각해 주셔도 좋고 또는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잘하는 분야 잘하는 것부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또 애매하다라고 혹시나 하신다면 아이 뭐 어떻습니까? 잘할 것 같은 분야 잘할 것 같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한 걸음씩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희망 진로가 어떻게 돼? 라고 이제 질문을 자주 하면서 아직 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저는 당연히 괜찮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하지만 저도 그러한 분야가 좀 늦게 정해진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진짜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진짜 어릴 때 그 있잖아요. 세상에 정답은 단 하나 라고 하면서 막 추리해대는 그 만화 있죠. 그래서 탐정이 되고픈 정말 어릴 때 그 탐정이 되겠다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진 않겠죠. 뭐 그러한 방향을 생각해본 거 말고는 후에 이제 천천히 잡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관심 또는 잘하는 거 아니면 잘해내고야 말겠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 편히 생각해 달라라는 얘기를 나누며 저희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로 그 만화 한때 빠져서 볼 때는 제가 그 탐정이 꼭 되어서 모든 추리를 다 해내서 다 악당들을 잡아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제가 지금은 좀비 영화도 못 보는 겁쟁이인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 단 하나 그거를 다 이제 다 알아내려고 했다. 그쵸? 여러분도 어릴 때 만화 속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이어가 볼게요. 자, 씨라는 친구는 상수기 때문에 좌변에서 일단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곱해지는 거죠. 우리 1부터 5에 대한 AK에다가 C가 곱해지고 D는 65가 있고요. C에다가 시그마가 5번까지 붙었어. 그러면 저 상수항이 5번 더해진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OC로 데려오자 라고 했죠. 이때 지금 이러한 시그마에 대한 값이 1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0C가 된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우리는 OC에 해당하는 값이 65가 될 테고 따라서 구하는 상수는 15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13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이 주어져 있고요. 오호 여기 봅시다. 어떤 A, N에 대해서 AK와 AK 플러스 1이 주어져 있는데 시그마가 이제 이어져 있단 말이지. 아,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쳐다봤는데 제가 살짝쿵 나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K자리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A1-A2예요. 그리고 2를 넣어볼게요. A2-A3이에요. 어라, 타타, 지워지는 게 보이죠? 한 번만 더.
A3-A3대요.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마지막에 N번째 AN-AN+1까지 더해지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어받으면서 주르르르 다 지워지겠구나. 이 친구도 이 뒤 어딘가에서 지워질 테고 이 N도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AN이랑 지워진다라는 거지. 그럼 남는 항이 가장 앞에 있는 A1과 뒤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항이 남아서 이런 식으로요.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지금 A1이 또한 1이라고 주어졌지.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 여기 플러스죠. 이렇게. 그럼 이 친구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다 왼쪽으로 넘겨서 되어주시고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A11이니까요. 우리 N자리에다가 10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100에다가 마이너스 10 빼주시고 플러스 1 하면 91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조금 달랐죠? 그쵸? 근데 아 조금만 써보니 우리가 아 뒤와 앞이 바로바로 이어받아지면서 지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항은 마이너스 4래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분수 형태의 꼴인데 이 친구 보자마자 뭔가 위아래로 약분이 되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지. 적어볼게요. K가 1부터 N까지예요. 하트꼴로 우리가 약분 진행해 주시면 왼쪽에서는 AK 플러스 1이 지워지면서 AK분의 1이 남아. 마이너스 살려주시고 뒤에도 그럼 약분해 주면 이번에는 AK가 지워지면서 뒤에는 이렇게 남아. 아 그러면 아까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만 또 넣어볼까요? 그러면 K자리에다가 1 넣으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더하기 이번에는 2 넣어주시면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오케이. 이 친구들 지워지는 또 그러한 형태겠구나 잡아주시고 마지막에 N 넣어주시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으면서 이 친구도 바로 뒤에서 지워질 거고 이 친구는 바로 앞에서 지워질 거예요. 남는 항인 첫 번째 항에 대한 이러한 A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값이 지금 N분의 1이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때 지금 이 첫 번째 항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집어넣어 주자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넘겨주시면 AN 플러스 1분의 1을 탁 넘어오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제가 구해줄 거는 지금 이 밑에 있는 번호가 13인 거니까 N에다가 1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N 13분의 1은요. N이 12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2분의 이쪽은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요. 바꿔줄까요?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12분의 3

4가 돼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구하려는 것은 2, n13이라 지금 분의 1꼴로 맞추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분수꼴을 살짝만 바꿔줬더니 아이 줄줄이 이어지는 그런 지워지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으로 가볼게요. 자, 아하, 이 형태 오랜만이야. 다시 왔어요. 그러면 저희 K가 1부터 10까지 AK에 대한 친구를 라지 A, 그리고 1부터 10까지에 대한 BK에 대한 합을 라지 B 라고 두고 왼쪽 조건 정리하게 되면 이 A-B가 지금 34구요. 괜찮지? 오른쪽에는 A라는 값이 바로 10이라는 게 나온다.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우리가 바라보고 A-B라는 것을 알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오른쪽 A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렇기 때문에 34에서 10 빼준 24로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친구도 이 덩어리 자체를 이제 다루는 문항이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고, 저희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으로 가볼게요. 오, 이번에도 분수의 형태인데, 루트 루트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저 친구 바라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 유리화에 대한 그 과정이 딱 떠오르셔야 되고, 그 말을 저 시그마 뒤에 있는 AK 플러스 AK 플러스 1 분의 1이 친구에다가 위아래에다가 같은 식을 곱해주면 너무 좋겠지. 우리가 AK 마이너스를 곱해주죠. AK 마이너스 1, AK 플러스 1. 그쵸? 이 위에도 똑같이 AK에다가요,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이러한 식을 곱해주게 되면, 일단 분모는요, 우리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이렇게 빠지고, 위에는 루트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남긴 한단 말이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텐데, 지금은 등차 수열이에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아, 첫째 항과 공차와 같은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고, 제가 첫째 항, 공차 이렇게 둘게요. 그렇게 되면 앞에 항에서 뒤를 뺀 거니까, 그래들 이 친구는 마이너스 D가 되겠지. 이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D가 될 거야. 뒤에서 앞뺀게 아니라 앞에서 뒤뺀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값이 결국은 지금 저 시그마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데려올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에 대해서 일단 마이너스 D분의 1을 제가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실수배로 앞으로 뽑아져 버린 다음에, 그럼 남는 이 분자 형태 있지? 여기가 이제 시그마 뒤에 오게 되겠지. AK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 이 친구를 이제 쭉 더해 줬더니 지금 2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좋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어받아 가볼게요. 우리가 이때 마이너스 d분의 1은 그대로 둘 테고, k 플러스 1번째? 아, 이거 우리 연달아 지어지는 그 형태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씩 살짝 넣어보면 a1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이렇게 이어지고, 마지막에 15를 넣게 되면 루트 A1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16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때 또 지워질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친구들은. 그럼 남는 친구들이 지금 마이너스 D분의 1은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앞에 루트 A1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루트 10, A16. 이렇게 남는다는 거지. 좋아, 여기까지 왔어. 이때 우리는 저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주고 싶죠.

이 친구를 살짝 바꿀게요. 마이너스 D분의 1에다가 A 대신에 우리는 D를 넣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 A16을 A 플러스 15D잖아요. 그쵸? 그런데 A 대신에 D를 데려올 수 있는 거니까 16D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16D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그런데 여기 봐요. 마이너스 16에 루트 16이니까 4를 앞으로 뽑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를 그러면 4 루트 D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D분의 1에다가 D는 나머지 곱해지는 게 마이너스 3 루트 D가 되어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루트 D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 값이 지금 2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정리할게. 그렇게 되면 루트 D가 지금 왔다 갔다 해주시면 2분의 3이고, 따라서 공차 같은 첫째항 모두 제곱한 4분의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좋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구하려고 하는 것은 A4네요. A4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우리 바로 첫째항과 공차가 같으니까 이 친구는 결국은 공차에 대해서 4배 해달라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4 곱해주시면 9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될 거예요. 좋아. 맨 처음에 저러한 분수꼴 형태를 바라보고 우리가 위아래에다가 이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 바꿔서 곱해주면 진행이 되겠지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연달아 지어지는 형태가 등장하면서 또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앞에 했던 문제들이 다 계속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6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수다라. 네, 저희 66번 문제도 수다리 문제인데요. 왜냐면요, 지금 SN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분수 형태를 바라보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부분 분수다. 그쵸? 이러한 이름을 가진 친구는 누구냐? 우리 지금처럼 저 SN에 대한, 아니야. 바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어떠한 식이 지금처럼 A, B라고 본다면 A, B분의 1을 우리가 형태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쪽 AB를 분모로 해서 통분해 보시면 AB분의 B-A 나와서 딱딱 지워지면서 같아지거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등장하는 형태를 오른쪽의 형태로 데려가요. 왜냐면 이 형태에서 아까처럼 줄줄이 지워지는 형태로 받아주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의 이 부분 분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 친구를 한번 쳐다볼게요. 난 SN이라는 저 N 플러스 1분의 1을 바꿔주고 싶어요. 이럴 때에는 보통 이제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면서 뒤가 더 크죠? N보다는. 그래서 지금처럼 A, B라고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N 플러스 1에서 N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분모가 1이 될 거라 1분의 1, 즉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형태만 데려오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를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이 상태다라고 우리는 알고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에 대한 SK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따로 꺼내줄게요. 1부터 10까지에 대한 AK가 있다 그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지금 SK를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되면 k분의 1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 뒤에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친구는 결국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더한 그 값이잖아요. 즉,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은 우리가 S10이라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S10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10을 넣으면서 이 뒤는 빼주면 될것 같아요. 10 넣어주시면 10에다가 11 곱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이제 지워지는 형태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챘다면 1에서 11분의 1을 빼주면 되겠구나. 이제 바로 보일 거예요. 왜예요? 가장 앞과 가장 마지막에 빼기가 남으니까. 한 번만 더쭉 적어 볼게요. 그럼 앞에가 1 넣었을 때는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었을 때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뒤에는 3 넣었을, 아니야. 쭉쭉 갈게, 그러면. 쭉 이어져 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0을 넣게 되면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닫히고 뒤에는 110분의 1이 빠진다라는 거지. 보면 이렇게 지워진다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다 지워져. 지워져가지고 남는 것은 1과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남아가지고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은 11분의 10이 남겠네. 뒤에는 마이너스 110분의 1이 빠지는 거고,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110분의 100에서 1 빼는 거니까 99네요. 그러면 11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10분의 9가 되어가지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10분의 9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렇게 끝이 나는데 우리가 이때 이 포인트, 이 식을 위해서 지금처럼 부분분수의 형태, 이 내용을 사용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살짝쿵 한번 봐볼까요? 지금 제가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en, 마이너스 1, en, 플러스 1분의 1. 이 친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분분수를 조금 더 한번 다뤄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 빼면 분모가 2잖아요. 그쵸? 2분의 1이라는 이 앞에 있는 값이 생성이 되는데, 앞으로 빼내서 2분의 1. 빼내주고 시그마 n부터 10까지에 대해서 그러면 뒤가 2n-1분의 1, 2n+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어가 볼게. 그렇게 되면 2분의 1은 계속 살려두시고 뒤를 살짝 넣어보면 1 넣으면 1-3분의 1, 2 넣으면 3분의 1-5분의 1, 이어서 마지막에 10을 넣으면 10 넣으면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 보면 지워져. 또 역시 지워져서 남는 게 1이랑 뒤에 마이너스 21분의 1이 남아요. 해서 나중에 계산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대들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바꿔볼게. 만약에 n이 1부터 10까지로 해줄 건데, 여기를 n 플러스 1,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2죠. 그러면 2분의 1이 역시나 똑같이 생겨서 앞에 여기 2분의 1, 미안, 이쪽 2분의 1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꺼내줄게요. 꺼내주고 시그마 데려오신 다음에 n이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뒤가 이렇게 따라오겠지. 짠. 이제 뭐가 다른지 봅시다. 제가 이 친구 전개해 줄게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1 넣으면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2 넣으면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요. 보면, 뿔마가 안 맞네. 조금 더 넣어볼까요? 3 넣어보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넣고 있지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4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4 넣으시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그래서 마지막에 10까지인데 9를 만약에 넣어보시면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마지막에 10 넣었을 때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거 보면 이번에는 지워지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플러스 4분의 1이 지워져. 한 텀을 점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 5분의 너무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괜찮지 여러분들? 여기다 집중해 주세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또 뛰어넘어서 여기랑 지워져. 그러면 이 친구도 어딘가 뒤에서 지워질 거고, 이 친구는 한 단계 앞에 있는 애랑 지워지고, 이 친구도 이 앞에 있는 이 11분의 1이랑 지워질 거라고. 그래서 남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앞에서 두 개, 뒤에서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이렇게 남게 된다. 따라서 제가 적어주게 되면, 이때는 2분의 1에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아까는 하나하나씩 남았는데 지금은 두개두 개씩이 남아버린다고. 왜일까요? 주어진 문제를 한번 바라볼까? 식을 한번 바라볼까요? 여기가 이 텀이 2예요. 그치? 그리고 각각의 식에 대해서 등차수열의 형태인데 앞에 있는 그 공차가 2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맞아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지워진다라는 거지. 문제 SN에서 갭이 1이에요. 그리고 각각이 공차가 1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보잖아. 갭이 2예요. 그런데 이 앞에가 지금 공차가 1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분모가 2, 3, 4, 1씩 늘고 있는데, 이 갭은 분모가 2가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한 텀을 쉬게 되고, 따라서 남는 게 지금 두 개씩이 생긴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거는, 반드시 하나하나가 남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다시 한번 내용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시그마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이쪽은 7이고 이쪽은 8이야. 그러니까, 뭔가 조심해야겠구나 싶으면서 이쪽을 두 배를 하시죠. 그러면 K, 1에다가 10에 AK, 마이너스 두배 하는 거니까 2분의 1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7에다가 AK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마찬가지로 두배 하는 거니까 112이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 여기 2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2 곱해져 있다라는 건데, 아유 잘 보이니? 아유 잘안 보여? 이 상태로 볼까 그냥? 우리가 이 위에서, 아니야 이 아래에서 이 위에를 빼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래에서 위를 좌변끼리 빼주면 여기가 플러스, 이게 같아서 사라지고 여기는 같아 사라지고 플러스 시그마가 8까지 되어지면서 마이너스 7까지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A8이 돼요. 아이, 한 번에 이 정도로 오셔야지, 그대들. 5변은 여기서 100 빼는 거니까 12가 난다. 나온다. 그래서 남는 거는 12이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고, 저희 6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대요. 우리 이거, 그러면 바로 또 치환해서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을 라지 A라고 하고, 이 시그마 뒤에 1부터 9까지 해당하는 값을 제가 B라고 할게요. 이렇게 굳이 AB로 안 잡아줘도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잡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137이에요. 지금 같은 수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푸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요. 좋아. 그럼 이 뒤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앞에 A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B죠. 이 값이 지금 101이 된다. 오케이.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그러면 3B는 빼면 36이라서 B에 해당하는 값이 12야. 그쵸? 그럼 B가 12라서 우리는 A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12 여기서 빼주시면 125네요. 125. 짠. 각각을 구해줬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열 번째 항이네. A10. 그럼 A10은 사실 A에서 B를 뺀 거죠? 그치? 그렇다 보니
125에서 12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11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제가 다른 방법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시그마 K-9AK에다가 플러스 A10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이거 더해주면서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6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샵 2차 방정식이 나와가지고 바로 보이는 용어가 두 근의 합. 그러면 나는 떠올릴 수 있는 게 근각에 있을 관계. 떠올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두 근의 합 AN은 저 2차 이러한 식에다가 위에 n 플러스 5를 이렇게 올려주라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빼고 데려왔죠? 근데 이 친구를 뒤집어서 지금 시그마를 해달래요. k는 1부터 10까지에다가 저 뒤집을 건데, 특히나 이 2차 인수분해 하면서 뒤집죠, 뭐. 그러면 n 플러스 1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서 타타 지워져서 결국은 n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러한 시그마를 취해달라. 그러면 앞에 n에 대해서 n, 아하, k죠. 지금 k로 문자가 바꿔져 있으니까 k 플러스 5에다가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지워지고 이 부분을 다룰 건데, 그러면 우리 10까지에 대한 일단 자연수의 합 말하는 거고, 2분의 10 곱하기 11에다가 나머지 1도 10번 더해달라는 거니까 플러스 10까지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지워주셔서 5 되니까요. 55에다가 10 더하니까 65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은 7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일단 연립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 앞에 식에서 뒤에 있는 식을 각각 좌변끼리 빼줘보면 어떻게 될까요? AK에 대한 수열 날아가고, 그러면 남는 게두 배의 BK에다가, 그쵸?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가 더해지죠? 그러면 총세 배의 우리 1부터 10까지에 대한 BK가 되어지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 뒤를 뺀 거죠? 그래서 42. 가 되어진다. 따라서 지금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에 대한 BK는 3으로 나누시면 14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데 구하려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뿌려주면 이 14라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10배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해줘서 9가 최종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71번. 우리 상수 C가 등장해져 있는데, 이 왼쪽 보면 AN에 C가 곱해져 있어 C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뒤랑 엮어줘야 되는데, C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를 곱해줘야겠구나. 일단 저 시그마를 각각 나눠보시면, AN에 대해서 붙고, 우리 C가 9번, 9C, 는 24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C를 좌우 양변에 곱해주시면 앞에 붙고 제곱되고 C가 된다는 거지. 이때 지금 왼쪽에서 있는 조건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16이에요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9C 제곱 마이너스 24C 플러스 16. 이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인수분해 3, 3, 4, 4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3C-4의 제곱이 되는 거라 지금의 상수 C에 대한 값은 3분의 4가 되어지는 거고 제가 구해야 될 것은 2,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인데 여기가 지금 16이잖아요. 16이 C는 3분의 4 그리고 구하려는 이 값을 라지 X라고 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저 x의 값은 4분의 3, 16에다가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1호 완성해 주세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실을 곱하면서 시작을 했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두 군이 나와 있으면서, 아, 금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했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해서 저 시그마 뒤에 있는 식을 일단 전개를 해줘 볼게. 그렇게 되면 1에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뒤에는 알파 n 베타 n이 이렇게 곱해져서 있는데, 그렇다 하니 n이 1부터 7까지에 대해서 이제 금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수 데려오면 되는 거죠. 합했을 때는 5n이래. 이만큼이 5n이라서 마이너스 5n으로 데려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만한 곱한 값이 4n제곱이래요. 그럼 플러스 4n제곱이다. 이렇게 데려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이 제곱부터야 해결해 줄까요? 4배에다가 우리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그합 공식 쓰는 거니까 6분의 이때 7이 주인공이 되어서 7, 하나 큰 8, 두 배보다 하나 큰 15가 곱해지고, 마이너스 5에다가 이번에는 자연수의 합 2분의 7 곱하기 8이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1은 7번이니까요. 플러스 7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게요. 그렇게 되면 지웁시다. 여기가 3, 4, 여기 5, 이렇게 다 곱해지는 거고, 이쪽은 4, 이렇게 곱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앞에는요, 20에다가 28 곱하는 거니까 560이 되는 거고요. 28에다가 20, 그쵸? 560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40, 그리고 플러스 7. 계산해주게 되면 420에다가 427,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이번에도 금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바로 시그마 문제로 이어받았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7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우리가, 절댓값이 나오면서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럴 때 A6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2래. 여기서는 일단 그 포인트가 공차가 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할 수가 있는 게 A6이 지금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앞에 이제 AO 좀 길게 다 적어볼까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야 넘어갈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해서 지금 요 앞은 0, 1, 2, 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공차를 좀더 낮추잖아요. 즉 지금 A6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2로 픽스해요. 그러면 이번에 공차가 마이너스 2다라고 좀더 낮춰보면 이 값이 0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더해주니까 딱 A6이 나오고 있지. 그럼 이때는, 아, 2씩 더해가는 거니까 거꾸로는 2, 4,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고. 한 번만 더. 이번에 만약에 계속 A6은 마이너스 2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1, 4,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아, 마이너스 3, 이 공차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제가 이걸 왜 잡아준다면, 공차가 음의 정수가 되면서 케이스를 바로 알아볼, 쉽게 나눌 수가 있다.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지금처럼 이 A5부터 음의 값을 가져요. 즉, 절댓값을 다루고 있는데 이 친구를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데려온다라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그보다 이제 공차가 더 작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 A6부터, 앞에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때도 A6부터, 무조건 이때는 마이너스이니까 이때부터 절댓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작아질 테니까 다 뒤는 음의 값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경우를 제가 이제 적으면서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 그럼 첫 번째 경우는 D가

지금 A7, A8,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는 거니까, 보다 플러스다 생각하고 다 더해주시면 몇 나오니? 이거 다 더하면 10, 여기다 16, 돼가지고 이 값이 16이 나와요. 괜찮니? 근데 이 값이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에 대한 AK에다가 플러스 42를 더한 그 값과 같니라는 거잖아. 이값 더해주시면 우리 마이너스 4거든요? 값다 더하면 마이너스 4잖아. 그럼 42 더하면 이쪽이 훨씬 크죠? 같지 않아. 따라서 지금 D가 일단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보다 작은 공차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한번 절대값을 풀어보자라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면 저 시그마 K 1부터 8까지에 대한 이 절대값은요, 어디까지가 플러스예요? A5까지는 그대로 나와요. 그치? 그러면 1부터 5까지는 AK가 그대로 나오고, 뒤에 6, 7, 8에 해당하는 그 항은 마이너스를 붙어서 나오지. 마이너스 붙이고, 이 K가 6부터 시작해요. 이 부분 잡아주시고, 8까지 보여요. 해당하는 AK. 이렇게 절대값을 꺼내줘야 된다. 이 값이 지금 시그마 K, 오른쪽 우변이 1부터 8까지에 대한 AK에다가 플러스 42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과연 잘 풀려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줄 건데, 봐봐.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했대. 근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거를 데려와서 빼줄게요. 그렇게 되면 일단 남는 이 부분 적어주시고, K가 6부터 8까지예요. AK. 그리고 다섯 번째 항까지 데려와서 빼줬으니까 남는 게, 6부터 8까지예요. AK. 더하기 42. 괜찮니? 이렇게 되면 얘 넘어와서 두배 되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42 되죠. 따라서 K 6부터 8까지에 대한 AK에 대한 값은 넘어간 마이너스 42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1이 돼요. 얘 그냥 한번더 정리한 겁니다. 여기가 AK. 좋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값이 A6, A7, A8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죠?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러 가주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다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A6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거든. 때문에 이 값을 마이너스 2에다가,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2에다 공차 하나 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에다가 공차 두 개. 이런 거잖아. 아이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여기 3D 남고요. 나머지 수들 다 넘겨버리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을 더하기 6으로 넘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따라서 공차는 지금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찾아줄 수가 있고, 저희는 다 왔죠? 올라갈게.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A, 첫째 항이 필요해요. 우리는 A6이라는 값을 아니까, 즉 A6이 지금 마이너스 2죠. 이 친구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5번, 즉 마이너스 25한 값인 거니까, 이때 첫째 항에 대한 값은 23이로구나 찾아주시고,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저 지금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에 대해서 AK인 거니까 2분의 공식 바로 써줄게요. 8개. 그 다음에 첫 항의 제 2배 46에다가 플러스 7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5.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지워주시면 여기 4가 되고요. 안에 정리해주시면 35 빼주는 거니까 11이 되어서 곱하면 44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처럼 절대값을 어떻게 벗겨내야 되는가에 대한 거에서 지금 딱 문제에서 케이스가 나눠지게끔 알려주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저희 넘어가 볼게요. 7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반가운 친구가 나왔고, 그럼 저희는 이 시그마 10까지에 대한 AK를 라지 A로 잡고, 그리고 지금의 1부터의 10에 BK를 라지 B라고 잡으면,

0: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A에다가 2B 마이너스 1이랑 어, 1, 이라고 하면 틀리죠. 10번, 10번. 이렇게 데려온 값이 같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뒤에 두 번째에서는 3A에다가 플러스 B가 33이라는 건데, 우리 A 자리에다 이 친구 데려올까 봐. 그럼 이 A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6B에다가 마이너스 30 플러스 뒤에 B 나머지 챙겨오시고, 이 값이 지금 33이래요. 그러면 7B는 넘어가서 63. B는 9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B였어서, 따라서 9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문제 다시 오랜만에 만나봤고, 7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K에 K가 곱해져 있고, AK 플러스 1에 또 K가 곱해져 있는데, 바로 안 보이죠? 한번 수를 넣어봅시다. 이 왼쪽에다가 1부터 넣어보시면, A1 플러스 2A2 플러스 3A3 뒤에 마지막에 10A10이라는 값이 36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조금 와요. 오른쪽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1부터 넣어보시면 이 라인에 맞춰주고 싶죠. 그럼 A2, 2A3 마지막이 9를 넣어주시는 거니까 9A10이라는 값이 지금 7이래요. 이렇게 넣어주고 나니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겠구나라는 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남는 게 하나하나씩이네. 2, 3, 마지막에 이렇게 A10까지. 그럼 빼주시면 우리는 29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사실 이러한 더한 값이 구하려고 하는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이라 29로 이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7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N과 AN 플러스 4가 12가 된대. 그래? 제가 구하려는 것은 16번째 항까지에 더한 거예요. 쭉 써볼까요? 안 쓰고 바로 보인다면 좋고, 한번 쫙쫙 써볼게요. A8, A9, A10, 쭉 마지막에 A16까지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친구랑 그보다 네번 뒤에 있는 항, 즉, 이 친구랑 더했더니 12가 된대. 아하, 그러면 이 친구도 그 뒤에 있는 A6이랑 더해서 12가 된대. 그러면 12라는 이 세트가 몇 세트가 나올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1, 2, 3, 4 번째에 해당하는 항이 우리 A8까지 각각의 짝꿍을 이루면서 4세트가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앞에 8개의 항에서 4세트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 또 8개의 항이 있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세트를 갖겠죠. 이 친구랑 이제 누구랑 같겠니? A13이랑 같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한 전체적인 게 2배 해서 이렇게 값을 내어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12 곱하기 8이니까 96.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보다 파악하면 간단한 문제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다음 강의부터는 슬슬 풀이가 길어질 예정입니다.
1: 맞아. 사랑이 영혼의 힘이자 활동이라는 사실. 사랑은 상대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갈망이고 보호 존경 책임 이해를 의미한다네.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으로 인간의 고립을 극복하게 만들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네. 단지 적절한 사랑의 대상을 찾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네.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채 좋은 대상을 고르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는 것과 같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는 법이라네. 사랑도 그렇다네. 우선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네. 정말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 사랑의 특징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었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사랑은 영혼의 힘이자 활동이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상대의 성

사랑과 행복에 대한 갈망이래요. 상대가 성장했으면 좋겠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런 갈망이 곧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랑의 네 가지 요소라고 프롬이 표현을 하는데, 보호, 존경, 책임, 이해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랑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행위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의 고립을 극복하게 만들면서도 여섯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개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라는 이 사랑의 특징을 무려 여섯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을 찾는다고 해서, 나 사랑 끝!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적절하게 찾았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 사랑의 방법인지, 이거를 스스로 터득해가는 그 방법, 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될때 느끼는 영속적인 감정이다.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 각자의 특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될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문장에서 나왔었는데요. 단지 적절한 사랑의 대상을 찾기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3번, 참된 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상대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상대방의 입장을 그냥 상대의 그 자체로, 상대의 개성 자체로 이해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참된 사랑은 수동적 감정으로서 우선 틀렸죠.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가온다. 자, 프롬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상대에게 존경, 책임, 이해, 보호 이런 감정들을 갖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감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5번 참된 사랑은 삶의 기술처럼 학습과 노력으로 개발되는 기술이다. 프롬의 책 제목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고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우선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대요. 즉, 기술을 학습과 노력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지 결코 지배의 소산이 아니래요. 사랑이 지배의 관계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존경이 필요하대요. 존경이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경이 아니고 어원적으로도 존경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너무 무서워, 두려워 하는 그런 외경의 감정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의 어떤 특성, 독특한 특성을 보고 굉장히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존경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사랑할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래요. 이바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상대방에게 일체감을 느낀다면 있는 그대로의 그 혹은 그녀와 일체가 되려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일체감이라는 것,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체가 된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 혹은 그녀와 일체가 된다라는 것이지, 나와 동일한 입장에서 일체가 되려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은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바탕으로 사랑이 성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54번의 프롬의 사상가의 입장이고요. 자, 이 프롬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사랑은 일체감을 느끼는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일체감을 느끼는 상대방,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뭔가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사랑은 미성숙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에 근거해야 된다.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독특한 특성, 개성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역시 틀린 선지고요. 3번,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아니었죠. 우리 존경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두려웠거나 외경의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체의 특성을 존경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종이 틀린 단어고요. 4번. 사랑은 상대방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개성 같은 것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5번.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외경을 통해 드러나는 존경의 감정이다. 아니죠. 여기 우리 지문에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외경이 아닙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55번 볼게요.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랑에 대해 많은 고민이 많은 너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구나. 요즘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대요. 하지만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란다.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란다. 가장 일방적인 방식으로서의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란다. 사랑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역시 프롬의 입장이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억.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그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조건입니다. 니은 볼게요. 사랑은 보호와 존경을 기본적인 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사랑의 네 가지 요소, 보호, 존경, 이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요소로 내포하고 있는 거 정답이고요. 디귿. 사랑은 자신의 의지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다.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상대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자신의 의지대로 변화시킨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릴. 사랑은 주는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주는 행위 맞죠?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인가? 심지어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프롬이 생각했을 때, 물론 희생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나 자신을 전체적으로, 나를 잃어가면서까지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56번 볼게요.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적 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동반할 수 있기에 부부 간에만 정당화된다. 자, 부부 간에만 성관계가 정당화된다라고 봤고요. 그 이유를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적 관계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적 관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중도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바른 도덕적인 성적 관계는 부부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적 관계다라고 바라보는 보수주의 입장이 지금 이 가에 해당합니다. 나 볼게요. 성적 관계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상호 간의 합의와 그리고 사랑이 전제된다면 출산과 상관없이 정당화된대요.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과 결부된 성적 관계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자, 사랑과 결부된 성적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나의 입장은요, 중도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자, 요거 우리 한번 별표 쳐볼까요? 앞으로도 정말 많이 나올 선지 구성인데요. 뭐, 도덕 판단의 대상이다. 도덕 판단. 혹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다. 요런 류의 선지가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0: 우리 이 사랑과 성 윤리 파트에서 중도주의든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상관없이 어떤 성적 관계든 도덕적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 같은 경우도요,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 당연히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고요.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악하다라고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도덕적 판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성적 관계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도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모두가 동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1번 선지에서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가. 쾌락을 동반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가 지문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 부부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적 관계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 있대요. 즉, 쾌락을 동반하는 모든 성적 관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를 전제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3번, 나.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성적 관계의 유일한 목적이다. 자, 중도주의 입장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출산과 상관없이 정당화된다. 라는 문장. 봤을 때,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즉, 출산이죠. 출산과 양육, 육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성적 관계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4번, 나. 성적 관계는 성인들 간의 자발적인 합의만으로 정당화된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인들 사이에서 상호 간의 합의, 그리고 또한 가지 조건, 사랑. 중도주의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사랑이 전제된다는 지점. 그래서 이 자발적 합의만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마지막 5번.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 나 먼저 살펴보면요. 나는 중도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핵심이라고 했었죠. 사랑과 결부된 성적 관계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나에게 정답이고요. 가도 보면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이 결여되면 인격을 당연히 훼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이 둘의 공통선지로 정답입니다. 57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관계는 성인 간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상호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대요. 자, 두 가지 조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동의, 그 다음에 상호 피해를 주지 않을 때라는 지금 두 가지 조건. 이러한 조건 외에 성관계의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제약은 없습니다. 지금 딱이 지문만 놓고 봤을 때, 갑은 자유주의의 입장에 속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을, 성관계에서 자율성의 원칙과 해약 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이첫 번째 갑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명칭만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자율성의 원칙. 상호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해약 금지의 원칙. 자, 요거 두 개는 지켜져야 된다는 점에서 을, 동의. 그런데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혼한 부부 간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대요. 자, 결혼한 부부 간의 성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을의 입장. 보수주의의 입장이고요. 갑 자유주의, 을 보수주의라고 했을 때이 토론의 핵심 쟁점, 뭔지 여러분들이 아마 선지에서 유추가 되실 거예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갑. 물론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대요. 오케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점 인정. 하지만 미혼의 성인들도 그러한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결혼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을, 성관계는 단지 사적 자유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성과도 관련이 있다.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우며 이는 사회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앞에서 생명윤리에서 계속 봤었죠. 즉, 갑이 동의하거나 을이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갑이 동의하지 않거나 을이 동의할 때 쟁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개인이 지니는 성적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되는가? 갑, 제한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한? 있었어요. 뭐였냐면 요두 가지였죠. 자발적 동의와 상호 피해를 주지 않을 때. 그래서 제한 없이라는 점에서 갑, 당연히 틀렸고요. 을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성의 원칙, 계약 금지의 원칙 지켜줘야 되고 또 하나 세 번째 조건, 부부 간의 성관계가 정당화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한 있습니다. 2번, 성관계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간의 성관계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갑, 또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물론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강에 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수는 없겠고요. 3번, 부부 사이의 성관계만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도덕적 가치 판단, 도덕적 평가의 대상. 그쵸. 이 성적 관계를 다루는 세 가지 입장은 모두 성적 관계를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놓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성관계만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 갑 아니요, 을 아니요. 우리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단순히 선하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모든 성관계를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둘 모두에게 틀렸고요. 4번. 자발적 동의는 성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인가? 갑. 자발적 동의만 필요했나요? 아니죠. 하나 더 필요했었죠. 상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해약금지의 원칙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수 없고요. 을도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 조건 다 가져온 다음에 부부 간의 성관계까지 세 번째 조건을 가져와서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겠네요. 5번, 결혼은 성관계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인가? 갑, 아니에요.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자발적 동의,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을, 결혼은 성관계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부부 간의 성관계만 정당화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쟁점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8번 볼게요.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 기역 미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가. 확대해서 볼게요. 성적 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일상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두 가지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해약 금지의 원리를 준수하는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두 가지만 놓고 바라보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다라고 놓고 풀수 있고요. 나, 성적 관계는 인간의 다른 활동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러므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뤄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부부 간의 성관계만 정당하다고 보는 보수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학생 답안. 가나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가는 기억,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본 원리들, 여기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였죠. 자율성 원리, 해약금지 원리. 준수되면,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가 허용된다고 보며, 당연하죠. 요두 가지 원리들, 기본 원리들이 준수되면,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억 맞기 때문에 정답일 수 없고요. 틀린 거 골라내는 거니까. 니은,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랑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포인트입니다. 자유주의는 두 가지 원칙만 지켜지면 돼요. 자율성, 해약금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니은도 맞기 때문에 틀렸고요. 나는 디귿,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므로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자, 우리 나의 보수주의 입장을 자세하게 보면요.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그 원인을 살펴봤을 때 출산만을 목적으로 하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냐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출산과 양육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걸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부부뿐이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성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릴, 부부 간의 성적 관계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 이뤄지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릴 맞고요. 민, 성적 관계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요게 중도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모두 해당하는 선지라고 했습니다. 성적 관계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적 관계를 놓고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중도, 자유, 보수 모두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공통점으로 놓고 볼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59번 볼게요.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은 사회 안정과 관련되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킨다. 밑줄 쳐볼게요. 사회 안정, 출산 양육의 책임. 따라서 부부 간의 성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성과 관련된 그 밖의 가치는 가족의 안정성과 출산 목적에 기여하는 것에서 파생된다. 라고 바라보는 무슨 주의? 그쵸. 보수주의입니다. 나, 결혼과 출산이 전제된 성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사랑마저도 정당한 성관계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까지만 봤을 때도 우리 자유주의 입장이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성인들 간의 자발적인 동의가 이뤄지고 상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자율성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칙 두 가지가 지켜지는 성관계가 정당하다. 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가. 성관계는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 바로 전 문제에서도 봤지만 아무리 보수주의라고 할지라도 이 성관계의 목적 자체를 출산에만 두고 있냐?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만 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2번 가. 성의 쾌락적 가치 추구와 생식적 가치 추구는 양립할 수 없다. 아니죠. 보수주의 입장에 따르면 쾌락적 가치 추구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 부부 간의 성관계가 있을 때 가능했었죠. 자, 그랬을 때이 생식적 가치,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 번식이죠. 이 종족 번식과 쾌락적 가치가 양립할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립 가능합니다. 3번, 나. 상호 존중의 원리에 부합하는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상호 존중의 원리. 서로가 서로의 존중을 이끈다. 했을 때그 존중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우선 이 자유주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끌어오면 자발적 동의,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상호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부합하는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나. 사랑이 전제된 성관계에는 해악금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자유주의 지금 이 나의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자율성, 해악금지. 그런데 사랑이 전제됐다고 해서 해악금지의 원리, 근본에 이 지켜줘야 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근본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5번, 가와 나. 사회적 책임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성관계의 조건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성관계의 조건이다. 라고 바라봤던 거는 보수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출산과 양육에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존재가 부부들뿐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자, 그런데 정당한 성관계 조건이 아니다라고 봤던 거는 자유주의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사회적 책임의 경우, 나에게는 해당할 수 있지만, 보수주의에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넘어가서 60번 볼게요.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래요. 안 된다라는 거죠.
1: 자율성의 원칙과 해악 금지의 원칙 외에 성적 관계의 정당화에 필요한 도덕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쵸?

첫 번째 조건 자율성의 원칙, 두 번째 조건 해약 금지의 원칙. 이두 가지가 되면 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자유주의의 입장이고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 외의 성적 관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이다. 즉,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혼은 성적 관계 정당화의 필수적인 도덕적 제약이다. 자, 반드시 결혼이 전제되어야지만, 부부 간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지만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바라보는 보수주의고요. 1번부터 봅시다. 적절한 거. 갑.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요하다고 했죠. 반복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 도덕적 평가 대상, 도덕적 판단 대상이라는 단어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라고 할지라도 자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적 평가 대상이에요. 왜?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 악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평가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갑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쾌락을 위한다고 한들 자율성의 원칙과 해약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외된다라는 이야기 틀렸고요. 2번, 갑.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제약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제약 조건 부과해야 됐습니다. 뭐였냐면요. 요두 가지. 그쵸.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생식적 가치를 위한 성적 관계가 비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자, 을은 보수주의의 입장이었고요. 생식적 가치를 아무리 위한다고 한들, 을도 부부 간의 성관계를 인정하면서 또 동시에 출산과 양육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냐의 여부. 그리고 또한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이 자율성의 원칙과 해약 금지의 원칙은 보수주의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에요. 그냥 모든 입장의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생식적 가치를 위한 성적 관계가 비도덕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뭐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거나 서로에 대한 자율성의 원칙, 해약 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경우 보수주의에서도 충분히 비도덕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인격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도덕적인 성적 관계가 있다. 인격적 가치가 존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덕적인 성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입장들,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 모든 입장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자율성 존중, 해약 금지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인격을 존중하냐 마냐의 여부예요. 그래서 인격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으면 그 어떤 성관계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세 모든 입장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당연히 을에 해당하지 않고요. 5번 갑과 을. 사랑의 결합 여부로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결정된다. 우선 자유주의 보면요. 사랑 필요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 틀린 선지, 을, 사랑의 결합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랑이 있다고 한들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을의 입장은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결혼이 전제되는 성관계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을에게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6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성적 쾌락 추구가 그 성적 쾌락 추구 그 자체가 성적 관계의 목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쾌락 추구가 목적이 될수 있대요. 따라서 성숙한 성인들이 상호 동의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거 되게 많이 본 구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1강 했을 때 메타윤리학, 뭐 실천윤리학, 이론윤리학, 기술윤리학, 상호 비판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정말 많이 봤던 유형이죠. 그때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나 동그라미 해주고 어떤 사람 뭐 세모나 네모 해주고 요렇게 끌어와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할수 있는 적절한 뭐 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억에 들어가는 거였죠. 자, 어떤 사람이 무슨 입장인지 봅시다. 사랑으로 결합된 부부 사이에서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나는 지금 어떤 입장이었냐면 자유주의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입장이냐면 보수주의입니다. 자, 나는 이러한 주장이 기역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유주의에서 보수주의에게 할수 있는 평가로 적절한 것을 지금 기역부터, 아니, 1번부터 5번까지 골라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문제의 또한 가지 포인트 뭐였냐면요. 서술어 앞에 한 번씩 끊어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간과한다 한번 끊어주면 그 앞에 내용이 자유주의 입장에 해당되고 보수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어야지만 기역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 평가 대상이 아님. 자, 자유주의.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여도 도덕적 평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자율성 원칙, 그리고 해약 금지 원칙이 지켜지냐, 지켜지지 않냐에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 요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는 애초에 자유주의 입장에서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가 될 수가 없고요. 2번. 자발적 성적 관계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자, 성적 관계의 조건이 자발적이다라는 것만 있었나요? 아니죠. 책임이 필요했는데 또 어떤 책임이 있었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책임이 있어요. 즉,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체가 자유주의 입장에서 또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생식적 가치 존중 없이 성적 관계가 정당화함을 간과한다. 자, 생식적 가치라는 것은 그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게 생식적인 가치였죠.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 생식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원칙, 근본 원칙만 충족되면 됐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 보수주의 입장에 따르면 생식적 가치의 존중이 반드시 요구가 됐었어요.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결혼이 꼭 필요한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존중 없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 자유주의. 그런데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수주의 너네들은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4번. 성적 관계의 정당화에 인격적 가치 존중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자, 인격적 가치 존중,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인격적 가치를 위해서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보수주의도 이 선지에 대해서 동의해요. 당연히. 성적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 가치 존중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보수주의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 선지는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5번. 사랑하는 사이의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음을 간과한다.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자유주의에 따르면 상호 동의, 해를 끼치지 않음 이두 가지 조건 충족 안 되면 비도덕적일 수 있고요. 보수주의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전제 조건이 아니었고, 결혼까지도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경우 비도덕적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동의, 보수주의도 동의. 그래서 이 5번 선지는 비판으로 적절하지는 않게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볼게요. 가브레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은 사적 자유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와도 관련이 됩니다.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이 정당합니다. 결혼, 부부 간의 사랑이야말로 성의 근거입니다. 자, 무슨 입장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바로 판단할 수 있죠? 보수주의. 을, 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굳이 결혼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대요. 사랑 없이 쾌락만 추구하는 성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을 이 성적 관계의 정당화에 중요한 요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굳이 필요가 없대요. 뭐죠? 중도주의. 자, 그래서 갑 보수주의를 중도주의였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성적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 책임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지금 우리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적 자유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와

과도 관련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 책임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2번, 갑. 출산과 양육은 바람직한 성적 관계의 조건이 아니다. 아니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부 간의 성관계야말로 적절한 성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성적 관계의 조건이 되겠네요. 3번, 을. 성적 관계는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네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라 했죠?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다. 라는 점에서 중도 보수 자유 모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번 선지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주의에서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가 있고요. 4번, 을. 정당한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동의로 충분하다. 아니죠. 중도주의에서는 동의 당연히 전제되어야 되고요. 해약 금지 당연히 전제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사랑까지도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일단 사랑의, 성관계의 기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충분 조건이다. 아닙니다. 5번. 갑과 을.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랑을 전제해야 된다. 보수주의 입장 살펴봅시다. 보수주의에서 부부 간의 사랑이야말로 했기 때문에 정답. 중도주의 입장 사랑 강조했었죠.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의 공통선지로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63번 볼게요.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역 미음 중에 고른 것은 가. 성적 관계에 관한 결정은 해약 금지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 성적 쾌락 추구를 혼인과 출산 및 사랑으로 제약하는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무슨 입장이죠? 자유주의 입장이죠. 나. 성적 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결혼은 성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보수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는 문제의 형식.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골라주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부터 이 사회 단원 과목 자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올라온 형식일 거예요. 자, 봅시다. X부터 볼게요. 성적 관계에서 쾌락적 가치보다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 자, 가가 더그 쾌락적 가치보다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나요? 아니면 나가 더 그러나요? 나가 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특성으로 X는 더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Y, 사랑과 무관한 성적 관계가 정당함을 강조하는 정도. 자유주의가 더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에 비해 중도주의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G, 혼전 성적 관계의 도덕적 허용을 강조하는 정도. 혼전, 결혼 전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도덕적 허용을 강조하는 거는 자유주의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주의의 입장에서는 더 낮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찾을 수 있는 거. X가 높고 Y랑 Z가 둘다 낮은 거를 골라보면요. 정답은 요. 미음. 미음이 되겠네요. X만 높은 거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볼게요.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도 도덕적일 수 있다. 사랑이 결여돼도 괜찮대요. 성적 관계를 통한 쾌락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대요. 따라서 두 가지 조건 또 나왔죠? 자율성의 원칙과 해약 금지의 원칙을 전제로 한 성인들의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무슨 입장이에요? 자유주의의 입장이죠. 을,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 성적 관계는 사회의 존속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질수 있는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입장이에요? 그렇죠. 보수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1번 볼게요. 갑. 성적 관계의 도덕성은 사랑의 결합 여부로 판명된다. 아니죠. 갑.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합됐느냐, 결합이 안 됐느냐, 이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의 원칙, 해약금지 원칙이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않았느냐, 이 여부의 차이였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갑.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는 비도덕적일 수 없다. 자발적 동의가 있다고 한들 한 가지 더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선지인데, 그치만 우리 이제 많이 반복해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약금지의 원칙도 같이 지켜져야 됐고요. 그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인격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가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일지라도 해약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면 비도덕적일 수 있어요. 3번, 을.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도덕적이다. 자, 보수주의 입장에서 인격적 가치만이 성적 관계의 정당화의 기준이었나요? 아니었죠. 결혼이라는 최종적인 정당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격적 가치를 존중한다고 해도 모든 성적 관계를 도덕적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4번, 을.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다섯 번째 나왔습니다.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랑과 성 윤리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진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맞는 선지 같지만요, 여러분.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선, 악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맞죠? 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아닌 그런 성적 관계들도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니까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지점에서는 인정. 그래서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 많이 틀렸죠. 5번, 갑과 을.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갑의 입장에 따르면 아무리 사랑이 결부됐다고 한들 두 가지 원칙, 근본 원칙, 인격적 존중의 원칙 자체가 지켜지지 않으면 비도덕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도 당연히 있죠. 자율성의 원칙과 해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래서 갑. 정답. 을.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 있어요. 이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둘 모두에게 공통선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볼게요.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적 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출산과 양육의 책임. 그런 관계가 뭐죠? 부부죠. 부부 간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보수주의의 입장. 나. 성적 행위는 인격 존중의 의무만 다한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인격 존중의 의무 두 가지. 자발적 합의, 해약금지의 원칙. 자, 요거 뭐죠? 자유주의죠. 자, 그랬을 때또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성적 행위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다. 아니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 행위는 이두 가지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즉,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부 간의 성관계만이 적절하다라고 바라보는 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틀렸습니다. 2번, 가. 성적 행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렇죠. 성적 행위는 결혼이라는 최종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3번, 나. 성적 행위가 합의로 이뤄진다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 자, 자발적 합의만 있어야 또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뭐또 있어야 됐냐면 계속 얘기했죠. 해약금지의 원칙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그리고 이두 가지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틀린 선지고요. 4번,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유와 인격 존중의 의무는 상충한다. 아니죠. 인격 존중의 의무를 지킬 때 비로소 나의 자유가 실현이 되는 이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인격 존중 의무만 다 한다면 그 안에서 자유로운 성적인 관계,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충하지 않아요. 5번, 둘의 공통점. 성적 행위에서 인격 존중의 의무는 사랑이 동반된 관계에서만 요구된다. 가 먼저 살펴봅시다. 인격 존중의 의무는 사랑이 동반된 관계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 존중의 의무는 그냥 기저에 깔려있는 정말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뭐 사랑이 있든 그 위에 결혼이 있든 상관없이. 그래서 가의 입장은 지금 보수주의인데,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전제한 성적 관계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게 바로 인격 존중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랑이 동반된 관계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마찬가지인데요. 사랑이 없어도, 자유주의는 사랑이 없어도 인격 존중의 의무가 충족이 되면 도덕적으로 정당한 성관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동반된 관계에서만이라는 이야기 나에게 적절하지 않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6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관계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뤄진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이때 인격 존중이란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핵심 쟁점 같은 경우 우리가 명확하게 자유주의다, 보수주의다, 중도주의다 이렇게 곤란해서 풀리는 문제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독해력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했었죠. 자, 갑의 내용 요약해보자면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뤄지는 성관계는 적절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조건이네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뤄져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과 상호 인격 존중은 당연히 필수적이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 그래서 부부 간의 성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 성관계는 그와 같은 책임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 물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 낳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낳지 않는 성관계도 가능하다. 또한, 결혼하지 않아도 그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대요. 출산, 양육이 꼭 결혼한 사이에서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의무이냐? 아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갑의 논지을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책임을 지기 어려워서 사회적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데요. 그런데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안정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1번. 자발적이지 않은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 이거 핵심 쟁점 찾을 때는 갑을로 표현을 했었죠. 자발적이지 않은 성관계, 갑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을도 상호 인격 존중, 즉 자율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둘 모두가 설명할 수 있고요. 2번, 성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는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 지점에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 세 모든 학파 다 인정한다고 했었죠. 대상이 될수 있고요. 을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3번,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결혼이 반드시 요구되는가? 갑, 어때요?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가능했고요. 을, 거기에 더해서 결혼까지 있어야 책임을 질수 있다. 라는 것이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동의, 갑은 비동의 하는 3번이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4번. 자율성과 사랑은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가? 갑, 어때요? 사랑, 그리고 자율성. 전제 조건 맞았었고요. 을도 사랑과 상호 인격 존중, 즉 자율성 존중,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공통적인 선지. 5번.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을의 입장 어땠어요? 그런 책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간의 성관계만이 정당하다라는 것이 을의 입장이었고요. 갑도 어땠냐면요. 그와 같은 책임의 문제 낳을 수 있어. 그렇지만 꼭 결혼이 그렇다고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책임 충분히 질수 있어. 라는 것이 갑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 지점에서는 둘 모두가 공통선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볼게요. 갑, 을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갑 보겠습니다.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대요. 즉,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출산, 양육, 성관계라는 이세 가지가. 성관계는 부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정당화됩니다. 라고 바라보는 부부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이고요. 을, 성관계는 자율성에 근거한 사적 선택의 문제래요. 자율성. 성관계는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으로 합의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화된다. 인격 존중의 의무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자발적 합의,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뭐죠? 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갑. 을 이렇게 적어 놓고 한 사람이라도 X 표시를 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기억. 출산을 목적으로 부부가 동의한 성관계는 정당한가? 보수주의 입장 어때요? 출산을 목적으로 부부가 동의한 성관계? 당연히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부부 간의 성관계가 정당화된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을. 출산을 목적으로 부부가 동의한 성관계가 정당한가? 자유주의 어때요? 틀린 선지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을은 전제 조건만 지켜지면 뭐든 오케이였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자율성의 원칙, 그리고 자율성의 원칙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출산을 목적으로 부부가 동의한 성관계는 그 이상의 것인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정당합니다. 니은 볼게요. 성관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요거 말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우리 앞에서 정말 한 6번 정도 봤던 도덕적 평가 대상인가? 이 문장과 똑같거든요. 대상인가? 그랬을 때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자유주의든 중도주의든 보수주의든 성관계 자체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다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성관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아니죠. 갑. 절대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성관계, 도덕적이지 않은 성관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었죠. 을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인 성관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0: 주는 그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성관계. 그리고 그것 밖에 벗어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성관계라는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을도 역시 부정의 대답을 할 거고요. 한 사람만 부정의 대답을 해도 정답이니까 니은 정답입니다. 디귿. 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성관계 정당화의 필수 조건인가?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주의에서는요, 부부가 상호 존중하면서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즉, 서로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하면서 이뤄지는 성관계가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갑 인정. 자유주의 볼게요. 자율성에 근거한 사적 선택, 그리고 인격을 존중해줘야 된다. 즉, 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라. 라는 뜻이죠. 을도 역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디귿은 답이 될수 없고요.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항상 상대의 인격성을 침해하는가? 자, 항상 요런 말들 나오면 주의해야 돼요. 생활관리에서는 막 절대, 언제나, 항상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봅시다. 리을.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항상 인격성을 침해하는지. 보수주의에 따르면 부부 간의 성관계라면 쾌락을 가져오더라도 상대 인격성을 침해하지 않겠죠. 부부 간의 상호 존중하면서 이뤄지는 성관계라면. 그래서 항상 침해하는 거 아니고요.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을 위한 성관계가 항상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두 가지, 자율성의 원칙, 쾌락 금지 원칙이 지켜지고 서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그렇다면 상대의 인격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을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리을도 정답인 선지.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과 사랑의 윤리 많은 문제들 살펴봤었는데요. 에리 프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도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의 입장 살펴봤습니다. 이세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개념을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맥락들, 핵심 쟁점들, 그리고 이 개념들 간의 연결성들을 파악하면 좋거든요. 또한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유주의랑 중도주의랑 보수주의 이세 명, 세 학파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냐? 네, 라는 지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공통점 뭐였냐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칙, 이두 가지, 인격의 존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이세 학파 모두가 공통적이었고요. 그 위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거였죠. 중도주의는 거기에 더해서 사랑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었고, 보수주의는 거기에 더해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질수 있는 결혼이라는 조건까지도 더해줬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단계적인 어떤 차이점들을 기억하고 그 기저에 깔린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11강에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자, 이어서 해안지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해안지형 문제를 쭉 풀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뭔가 새로운 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느낌이다라는 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되지 않나요? 사실 이 하천지형이나 해안지형이나 뭔가 새롭게 이렇게 문제를 내기는 사실 좀 쉽진 않아요.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어.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기존에는 지형도를 많이 줬었다면 이제는 지형도보다는 좀 글로써 추론할 수 있게끔 문제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하천과 해안 지형을 글로써 추론해가지고 지역까지 같이 연계해서 알 수 있게끔 그쵸?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 결국 그 결은 똑같거든요. 막 되게 복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기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그런 압박감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볼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웬만하면 다 아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여러분들 준비하는 대로 계속해서 쭉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우리 수능 문제고요. 52번. 지도의 A에서 E까지의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형도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냥 지형도만 해석하면 됩니다. A 같은 경우는요, 황해이지만 해수면 안쪽에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사빈이 되는 거고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똑같은 퇴적 지형인데 사빈 뒤쪽에 있네. 그럼 요거는 사빈 뒤쪽에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4구가 되는 거겠지. 아, 4구겠구나. C는 아예 뭔진 모르지만 뭔가 좀 호수인가? 습지인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일단 그냥 넘어가. 알겠지? D 같은 경우는요. 석호가 되겠죠. 석호. 석호. 그리고 E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4빈이 되겠죠. 물론 이 E가 뭐 4주냐 4빈이냐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치. 아니, 석호를 가로막았으면 당연히 4주 아니야? 아니, 4주도요. 작게 보면 그냥 4빈이야. 모래 해수욕장이고요. 크게 보면 또 4주가 될 수 있지. 근데 4빈이나 4주나 만들어지는 뭐 형성 과정의 원리가 다르니? 결국 원리는 뭐예요? 파랑과 연한 유에 의한 퇴적작용 아니야? 아, 결국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 신경을 써야지 이게 막 4빈이냐, 4주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오히려 뭐 4주든 4빈이든 그냥 풀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퇴적 지형이다. 만에 형성된 모래 퇴적 지형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파랑과 연한 유에 의한 퇴적 지형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1번. B에는요. B. 지반 융기로 형성된 해안 당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갑자기 뜬금없이 해안 당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약간 뇌 정지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해안 당구는 무슨 해안? 암석 해안이야. 암석 해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무슨 해안이야? 모래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래 해안인 곳에다가 암석 해안 지형 나타나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되게 기본적인 물음 아니니? 뭔가 좀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근본적으로 가세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지? 해안 당구잖아, 결국은. 해안 당구는 암석 해안이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자, C 습지와 D 호수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습지였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습지는요, 사구에서 나타나는 습지니까 지하수로서 만들어진, 또 빗물로서 이렇게 고여가지고 만들어진 습지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 석호는요, 바닷물이 드나드는 그러한 호수가 되겠지. 그럼 물의 염도는 어디가 높겠어요? C보다는 D에서 더 높겠죠. 그러니까 고작 해봐야 이런 추론 정도예요. 이런 추론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치?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석호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니 낮니? 석호는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니 없니? 이걸 물어보는 거와 뭐가 달라요? 포장지만 바뀌었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3번 E는요. 4B는요. B보다 4구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되는데 지금 4빈하고 4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사빈에 있는 모래가 뒤쪽으로 날아가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구잖아. 그럼 입자 크기는 뭐가 더 커야 돼? 사빈이 더 커야지. 그치? 만약에 사구의 입자 크기가 더 컸잖아요. 그러면은 사빈에 있는 모래는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진작 다 날아가야지.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다 날아가야지 뒤에 그거보다 두꺼운, 사빈보다 두꺼운 모래가 쌓일 거 아니야. 근데 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빈보다 좀 작은 모래알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이에는 조류의 퇴적장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되는데 조류가 나타나지 않는 지형입니다. 모래해안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사랑의 퇴적작용이지. B와 D에는요, 사과 그리고 석호에는요,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 현재 해수면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형이잖아. 그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하천 하류 쪽에서 만들어진 퇴적 지형이잖아. 하천 하류 쪽에서 만들어진 해안과 가까운 지역에서 만들어진 퇴적 지형은 다 후빙기 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네.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답은요, 3번이었어요. 그래도 좀 알아갈 문제들이 꽤 많았었어. 요거는 좀잘안 보이니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자. 한이 정도 확대하면 되려나요? 너무 큰가? 조금만 줄여보자. 뭐, 요 정도면 좀잘 보일 것 같아요. 그치? 자, 다음은 지형 단원의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교사의 물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게 답한 학생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울뚤목 일대 과거 지도라고 합니다. 울뚤목이라고 하면 어디야? 진도 쪽, 진도 쪽. 그치? 진도 쪽이 되겠지. 그럼 A와 E에 대해서, A에서 E까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해보는 거야. 그냥 지형도가 똑같이 나왔어. 그냥 우리는 지형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A는 뭐야? A는 그냥 뭘 보러 볼까요? 그냥 바다? 바다? 어? Just 바다. 네. 그냥 바닷물? 바다? 뭐 내수를 물어보는 건 아닐 테고 이제 바다겠죠? B 같은 경우는 요거 볼록볼록볼록볼록 바로 암석 해안이 되겠습니다. B는 암석 해안. 그치? C 같은 경우도 여기도 뭔가 바다를 물어보는 것 같고요. D는 여기는 갯벌을 물어보는 거지. 왜? 해수면 아래쪽에 있는 퇴적물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E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그냥 섬이 되겠네요. 섬을 왜 물어봤을까? 약간 좀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나머지 꼭 여기서 모든 걸다 찾고서 여러분들이 밑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알겠지?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밑에 보고서 유추하셔도 돼요. 갑. A는 최후 빙기의 육지의 일부였습니다. 참고로 뭐 최후 빙기든 최종 빙기든 쓰이긴 하는데요. 같은 말이지. 뭐 최후 빙기나 최종 빙기나. 그치? 최종이나 최후나 최종적으로 있었던 빙기나 최후적으로 있었던 빙기나 후빙기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A는 육지의 일부였습니까? 네, 맞는 설명이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우리. 항상 말하죠. 육지가 아니었던 거, 연결이 뭐안 되어 있었던 거, 울릉도 하고 독도만 고려하자고. 울릉도, 독도 빼고서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하물며 여기는 어디야? 황해와 남해 사이에 있는 곳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다 육지였던 곳이지, 최종 빙기 때. B는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여기가 뭐, 조류의 영향을 받는 지형이 나타난다고 해서 암석해안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냥 우리는 이것만 봐. 그러면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거, 암석해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는 거야. 병, 이 섬은요, 사주로 연결된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였습니다. 만약에 사주랑 연결된 육계도였다면은 점점점이 해수면 밑에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해수면 위에 표현이 되어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아니죠. 그치? 그냥 just some, just some. 그치? 정, D는 갯벌은요, A보다, 바다보다 간척지로 개발하기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밀물 때 잠기고 썰물 때 드러나는 곳이 밀물 썰물 때다 바다인 곳보다는 당연히 간척하기 용이하겠죠. 그치? 우리가 막 이거를 막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아요.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등장하긴 하잖아. 갯벌을 간척지로서 이용하기도 한다라고요. 그치? 개발할 수 있다라고요. 그치? 그런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사실은. A에서 C로 흐르는 조류는 A에서 A보다 C에서 평균 유속이 빠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A 쪽에서 C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봅니다. 네, A보다 C에서 평균 유속이 빠르다. 그냥 좀 이런 건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죠. 그치?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답을 찾기는 좀 쉬웠잖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좁아요. 폭이.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 바다예요. 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압력 때문에 이 시 쪽에서 더 빠르게 물길이 지나가지 않을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물병이잖아, 물병. 물병을 뒤집어 봐요.

그럼 물병을 딱 뒤집었을 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야. 조그만한 그런 입구에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물이 줄어드는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줄어드는 데 반해서 여기에서는 콸콸콸콸콸 쏟아지거든. 그치? 그래서 이 좁은 병의 입구 쪽의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이 위쪽보다는. 그런 것처럼 넓은 면보다는 좁은 면이 더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유속이 더 빠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유속이 더 빠른 곳은 C가 되는 거지. 그치? 맞는 설명입니다. 나름 좀 재밌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문제에 접근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자료는요, 국가 지질 공원의 지형 명소를 소개한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이 나왔네요. 지질 공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글로써 주어졌을 때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드나 했는데요. 결국 물어보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지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생각하게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지역과 연계하는 방법이죠. 아니면 하천과 연계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연계되었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난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막상 풀어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그치? 그래서 뭐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미리 만들어서 막풀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치? 그냥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하라고요, 결국은. 알겠지? 자, 보면요. 여기는 호수예요. 이 호수는 바다와 분리된 호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요? 석호가 되겠지. 그럼 기억은 석호가 되는 거야. 고성이라고 하면 어디니? 동해잖아요, 동해. 동해 쪽. 고성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원 고성이에요, 여기는 강원. 강원 고성. 알겠죠? 가장 동해 위쪽 부분이 바로 고성입니다. 자, 다음. 계단 모양의 지형이 돼요. 역시 경북인 동해안에서 볼수 있어. 지반이 융기에서 만들어졌대. 이거는 해안 당구가 되겠지. 해안 당구. 세 번째입니다. 대청, 백령, 이쪽인데요. 사빈의 모래가 바다로부터 불어와서, 오, 사빈의 모래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서, 보통 바람이라고 안 알려줬어도,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사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디귿은 자연스럽게 사구, 해안사구. 모래 언덕이죠. 리을입니다. 채석강. 이제는 채석강 보자마자 딱 느껴지지 않니? 채석강은, 드러나는 파식대가 나타나는 곳이지. 그래서 파식대 해식이 암석해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하셨으면 좋아요. 그렇지? 그런 걸 아는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낸 거니까 나름 이득이 된 거죠.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문제 풀기는 안 시켜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알면은 더 익숙해서 좋은 것뿐이야. 파랑의 침식작용, 무슨 해안? 암석해안, 고시야만이야? 곧. 그럼 해안 절벽에 나왔다? 해식애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해식에. 여기 평탄해진 지형 관찰할 수 있는 거는 파식대가 되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자. 기역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다. 결국 물어보는 거 계속 똑같이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습니다. 그쵸? 연결이 되어 있긴 하죠, 바다와. 근데 뒤에서 하천에 물이 계속해서 공급은 하기 때문에 염도는 바다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농업용수로서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같은 문제. 그치? 2번, 니은, 해안당구의 퇴적층에서는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요게 바로 맞는 설명이죠. 그쵸? 맞는 설명입니다. 둥근 자갈. 아, 결국 해안이나 하천이나 결국 물의 영향을 받으면은 둥근 자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원마도가 높아지는 거지. 디귿은요, 해일 피해를 완화해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쵸?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 해안 사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막 해일이 막확 넘치려고 해봐. 근데 이 사구가 막아주겠지, 당연히. 너무 당연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외워서 푸는 건 아니야, 당연히.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치? 방파제가 뭐예요? 파도를 막아주는 거잖아. 그치? 4번. 리을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했던 개념이지. 자, 뭐, 한번더 그려보자, 한번. 이런 거뭐 그리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파도가 철석철석 칩니다. 그러면서
깎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뒤로 후퇴하게 되겠지. 후퇴합니다. 육지 쪽으로 후퇴하는 거지, 해시계는. 그러면서 파식대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는 설명. 5번. 석호와 사구는 호빙기 상승,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것도 다 맞는 설명이죠. 석호, 모래해안이에요. 사구, 모래해안이에요. 그치? 이 모래해안이라는 것 자체가 모래 퇴적 지형이야. 그러면은 항상 말하죠. 바닷물과 가까운, 해수면과 가까운 곳에 하천으로 치면은 하류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퇴적 지형은 호빙기 형성됐고, 해안 지형도 마찬가지로 호빙기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해수면 기준이잖아, 그치? 여기에서 그럼 후빙기에 형성이 되지 않고 신생대 제3기 때 형성된 게 있다면 이제 해안 당구 뭐요 정도 보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뭐예요? 1번이 되는 거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7번 문제인데요. 55번입니다. 사진의 A에서 T 지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다만 앞서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서서는 지형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인공위성 사진으로 또는 항공 사진으로 나왔구나. 딱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그치? 보도록 하자. 주어진 건 항상 받아 먹어야 되겠죠? 갯벌, 사빈, 석호, 암석 해안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좋아 좋아. A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 봤을 때요. 요거는 사주 안쪽에 있는 호수네요. 그치? 호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석호가 되겠습니다. 석호. 자, B 같은 경우는 해수면 안쪽에 있네요. 그치? 사빈을 물어보는 거겠지. 사빈. 그치? 이거 사주냐 사빈이냐 막 크게 구분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전체로 보면 사주고 일부러 보면 사빈이 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거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한 퇴적 작용이 중요하다고 했었어. 모래해안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C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 고쪽이네요. 그럼 암석해 아니겠구나. 암석해 안. 마지막 D는요, 해수면 아래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갯벌일 가능성이 높겠다.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또.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했으면 나머지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치?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적이 점차 확대된다. 맨날 나오는 게또 나와, 결국. 기출은 늘 반복이에요, 반복. 그치?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축소. 왜? 뒤에서 하천에 의한 퇴적물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자, B 같은 경우는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이러는데 조류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파랑과 연안류라고 해야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한 퇴적작용이구나. 연안류. 연안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연안류고, 파랑을 이렇게 치는 게 파랑이죠. 그치? 그래서 파랑이 이렇게 왔을 때 연안류는 연안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연안류죠. 그쵸? C는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분포한다 이러는데요. 집중되는 곳에 분포하죠. 곳에. 그치?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기본적인 개념을 잘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D는요, 갯벌은요, 동해안보다 서해안에서 넓게 분포한다. 라는 게 되게 당연한 정답입니다. 정답 찾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죠? 동해안에는 조차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갯벌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서해안은 이제 갯벌이 좀 많이 나타나죠. 조차가 크기 때문에. 그치? 자, D는 B보다 갯벌은요. 그리고 B, 사빈보다 입자 크기가 더 작아야 됩니다. 조류의 힘과 파랑과 연안류의 힘, 둘 중에 어떤 게더 강한지 생각하면 어떤 게더 굵고 입자를 움직이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리를 이해하는 힘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냥 단순히 갯벌은 입자가 작지, 이렇게 외우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 알겠죠? 반드시 지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자, 56번 문제네요.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지도의 A에서 E까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A에서 E는요, 각각의, 오, 주어진 힌트 다 받아 먹어야죠. 갯벌, 사빈, 암석해안, 해안당구, 해안사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다 읽어, 얘들아. 알겠지? 주면은, 각주 이런 거다 주면은 다 읽기 바랍니다. 아, 읽는데 얼마 안 걸려. 그거 여러분들이 5초 아낀다고 해서 이렇게 막 성적이 올라가진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걸더 놓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준건다 이유가 있어. 물론 이런 거는

더큰 힌트가 되긴 하지만요. A는 찾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죠? 뭐가 돼요? 해수면 밑에 있어요. 그치? 갯벌. 지형도로 봤을 때. 신은 해수면 위에 있는 퇴적물들이죠. 지형도로 봤을 때 이거는 사빈이 되겠죠. 사빈 뒤쪽에 있는 퇴적물이니까 사구가 될 겁니다. 해안사구. 그냥 있는 대로 보세요. 있는 대로. 여러분들 상상으로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보는 거야. 자, D 같은 경우는 암석해안이 되겠죠. 암석해안. 암석. 암석해안. E 같은 경우는요. 오, 평탄하네. 평탄한데, 오, 암석해안 쪽 위쪽에 있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뒤쪽은 완전 산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탄할 수 있는 거야? 과거에 혹시 파식대? 이런 생각이 들지. 과거에 파식대였던 곳이 꼭 파식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파식대라고 말했을 때는 파식대의 가능성이 이제 보통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연히 사빈 지역도 이렇게 융기에서 올라가면 거기다 당연히 해안 단구가 될수 있어. 그치? 알겠죠? 그냥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파식대였니 사빈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융기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융기했다. 과거의 해안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 융기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는요, 해안 단구가 되는 거고요.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A는 주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아니죠. 조류의 퇴적작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치? 만이면 퇴적지형이고요. 그리고 갯벌이면 조류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B는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된다. 보통 우리가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된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지형을 배워요? 갯벌을 배우지, 갯벌. 갯벌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E는요, E의 퇴적층에는요, 해안단골 퇴적층에는 이거는 조차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잖아. 그럼 조차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어진 것만 보는 거야. 요거는 암석해안이에요. 그러면은 파랑과 연안류의 침식,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거야.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주로. 그치? 그럼 조류의 퇴적작용이 아닌 거야. 퇴적도 아닐 뿐더러 침식이 맞는 거지. 그치? 그리고 조류보다는 파랑이 영향을 받는 거고. 그쵸? 시의 물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많이 묻죠?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습니다. 단, 뒤에서 하천이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민물보다는 염도가 높고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낮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염도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쓸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A와 C 모두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시계가 또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요. 파랑 이렇게 철썩철썩 친다고 해서 깎였기 때문에 육지 쪽으로 해시계가 후퇴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게 넓어지냐는 거야. 아, 이게 넓어지진 않지. 뭐 넓어질 수는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넓어지냐? 에이, 그렇게 볼 수는 좀 어렵죠. 그렇게 보기엔 어렵죠. 뭐 여고 같은 건 넓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뒷부분이 이렇게 좀더 크니까 그런 거지. 근데 C는 완전 아니죠. 완전 아니죠. A는 좀 세모라고 쳐도 C는 100% 아니잖아. 일단 파랑의 작용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규모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퇴적물들을 공급받아서 축소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아니라고 볼수 있겠고요. 좀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도 4번 같은 문제가. B, C 모두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B는 현재 해수면 기준이야. 그치? C도 현재 해수면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둘다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빙기냐, 최종빙기냐, 이게 좀 어렵다면은 이거 지금도 좀 영향을 주고 있나?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은 그거는 후빙기에 형성된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다 후빙기에 만들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치? 그래서 5번도 아닌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58번입니다. 역시 지형도 문제가 나왔고요. 딱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겠죠. 이렇게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A는 그냥 just some. 아일랜드 섬. B는요, 뾰족뾰족 암석해안. 암석해안이 되겠죠.